공감이란 타인의 의견이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끼는 것. 실제로 경험하지 않아도 마치 겪은 것처럼 타인의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공감의 달인이고요. 공감의 언어로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 맞아. 아유 그러게. 아이고 저런. 어찌였을까에. 그런데 공감도 훈련이 된다고 하죠. 일단은 내 감정을 절제하고 상대 입장이 되어보는 게 공감의 시작일 텐데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걸 일단 마음으로 느껴보기만 해도 절반의 성공일 겁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9월 14일 월요일 입주 1421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0: 자, CBS 기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9월 14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한 주의 시작, 좋은 아침입니다. 책책 안녕하세요. 저 곡으로요,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다 그런 거 아니겠니? 네. 자, 공감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요, empathy, 그죠? 타인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걸 말을 합니다. 독일어 Einfühlung이라는 단어에서 그대로 번역한 거라고 해요. 감정이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대로 읽은 건지 모르겠네요. 공감지수를 흔히 마음의 지능지수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감정이입이 잘 되고 역지사지를 잘하는 사람이 공감지수도 높은 사람이겠죠. 자, 여러분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몸이 천근만근 무거우시죠?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으시죠? 그 마음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음악으로 쪽문 하나 열어둔다 생각하시고, 네. 두 시간 함께 하시죠. 자,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전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요즘 유산균? 마이크롬 간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BPL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3: 이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톤업 패드.
8: 안녕하세요.
9: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링.
10: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9: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10: 완전 좋아요.
9: 연두링.
11: 잘 부탁드립니다.
1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3: 백조 싱크
14: 르노.
15: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4: 레노.
16: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17: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아토미 키튼의 The Tide is High, S-Club 7의 It's Alright 이었습니다. 바다 닮은 하늘님, 알디, 저는 초보 농사꾼입니다. 며칠 전 고구마를 두 뿌리를 캤는데 제대로 된 고구마가 한 개도 없어서 고구마를 먹은 듯 답답한 마음입니다.

평해 씹은 고구마 농사 이대로 망한 건가요? 제 고구마는 왜 이런 걸까요? 글쎄요. 고구마가 제대로 안 자란 건가요? 아니면 뭐 고구마 상품 상태가 안 좋은 걸까요? 저도 이제 농사하고 이런 쪽은 또 아마 바다 닮은 하늘님보다도 더 초보일 건지라. 무슨 일이지? 주변에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요즘은 진짜 그 너튜브라든지 뭐 AI도 있고 정말 정보는 넘쳐나잖아요.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까요?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또 그걸 바로잡으려면은 그죠? 고구마를 심고 물 주고 기르고 또 시간이 좀 한참 걸리겠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알아가는 거잖아요. 아, 나 어찌하스까에. 아, 나 우리 고구마 어찌하스까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네, 공감밖에 없네요. 자, 박효신의 Shine Your Light, 그리고 멜로망스의 사랑인가 봐 듣고 옵니다.

0: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가야, 너에게 내가 아는 자장가들을 들려줄게. 아빠는 세상의 모든 자장가를 아낀단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낯선 곳으로 여행 가게 되면 그곳의 자장가들을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어. 그것들을 꼼꼼하게 메모하고 항상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단다. 언젠가 세상의 모든 자장가들을 모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꿈속으로 들어가는지 아름답고 몽환적인 이야기를 써보고 싶어. 세상의 어떤 시도 자장가만큼 부드럽고 깊은 곳까지 흘러가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이 세계에 대해 왜 필요를 느끼고 어떻게 상처받는지 아무리 떠들고 분석해봐도 달콤한 꿀잠 한번 자고 일어나는 것만 못하다지 말이야. 자장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노래니까.

아가야, 어떤 나라의 자장가든지 그 가사에는 잠들기 전 베개 냄새가 난단다. 머리를 누이고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편안하고 아늑한 잠 속으로 데려가줄 사랑스런 노래들이니까. 아프리카의 작은 침대에서 들었던 자장가에는 이런 노랫말이 있었어. 자자, 자자. 우리 아기 열매 속에 들어가 있네. 얼룩말도 열매 속에 잠들어 있다네. 아가야, 언젠가 너와 함께 여행하는 순간이 오겠지. 함께 배낭을 꾸리고 함께 시장을 나가 구두를 사고 과일을 사고 엽서를 사고 몽당 연필을 깎아주고 낯선 곳에 도착해서 지도를 펼치고 고장난 시계를 버리는 순간들도 오겠지. 아가야, 어느 날 밤 내가 조금 지쳐있으면 그땐 내가 아는 자장가를 나에게 들려주지 않으련?

아침에 읽는 편지, 오늘은 김경주 시인의 에세이 자고 있어 곁이니까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크리스티나 페리의 You are my sunshine 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도 딸을 위한 자장가 프로젝트 앨범에 들어가 있는 노래라고 하네요. 아내가 임신 6주 차일 때부터 39주 5일째 되는 날까지 꼬박꼬박 써내려간 아빠의 태교 에세이인 셈인데요. 동시에 아내에게는 지극한 러브레터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임신 주 그 수에 따라서 산모의 신체와 컨디션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과정을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게 관찰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웬만한 정성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지난주부터 우리 게시판에 임신과 출산 이런 것들에 관한 대선배님들이 우리 키키피디를 위한 응원과 격려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특별히 골라본 책이기도 하고요. 아침에 읽는 편지, 오늘은 김경주 시인의 태교 에세이 자고 있어 곁이니까 중에서 일부 읽어드렸습니다.

핑크 스웻의 At My Worst, 그리고 리틀 믹스 피처링 찰리 푸스의 Oops 였습니다. 0239님, 졸수. 이게 90세를 표현하는 건가 봐요. 졸수를 훌쩍 건강히 넘기신 아버지께서 새벽부터 전화를 걸어오십니다. 오늘이 너 생일날이다. 참 이 며칠 새 실버들 보고 여름이다 싶더니 어찌저찌 하여도 가을은 오겠지. 세상이 흉흉하니 그게 걱정이다. 요즘은 미역국 안 먹는다지? 건강해라. 무뚝뚝 하시지만 자식 사랑 그득 당긴 말씀. 건강을 유지하시는 아버지가 50을 넘긴 자식에게는

큰 위안과 힘이 되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만 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한참 부모님 손에 자람을 지나서 자라남을 지나서 이제 부모님을 케어하는 또 1인이 되어보면 부모님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챙겨주시는 것도 많고 그리고 새벽부터 전화하셔서 네 이런 것도 챙기시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정정하시고 건강하신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죠? 우리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부모님이 건강하셨으면 하는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 건강 잘 챙기셔서 오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자, 범진의 인사 그리고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 5095님께서 신청하신 곡 띄워드릴게요.

CBS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저희 이제 1부 마칠 시간이네요. 곽진원의 가을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잠깐 쉬시고요. 저희는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6: 고향 특례시.
7: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8: 마누카 꿀.
7: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8: 뉴질랜드.
7: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8: 당연히 콤비타죠.
9: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2: 한국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내년 법인세 수입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서면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소득세를 추월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재정경제부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법인세는 소득세 수입 전망인 180조 원보다 36조 정도 많은 216조 7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세 수입이 소득세를 제친 건 2012년 이후 처음이고 법인세 수입이 200조 원을 넘는 것은 역대 처음입니다. 정부는 새로 미래대응기금을 출범시켜 이를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0: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3,012건으로 집계됐다고 서울시가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8,900건에 육박했던 4월 대비 34% 정도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부담과 지속되는 대출 규제가 영향을 준 데다 8.3 세제 개편안도 국회 심의 등 절차가 남아있어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회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질의를 진행합니다. 여야는 미래 대응 기금과 지방교부세 축소, 경찰의 실종사건 부실 대응,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등을 주제로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란과 걸프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기로 한 고위급 회의가 막판 연기된 직후 해협 인근에서 또다시 폭발음이 들렸다고 현재 시간 14일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이날 이란 남부 시르크 지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렸다고 보도했는데 구체적인 정황이나 피해 상황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1도, 습도는 75%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1: CBS
2: 일부 기상정보입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는데요.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다소 많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구름의 양만 변화가 있을 뿐 내륙지역은 한동안 비 소식이 없는 상태인데요. 다만 내일 오후에는 경상도 해안지역으로 5mm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커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선선한 날씨로 시작하면서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19.6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온차가 커지면서 오늘 낮 기온은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높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한낮에 덥겠는데요. 오늘 대구가 30도까지 오르겠고 광주와 부산은 29도, 서울과 전주의 낮 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날씨가 다소 쌀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8: 루시드 폴의 고등어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를 고를 때면 내 눈을 바라봐줘요. 나는 눈을 감는 법도 몰라요. 가난한 그대 날 골라줘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이 노래에선 고등어가 주인공입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감지도 못하는 눈으로 어물전에 누웠습니다. 어떤 가난한 가족의 저녁 밥상에 오르며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날 골라줘서 고맙다고.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오늘 반찬은 고등어 어떠세요? 오늘은 눈을 봐주세요. 노래에 위한 음악평론가 임희윤이었습니다.
9: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SBS 라디오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어반자카파 피처링 빈지노의 Get 띄워드렸습니다. 자,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브레딩 군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니까요. 많이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준비한 선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그린데이의 Basket Case 그리고 AJR의 World's Smallest Violin 띄워드렸습니다. 대술 비골리님. 대전에 사는 아기 새로들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12월 초에 충남 금산으로 이사를 합니다. 마음이 좀 이상하네요. 2015년 5월쯤에 결혼해서 서울에서 대전으로 왔거든요. 이제야 좀 대전 지리도 알고 좀 편해졌는데 갑자기 이사 가기로 결정이 나서 정신이 없이 바쁜 시간입니다. 당 충전을 좀 해야겠어요. 이사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사 자체를 즐기진 않지만 새로운 환경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10년 정도, 11년 정도 지내보니 이제 좀 대전에 대해서 알겠는데 싶었는데 이제 또 이사 간다니까 마음이 이상하다라는 거 너무 이해가 갑니다. 충남 금산도 재밌을 거예요. 네, 내려가셔서 한번 잘 적응해 보시고요. 그래도 정신 없으실 텐데 조금 일찍 이사 준비를 좀 시작해 볼까요?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고 잘 안 입는 것들은 당근하시고 네. 천천히 한번 준비해 보시죠. 좋은 일로 가시는 거였으면 좋겠네요.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그리고 소향의 바람의 노래 듣고 옵니다.

CBS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미세스 콜드,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의 곡이었습니다. 화이트 케이크님, 알디, 저는 요새 의욕이 없네요. 물에 젖은 손마냥 몸은 무겁기만 하고, 이게 말로만 듣던 갱년기 증상일까요? 4년 동안 열심히 하던 러닝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자식의 빈방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오,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요때 우리가 이걸 잘 잡아놔야 돼요.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빈방을 보고 눈물만 흘릴 것인가, 러닝을 해도 별반 뭐 반응도 없고, 몸은 왜 이렇게 무겁고 힘들고 피곤하고 별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하기도 싫고, 뭐 밥 짓는 것도 이제는 귀찮고, 요럴 때 내가 마음을 잘 다잡아야 됩니다. 꼭 요리를 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꼭 러닝을 뛰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꼭 빈방을 보고 눈물 지을 필요도 없죠. 뭐 솔직히 빈방이 있으면 그 방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쉬는 시간이 남으면 그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재밌게 보낼 수 있을까, 그걸 고민 한번 해보세요. 페이지가 넘어간 겁니다. 인생의 아주 큰 페이지가 한 장 이렇게 턱 하고 챕터가 넘어간 거예요. 그 챕터에는 어떤 재미난 게 있을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운 내십시오. 이상순 피처링 선우정아의 내가 종일 내려, 그리고 이소라의 청혼,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0: 찰공님.
1: 백수라서 그런 건지 계절적인 건지 음악 탓인 건지 그냥 자꾸 눈물이 나요. 지금 이 상황을 잘 버틸 수 있기를.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게시판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계절의 변화가 게시판에도 확실히 네 보입니다. 여러분도 계절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가을이다 보니까는 또 이런 약간 좀 감성적인 네 기분이 많이 들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요즘 좀 마음이 많이 무거운 일이 있으셨나 봅니다. 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좀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냥 약간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제가 운동무새처럼 뭐만 무슨 문제만 생기면은 운동 얘기한다고 뭐라 그러실 것 같은데 도움이 됩니다. 그만큼 확실한 메디슨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엘튼 존의 Goodbye Yellow Brick Road 듣고 옵니다.

자, CBS 그대창가의 렉스입니다. 저희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네요. 11시 5분부터 백원경의 랄랄라 이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곡 여러분들 다 따라 보실 수 있도록 더 비틀즈의 Hey Jude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0: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2: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1: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4: 마누카 꿀!
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4: 뉴질랜드!
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4: 당연히 콤비타죠!
5: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6: 콤비타 마누카 꿀.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0: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9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재차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한 주 전보다도 3.6%포인트 떨어진 33.8%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 지지율이 10.2%포인트 떨어진 18.6%로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남녀를 불문하고 20대 지지율은 10%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일과 11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6월 말 조사 이후 두 달여 만에 정당 간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6.1%, 국민의힘이 42.1%를 기록했는데 양당 간 격차는 6%포인트로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정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심 사업이자 지방병원 건설의 첫 사례인 평양시 강동군 병원에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가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지방병원 현대화를 지원

0: 권한은 보건의료협력 보따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단, 수술, 치료 관련 필수 의료 장비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강동군 병원은 김정은 정권이 해마다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 공업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준공됐습니다. 고객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배송정보 등 16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무신사가 사고 두달 전에 정부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를 통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심사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트로픽, 오픈 AI, 스페이스X AI, 구글 딥마인드 등 인공지능 4개사 수장들이 AI 개발 속도 조절론에 일제히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최고 경영자는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업계가 기술의 위험에 대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왔다고 밝혔고, 나머지 세 곳의 AI CEO들도 이런 발언에 일제히 동의했습니다. 앞서 샘 올트먼 오픈 AI 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번 10년이 끝나기 전에 모든 인류를 죽게 할 확률이 10%에 달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강수량이 평년 수준을 밑돌면서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전국 34개 시군에 기상 가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라권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관심 단계의 약한 가뭄을, 경기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주의 단계의 보통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6도, 습도는 68%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근로장려금 단기 제도 알아?
2: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9월과 다음에 3월에 신청하는 제도야.
1: 그럼 이번 달이 신청 기간이네?
2: 맞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야. 이번 상반기분만 신청하면 내년 3월 하반기분 신청과 5월 정기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돼.
1: 정말 편리하네. 어디서 신청하면 돼?
2: ARS 1544-9944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앞으로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
1: 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2: 근로장려금 문의 전화는 1566-3636. 이 캠페인은 국세청이 함께합니다.
3: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4: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가을 모기가 더 독하다? 그렇지 했는데 아니라고 해요. 더 가렵고 덜 가렵고의 차이는 모기의 종류나 우리 몸의 면역 반응에 더 영향을 받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가을 모기가 유난히 얄미운 건 여름이 지나서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을 때 어디선가 나타나 아직 안 끝났어 하는 것처럼 물고 가기 때문이겠죠? 힘든 일도 이제 다 됐다 싶을 때 뜻밖의 일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방심하지 말자고요. 어쨌든 이제 다 왔으니까요. 즐거운 오후를 약속하는 음악 충전소 백원경의 랄랄라예요.

0: 빅뱅 봄 여름 가을 겨울 새벽에 모기 3마리 잡았어요. 특대님. 저는 요즘 날아다니는 모기는 많은데 못 잡아요. 그래서 모기향 2개 피우고 단잠을 잡니다. 배상진님. 그러니까요. 이제 가을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가을 모기가 더 얄밉죠. 이렇게 이제 다 됐다 싶을 때 뜻밖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다이어트나 금연도 그렇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목소리가 칼칼해서 감기인가? 바짝 긴장해서 비타민 챙기고 마스크 쓰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다들 환절기, 감기 조심. 어쨌든 우리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참 잘했습니다. 오늘도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0: 콜레스탄.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링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원모어 찬스 카페에 앉아. 요즘 같은 날씨 카페 테라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6703번님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여름에도 안 몰리던 모기가 어제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혼자 손과 팔에 7군데 물렸어요. 손과 팔이 울긋불긋 가려워요. 유유. 6534번님은 엊그제 가을 모기가 물어서 긁었더니 이 정도로 14개가 새겨져서 깜놀했어요.

발자국이 막 아시잖아요. 손으로 긁으면 안 되는 거. 약을 바르셔야 합니다. 두 분께 위로의 커피를 드릴게요. 복실이님, 지금 S전자 휴대폰 고치러 와서 듣고 있어요. 랄랄라를 노트북 통해서 듣습니다. 기사님의 배려로 휴대폰 고치는 시간에 듣고 있는데 CBS 최고예요. 목소리 너무 듣기 좋아요. 와, 감사합니다. 역시 AS는 우리 가전이 최고죠. 새남매 맘님, 오랜만에 청취해요. 워킹맘으로 연차 써서 쉬는 날잘 듣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좋은 가을날 월요일에 연차 써서 쉬신다니 얼마나 좋으실까요? 워킹맘인데 아이들 학교 보내고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사랑둥이님, 오후 출근이라 집안일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여유롭네요. 몸도 마음도 편안하고 감사한 날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추억 소환할 만한 드라마 준비하고 있거든요. 같이 퀴즈도 풀어보시죠. NCR 기억날 그날이 와도 이승철 듣고 있나요?

백원경의 랄랄라. 이 대사 어디서 들었더라? 추억의 드라마 속 대사를 듣고 제목을 맞춰보는 시간, 퀴즈 드라마가 좋아서. 널 가질 수 없어도 괜찮아. 어차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였으니까. 이 대사 기억나시나요? 모르시겠다고요? 1994년에 방영된 이 드라마는 잘생긴 삼형제가 등장합니다. 미술을 전공하는 플레이보이 마티형

한빈, 여자에게 무관심한 지적인 모범생, 둘째 한현,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면서 툭하면 싸움을 벌이는 막내 한준, 이 세 형제 앞에 한 여자, 우희진 씨가 분한 유리가 나타나죠. 이들이 한 집에 살면서 묘한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손지창, 김민종, 이정재. 당시 청춘스타 세 사람이 삼형제로 출연했던 이 드라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파일럿, 2번 마지막 승부, 3번 느낌. 가장 강력한 힌트가 될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랄랄라 커피 7잔 준비하고 있어요. 늦지 않게 보내주세요.

와, 이곡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였나요? 여러분이 정말 많이 정답을 보내주시는데 그 와중에 지금까지 드라마가 좋아서 퀴즈 중에서 오답도 제일 많은 것 같아요. 2번으로 보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예. 정답은 바로 느낌 아니까 느낌이었습니다. 9820번님, 5868번님 느낌 아니까 하고 보내주셨어요. 클레란스님은 느낌. 저는 보니 언니 좋아했어요. 맞아요. 이본 씨도 출연을 했었죠. 기억나세요? 이본 씨가 손지창 씨랑 커플이었는데 마치 이본 씨 원래

모습 같은 그렇게 통통 튀는 모습이었죠. 우와, 옛날 생각나요. 노래 1354번님. 그쵸? 그대여 이렇게 시작하는 주제곡 그대와 함께 주인공 한빈과 한현으로 열연한 배우 손지창과 김민종이 함께 불러서 드라마 종영 이후에도 가요 차트 1위를 휩쓸었습니다. 배우 오희진 씨도 이 작품 통해서 일약 스타가 됐는데요. 제가 영상 다시 찾아봤는데 너무 예뻐요. 걸어다니는 인형이에요. 네, 바로 정답 느낌이었습니다. 0676번님 정답 3번 느낌 잘 듣고 있습니다. CBS 짱입니다 하셨고 별나라 캔디님 정답 느낌 삼형제의 매력과 우희진 씨의 청순함이 너무 좋았죠. 맞아요. 삼형제 키우는 엄마들 계실까요? 우희진 씨가 된 것처럼 유리가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삼형제를 데리고 다니시면 어떨지 그런 생각도 문득 해봅니다. 8433번님은 정답 맞추시면서 대상 포진으로 너무 아파서 울다가 진통제 먹고 통증 가라앉아서 눈물을 삼키고 라디오로 마음을 달래면서 정답까지 보내주셨어요. 얼른 나으시라고 커피 선물 드립니다. 다음 주 드라마도 기대해 주세요.

박기영 블루스카이 김태우 하이하이였습니다. 3376번님이 느낌 정답 맞추시면서 친구랑 가면 서로 김민종 파트 부르려고 싸웠는데 어디에 가면요? 이상태님도 싸우셨을까요? 고등학교 때 한참 노래방 다닐 때 남자 듀엣으로 서로 부르려고 한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고음이 더 잘 되는 사람이 김민종 파트 부르고 예, 지금 노래방은 파트까지 나눠주지만 그때는 기억만으로 불러야 해서 틀리기도 하고 서로 웃고 아 그립네 그 시절이 하셨어요. 그러게요. 그때는 파트를 안 나눠줬구나. 예, 싸움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추억 나눠주세요. 저희가 추석 특집으로 나의 노래방 애창곡 준비하고 있거든요. 말머리 노래방 달고 비공개로 내가 노래방 가면 잘 부르는 노래, 그때 그 시절 잘 불렀던 노래, 친구가 혹은 그때 그 사람이 불렀던 노래 추억과 함께 나눠주시면 모아 모아서 추석 때 우리가 노래방에 온 것처럼 싱얼롱 타임으로 랄랄라 즐겨보려고 합니다. 김치 선물, 화장품 선물 풍성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게시판에 말머리 노래방 달고 남겨주셔도 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8824번님 신청곡 KC 가을밤 떠난 너.

케이시 가을밤 떠난 너였습니다. 포도밭에서 포도 따며 작업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편안한 목소리 너무 좋아요. 이선경님. 가을 햇살 속에 포도가 아주 달콤하게 익어가겠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989번님은 어제 7남매 그리고 손주 11명하고 벌초하고 왔어요. 애들이 덥다고 하면서도 잘하는 게 기특했습니다. 벌초하고 오셨다는 거 보니까 정말 추석이 코앞이구나 싶죠. 홍차 곤두님도 벌써 다음 주가 추석이네요. 예, 그러니까요. 0504번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지만 가을이 다가왔고 다음 주면 추석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벌써부터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랄랄라 추석 특집 함께 하시면서 그 시간만큼은 추억 소환하면서 웃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리님은 좋은 시간 보내고 계세요. 결혼 25주년 은혼식 기념으로 가족들과 일본 여행 3일차입니다. 내일은 한국으로 돌아가요. 큰아들이 운전해서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날씨도 좋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아주 좋아요. 작은아들은 체험학습 신청해서 왔는데 지금 옆에서 자고 있네요. 내년에 고3이라 이번 여행에서 충전 잘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학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식구 모두 건강히 여행 잘하고 돌아가기를 바래요. 행복한 시간에 랄랄라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이에요.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 재료를 사용하는 산들바람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 정미라의 목소리로 찬바람이 불면 전해드려요. 우리는 내일도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무사히 다녀오세요.
1: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2: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1: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2: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3: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4: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6: 당연하죠.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6: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양 호수 예술 축제.
8: 고양 특례시.
9: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 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0: 마누카 꿀.
9: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0: 뉴질랜드.
9: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0: 당연히 콤비타죠.
11: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0: 콤비타 마누카 꿀.
1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3: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하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다음 타깃으로 삼아 낙마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오늘 최고위에서 신약 로비 의혹은 물론 김 후보자 가족이 연계된 협동조합 문제까지 전방위로 난타했으며 김 후보자 엄호에 나선 여당도 맹비난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책임감 있게 국정을 맡길 자격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고 근거 없는 허위 조작 공세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에서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액 부담을 늘리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한지에 관한 질문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살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홍 후보자는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공급과 관련해선 용산공원 부지의 핵심 공간은 지키되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HL 만도 경기 평택 공장에서 발생한 20대 하청 노동자 기계 끼임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노동당국이 두 번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지난달 7일 HL 만도 평택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오늘은 판교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지난 7월 22일 낮 12시 50분쯤 해당 공장에서는 고장난 부품 가공기계 내부를 점검하러 왔던 20대 협력업체 노동

0: 작업자가 기계와 벽 사이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지역별 가격 흐름이 엇갈리며 서울 비강남권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 등 종전에 가격이 낮았던 지역에 키 맞추기가 뚜렷해졌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분석 결과 올 1월과 8월 서울 아파트의 전용 면적 1제곱미터당 중위 실거래 가격이 동일한 수준을 보인 가운데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중위 실거래가는 상승하면서 전체 중위값에 가까워지거나 이를 웃돌았습니다. 오늘 중부와 전라권에는 구름 많겠고 경산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8도, 습도는 64%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2: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4: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출근길에는 얇은 가을 외투를 챙겨야 하고요. 낮에는 여전히 여름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느낌이죠. 해질 무렵 노을은 꼭 봄날 같은데 새벽에 잠이 깨면 겨울처럼 서늘한 날씨. 요즘 우린 하루의 사계절을 골고루 다 경험하고 있는 것 같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것 같고 딱히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이런 생각이 자주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달라진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부단히 애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가장 기본적인 습관부터 점검해보는 게 컨디션 회복에 도움이 된다죠. 수면 패턴, 식사 습관, 운동 루틴은 잘 지키고 있는지 일단 사소한 일상을 반듯하게 유지하는 게 최고의 보약이자 영양제니까요.

9월도 어느새 절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 유지수의 피송 첫 곡은 리얼그룹의 I Sing, You Sing 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데 낮에는 아직 좀 더운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옷차림을 고민하게 되죠. 특히 일교차가 커지면서 평소보다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컨디션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으시고요. 실제로 뭐 비염이나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일 텐데요. 이럴 때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을 챙겨 드시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생활습관부터 점검해 보는 게 우선이랍니다. 최고의 보약은 규칙적인 식사고 최고의 피로회복제는 충분한 수면이라고 하니까요.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고 있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더보기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

0: 베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3: 르노.
4: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르노.
5: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축복복 동행님, 간단하게 2자 보내셨네요. 좋군. 음악이 좋다 말씀이신가요? 우리 해피송의 어린 양 축복복 동행님, 교양 있고, 아, 휴양까지 가면 좋으련만. 자, 두 곡이었고요. 세르지오 멘데스 앤 브라질 66의 Pretty World이었고요. 또 마우터 하멜의 Breezy까지. 아, 오늘 딱 생각나는 곡들 아니었습니까? 서원님이 여름 내내 여동생들의 극혐에도 불구하고 트렁크만 입고 뒹굴던 우리 집 왼수가요. 드디어 뭐라도 걸치고 다닙니다. 아셨어요? 아들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죠? 아, 이제 그렇게 다니기는 어렵죠. 날씨가 꽤나 서늘해진 느낌이에요. 0061님은 지수님 아침에는 가디건 걸치고 낮에는 더워서 에어컨을 켜고 맞아요. 콧물은 계속 나고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은 많이 빠지고 아 이래서 환절기가 힘듭니다. 피곤한 월요일이지만 해피송과 함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다

공감이 되는 얘기들인데요. 그래도 또 한편 몸, 이 컨디션 관리에만 잘 신경 쓰면 아름다운 환경, 자연이 있고 요즘 맛나는 식탁, 또 기분 좋은 야외 활동도 가능한 때이기도 합니다. 주변도 찬찬히 봐가면서 짧지만 아름다운 계절 잘 누려야겠어요. 그나저나 주말에 마트 가보고 진짜 가을이구나 여름은 끝났구나 실감을 냈는데 애호박 하나에 3,500원? 이거 실화입니까? 얼마 전만 해도 1,000원 아래였던 것 같은데 깜짝 놀라서 만지다가 내려놓고 왔네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복덩이니 간만에 봬요 아셨고 왕서방님은 지수님 오늘 의상이 쑥떡이군요. 쑥떡쑥떡. 흑임자 백설계란 분도 계시고 월요일에는 떡이 딱이니까. 잼마님은 지브라 얼룩말 지수님 아셨고 우리 스칼렛 주인님도 어머 지수님 어깨가 무거우시겠다. 얼룩말 한 마리 둘러매고 계셔서 긁지 않아도 매일 멋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계셔서 힘드실 텐데 하셨어요. 멋짐이 뭐 짐이라면 기꺼이 지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허기짐 이 허기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네요. 자, 오늘 월요일이고요. 월요병을 잊게 하는 넌센스 아재 퀴즈 준비했습니다. 음악 듣고 풀어볼게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이어지는 거 풀스 가든이에요. 레몬 트리.

카펜터스 미스터 포스맨이었고요. 푸스 가든의 레몬트리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월요병을 잊게 하는 넌센스 아재 퀴즈입니다. 먼저 몸풀기 퀴즈예요. 햄버거의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아시죠? 버건디? 버건디? 돌잔치를 영어로 하면 락 페스티벌. 돌잔치는 락 페스티벌. 아프지 않아도 매일 쓰는 약은 치약. 싸움에서 항상 지는 마늘은 다진 마늘. 아재들이 좋아하는 악기는 아쟁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일본, 프랑스, 러시아를 합쳐 부르면 세 글자로 무엇일까요? 아, 이거 신박합니다. 일본, 프랑스, 러시아를 합쳐 부르면 세 글자로 무엇일까요? 이거 90년대 우리 가요 제목이기도 하죠. 일본, 프랑스, 러시아 이 세 나라를 합쳐서 세 글자로 부르면 무엇일까요? 순서를 바꾸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순서를 바꾸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일본, 프랑스, 러시아를 합쳐서 부르면 세 글자로 무엇일까요? 세 글자. 뭐 러시아는 그대로 러시아 가고요. 자, 일본, 프랑스, 러시아 순서를 바꾸지 말아라. 이거 90년대 그 우리 가요계 디바의 노래 제목이잖아요. 그죠? 어? 자, 아, 정답 들어왔습니다. 세 글자. 자, 자, 자. 요즘은 이런 건 얘기 잘 안 쓰는데 프랑스를 예전에는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죠? 세 글자. 일본, 프랑스, 러시아를 합쳐 부르면 세 글자로 우리말이 됩니다. 우리말이. 신기하게도. 어? 신기하게도.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답해보겠습니다. 자, 90년대 디바의 노래 제목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노래는 앞뒤 프로그램으로 신청을 해주시고요. 자, 정답과 오늘 해피송 신청 꼭 기다립니다.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시리님, 저 지금 여기 일본 홋카이도입니다. 결혼 25주년 기념으로 여행, 가족여행 왔는데요. 내일 돌아가는데 지금은 큰아들이 운전해서 지옥 온천 구경 갑니다. 저도 국제면허 발급했는데 운전하기는 조금 무섭고 마지막 날까지 어쨌든 즐겁게 잘 지내고 가겠습니다. 오, 가족여행 중에도 해피송 놓치지 않으시는군요. 저도 여기 갔던 것 같은데 지옥 온천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다시 가봐야 되나 생각이 들고요. 일본은 우리랑 그 운전대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왼쪽에 있는데 일본은 오른쪽에 있어서 되게 힘들더라고요. 잘 다녀오시고요. 자, 두 곡이었어요. 위저의 버전으로 Take on Me 또 빅맘님의 신청곡 아만다 사이프리드, 애슐리 릴리, 레이첼 맥도웰의 허니 허니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아, 오늘 넌센스 아재 퀴즈 문제에도 일본이 들어있는데. 일본, 프랑스, 러시아를 합쳐서 세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세 글자로 줄이면 신기하게도 우리말이 됩니다. 마징가 부인님, 송창식 씨 노래도 있습니다. 준사부님도, 아, 디바도 불렀죠? 송창식님도,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삐리리. 난초향님 등등. 정답! 일부러? 하셨는데, 진짜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죠? 일부러 답도 은근히 많이 나왔는데, 일부러 아니고요. 자, 일본, 프랑스, 러시아를 합쳐서, 세 글자로 줄이면 무엇일까요? 우리, 가요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정답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1230님 에이콘이에요. 프리덤.

6187님, 날씨가 가을가을하니 너무 좋습니다. 콧바람 쐬러 가고 싶은 걸 겨우 부여잡고 집중에 열이라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놀지도 못해도 쉬엄쉬엄 함께해요. 뉴의 Because of You 였고요. 어셔였죠. 피처링 피프, DJ가 Thus Falling in Love, 또 에이콘의 Freedom 이었습니다. 유재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고요. 바다로망스님, 브루노 마스의 Talking to the Moon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0: 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3: 고향 등예시.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3: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3: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3: 당연히 콤비타죠.
5: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6: 콤비타 마누카 꿀.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0: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됐습니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서울경찰청에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 씨, 바이오 기업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이들이 투자 유치와 주가 상승 등을 목적으로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추진한 것이 자본시장법의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제넨셀 창업자 강 씨는 브로커 양 씨를 통해 빨리 임상시험 승인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실제로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청탁해 승인이 이뤄졌다면서 김 후보자는 임상시험 승인이 제넨셀의 기업 가치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밀어붙이다가 이재명 정권이 죽는다며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루된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독약을 먹고 93명이 죽을 뻔했고 김 후보자가 직접 사람 잡는 로비에 앞장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또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처음부터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끼워 팔기 희생 후보였다면서 김승원을 살리기 위해 용해인을 죽인 것인데 국민은 바보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 당권파에 대해 보수를 위해 필요한 것은 싸우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기는 것인 만큼 함께 싸워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류 일각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내란 세력 등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작심 발언을 쏟아낸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유튜브에 출연해 추지사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의 책임 있는 중진의 발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송영길 의원도 추지사가 경기도지사 업무에나 충실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성 친명계인 황명선 의원은 추지사가 윤석열에게나 퍼부었을 법한 그건을 대통령에게 쏟아냈다면서 발언의 수위와 시점을 보면 대통령을 흔들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도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직격했습니다. 경찰이 최근 3년간 발생한 실종사건 약 31만 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허위 종결로 드러난 사건은 없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계기로 최근 3년간 발생한 실종사건 31만 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지난주까지 12만 8천여 건을 확인했고 지금까지 허위 종결 등 문제가 되는 소지는 없는 걸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실종사건 관리와 관련한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일관된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것을 반성하고

0: 고 있다며 실종 업무를 형사국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까지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관광지, 지역 행사장 등을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 민생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4도, 습도는 61%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6: 1시 5분입니다.

0: 람보르 곱돌님, 아, 라디오에 잘 안 나오는 곡을 신청했는데 이렇게 틀어주시다니 감개무량합니다. 아셨어요? 아, 예, 그 새벽 때 이럴 때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스파이로자이라요. 모닝 댄스 해피송 2부 여는 곡으로 전했습니다. 오늘 1부에서 우리 월요병을 잊게 하는 넌센스 아재 퀴즈 함께 풀어봤습니다. 일본, 프랑스, 러시아를 합쳐서 부르면 세 글자로 줄여 무엇일까요? 일본, 프랑스, 러시아를 합쳐서 세 글자로 무엇일까요? 비타돌체님, 러시아는 라떼, 아라사라고도 불렀죠. 하시면서 정답은 그렇지만 왜 불러입니다. 아라사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자, 일본, 프랑스, 러시아를 합쳐서 세 글자로 왜 불러 맞습니다. 왜 불러 신박하죠? 그리고 요즘 친구들 알까 싶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정답 알려주셨고요. 비타돌체님 1385 구름씨씨 8606 또 0061 9867 3276 1292 5417 2581 디테일리 또 1222님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아, 우리 서바님이 출근길에 베이지색 코트 세 벌 이상 보면 가을인 것 같은데 오늘 세 벌 봤습니다 하셨어요. 아, 서바님 오늘 가을의 향기를 여기저기서 전해주시네요. 그럼 나만의 가을의 조건이 있죠. 가을이 왔음을 느낄 때 가을의 조건, 내가 생각하는 가을의 조건 무엇일까요? 오늘 2부 주제입니다. 가을이 왔음을 느낄 때. 앞서 사연처럼, 일부 사연처럼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잠옷바지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것도 가을이고요. 마트에서 수박이 드디어 자취를 감춰야 가을이다. 아직 그런 가을 아니죠. 내 생일이 지나야 가을이다. 추석이 지나야 가을이다. 저는요, 최근에 올해는 카레라이스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때 가을이라 부르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카레라이스를 먹어야지 했는데 아, 좀 낮에는 덥지 않나 하면서 아직 미루고 있었거든요. 자, 우리 햇님이들이 느끼는 가을이 왔음을 느낄 때 우리 햇님이들이 느끼는 가을이 왔음, 가을의 조건 어떤 건지 알려주시고요.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아, 또 하나. 그 시즌 뭐 이런 커피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찜해놓은 거 있는데 아직 못 먹었네요. 자, 우리 햇님이들이 생각하는 가을이 왔음? 가을의 조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주세요.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홍콩님 반갑습니다. 지수님. What kind of man would I be? 아, 이 곡을 듣고 홀린 듯이 그동안 미루던 회원가입을 하고 인사드립니다. 하셨는데 아, 가을이 오면 또 가을 노래가 듣고 싶고 가을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면 또 이렇게 또 콩콩님이 대답을 하시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만나고 연결이 되네요. 호레노츠님이 신청하신 시카고의 What kind of man would I be? 였고요. 이어서 릭 스프링필드의 Jesse's Girl, 또 듀란 듀란의 Hungry Like the Wolf까지 가을 뭔가 페스티벌에 어울릴 듯한 노래들이기도 했어요. 유재수의 해피순 보이는 라디오. 아, 콩콩님 커피 쿠폰 보낼게요. 가을이 왔음을 느낄 때 가을의 조건입니다. 7113번으로 뱃살의 미처님 등등 쉬지 않고 먹고 있으면 확실히 가을입니다. 확실히 가을 맞죠? 여름에 안 드신 거 맞죠? 덜 드신 거 맞죠?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빅맘님은 냉모밀이 멀어지고 꽃게가 여기저기 보이기 시작하면 가을이죠. 아, 이 찬 것보다는 따뜻한 거. 특히 갑각류의 계절. 어우, 저도 좋아합니다. 해피초이님은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는 전어가 나올 때. 특히 제가 전어회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셨는데. 와, 이건 찐이다. 이 잔뼈가 있어서 회는 저는 잘 먹지는 못했는데. 아, 생각이 나네요. 오랜만에. 7672님은 저는요, 김밥을 싸기 시작할 때 가을이라 느낍니다. 맞다, 김밥. 여름에는 특히 김밥이 쉽게 상하니까 쌀 엄두가 안 나는데 가을이면 김밥 싸서 놀러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9571님은 얼큰한 국물이 생각이 날 때 가을이 오고 있음을 느끼죠 하셨고요. 4816님 여름 동안 스킨 로션 안 발라도 촉촉하던 피부가 당기고 버석거려서 세안 후 바를 걸 준비할 때 가을이 옴을 느낍니다. 그래도요, 푸른 하늘, 선선한 공기가 좋은 이 가을 쭉 계속되길 바랍니다. 아, 그래요. 보습을 시작하면 가을이죠. 발 뒤꿈치는 물론이고 손바닥도 거칠거칠한 느낌? 예전에 제가 뭐 화장품을 사고 달력을 받았는데 딱 9월 넘어가니까 그 립밤 같은 게 그 제품 홍보로 나오는 거더라고요, 달력에서. 별해는 달토끼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가 맵고 간질간질하면 아, 가을이구나, 환절기구나 합니다. 프로 비염러들은 가을이 두렵습니다. 아, 제가요, 비염계의 발롱도르 상이 있다면 수상자가 한 역대 수상자 한 서너 번 받았을 것 같은데 그 상을, 이거 약 드셔야 됩니다. 약을 드셔야지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메오로시님은 저희 집 댕댕이가 산책 나가서 안 들어오려고 버틸 때 가을이구나 싶습니다 하셨는데, 아유, 우리 똘똘이 댕댕이 가을도 제대로 알고. 요즘 진짜 저녁 때 좀 나가보면 댕댕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7261님은 시골의 황금 들판을 보면 가을이 왔구나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건 뭐 클래식이죠. 7818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디건을 찾게 되면 가을이 왔다라고 느껴요 하셨는데, 거기다 플러스 아, 입을 게 없네, 아, 또 쇼핑을 해야 되나, 또 이렇게 생각이 들면 가을이죠. 7818, 7261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자,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가을이 왔음을 느낄 때 가을의 조건, 우리 햇님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유재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2680님 서바이버예요. Eye of the Tiger.

엘랑님, 놀기도 좋고 일하기도 딱 좋은 날씨. 행복하게 일하고 열심히 놉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셨는데. 아, 그래요. 인생 뭐 있어요. 놀이도 일처럼, 일도 놀이처럼. 엘랑님께 커피 쿠폰 전합니다. 노을 신사님 신청하신 빌리 스완의 I Can Help였고요. 또 꼬맹이님 워터프런트 홈의 Take a Chance on Me 그리고 서바이버 Eye of the Tiger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가을이 왔음을 느낄 때 소리님은 새벽에 퇴근할 때 춥다고 느낄 때요. 새벽 2시에 퇴근하다 보니까 하셨는데 진짜 이른 새벽이나 아닌 늦은 밤 시간 새벽에 출퇴근하는 분들 변하는 계절 잘 더 깊게 느끼시죠? 제갈량비님은 이유 없이 허전하고 우울해지는 것 같아서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가을이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추남 인증? 우리 로지니님도 커플들이 몰려다니는 거 보면은 질투와 샘이 나서 가을인 것 같다고 하셨는데 역시 추남 인증이고요. 클레오파트라님, 저는요 머리를 풀러야겠다고 생각이 될 때 더워서 매일 똥머리만 했거든요. 이제 풀고 다닙니다. 헤어스타일에도 변화가 찾아오죠. 부지런한 분들은 또 이 색깔도 머리 색깔도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0596님 등등 어디론가 여행을 가고 싶을 때 가을이 왔구나 하고 느끼신다고. 그러니까 몸이 뭔가 자꾸 밖으로 돌아다니고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느낄 때. 주관적인 자기님은 호떡과 붕어빵이 나오기 시작하면 가을입니다. 주말에 시장에 갔더니 호떡이 있어서 사 먹었어요. 어머나, 여기 CBS 근처 이 노상에도 가을에는 그러니까 여름에는 찰옥수수를 파시고 가을에 봄 가을에는 호떡을 파시고 겨울에는 붕어빵을 파시는 할아버지가 계신데 지난 어제까지 찰옥수수였거든요. 제가 오늘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루님은 하늘을 보는 횟수와 시간이 늘어난다고. 그리고 프사도 바뀌지 않나요? 예쁜 자연으로. 4682님은 저는요 주말 농장 데크에서 뜨거운

피가 만나게 느껴지고 하늘이 높고 바람이 솔솔 부는 아침을 맞을 때 그때가 가을입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가을 인증하셨나요? 이번 주말 가을 커피는 해피송이 책임집니다. 커피 쿠폰 전할게요.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늑대님, 아 이렇게 또 닉네임도 달려집니다. 외로운 늑대님 신청하셨어요. 샘 펜더 올리비아 딘이에요. Rain Me In.

우리 새로운 공구님, 라디오에서 이렇게 가을 노래가 나올 때 아, 가을이구나 하고 느낍니다 하셨는데 가을 향이 묻어있는 노래였어요. 신청곡이었고요. 9807님, 나샤의 오스틴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 2522니 프리빌리 OST죠. 마이클 잭슨 Will You Be There 남기고 저희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휴식 같은 라디오
1: The Good Life.
0: 여기는 CBS입니다.
1: Fun seems to be the ideal.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교실 밖에

그래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0: 마누카꿀.
1: 마누카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0: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0: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꿀.
0: 콤비타 마누카꿀.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한국경제신문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부터 사흘간 중앙아시아 5개 나라와 릴레이 정상 외교를 이어갑니다. 오는 16일 오후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것을 계기로 진행되는 일정입니다. 오늘 오후 우즈베키스탄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내일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모레는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과의 회담이 이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검찰개혁의 역행조짐을 막고 공소청으로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TF를 곧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별도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공소청과 검찰개혁이 역행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공소청으로의 안착을 잘 점검할 수 있는 당 차원에서의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창동 감독이 영화 가능한 사랑으로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한류에 대한 지원, 영화와 문화에 대한 지원도 미래 대응 기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국가적 지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 재수사권을 부여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이른바 7대 범죄와 관련해 중수청, 지방중수청의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상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면 될 일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배달의 민족 등 먹거리 관련 업체를 중심으로 총 41곳에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원가 부담을 과도하게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의심을 받는 배달 업체와 가공식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의 조사 요원을 보내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총 탈루 혐의 금액은 1조 원에 달합니다. 배달의 민족은 국내에서 창출한 1조 원대 이익을 복잡한 자본거래를 통해 독일 모회사에 보내면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로 내야 할 1000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역외 탈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금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가 담합 혐의로 제재를 받은 양계 농장과 패션 시장의 물가 상승 압력을 유발한 패션 플랫폼 업체도 조사 대상입니다. 인플루엔자, 즉 독감이 예년보다 이르게 유행하면서 방역당국이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어린이, 노인 등 고위험군의 예방접종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어린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그룹별 예방접종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의료계 등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0시를 기해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는데 지난 절기에는 10월 17일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행이 한 달여 앞당겨졌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0: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2시 5분입니다.
2: 송인찬의 어떤 가요.

0: gas, fill the flow. One, two, three, go!
1: 오늘 송디는 호랑이고요. 첫 번째 곡은 거북이의 Come On입니다.

0: 아따 오늘 못 하냐?
1: 9월 14일 월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거북이 컴온!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송.

For you. 아나운서 송인찬 낭차게 인사드립니다. 아, 하하이님께서 오늘 끝나고 파자마 파티 가시나요? 귀여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남자한테 파자마 파티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단어라는 거. 초코라떼님은 팬싸 이벤트 의상 같아요. 아, 저는 뭐 팬사인에 사인도 없지만 네, 그런 게 아니라도 언제든지 이벤트 의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DJ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자, 월요일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렸습니다. 어플 레인보우에서 표준 FM 화면에 있는 TV 모양 아이콘 누르시거나 너튜브 송인찬의 어떤가요 검색하시면은 호랑이 송디를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되신다면 가급적 그리고 오늘은 좀 보이는 라디오로 접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호랑이 분장도 조금 하고 있고 또 이따가 보이는 라디오로 조금 보면 좋을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궁금하신 송편님들은 어서 많이 접속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살짝 예고를 하긴 했는데 오늘은 아주 스페셜한 시간으로 송편님들과 함께 해보려 합니다. 이름하여 미리메리 추석 송편대. 자, 추석 명절이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오늘은 우리 송편님들께 한가위 선물을 드리고자 저희가 또 준비한 시간입니다. 대체 뭘 준비했는지는 잠시 후 A면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원투 찬찬차는 B면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어흥!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5: 위제로
4: 과식에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5: 위제로
6: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7: 일양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8: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얼리 슈퍼스타 플라워 애정 표현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아, 송디와 호랑이의 공통점이 있냐 뭐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제 이름에 호랑이가 들어가 있긴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초록창에 제 이름을 검색하면 이름에 한자가 나옵니다. 거기에 호랑이와 관련이 된다는 점 살짝 전해드리면서 이제 진짜 오늘을 위한 코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한 코너 미리미리 추석 송편데이를 시작합니다.

자, 제가 어떤 가요를 진행하면서 이제 초반쯤에 우리 송편님들 애칭 정하면서 진짜 우리 송편님들께 송편 떡 선물 한번 드리고 싶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자, 물론 오늘 딱 하루 일단 일회성 이벤트고요. 송편님 맞춤 이 송편 떡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오히려 더 푸짐한 맛있게 빚은 손만두와 떡 세트를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외식업 40년 경력 장호덕 달인의 장호덕 손만두 장호덕 달인떡에서 우리 송편님 총 10분을 뽑아서 고기만두, 김치만두, 갈비만두, 매운만두와 이북식 찹쌀떡 8종으로 특별하게 구성된 고가의 장호덕 손만두와 달인떡 추석 선물 세트를 보내드린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선물 세트 어떻게 받을 수 있냐? 퀴즈 정답을 맞춰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을 위해 준비한 스페셜 퀴즈 코너고요. 한번 외쳐보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정답 맞히면 떡 하나 주지! 자, 괜히 제가 또 오늘 호랑이 옷을 입은 게 아닌데요. 이 퀴즈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름 호랑이 분장 아닌 분장을 한 겁니다. 떡 선물 세트 걸고 준비한 퀴즈. 오늘의 퀴즈는 바로 속담 퀴즈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속담을 행동으로, 몸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15초고요. 15초 동안 제가

모션으로 행동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도 접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5초 동안 설명을 해드릴 테니 집중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한 5초만 있다가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초 있다가 타이머 시작합니다.

0: 자, 송태님들 방금 제가 온몸으로 표현을 했는데 어떤 속담인지 아시겠나요? 자, 정답이 아직 그렇게 올라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송태님들 눈으로 보고 있어도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또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힌트 저희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힌트는요, 꽁트로 한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온몸으로 보여드린 이 속담을 이번에는 좀 꽁트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도 보이는 라디오로 접속을 하시면은 제가 직접 연기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시간상 접속이 어려운 송편님들은 이 음성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꽁트는 대략 한 5분 정도 나갈 거고 제가 이제 분장도 나름 열심히 했고 1인 2역의 이 연기 투혼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꽁트 힌트 바로 나갑니다.
1: 깊은 산속 자연인의 삶을 꿈꾸며 에코라이프를 살아가고 있는 할멈은 오늘도 산을 오르며 낭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갑자기 집채만한 호랑이가 우르렁거리며 나타났습니다.
2: 어흥! 할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에이, 그 멘트는 왜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겨? 뭐라고? 어흥! 할멈은 내가 무섭지 않은가 봐. 떡이고 나발이고 바로 다 잡아먹어릴 테다. 아이 그래, 상황극은 상황극지. 아이고 무서워라. 가만 있어보자. 집에서 나올 때 떡 두 덩이를 들고 나오긴 했는데 여기 있구나. 자, 떡 한 덩이 여기 있습니다요.
3: 어디 한 입에 꿀떡 먹어볼까? 쫄깃하고 달달한 게 아주 맛있구만.
2: 예예, 잘 드신 것 같으니까 저는 이만 집에 가보겠습니다. 예.
3: 아, 어딜 그냥 가려 해. 이걸로는 간의 기별도 안 가.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2: 아이, 나 이거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있습니다. 떡 하나 드렸으니까 이제 가도 되겠지요? 예?
3: 아니, 그건 아니지. 떡도 먹고 할멈도 잡아먹어야겠다. 어흥!
1: 호랑이는 덜덜 떨고 있는 할멈의 덜미를 덥석 물고는 그대로 자신의 굴로 끌고 갔습니다. 깜깜한 굴 속에 툭 던져진 할멈은 그제서야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2: 아이고, 나 이제 죽어. 영감, 금방 날아갈게요. 아니지, 아니야. 그 속담에 이런 말도 있잖여. 그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어.
1: 할멈은 눈을 번쩍 뜨고 깊게 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보고 솥에 물을 끓이고 있는 호랑이도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호랑이 앞발에 낀 커다란 가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 아우 따가워, 아우 따가워. 이놈의 가시만 없어도 참 살만할 텐데. 저기 호랑이님, 그 앞발이 상당히 불편해 보이시는데 그 저를 잡아먹기 전에 이 가시부터 빼는 게 어떻겠습니까? 당장 가시를 빼지 않으면은 독이 올라 나중에는 걷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어? 그러면 할멈이 가시를 뺄 수 있다고? 아유, 그럼요. 제가 그 뭐야,

0: 예, 이래봐도 우리말 최고의 의사입니다. 예. 근데 제가 살아서 돌아가야 또 우리 귀하신 호랑이님 발도 계속 관리해드릴 수가 있겠지요? 어떻게? 골? 골! 자, 한 번에 쑥 빼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하나, 둘, 셋! 영차! 세상에! 하나도 안 아파! 야, 이렇게 개운할 수가. 아니, 새 사람이 아니지. 새 호랑이가 된 것 같구만 그래. 아, 호랑이님, 가시를 빼기는 했어도 아빠는 주기적으로 경과를 봐야 하니까 쭉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대신에 절 잡아먹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좋다! 이렇게 또 명의를 내가 잡아먹을 순 없지. 앞으로 할 몸을 내 전담 주치의로 임명하겠어.
1: 그렇게 할 몸은 호랑이의 호의를 받으며 무사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정신을 바짝 차린 덕분에 목숨을 건진 것은 물론 산속 절대자인 호랑이의 의료 파트너까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자, 송편님들 어떤 속담인지 이제는 아시겠죠? 그래도 다행히 꽁트에서 조금 힌트를 많이 얻으신 것 같은데 우리 8313번님은 발연기가 오글거려서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서 보이는 라디오 껐습니다. 아, 사실 저도 보고 듣는데 이게 막 쉽지 않네요. 하지만 일단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다는 점. 그리고 의외로 이거를 하면서 느꼈던 게 제 퍼스널 컬러를 좀 찾은 기분이었어요. 야, 저 할머니 분장이 어쩌면 나의 퍼스널 컬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제가 아까 온몸으로 말했던 이 속담, 꽁트에서도 쓰인 이 말이 있잖요. 이 속담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알겠다는 송편님들은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베이비. 잡고 싶은 너 근데 멀어지는 너 잡으려고 애를 쓰는 나 왜 도대체 왜 내 맘을 몰라 그렇게.
1: So tell me now what you gonna do. I'll take it back in time.

샵 텔미 텔미 텔미 핑클 약속해줘 영원한 사랑까지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자, 함께하는 동안 저희가 정답자 발표하기 전에 정답 먼저 발표해야죠. 자, 푸짐한 손만두와 떡 선물 세트를 걸고 만나본 오늘의 속담 퀴즈. 정답은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속담이 좀 뭐 여러 표현이 있기 때문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호랑이에게 잡혀도, 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의미가 조금 통하면은 모두 저희가 정답으로 인정을 했고요. 자, 오답과 송편님들의 사연 좀 읽어보면, 백추 김선생님. 정말이지 호랑이보다 할머니가 더 어울리시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제가 할 때는 모르잖아요. 분장하고 이제 사진 찍은 걸 봤는데 이게 뭐랄까요, 생각보다 조금 더 잘 어울리는 느낌. 탄산수님, 할머니 예쁘심. 아, 제 인생의 첫 여장이었습니다, 송편님들. 빵빵한 어호랭이님이네요. 빵빵한 호랭이님. 퀴즈고 나발이고 연기 보는 재미가 더 쏠쏠해요. 일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빠져서 보는 중. 아, 정말 뭐 재밌게 봐주셔서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잼잼님. 와, 다재다능 송디 최고로 재밌어요. 감사하고요. 자, 오답 발표하겠습니다. 한결같이님. 고양이 쥐 생각한다. 아, 이게 호랑이가 물론 고양이과긴 합니다만, 호랑이였죠 오늘은. 찡찡구리님,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아, 호랑이가 있긴 했는데 아쉽게도 강아지가 없었습니다. 4859번님, 떡줄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야, 제가 또 막 송편 이런 힌트를 던졌었죠.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 답은 떡과는 관련이 없었다는 거. YD님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자, 이렇게 호랑이와 좀 떡에 관련된 속담 많이 보내주셨고요. 정답 맞춰주신 송편님 10분을 뽑아봤습니다. 1354번님,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맞나요? 정답입니다. 우! 그리고 또 꽁트를 재밌게 봐주셨다고 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 1354번님 포함해서 7601번님, 1338번님, 2059번님, 4635번님, 3001번님, 선한영향령님, 둥이맘님, 릴리님, 밤토리님까지 총 10분께 손만두와 떡 8종 세트 선물 보내드립니다. 당첨된 송편님들께는 주소와 성함을 확인하는 메시지 보내드리고요. 샵 1212번으로 바로 답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핸드폰 레인보우 어플로 보고 계신 분들 보면 이 장호덕 손만두 달인떡 추석 선물 센트가 판매 링크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보면요, 요 하단에 밑에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연휴 앞두고 저희가 또 파격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명절 선물 아직 고민이신 분들은 방문해서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트랙입니다. 소코도모 회전목마.

석호도모 회전목마 이찬혁 멸종위기 사랑 두 곡 함께 달려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금 연기를 준비해서 제가 연기를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이 연기는 유튜브에도 올릴 예정이니까요. 혹시 뭐 송편님들 중에서 나는 오글거림 같은 거 모른다. 뭐 오글거림이 뭐예요?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또 채널 방문해 주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제 모션 인트 아까 제가 15초 동안 막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걸로도 맞히신 분 계신가요? 아, 제가 원래는 좀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거였죠. 호랑이에게 약간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아, 뭔가 저는 약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뭔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꽁트를 준비한 게 참 천만다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어떤가요의 서재희 PD는 송디가 제일 잘한 연기는 뭐 호랑이 연기도 아니고 뭐 어떤 대사 연기도 아니고 눈을 침침해하는 할머니 연기였다. 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뭔가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지금 이제 뭐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고 춤만 남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언젠가 이제 춤까지 하면은 더 이상 보여드릴 게 없을 수도 있겠어요. 제가 지바비님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여기는 어떤 가요잖아요. 이 어떤 가요의 왕관을 쓰려면 그 전임자의 어떤 이 무게를 짊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왕관을 쓰는 자가 이 무게를 견디는 자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우리 송편님들의 또 즐거움과 이 텐션을 위해서 열심히 제 몸 다 갖다 바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자, 오늘 유튜브로 함께해 주고 계시는 우리 고고점수님, 천사지우님도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잼잼님이 아까 XX만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니까 안 죽는다의 의미에서 X 표시를 한 건데 뭔가 이 산다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뭔가 좋은 표현이 있을까요? 살 수 있다? 나 살 수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1부 A면 함께해 주신 우리 송편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송이찬의 어떤가요? A면 끝곡입니다. 일기예보 그대만 있다면 저희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중단 학생

0: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의 만 3세 유아 학부모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용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3세 유아의 유치원,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3월 완성되는 교육부의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추진 계획을 서울시교육청이 앞당겨 실행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게는 월 7만 원을 지원하며 사립유치원은 11만 원, 공립유치원은 2만 원을 각각 제공합니다. 가족 구성원 3명이 모두 지적 장애가 있는 가정에서 장남인 20대 남성이 숨진 뒤 며칠 만에 발견되는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중랑구 한 주택에서 20대 지적장애인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이들 모두 심한 지적장애가 있어 A씨의 사망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발견되기 2, 3일 전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범죄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오늘 정오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일부 구간이 단전돼 20여 분간 운행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쯤 신림역에서 대림역 구간에서 정전이 발생해 2호선 모든 열차 운행이 잠시 중단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즉시 정전 원인을 파악한 뒤 조치에 나서 20여 분 만에 열차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현직 서울대 교수가 지도하던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서울대 이과계열 소속 교수인 50대 남성 A씨를 지난 6월 중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서울대 인권센터도 그 다음 달 A씨에게 해임 또는 파면을 권고했습니다. 2026 고양 호수 예술축제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리며 거리 예술공연 100여 회와 서커스, 마술, 마임, 거리극, 퍼레이드 등이 펼쳐집니다. 모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은 무료며 19일 개막작으로 국내 최초 공중 뮤직 퍼포먼스 헤이 리슨, 20일 폐막 공연으로 가수 신승훈의 무대가 마련됩니다. 야간에는 천대의 드론이 펼치는 드론 라이트쇼와 불꽃놀이가 진행돼 축제 주요 볼거리를 장식합니다. 축제장에는 지하철 3호선 정발상역 1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10분, 버스는 일산 동구청 정류장에서 도보 약 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승용차는 일산호수공원 제1주차장부터 제4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됩니다. 인천시가 추석 연휴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생활 폐기물 적체로 인한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특별 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8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7: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 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8: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9월 14일 월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 B면 첫 번째 노래입니다. 왁스의 머니 머니 할머니 들으셨습니다. 자, 잠시 후 송디와 텔레파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A면에서 미리메리 추석 송편데이로 함께했기 때문에 월요 코너 원투 찬찬찬도 우리 송편님들께 또 에너지 확실히 드려야 되잖아요. B면에서 함께 만나볼 거고요. 괜히 또 다른 곳 방황하지 마시고요. B면도 쭉 저와 같이 놀다 가시면 됩니다. 아, 이게 분장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좀 목소리가 그렇게 좀 튀어나올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자, 송이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 안내합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아,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르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르노.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6: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5: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6: 혹시 TVX 멤버십?
5: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6: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5: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7: TVX.
8: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9: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0: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12: 테스트.
13: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14: 통하면 통할지니 숫자로 전하는 제 마음 들리십니까? 오늘의 시그널을 받아주세요. MG 할머니와 텔레파시. 자, 오늘은 송디 아니고 이 MG 할머니와 텔레파시가 통해야 되는 날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모처럼 당첨자 다섯 분이 나오면서 빈자리 없이 꽉꽉 찼었는데요. 그 분위기가 오늘까지도 한번 이어질지 지켜봅니다. 아, 저와 통하는 송편님들이 많은 날이길 바라면서 오늘은 또 제가 어떤 숫자를 생각했을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송편님들이 보내주실 숫자는 0, 0부터 99 사이입니다. 그리고 1과 2 같은 한 자리 숫자를 보내고 싶다면 반드시 앞에 0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뭐 0, 3, 0, 9 이렇게 두 자리로 만들어줘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는 1인 1숫자 한 사람당 하나씩만 보내주셔야 되고요. 문자, 레인보우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집계 시간 말씀드릴게요. 집계 시간은 14분부터 20분까지 하겠습니다. 14분부터 20분까지. 지금 보내면은 집계 안 된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자, 오늘 저와 마음이 통한 선착순 1등 바로 드실 수 있는 치킨앤콜라 치콜 세트 보내드리고요. 같은 번호 보내주신 선착순 최대 4분께는 택배로 가는 간식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MG 할머니가 보내는 텔레파시, 제가 생각하는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자,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으셨다면 한 번 더 텔레파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텔레파시 간다. 자, 제가 어떤 숫자를 생각하고 적었을지, 텔레파시 받으셨다면 두 자리 숫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15: 아하. Hello, baby. Wake up.

걸스데이 기대해 그 전곡 달샤베의 슈퍼 두파 디바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자, 오늘 이 MG 할매와 텔레파시가 통할 우리 송편님들을 뽑아볼 건데요. 오늘은 1회 자리부터 한번 뽑아볼까요? 자, 1회 자리부터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적은 1회 자리 숫자는요. 1회 자리 숫자 1입니다. 자, 뒷자리 1회 자리 숫자 1 보내주신 분들이 조금 계셨던 것 같은데 마지막 10회 자리 숫자 공개합니다. 오늘의 숫자, 제가 생각한 숫자 21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제가 생각한 숫자 21이 나왔고요. 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뭔가 그 옆에 이렇게 카세트 라디오 들고 있는 그런 약간 상당히 저는 좀 마음에 드는데요. 자, 오늘의 번호 21. 아, 당첨자 뽑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발표하고요. 또 왜 21이냐? 지금 21분이어서 21인 거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당첨자 발표하면서 오늘 21에 숨겨진 그 의미까지도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FX의 Choose.

자, 노래 나가는 동안 당첨자 뽑았는데요. 집계 시간 안에 숫자 22를 보내주시면서 저 송디와 통한 우리 송편님은 총 한 분 계셨습니다. 아, 딱 한 분 계셨는데 아마 그 주인공분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야, 오늘 저녁 치킨이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주인공은 박동일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박동일님께는 바로 치콜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장에 대해서 말이 또 좀 많은데 1497번님 송디 오늘 그 컨셉 진짜 마음에 드나 봐요. 근데 이게 제가 뭐 분장이 마음에 들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즐겨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네,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백송님은 왠지 레이니즘을 힙하게 춤출 것 같은 송할머니. 아, 제가 춤을 좀만 잘 췄으면은 아, 바로 그냥 레이니즘 들어가는 건데요. 구름씨씨님, 야, 성글할매 배드 춤추실 각이구만요. 우리 송편님들이 그 배드 춤을 원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아, 근데 정말 차라리 이게 뭔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할머니 분장이 남자 아이돌 춤보다 일단 난이도가 쉽다. 하지만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 또 제가 준비가 되면은 우리 송편님들께 다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그리고 왜 20일인지 이제 숫자 의미를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일요일 이 MG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 달리기를 해왔는데요. 그 달리기에 결실을 좀 맺기 위해서 이번 주 일요일 하프마라톤에 나가게 됐습니다. 하프마라톤이 21km죠. 네. 그래서 오늘의 숫자는 21이었다. 네. 그렇다는 점. 네. 뭐 이번에는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텔레파시 송출 이 시스템이 많이 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사람 수가 좀 안 맞아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많은 분들과 통할 수 있도록 장비를 한번 선보일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는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2부 끝까지 아직 남았잖아요. 코너 하나 남았습니다. 송할머니와 함께하는 원투 천천천 바로 가봅니다.

밥도 없고 약도 없는 월요일, 지치고 힘들 때면 원스텝 투스텝 밥보 입장해주세요. 한 주의 시작을 텐션으로 가득 채우는 월요병 타파 프로젝트 원투 천천천.

자, 원투 찬찬찬 입장해주신 송편님들 오늘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도 참 바쁘고 정신없는 날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송편님들께 드릴 에너지 텐션 비축해놨습니다. 아직 충분히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거 저 혼자 호공에 외치면은 그대로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오늘도 송디의 긍정기운이 필요하다, 월요병 타파하고 싶다, 에너지 충전 텐션 업 하고 싶은 우리 송편님들은 점 하나만 찍어주셔도 좋으니까요. 어서 접속해주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누군가 나에게 이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 분 한 분 정성껏 모시면서 힘찬 음료 쿠폰 선물도 바로바로 보냅니다. 자, 원투찬찬찬 입장 코드는요,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에 만나는 텐션 충전 타임 원투찬찬찬, 오늘은 DJ DOC 런 투유로 한번 달려가 봅니다.

자, 저희 김혜원 아직 30분 남아있거든요. 월요일, 아직 월요일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월요일 끝까지 여러분 힘낼 수 있도록 힘찬 응원 들어갑니다. 5112번님, 초등학교 보안관입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해주세요. 5112번님, 송디가 사는 동안 많이 보시오!

5034번님, 미자 씨랑 고추 따면서 듣는데 너무 재밌어요. 엄마가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데 미자 씨 충분히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제가 따님의 응원에 조금 더 힘을 불어넣어 드리겠습니다. 5034번님과 우리 미자 씨 어머님 파이팅! 우리 대청소하고 있는 7818번님, 아들아 이번 추석에는 여행 가고 싶다고 하는 우리 마리님 두 분도 아자자자자자자자. 반주자님, 파인코코님, 안교식님도 월요병 탑합시다. 월요팅! 럭키럭키님, 남편한테 듣고 싶은 말. 나 오늘 저녁 먹고 가. 제가 대신 해드려도 될까요? 럭키럭키야, 나 오늘 저녁 먹고 간다.

8580번님 주말에 오랜만에 만난 이모들이 살 왜 이리 쪘냐고 해서 마상 입었어요. 아 진짜 하나도 안 쪘습니다. 우리 8580번님 이렇게 말일 수가 없어요. 8580번님 다이어트 안 하셔도 됩니다. 4898번님 6678번님 8314번님도 오늘 원투원투 워리어팅. 6673번님 어제 아침에 빗길에 꽈당 넘어져서 엉덩방아 쳤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팔이 욱신 아파서 기분이 좋지 않네요. 아 저도 많이 넘어져봐서 잘 아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속으로라도 땀 뻘뻘 흘리면서 흔들어 줍시다. 마음속으로 파이팅! 아비가일님 자격증 시험 떨어져서 다시 도전하는데 힘을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이고 도전하면 됩니다. 아비가일님 You can do it.

오늘도 놀자님 다이어트 방송 댄스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요즘 선생님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힘내라고 해주시고 모든 게 다 해결이 잘 될 거야 라고 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밌게 선생님과 수업하고 싶어요. 자, 우리 선생님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수강생들, 우리 오늘도 놀자님 포함해서 저 송디 그리고 많은 송편님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잘 될 거예요. 사랑의 수인님, 송디 화성에 해송 군락지 왔는데 바람이 많이 부네요. 바람아 멈춰다오라고 외쳐주세요. 바람아

6070번님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기침한다고 전화가 와서 급히 데리러 갑니다. 선생님 전화 오면 불안해요. 송디 가족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아 요즘 또 이제 날 바뀌면서 환절기라서 우리 감기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 감기 다 내쫓을 수 있도록 응원 들어갑니다. 감기야 물러가라 파이야. 뱃살 대빵님, 우리 신랑 희망 퇴직 후 오늘 양양으로 여행 가고 있습니다. 31년을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 즐기셔도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뱃살 대빵님, 정말 진짜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쭉 즐기십시오. You can do it!

김선아님, 송디 오늘은 누군가에게 행운의 기운을 간절히 받고 싶은 월요일이에요. 자, 제가 아까 번호는 텔레파시는 잘 못 전했지만 지금 기운은 제대로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기운 충전 완료! 자, 우리 송이찬의 어떤가요? 원투찬찬찬 마지막까지 힘차게 한번 달려봅시다. 끝곡입니다. 무가당

로맨틱과 질투님, 송디 저는 취업이 안 돼서 속상해요. 올해 가기 전에 취업이 되길 힘주세요. 로맨틱과 질투님,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깟 취업에 우리 지지 맙시다. 로맨틱과 질투님, 파이팅! 8314번님도요. 저희 딸이 자꾸 이력서 내면 서류에서 떨어지는데 취준생 저희 딸에게 힘을 주세요. 평생 일할 건데 지금은 잠시 준비하는 시기야. 맞습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습니다. 아니요, 이 송디는 확신합니다. 우리 8314번님 가자! 하이님, 남편이 이번 주도 새벽부터 주꾸미 잡으러 갑니다. 주꾸미 많이 잡아와서 주꾸미 파티하자. 화이팅! 저도 혹시 한 자리 껴도 될까요? 주꾸미 파티 화이팅! 1497번님, 주말에 문경의 지인들과 놀러갔다가 숙취 때문에 41살 아줌마, 어제는 하루 종일 쿨쿨, 오늘은 퇴근 후 열심히 밥해야겠죠? 아니 뭐 오늘 같은 날 또 귀찮으면 배달 음식 먹읍시다. 어때요?

아버님, 오늘 친정엄마 생신인데 제가 변우석 배우에 빠져서 편지하느라 깜빡했네요. 삐지셨는데 어쩌죠? 두둑한 용돈 봉투가 최고의 선물이겠죠? 아마 제 생각에 사람 보는 눈이 비슷하실 것 같은데 이 변우석 배우의 팬미팅을 나중에 같이 가시는 건 어떨까요? 자, 마지막 남은 10초까지 우리 승편님들 모두 모두 힘내세요! 파이팅! 아, 짜요! 자, 월요병 타파 프로젝트 원투 찬찬찬. 오늘은 A면이 아닌 또 특이하게 B면에서 한번 만나봤는데요. 한 시간 좀 늦긴 했지만 우리 승편님들의 월요일이 조금 더 가볍게

받고 조금 더 힘차고 조금은 더 즐거울 수 있도록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아니고요 A면에 더욱더 신명나게 스텝 밟으면서 입장해 보겠습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 텐션도 원투 찬찬찬.

0: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1: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2: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1: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서울세.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워킷 워킷 안전화.
8: 자, 따라해보세요.
9: 이카운트 ERP
10: 4만원.
8: 회계관리
9: 이카운트 ERP
11: 4만원.
8: 재고관리
9: 이카운트 ERP
8: 4만원. 생산관리
9: 사업성공
11: 함께해요.
8: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9: 이카운트
8: 가입비 부가세 별도.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티톡스차와 제주 월동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네, 오늘 분장을 가득하고 방송을 한 오늘, 하필 오늘 에어컨 그 리모컨 건전지가 다 돼서 지금 이 스튜디오가 에어컨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벗고 나니까 이렇게 땀이 조금 났더라고요. 이런 환경에서 우리 송인찬의 어떤가요 팀은 우리 송편님들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점. 힘내라 해피맘님이 웃는 얼굴이 이쁜 송디 나만의 생각인가요? 아니요, 근데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끝자리 4898번님께서 방송이 마치는 게 아쉽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저 송디와 우리 송편님들의 그리움은 또 내일 풀어보자고요. 비면 끝곡입니다. 4898번님의 신청곡이에요. 그리움만 쌓이네. 노영심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CBS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축제.
3: 고향 등일시.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7: 콤비타 마누카 꿀.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ADB의 역점 지원 분야라고 소개하면서 산업 역량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호응했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과 관련해 용산공원 부지의 핵심 공간은 지키되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용산공원 부지는 청년 등 미래 세대에 상당한 규모의 주거 공간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부지로 알고 있다며 녹지 확보라는 공원의 핵심 기능 등과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 공간이 공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하는 데 대해서는 개발 제한 구역 중 이미 훼손돼 보전 가치가 낮은 곳을 선별해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농수산 식품 수출액이 올 들어 253일 만에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공사는 올해 농수산 식품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19일 빠른 253일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이는 역대 최단 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최대 수출국인 미국으로의 수출액이 18억 1,448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3% 증가했고 중국은 16억 6,966만 달러로 14% 늘었으며 아랍에미리트는 50%나 급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라면 수출액이 27%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가공식품뿐 아니라 딸기, 포도 등 신선식품 수출액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검찰이 수조원 규모의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유신 OCI 대표이사와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LG화학과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개 업체가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시장 질서를 교란해 수조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도, 습도는 44%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질문하고 읽어라. 고전이 답했다. 베스트셀러 작가 고명환과 함께 떠나는 CBS 시투어 인문학 기차여행 1박 2일. 여수의 푸른 바다와 오동도, 순천만의 청정 자연을 거닐며 내 삶을 바꾸는 깊이 있는 강연과 북토크와 함께 게장백반, 꼬막정식, 남도 한정식 등 남도의 미식도 가득 담았습니다. 단 100명 한정, 신작 독서의 기술 친필 사인 증정까지 고명환 작가와 떠나는 인문학 기차여행. 문의 전화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8: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이게 좋다, 저건 싫다 이렇게 할 말은 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상대가 기분 나빠할까, 괜히 일을 크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다가 정작 내 마음은 맨 마지막 순서로 밀려나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말할 때 굳이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괜히 부러워지나 봅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고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Baby One More Time, Like Hip H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Like Hip Hop 하효진입니다. 내 마음 혹은 내 생각을 정말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생각보다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이 상대방의 눈치를 많이 보고 상대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작 나의 뭔가 마음은 좀 뒷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와중에 또 아주 용기 있게 용감하게 표현해 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축복복 동행님, 하디 좋다, 겨울 싫다, 라이키팝 좋다, 이 시간은 좋다. 그 와중에 겨울 싫다가 너무 귀여운데요. 아주 뭐랄까요, 다른 겨울 좋아 사람들 눈치 안 보시고 당당하게 겨울 좋다 하셨네요. 이사걸님, 있는 마음 그대로 라이키팝 좋아요 하셨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앙빵님께서, 만약에 월요병이 있다면 효진님에게 진료받으시고 말끔히 다 나으시길요. 제가 말끔히 다 치료해드릴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0: 이 나른하고 뭔가 힘들다 싶은 이 월요일 오후를 조금이나마 신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신나게 신나게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화사하다는 것은 멋지고 세련됐다는 최고의 칭찬이죠 라고 사랑하지 형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런 가수의 정말 세련되고 멋진 곡이었어요. 시크의 Good Times 였고요. 이전에 함께 하신 곡은 퀸의 Another One Bites the Dust 였습니다. 아, 안졸리나 졸리나님, 하디 라이커님들 질 주말 보내셨나요? 하셨는데 저는 주말 잘 보냈습니다. 저는 주말에 진짜 많이 자고 책도 읽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주말에 책 읽는다고 제가 그 주말 라이키팝에서 선언을 했거든요. 여러분 읽었어요. 약속을 지켰답니다. 책도 읽고 잠도 많이 자고 온전히 좀 휴식하는 그런 주말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쭉 보니까 우리 라이커님들도 꽤나 멋진 주말을 보내신 것 같은데요. 로코 가을홀링님은 어제 남편이랑 청계사 입구에 있는 산책로를 걷고 왔어요. 키 큰 침엽수림 사이로 데크길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는 계곡물이 졸졸 흐르고 상상이 되시죠? 어제 걷는 동안 정말 제대로 힐링했어요 하셨네요. 아, 좋으셨겠다. 요즘에 진짜 이 초록초록한 걸 보기가 힘들잖아요. 이 도시에서는 특히나. 그래서 아, 초록초록한 그 나무들 사이로 또 졸졸 물이 흐르고 아, 너무 좋으셨겠는데요. 힐링 제대로 하셨겠다. 시리님은 여행 가셨대요. 결혼 25주년 은혼식 기념으로 일본 삿포로 가족여행 왔습니다. 하셨네요. 여행 일정 짜준 우리 신랑 조성민 씨 사랑해요 라고 고백을 아주 화끈하게 하셨는데요. 제가 오프닝에서 그랬잖아요. 이런 나의 마음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 부럽다. 와 부럽습니다. 재밌는 여행 즐거운 여행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 우리 라이코님들은 주말 잘 보내셨나요? 뭐 하고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도 알려주세요. 아까 사연 보내주신 안졸리나 졸리나님은 뭐하고 보내셨나요? 궁금하네요. 라이키팝은 다들 들으셨죠? 미니 리포터님입니다. Loving You 띄워드리고요. CBS 뮤직 차트 54위 시카고의 If You Leave Me Now까지 띄워드릴게요.

신나는 연주 잘 들으셨나요? 하효진의 Like It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Spin Doctors의 Little Miss Can't Be Wrong이었고요. Red Hot Chili Peppers의 커피샵까지 들으셨어요. 메타버스 커피님이 와, 이 깔롱진 기타 연주 좀 보소 하셨는데 진짜 기타 연주가 킥인 곡이었죠. 아, 하늘바다님, 중고서점에서 아이들 두뇌놀이 관련 책을 샀는데 어찌나 몰입해서 풀던지 간식이 걸려있었거든요. 애나 어른이나 상품 걸린 퀴즈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아, 이거 우리 국룰이라고 하죠. 여러분, 수요일에 진짜 제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아니, 원래도 우리 샤이 라이커님들 조용히 열심히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신 거 알고 있었는데요. 이 수요일 차트 복권 시간만 되면 정말 언제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숨어 계시는 건지 싶을 만큼 어디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시거든요.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상품 걸린 퀴즈는 그 상품이 뭐냐에 상관없이 괜히 맞추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0061님은 동네에서 플리마켓 열렸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추석 선물도 미리 사놓으셨대요. 와, 그러네요. 우리 이제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여러분. 대박. 이렇게나 시간이 빠르다니. 와, 추석. 이제 슬슬 선물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네요. 다음 주가 추석이구나. 아니, 뭐 추석이 9월인 건 알고 있었는데 다음 주라고 하니까 되게 빨리 오는 기분이네요. 보물섬님께서 찬바람 솔 추석이 가까워지니까 송편이 꿀맛입니다. 깨송편, 동부송편, 콩송편, 밤송편, 팥송편 그 중에서 제일은 아무것도 안 든 공갈송편이요 하셨는데요. 공갈송편이란 게 있군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은 그 쫄깃쫄깃한 맛으로 그냥 드시는 건가요? 그래요? 저는 깨송편 좋아하고 밤송편 좋아합니다. 콩은 아직 조금 힘들어요. 콩과 팥은 살짝 굳이 쉽고 물론 여러분의 취향을 존중해요. 하지만 저의 취향은

콩보다는 깨와 밤. 그 꿀, 이게 이렇게 깨 절여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아, 이런 송편 얘기하니까 또 추석이 오고 있는 게 물씬 느껴지네요. 이제 여름도 슬슬 그 자취를 좀 감추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연주곡 한번 들어보죠. 패트릭 주베입니다. Laura les ombres de l'été거든요. 이게 그 프랑스어인데 로라, 여름날의 그림자란 뜻이고요. La triste de Laura, 슬픈 로라까지 이어진 곡 함께 들어보죠. 그리고 메리 홉킨스의 Those were the days 띄워드립니다.

메리 홉킨스의 Those Were the Days 였습니다. 7818님, 선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대청소하다가 음악에 취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원래 청소할 때는요, 음악

싫습니다. 음악 듣다가 청소기가 마이크가 되기도 하고.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폰드님, 슬픈 로라 이 노래 고등학교 때 음악 피아노 실기 시험으로 쳤었는데 하셨네요. 와, 이 곡을 피아노로 연주를 하셨다고요? 대단하시다. 얼마나 잘하신 거예요? 저는 그 생각나요. 그 자유 악기 시험이었거든요. 음악 시간에. 그래서 아무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악기, 뭐 피아노를 해도 되고 뭘 해도 된다 했는데, 제가 그때 한창 정말 잠깐 바이올린을 배우던 시절이어가지고 되게 패기롭게 바이올린을 하겠습니다 해서 저 혼자 막 그 학교에 낑낑거리면서 바이올린 그 무거운 거 들고 가서 막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피아노나 칠걸. 왜 내가 그 무겁고 잘 켜지도 못하는 바이올린을 가져갔을까. 잠깐 후회가 되네요. 그래도 선생님이 되게 그 노력을 가상하게 여겨주신 기억이 납니다. 다들 그냥 음악실에 있는 피아노 연주하고 쉽게 쉽게 하자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 혼자 막 낑낑거리면서 바이올린 들고 갔거든요. 그것도 막 잘 켜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나마 그 외에 여러분 작은 별 아세요? 도도 솔솔 랄라솔 이걸 막 끼기기기기기 하는. 근데 뭐 작은 별을 한 건 아니고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냥 한번 나 바이올린 배웠어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황금배려님, 올 추석 집에서 송편 빚으시는 라이커님들 계실까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계실까요?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초등학생 이후로는 송편을 빚진 않아가지고, 올 추석에도 그냥 맛있는 떡집에서 사 먹지 않을까? 빚으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하요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전 세계를 전율시킨 감동적인 움직임, 피지컬 시어터 네이처 오브 포게팅입니다. 이 공연은 9월 27일 주일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가정한님께서 연주곡이 어울리는 가을이 우리 곁에 포근히 있네요 하셨는데요. 연주곡도 그렇고 이 노래도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CBS 뮤직 차트 25위 지미 폰타나의 일몬도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초가을답게 일교차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남부지방에서는 양산이 31.4도까지 오르는 등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더욱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얇은 긴 소매 겉옷을 챙겨서 다니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내일도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춘천 13도, 대전 14도, 광주 대구 17도로 오늘보다도 좀 더 서늘하겠습니다만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청주 27도, 광주, 대구, 부산이 28도까지 올라서 예년 수준의 한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만 많은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다만 충남 남부 내륙은 오늘 오후까지, 또 경북 동해안과 울산은 내일 오후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주후반에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잦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5: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6: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5: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6: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7: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8: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9: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10: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9: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2: 마누카 꿀!
1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2: 뉴질랜드!
1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2: 당연히 콤비타죠!
1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4: 콤비타 마누카 꿀.
1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8: CBS 경제 연구실.
19: 안녕하십니까. CBS 경제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치솟는 미국 국채금리 문제에 미국 재무부까지 나섰는데요. 국채 매입, 이른바 바이백 규모를 3배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국채금리는 되레 올랐습니다. 오늘 경제적 본능에서는요. 국채금리 상승세 장기화 우려에 따른 우리 산업과 자산관리 전략에 대해서 김광석 한양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3: 워킷 워킷 안전화.
5: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6: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5: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6: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5: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7: 안녕하세요,
8: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7: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8: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7: 완전 좋아요
8: 연두리.
7: 잘 부탁드립니다.
9: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0: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국채금리를 진정시키겠다는 미국 재무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런데 시장 반응은 웬걸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추세가 장기화하면 우리한테는 또 무슨 영향이 있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김광석 한양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 안녕하십니까?
10: 미국 재무부가 뭐 이렇게까지 해 쉽게 장기 국채 바이백이라고 해서 다시 사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좀 국채 금리 좀 내려가 이런 걸 목표로 3배까지 그 물량을 늘렸는데 네. 시장에서는 그거 뭐 어쩌라고 이러면서 네. 그냥 금리가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11: 네.
10: 미국 너무 약한 거예요? 아니면 시장이 강한 거예요?
11: 아,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채널 이름이 경제적 본능 아닙니까?
10: 네.
11: 그게 경제적 본능이다. 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 그래요?
11: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장의 기대 대비 충족할 만한 수준의 바이백 규모인가. 항상 이게 중요하죠.
10: 실망했구나.
11: 적어도 단기적으로.
10: 네. 네.
11: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영향 미치는 것은 바이백 규모를 3배 늘렸다. 이 팩트. 이게 중요하고요.
10: 네.
11: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항상 실적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했던 실적보다 웃도는가. 아무리 역사적인 실적이라 하더라도 기대 수준을 못 미치는가.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10: 그렇네요.
11: 주가가 실적 발표 직전에 아마도 요 정도 실적이 발표될 거야라고 기대하고 기대가 반영된 주가가 형성되어 있죠.
10: 선반영.
11: 그렇죠.
10: 이른바.
11: 항상 형성되어 있죠.
10: 네.
11: 그러니까 발표 직전에 그 주가는 아마도 기대치에 가까울 겁니다.
10: 네.
11: 근데 그 기대를 실망하게 만드느냐 아니냐는 실적이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그 기대치, 실적 기대치. 컨센에 부합하냐 아니냐. 항상 이겁니다.
10: 네. 뭐 시장의 기대가 나름대로 높았던 것과
11: 네.
10: 그다음에 베센트가 아, 지금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6회 걸쳐서 또 할 거야
11: 네.
10: 라고 또 예고까지 하는 게 아,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메시지로 읽혀서 시장
11: 네.
10: 입장에서는 그렇게 금리를 내리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11: 네.
10: 들거든요. 본능적으로다가.
11: 네네.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겠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국채 금리가 기본적으로 올라가 있는 것이 대규모 국채 발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시 경제적인 요인과 수급적인 요인.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는 세계 주요국들이 다 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재정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는 여정이거든요.
10: 맞습니다.
11: 그러니까 발행을 많이 늘리는데 그만큼 충분히 매수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국채 금리가 치솟는 현상인 거고요.
10: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11: 예.
10: 거고.
11: 네. 수급적인 요인이고.
10: 그렇죠.
11: 근데 수급적인 요인에 있어서

0: 심리적 기대가 덜 작용된 거죠. 단기적으로.
1: 그렇군요.
0: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거시경제적인 요인인데 중동전쟁이 도저히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중간선거 끝나야 끝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1: 트럼프의 참모들은 심지어 29년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네. 하더라고요. 네. 트럼프는 물론 중간선거 끝나면 나는 끝낼 거야 라고 선언은 했지만
0: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국제유가의 재상승을 만들었잖아요.
1: 브렌트유 보니까 100배럴당 예. 100달러 넘은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슈더라고요.
0: 그러니까 100달러를 다시 초과했다.
1: 7월 때 7월에 네. 한번 넘었었나요?
0: 그 처음에 초과했었던 것은 이제 3월.
1: 3월.
0: 예. 3월에 초과했었고 쭉 떨어지다가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재고조될 때마다 또 올랐었죠. 지금 다시 한번 재고조되니까 100달러를 기록하고 그럼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급등한다라는 것은 물가상승률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점 찍고 떨어지는 흐름이었다가 어쨌든 바로는 아니지만 이제 8월 물가 데이터가 9월에 발표되는 것이고 이제 9월 물가 데이터 10월에 발표될 텐데 그럼 10월에는 그 물가 상승률이 재급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가 자극된 거예요. 기대 인플레가 자극될 때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겁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인. 두 가지 요인이 맞물린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만 그런 결과로 높은 국채 금리에서 쉽게 떨어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은 할 수 있겠죠.
1: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수급 문제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상당 기간 이 물가 금리가 높은 상단에 위치할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0: 네.
1: 미국 재무부가 그렇게 쩔쩔매면서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0: 예.
1: 싶은
0: 역시 본능 채널답게 근본적인 질문을 주시네요.
1: 본능적이죠.
0: 예, 예, 네. 너무 좋습니다. 근본적인 그 목적을 보시면 나머지 이야기가 다 실마리가 풀릴 겁니다. 한번 보세요. 미국의 GDP 데이터가 자 지금 9월 달이잖아요. 그럼 7, 8, 9월이 3분기죠.
1: 네.
0: 그 3분기 GDP 속보치 최초의 지표가 속보치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발표되고 미국은 first, second, third estimate 이렇게 발표됩니다. 근데 어쨌든 속보치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속보치 발표가 언제 나올까요? 9월까지의 3분기 실적치는 10월 말에 발표됩니다. 그 해당 분기가 지나고 4주가 지났을 때 발표됩니다. 10월 말입니다.
1: 네.
0: 자 그러면 그게 중간선거를 코앞에다 두고 발표되는 3분기 실적치죠.
1: 그러네요. 그쵸? 11월 중간선거니까요.
0: 그러면 이게 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선거할 때 내가 그렇게 관세전쟁하고 내가 그렇게 중동전쟁 일으키고 근데 결국 아무 성과도 없지 않느냐라는 야당의 지적을 받는 거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화당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 한 거다라는 주장이 갈리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실적치라고 봅니다.
1: 그러네요.
0: 매월 발표되는 고용지표랑은 격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10월 말에 속보치가 어마어마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2분기까지의 GDP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기여도로 분석할 수 있는데 거의 3분의 2 정도가 캐펙스 투자입니다.
1: 우리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0: 그렇습니다.
1: 엄청난 반도체 예. 등등의 투자.
0: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캐펙스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성장 기여도가 넷 익스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출입니다. 근데 순수출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 경제에 기여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이 국제기구의 보고서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수출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것이 기여도가 높은 것이 영어지만 죄송합니다. AI enabling goods라고 써 있습니다.
1: 그게 뭘까요?
0: 그러니까 AI가 가능하도록 하게 만드는 프로덕트.
1: 상품들.
0: 네. 그러니까 AI가 가능하도록 하는 상품들이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격이 반도체. 미국으로 치면 GPU. 그 밖에 반도체 장비나 뭐 스마트폰이나 PC까지도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AI 이용하시려면 PC가 들어가니까.
1: 네.
0: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세계적으로 교육이 지금 후퇴되어 있어요. 근데 오로지 AI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 프로덕트들의 수출이 절대적인 기여도를 갖고 있어요. 4분의 3 정도 됩니다.
1: 네.
0: 근데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투자와 이 AI 프로덕트의 수출 이게 계속 진흥이 되어야 돼요. 그게 멈추면 3분기 실적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1: 네.
0: 여기서 실마리가 뭐냐면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1: 네.
0: 이들이 계속 캐펙스 투자를 해줘야 된다.

0: 그렇네요.
1: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2분기 실적을 경험하셨을 텐데 네. 뭐 4대 하이퍼스케일러 중에 1등이 알파벳이에요. 알파벳 실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FCF,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0: 그 돈 잘 버는 데서 현금이 저렇게 없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1: 그렇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게 아니라 매출은 놀라우리만큼 좋아요. 그렇지만 그 돈 벌어다가 다 캐펙스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0: 설비 투자에.
1: 지금 AI 패권 경쟁에서 지면 안 돼.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로도 지면 안 되지만 기업 대 기업으로도 지면 안 그렇죠. 돼요.
0: 한 놈이 남을 때까지 싸운다.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캐펙스 투자를 대대적으로 단행해왔는데 그래서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나머지 기업들도 거의 제로화 됐어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0: 빌려야죠.
1: 빌려야죠. 빌리면 뭐 하죠? 회사채 금리, 발행하죠.
0: 그렇죠.
1: 금리가, 회사채 발행하는데 네. 국채금리가 높아져 있다.
0: 네.
1: 누가 회사채를 삽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첫 번째 저는 어떻게 보냐면 국채금리를 내려야만 하는 이유. 중간선거에서 어쨌든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캐펙스 투자를 멈추지 말아다오 하는 방향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그렇군요.
1: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0: 네.
1: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수출이죠. 수출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들의 서비스 수출, AI 서비스 수출, 이들의 AI 프로덕트 수출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수출하기 좋아져요. 올라가야 수출하기 좋아져요.
0: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수출하기 그래야 제조 원가가 싸질 테니까요.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출하기 좋아지게 하려면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야 돼요.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려면 기준금리든 시중금리든 모든 금리를 떨어뜨리는 게
0: 맞아야 되네요.
1: 그러니까 달러를 약세화하는 게 초점입니다. 여기에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미국이 퍼포먼스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퍼포먼스 중에 하나가 GDP인 거고 하나가 캐펙스 투자고 하나가 순수출을 이걸 뜯어서 얘기한 겁니다.
0: 네.
1: 그다음 미 행정부가 공화당의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자랑하려면 거봐 내가 관세 전쟁에서 대미 투자를 이끌었잖아 이겁니다. 자, 이 부분은요 제가 의견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관련 회의를 다녀왔었고요. 그리고 기업 사이드에서도 같은 입장임을 확인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대미 투자를 이만큼 뻥튀기 하듯이 가져오는 게 유리하겠죠.
0: 그렇죠.
1: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1호가 소위 매년 200억 달러 상하회로 하겠다라는 것이 발표였었고
0: 네.
1: 그리고 1호 대미 투자가 LNG 석유화학 발전이잖아요.
0: 네.
1: 이것도 사실은 캐펙스 투자랑 연결이 됩니다.
0: 그렇네요.
1: 그건 또 더 깊게 나중에 얘기해 드리고.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 부풀리기를 하려면 우리나라는 원래 190억 달러 정도를 생각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21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를 그렇게 이끌려면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대미 투자를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늘리게 하려면 환율을 어떻게 됩니까?
0: 아 그렇구나. 원화 가치를 높이면 달러
1: 그렇습니다.
0: 그렇게 되네요.
1: 부담이 커서 못하는데 같은 투자 규모를 환율만 떨어져도 늘릴 수가 있어요.
0: 그렇네요. 예. 약달러를 원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1: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자국민에게 보여줬을 때 달러의 숫자가 커지니까
1: 그렇습니다.
0: 이렇게 되는 거군요.
1: 예. 그게 그런 거고요. 제가 이긴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경제입니다.
0: 그렇네요.
1: 그리고 여기서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은 다 금리 인상하고 있는 추세예요.
0: 저희를 포함해서
1: 이것은
0: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 예, 한국, 일본. 일본은 대놓고 공조하고 있죠. 외환시장 개입을 공조하고 있죠.
0: 이런 경우가 다 있네
1: 자,
0: 싶은.
1: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6개 나머지 기축통화국과 달러의 교환 비율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 인덱스는 떨어집니다.
0: 그렇겠죠.
1: 그러니까 왜 달러 인덱스를 떨어뜨릴까? 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릴까? 답변이 됐습니다. 일본도 유럽도 다 마찬가지. 대미 투자를 약속한 그 나라들이 대미 투자 액을 부풀려서 발표해 주기를 바라고 뭐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환율만 그렇게 조정돼도 작년에 생각했던 환율하고 올해 생각하고 있는 환율하고 레벨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대미 투자의 계획도 바꿔서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0: 당장 우리 200원 차이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한참
1: 네.
0: 환율 얘기할 때보다. 그런데 그러고

0: 보니까 유럽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일본이 트럼프의 승리를 바라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네. 금리를 올린 것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되게 우호적인 환경이 됐군요.
1: 결과적으로
0: 자기 선거에는.
1: 결과적으로.
0: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것이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국채를 사지 왜 그 AI 기업들의 회사채를 사. 회사채로 가야 되니까 우리 금리는 국채금리 낮추자 또 이렇게
1: 그렇죠.
0: 되는 거고요.
1: 네.
0: 알겠습니다. 아유 그러면 재정정책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추려고 하지만 트럼프가 또 돈도 되게 많이 풀잖아요.
1: 네.
0: 열심히 풀잖아요.
1: 네.
0: 그것도 또 뭐 현금을 나눠준다 이런 약속도 막 해가면서 그런 걸 보면 재정정책도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금리를 낮추려는 이 노력이랑 너무 상충돼서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1: 네. 굳이 말씀드리면 이런 것을 이제 재정지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화정책 기조를 활용해서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러면 재정지배라고 안 해요. 굳이 따지면 통화지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0: 네.
1: 통화정책 기조로서는 도저히 완화적으로 해나갈 수가 없어요.
0: 연준이 딱 버티고 있어요.
1: 그렇죠.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고 양적 완화는 더더군다나 어려워 보이고 그럼 여러 가지 환경상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 정책의 힘을 통해서 당연히 유동성을 공급해야만 중간선거에 유리하게 풀릴 수 있을 거예요.
0: 네.
1: 3억 5천만 유권자들한테 하나씩 다 떡 돌리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그러면 그 재정을 풀어야 돼요. 재정을 풀고자 하는 건 명확한 거예요.
0: 네.
1: 그 재정을 풀기 위한 계획이 작년부터 있었죠. 25년에 OBBBA법 통과시키면서 부채 한도를 끌어다 올렸죠. 그 부채 한도 끌어올리는 게 마이너스 통장 만드는 거예요.
0: 네.
1: 그 마이너스 통장을 그때 왜 만들었을까요? 지금 쓰려고 해요. 지금.
0: 나눠주려고.
1: 네.
0: 선거 전에.
1: 때
0: 네.
1: 쓰려고요. 그게 이게 트럼프 행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역대 대통령 다 그랬고요.
0: 네.
1: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다 그런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 현상을 볼 때 트럼프의 의지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0: 네.
1: 다만 한 가지 걸림돌이 재정을 풀고자 하는데 국채금리가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0: 이거는
1: 국채금리, 네. 국채금리를 의도적으로 끌어내려야만 재정을 계속 투입할 수 있다라는 판단. 국채를 발행하긴 발행할 건데 국채를 누군가 사주든가 아무도 안 사줘요. 중국이 자꾸 팔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사주겠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삼성전자 다녀왔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의하다가.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 사장이 되면 매출 두 배로 올려드릴 수 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삼성전자가 만들고 삼성전자가 사주면 돼요.
0: 아, 미국 재무부가 하듯이 하면 된다.
1: 네, 그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매출 올리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매출이 올라가지만 비용도 같이 올라가니까.
0: 그렇네요.
1: 이윤의 정의가
0: 달라지네요.
1: 매출액 빼기 비용이잖아요. 이윤 극대화는 아니에요. 매출 극대화는 가능해요.
0: 그렇네.
1: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국채 많이 발행했는데 그거 내가 다시 사주겠다예요. 근데 어떻게 사주냐? 단기채를 팔아서 단기채 팔아서 장기채 사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단기채 문제가 아직 남아있잖아. 그 단기채는 스테이블 코인 해결해 줄 거야 이겁니다. 결국 돌려막는 거죠. 장기채는 단기채로 단기채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여러분 이제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책의 전서가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에요. 26년 경제 전망서가.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9월 말부터 집중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0: 법안도 통과되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기업들이 국채를 열심히 사주고 단기채를.
1: 그렇습니다.
0: 이런 방식으로.
1: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미국이 국채금리를 낮추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지만 금리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고
1: 네네.
0: 그러면 이게 이 높은 국채금리 그러니까 금리 상단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을 때 이게 우리 자산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
1: 네.
0: 시장은 당연하고 그리고 뭐 버핏이 그랬나요? 그러니까 금리는 모든 자산의 중력과 같아서 다 끌어내린다. 이렇게 했으면 주식 뭐 또 부동산 금 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1: 네. 만약에 국채금리가 이렇게 발작 증세라고 하잖아요. 발작을 일으키고 급등한 상태로 유지된다. 혹은 높은 국채금리로 계속 이어진다. 뭐 이렇게 본다면 전반적인 자산시장은 기본적으로 좋을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는 좋을 수 없죠.
0: 네.
1: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0: 상대적인 나머지 자산 투자에 대한 수익성이
1: 매력이 없습니다.
0: 매력이 없어지니까 네. 당연히 그쪽으로 내몰 수가 없고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시지만 전 세계 증권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주식 비중보다는 채권 시장이 더 크거든요. 그만큼 이 국채 금리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 자본시장을 결정짓는 변수가 된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될 겁니다. 네, 뭐 저의 의견은 지금까지의 흐름하고 네. 이제 중간선거를 향하는 그 시간 동안하고는 국채금리의 어떤 방향성이 다소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1: 그러니까 낮아질 것을 목표하는 네. 트럼프의 목적에 부합하게 좀 이렇게 움직일 것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0: 그거는 있습니다.
1: 근데 너무 올릴 만한 요소가 많아서 지정학적 리스크 트럼프가 어쩔 거예요.
0: 자, 그 부분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다시 한번 재고조된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항상 이 고조된 채 유지될까? 고조된 채 더 고조될까? 아니면 여기서 더 조금 완화될까?
1: 음흠.
0: 항상 이걸 봐야 되는데
1: 네.
0: 첫 번째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 지금 무력 충돌을 막 하려고 했다가 경제 제재로 약간 완화했다가 그런데 며칠 전에 또 막 유조선끼리 싸웠다니까.
0: 그러니까 그러다가 다시 또 완화된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타코. 타코 할 수 있고요.
1: 쫄아서 또
0: 항상 그럴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매번 국제 유가가 100달러 찍었다 더 고조시키면 안 되겠구나. 이게 첫 번째고요.
1: 네.
0: 더 중요한 기조적인 걸 말씀드리면
1: 네.
0: 9월 24일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좌표라고 생각합니다. 9월 24일이 미중 정상 회담일입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당을 밟는 게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미국 당을 밟는다. 이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지정학적 긴장감이 더 고조될까 완화될까?
1: 완화되는 쪽으로 서로가 원하기도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0: 그렇죠. 뭐가 네. 맞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1: 어허.
0: 그러면 그 좌표를 놓고 봤을 때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는 국면으로 간다. 국제 유가의 레벨이 오히려 100달러 찍은 것이 고점이지 120, 130달러를 향해 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1: 네.
0: 그 밖에도 나머지 이야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만 국채금리의 레벨이 더 올라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1: 네.
0: 중간선거까지 봤을 때 국채금리가 이렇게 많이 치솟았고 발작 증세를 보였는데 바이백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TGA 잔고도 활용하고 가용할 만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국채금리를 누르고 그리고 또 그 밖에 통화정책 관점에서도 다른 기조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1: 통화기조 지금 말씀해 주시죠.
0: 네.
1: 당장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예정되어 있잖아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인상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연준 위원들도 있지만 지금 거의 팽팽하게 동결이냐 인상이냐 이거란 말이죠.
0: 네.
1: 여기서는 동결 쪽으로 좀 많이 보세요.
0: 네. 저는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인데 뭐 시장에서는 인상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제 전망이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1: 네.
0: 여러분들이 한번 시나리오를 이렇게 짜보라고요.
1: 네.
0: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요. 60에서 70%로.
1: 물가, 유가 때문에.
0: 예, 여러 가지로. 그럼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있는 거예요.
1: 네.
0: 경계감이 있다가 실제 동결이 되면 경계감이 빠지겠죠.
1: 아하.
0: 그렇죠.
1: 아까 말씀하셨던 기대감과 그런
0: 그렇죠.
1: 이슈들이군요.
0: 그 빠지는 네. 국면이 소위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국면이에요.
1: 그러네요.
0: 주가가 상승하는 국면이에요. 근데 이 모든 걸 결정짓는 게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반반 갈려 있어요. 굳이 따지면 3분의 1 정도가 반 트럼프. 3분의 1 정도가 친 트럼프. 나머지 3분의 1이 캐스팅 보트예요. 근데 이들은 굳이 따지면 얘네들은 답정로고요.
1: 네.
0: 그런데 3분의 얘네들이라고 하면
1: 이분들은
0: 저보다 나이 많은데
1: 연준 위원들은
0: 예, 네. 가운데 3분의 1은 결국 통화정책 메커니즘에 의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관건은 물가입니다.
1: 데이터를 보고 움직인다.
0: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준금리가 무조건 물가가 안 잡히면 금리 인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은요 1년 반 동안 금리 결정한 적 없어요. 계속 동결만 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정점은 5월 물가 지표인데요. 그때도 금리 인상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를 봐야 돼요. 왜 안 했냐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높아요. 금리 잡으려고 3.75%의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던 나라였고
1: 그렇네요.
0: 우리나라는 2.5% 기준금리에서 3%대 물가 상승률을 보니까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 해야만 하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로존이나 일본이나 낮은 금리를 운영하고 있던 나라들.

0: 유로존은 2.15에서 시작했어요.
1: 네.
0: 일본은 1%고요.
1: 그렇죠.
0: 낮은 금리의 나라들이 높은 물가를 받아들 때 금리 인상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것이고 미국은 이미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따지면. 이게 실질 기준금리의 개념입니다.
1: 네. 그러니까
0: 실질 기준금리 개념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은 물가상승률이 더 반등하지만 않으면 금리 인상표를 던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모든 것은 CPI가 달려있는데
1: 네.
0: 저는 동결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네. CPI 물가 상승률이 반등하지는 않는다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추세적으로,
0: 제 모델에서는.
1: 추세적으로.
0: 예, 제 네. 모델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그게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금리 인상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금리 인상으로 가면 그때가 국채 금리의 정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해가시죠?
1: 그렇네요.
0: 그 이후에는 추가 금리 인상은 없겠지.
1: 변수가 모두 사라진 상황이니까요.
0: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CPI 데이터 발표로부터 그 다음 주 FOMC 회의까지 이 동안에 국채 금리의 변동성이 좀 심할 거라고
1: 그렇네요.
0: 보여지고 그 기간이 지나면 아 이제 이렇게 됐네라고 판단하고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1: 그리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는 금리를 내리려는 전방위적인 재무부의 활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0: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국채금리와 관련한 재무부의 요즘 드라이브와 현재 시장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제는 뭘 봐야 되는지까지 이해가 쫙 됐습니다. 기술본능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김광석 한양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CBS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요.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이후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대입 수시무지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로 수험생 천여 명의 접수가 불발된 가운데 구제 절차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일부 대학 경쟁률이 공개된 뒤에 원서 접수여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서울대학교 현직 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던 20대 대학원생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을 단독 보도합니다. 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불안을 조장하고 세금을 탈루한 업체 41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Walk it, walk
2: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 조합
1: 케이핀코.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르노.
3: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르노.
4: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5: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6: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5: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월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인사를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이어집니다. 검증의 초점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맞춰지는 가운데 공세 고삐를 당기는 야권과 더 밀릴 수 없다는 여권이 거세게 격돌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윤준우 기자.
8: 네, 국회입니다.
7: 장관 후보자 지명부터 가장 관심이 뜨거웠던 용혜인 의원이었었는데 결국 청문회 자리에는 서지 못하게 됐어요?
8: 네, 그렇습니다.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14일 만인 어제 용혜인 의원은 결국 자진 사퇴로 물러났습니다. 후보자 지명부터 용 의원이 창당한 기본소득당의 가족정당 의혹과 과거 성차별적 비선 조직에서 활동한 이력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무엇보다 장관이 되더라도 비례의원직은 내려놓지 않겠다는 겸직 의사가 국민 여론과 동떨어지면서 낙마의 결정타로 작용했습니다. 용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으로부터 결단을 내려달라 이런 의사를 전달받고 고심 끝에 사퇴를 결정했다고도 밝혔는데요. 용 의원의 굽히지 않는 겸직 의지에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직접 나서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청문회까지 강행할 경우 정부 여당에 악영향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7: 실제로 이번 2기 개각 인선 발표 이후에 민심도 흔들리는 조짐이 있었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로 그 지점 한번 짚어볼까요?
8: 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인데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6%포인트 하락한 33.8%를 기록했습니다. 9주 연속 하락하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요. 리얼미터는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호르무즈 파병 검토와 함께 이번 개각 인선 논란을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여권 내부에서도 잡음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최근 이 대통령을 비판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황당하다.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발언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인용한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네, 개각 인선 논란이 결국 대통령 국정 지지도 하락에까지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자, 용혜인 의원은 사퇴했지만 다른 후보자들을 두고는 공방이 여전히 뜨거워요.
8: 네, 맞습니다. 용 의원과 함께 이번 개각 인선에서 여야 간 공방의 중심에 선 건 바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신약 로비 의혹의 음주운전 전과,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협동조합의 특혜 의혹 등 지명 직후부터 여러 의혹들이 쏟아졌는데요. 국민의힘은 용 의원에 이어 김 후보자도 사퇴해야 한다며 공세를 최고치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입니다.
9: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보십시오. 지정, 로비, 주가 조작까지 범죄 영화를 방불하게 합니다.

0: 합니다. 이처럼 하자가 많은 임무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청와대 의중이 공소 취소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방증입니다.
1: 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김 후보자마저 낙마하면 정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다음 달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만큼 법무부 장관 자리를 더 이상 공석으로 둘 수 없다. 이런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최근 김민석 대표는 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볼수록 잘된 인사다, 지켜내겠다며 사수를 공언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한병도 원내대표도 야당의 공세를 거짓 선동이라고 일축하면서 김 후보자 지키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2: 책임감 있게 국정을 맡길 자격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고 근거 없는 허위, 조작 공세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1: 네,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내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3: 네,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의혹들을 얼마나 해소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오늘 청문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가 지금 진행 중이죠?
1: 네, 국회는 오늘 오전 10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네, 청문회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여야는 청문회 초반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재척권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기관관 협의라는 관행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하면서 갈등을 키웠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선택적 재제청 요구는 사법부 독립침해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는 게 맞지 않냐며 이렇게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헌법상 국정안정을 위한 조항이라며 국민의힘의 공세를 반박했습니다.
3: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윤준호 기자였습니다.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로 접수를 마치지 못한 수험생들에 대한 구제 절차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최대 1,200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원서 접수 연장 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경쟁률을 먼저 공개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교육부가 UA 어플라이 전산장애로 2027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마치지 못한 수험생들에 대한 구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장애가 발생한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 당시 원서를 작성, 저장하거나 결제를 시도한 전산 기록이 남아있는 수험생입니다. 최대 1,200명으로 추산되지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실제 구제 대상은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구제 신청은 모레 오후 6시까지이며 대상자로 확인되면 밤 10시까지 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지원하려던 전형이나 모집 단위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 마감이 오후 6시에서 7시로 연장됐지만 일부 대학이 당초 마감 시간 직후 최종 경쟁률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수험생은 경쟁률을 확인한 뒤 원서를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입니다.
5: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된 상황에서 경쟁률을 아는 수험생들이 다시 원서 접수를 할 수 있었다. 공정성에서 심각한 훼손이 벌어진 거죠.
4: 교육부는 연장 시간에 신규 접수한 수험생 규모를 파악하고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면 제재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쟁률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UA와 진학사 등 민간업체의 원서 접수 시스템도 전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김동빈입니다.
3: 서울대학교 현직 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학내 인권센터 역시 자체 조사를 거쳐 해당 교수의 중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6: 서울대 이과계열 소속 학부에서 현직 교수 신분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50대 A교수.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A 교수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근처 길거리에서 자신의 제자에게 스킨십을 요구해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지도교수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응해야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교수가 평소에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줄곧 해왔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입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해 A 교수의 행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서울대 인권센터도 자체 조사를 거쳐 A 교수에 대해 해임 또는 파면을 권고했고 대학본부도 징계

0: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A 교수는 CBS에 고소인의 주장과 전혀 다른 내용의 CCTV 영상이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CBS 뉴스 김수정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2: 추석 장보기가 겁날 정도로 물가가 올랐는데 그 뒤에는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제품값에 얹어 소비자에게 떠넘기거나 가격을 올려놓고 수익을 빼돌린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업체 41곳을 상대로 물가 관련 세무 조사에 나섰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추석을 앞두고 밥상 물가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세청이 업체 41곳을 대상으로 물가 관련 세무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누락한 세금은 1조 원대인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 1조 원을 독일 모 회사에 보내면서 국내에서 원천 징수해야 할 세금 1천억 원을 내지 않은 이른바 역외탈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 이성글 조사국장입니다.
4: 한국에서 벌어들인 어떤 소득에 대해서 그것을 법인세를 내고 해외에서 이렇게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내지 않는 부분이 있고.
3: 패션 분야에서는 무신사 등 플랫폼 업체 두 곳이 입점 업체에 수수료 갑질을 한 혐의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풀무원의 경우 원재료비 상승을 이유로 최근 제품 가격을 인상했는데 실제로는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제품 원가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전가했다고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또 전국에 2천여 개의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는 사주의 개인 지출을 가맹점주 지원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란으로 불릴 정도로 계란 가격을 올려 수십억 원의 수익을 누락한 농가 11곳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조세범죄 혐의가 포착될 경우 조세범칙 사건으로 전환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조혜령입니다.
2: 14년 전 완공되고도 기능을 못했던 북한과 중국 사이 신압록강 대교가 다음 달 개통될 전망입니다. 북중 간 사람과 물자의 흐름을 늘릴 새 통로가 열리는데요. 최근 가까워진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정영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5: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기 위해 2010년 착공한 신압록강 대교. 최근 북한 쪽 시설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형 국경문이 들어섰고 세관과 출입국 시설, 연결도로까지 사실상 완공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신압록강 대교가 개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CBS 취재진에게 북중 수교 기념일인 다음 달 6일 개통식을 열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늦어도 중국 국경절 연휴가 끝나는 8일이나 9일에는 다리가 개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압록강 대교는 중일 전쟁 때 지어진 철교인 북중 우위교가 너무 노후했다는 판단에 중국이 4천억 원에 달하는 다리 건설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중국은 다리를 이미 2014년 완공했지만 북측의 재정난으로 인한 시설 공사 지연과 코로나 사태 등이 겹치면서 개통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올해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습니다. 당시 시 주석은 국경 통상구 전면 재개 등을 통해 인적 왕래를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리가 개통되면 상품 등 물류량이 크게 늘어날 뿐 아니라 중국의 북한 단체 관광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미 최근 러시아와 연결된 두만강 자동차 대교를 개통한 북한은 외교적 균형을 잡으면서 실리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중국 역시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정영철입니다.
2: 인공지능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엔트로픽과 오픈 AI 등 대형 AI 기업 수장들도 개발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는 중국의 추격을 더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박지환 특파원입니다.
6: 지난 7월 오픈 AI의 미공개 AI 모델들이 테스트 과정에서 AI 개발

0: 개발 플랫폼인 허깅페이스를 무단으로 해킹했습니다. 일부 AI는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고 다른 AI들은 기록을 조작하면서까지 허깅페이스의 시스템에 침투했습니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AI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건데 AI 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엔트로픽 연구원 제이컵 콕스는 지난주 퇴사하면서 내년 말이면 상황이 통제 불능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가 AI 성능 향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주장했습니다. The world
1: has to work together.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느리게 움직이면 잘못된 사람들이 AI 기술을 장악하게 될 겁니다.
0: 오픈 AI의 샘 올트먼, 스페이스 X의 일론 머스크,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CEO들 역시 AI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AI 개발 속도를 조절하면 중국에 AI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1: AI는 더 좋아질 겁니다. 우리가 중국에 앞서고 있지만 AI 경쟁에서 이기는 쪽이 결국 승자가 될 겁니다.
0: 뉴욕타임스는 백악관과 행정부 내 일부 인사들도 AI 위험에 대한 대처 필요성을 느끼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지환입니다.
2: 오늘 코스피는 고금리 고유가에 AI 속도 조절론까지 나오면서 3% 넘게 급락했습니다. 오후 4시부터 밤 8시까지 이어지는 한국거래소의 애프터마켓은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최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오늘 코스피는 전장보다 3.3% 하락한 6,681포인트에 정규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세가 이어진 가운데 SK하이닉스는 6% 넘게, 삼성전자도 4% 넘게 빠졌습니다. 지난 주말 부각된 이른바 AI 속도 조절론에 반도체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엔트로픽 대표가 AI 오용 가능성을 경고하며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촉구하자 오픈AI와 스페이스X, 구글 딥마인드 대표가 동조하고 나선 겁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이번 주 나오는 데다 중동 국가들의 호르무즈 해협 회의가 주말 새 무산된 것도 악재로 작용했단 분석입니다. 고금리, 고유가, AI 속도 조절론까지 삼중고에 빠지면서 투심이 빠르게 식고 있는데 국내 증시 시가총액도 한 달 새 270조 원 넘게 줄어 코스피가 최고치를 향하던 6월 말과 비교하면 25% 빠졌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넥스트레이드에 이어 한국거래소도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운영합니다. 첫날 대형 증권사들이 시스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동 주문 시스템 오류로 전산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최서윤입니다.
2: 최근 한국 방산 기업들의 유럽 진출 움직임이 눈에 띄게 활발합니다. 앞서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패배에서 얻은 교훈이 서유럽 진출의 촉매제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31일 스페인 방산업체 인드라 시스템즈와 K9 자주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규모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약 6,600억 여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계약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K9 자주포의 첫 서유럽 수출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9일 크로아티아와 다연장 로켓 천무 18대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와 유럽 전통의 방산업체 간의 업무 협력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로 사토리 2026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프랑스 탈레스가 기술 협력 MOU를 맺었고 LIG DNA는 독일 라인메탈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이 이처럼 유럽 진출에 사활을 거는 배경에는 지난 7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한화오션이 겪은 패배의 교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시 캐나다는 독일 업체를 선정하면서 나토 동맹국 간 상호 운영성과 공급망 안정성을 최종 선택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K방산의 유럽 안착 여부는 완제품 수출을 넘어 현지 생산 공동 개발 체계를 치밀하게 구축해 나토 공급망에 내부자로 자리 잡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CBS 뉴스 김주호입니다.
2: 2023년 YTN 매각 당시 통 매각 결정 과정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공공기관의 YTN 지분 매각 시

0: 정당한 절차를 거친 협력 체결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지시 요구한 사례가 확인돼 관련 기관에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난 이전 방통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카페 냉동창고에 여성을 가두어 살해한 혐의로 30대 카페 사장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파주시 소재 냉동창고에서 상품권 진위 판정을 위해 방문한 60대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500억 원대 위조 상품권을 보유했던 A씨는 거래에 방해가 되는 인물을 가둘 목적으로 냉동창고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 온라인 핫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0: 네, 어텐션 뉴스 오늘도 최인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 기자.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첫 소식은요.
2: 그 식당 가시면 수저 놓을 때 휴지부터 한 장 이렇게 밑에 깔아두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네. 테이블이 좀 찝찝해 휴지를 깔았는데 과연 어디가 더 깨끗할까입니다. 미국의 애리조나 대학교 연구진이 미국 식당 10곳의 테이블을 직접 조사해봤더니 일반적인 그 배양 가능 세균이 평균 한 2만 2천 개 정도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식당 직원에게 평소처럼 테이블을 좀 닦아달라 이렇게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세균이 3,500개였다가 16만 개로 오히려 45배가 폭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오염된 행주가 이제 테이블로 세균을 옮겼을 수 있는 거죠.
0: 네.
2: 그럼 휴지는 어떨까요? 캐나다 연구진 분석을 보면 새 종이타월 1g에서도 세균이 최대 10만 개까지 검출이 됐다고 하는데요. 더욱 눈여겨볼 게 국내 연구입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위생용품으로 관리되는 국내 일회용 종이 냅킨에서는 포르말데히드 같은 유해 화학물질이 모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관리가 됐다면 휴지도 하나의 위생적인 방법이 될 수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휴지 한 장 깐다고 무균이 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수저를 어디 두느냐보다 식사 전 손부터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위생에는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2: 달력 보면서 고개 갸웃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토요일이 겹친 이번 추석 28일 월요일은 왜 안 쉴까입니다. 올해 이제 추석 연휴가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죠. 그리고 일요일은 27일까지 붙이면 나흘이 연휴잖아요. 그런데 연휴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데 28일 월요일은 대체 공휴일이 아닌 평일입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요. 광복절이나 개천절 같은 이런 국경일 그리고 어린이날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바로 대체 공휴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설날, 추석 같은 명절 연휴는 기준이 좀 다른데요. 오직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겹치다는 이유로 하루를 더 쉴 수 없는 구조인 셈이죠.
0: 그러네요.
2: 네. 다만 이제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길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어쨌거나 현재 기준으로는 28일 월요일 정상 출근을 염두에 두시는 게 맞겠습니다.
0: 네, 마지막 소식 볼까요?
2: 마지막은 막내냐 그 양념통닭이 자꾸 생각나서입니다. 온라인을 눈물바다로 만든 93살 아버지와의 짧은 통화 사연인데요. 최근 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입니다. 평생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나 부탁 한 번 안 하시던 아버지가 오후 4시 반에 막내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난번에 사준 양념통닭 있잖니 그게 자꾸 먹고 싶어서 생각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0: 네.
2: 그래서 딸이 금방 시켜드릴게요 했는데 아버지가 미안하다는 말을 덧붙이셨다고 하는데요. 딸은 그 치킨 한 마리가 뭐라고 아버지가 얼마나 망설였을까 하면서 펑펑 울었다 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추석 앞두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사연이어서 오늘 어텐션 뉴스로 소개해봤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최인수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날씨 소식 들어봅니다. 김수진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3: 네, 가을색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만 초가을답게 연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산의 한낮 기온이 31.4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일교차가 더욱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요즘 독감이나 감기 환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만큼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꾸준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광주와 대구 17도, 대전 14도, 춘천 13도로 오늘 보다 또 평년보다 더 서늘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청주 27도, 대구 부산 28도, 광주가 29도까지 올라서 예년 수준의 한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중부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으로는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

0: 겠는데요. 다만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남부 내륙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 있겠고 또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에는 경북 동해안과 울산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9월 14일 월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박수지,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인사청문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용해인 의원이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하면서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후보 중에서 첫 낙마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제 관심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쏠리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9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정당 지지도까지 뒤집혔습니다. 월요일 첫 시간 영희와 광재에서 오늘의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요. 최근 공개될 놀라울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오픈 AI의 신형 모델 아스트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덕기입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컴.

0: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1: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레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레노.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어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다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익수 황진안. 어.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0: 박정희 한판 승부 월요일 영희와 광재 시작하겠습니다. 영희 노영희 변호사님 그리고 광재 정광재 동현 정치연구소장님 곧 나오실 예정인데요. 자 그리고 우신이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가는 날이 장날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은 날 청문회 장이 섰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청문 전국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 보겠는데요. 먼저 곽우신 기자와 함께 뉴스의 흐름 파악해 보겠습니다. 용혜은 의원 어제였죠.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했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장면 화면으로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오늘로 딱 2주가 지났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저 용혜인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합니다.
0: 사흘 전만 해도요 논란에 반박을 하는 해명을 했었는데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2: 네, 용혜인 의원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민주당으로부터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결단해달라 이런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는데요.
0: 예.
2: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 예.
2: 다만 이제 국민의힘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소수 정당의 어려운 형편을 조롱하고 폄하했다라고 반박을 했고
0: 예.
2: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를 할 예정인데요.

0: 이재명 정부 이번 중폭 개각의 첫 낙마 사례자가 되었습니다.
1: 예. 용 의원에게 사퇴를 권유했던 사람이 김민성 민주당 대표였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기본소득당과 또 거리를 두겠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죠?
0: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사퇴 권유에 대해서는 김민석 대표가 직접 판단을 한 게 맞고, 이거를 예. 김태선 비서실장이 용 의원에게 권유를 했다라고 합니다. 김민석 대표 오늘 겸직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국민 의견이 있었다라면서 법 위에 민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 예.
0: 또 이렇게 됐지만 용인 의원도 역할이 있다라고도 했는데요. 진보 연대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했고요.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진보당과는 무조건 연대하기로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용해인 의원이 이번에 낙마하긴 했지만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진보연대는 계속 가져가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1: 예. 반면에 국민의힘 용해인 후보자 사퇴 기세가 조금 오른 모습이면서 사필귀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음 목표 김승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죠.
0: 네, 굉장히 김승원 후보에게 총력전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번 용해인 의원 사퇴는 인사 참사 수습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최보연수석 대변인, 다음은 역대급 기득권 카르텔과 불법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김승원 후보자 차례라고 했습니다.
1: 예.
0: 장동 대표도 오늘 범죄 종합 세트라고 부르면서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용 의원이 청문회 문턱에 가지 못하고 낙마를 한 만큼 국민의힘은 내일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두 번째 낙마를 목표로 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1: 예. 저희 코너명이 영희와 광재인데 영희와 광재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노영희 변호사님.
2: 네.
1: 사퇴했습니다. 1년의 과정들에 대해서 평가해 주신다면요.
2: 우선 용해인 의원이 의원 활동은 소수 정당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잘 했었었다.
1: 예.
2: 다만 이게 이제 장관직 겸직과 특히 그 본인이 원래 지명받았던 그 부처가 맞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1: 전문성에 대해서.
2: 예, 그게 이제 이번에 사실은 좀 저는 청문회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퇴나 내지는 지명 철회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1: 예.
2: 결국은 이제 사퇴를 하는 모양새가 되었고요. 사실 과정이 이렇게 깨끗하거나 매끄럽지는 않았고
1: 예.
2: 용해인 의원이나 기본소득당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고 섭섭했을 여러 가지
1: 있죠.
2: 것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단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되게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대통령이 일단 지명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지명 차례를 하는 것 자체보다는 오히려 김민석 대표가 좀 더 총대를 메고
1: 예.
2: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서로 간에 연대는 계속 하자라는 얘기까지 끌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냥 한 80점짜리 마무리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예. 정광재 네. 소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뭐 아무리 용가리 통뼈라고 해도 매에는 장사가 없고요.
1: 예.
3: 정치에는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저는 뭐 정해진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기차와 같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정해진 결론대로 본인의 자진 사퇴로 마무리됐다고 생각합니다.
1: 예.
3: 김민석 민당 당대표가 법 위에 국민의 정서, 민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용해인 후보자를 언제까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안고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1: 예.
3: 지난주 목요일에 용해인 장관 후보자가 본인은 떳떳하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는 언론이 비이성적이다. 근데 언론이 비이성적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사실상 그것은 국민에 대해서 지금 나를 비판하는 사람은 비이성적이다라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1: 이성을 찾아다가.
3: 네. 그런 부분들이 뭐 말 그대로 불난집에 기름을 붙인 격이 됐는데
1: 예.
3: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음은 김승원이다. 이거 얘기하는 건 김민석 당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법 위에 국민 정서가 있다면서요.
1: 예.
3: 그럼 김승원 후보자는 지금 적합한 인물이라고 여론 평가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아마 더 깊게 고민해야 될 겁니다.
1: 예. 그 하나만 더 질문을 이어간다면
3: 예.
1: 지명 철회 방식이 아니라 자진 사퇴 방식이었는데 이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3: 이거는 노 변호사님께서 80점짜리 결말이라고 하셨잖아요.
1: 예, 예.
3: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자가 특히 이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리더가 자신의 잘못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걸 철회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신이 용해인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아 이게 여론도 안 좋고 해서 내가 거둬들이기는 어렵지만
1: 예.
3: 이 정도로 인사권자에게 부담이 되는 인사 그 대상

0: 잘하면 본인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저는 뭐 누차 말씀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용현 후보자도 결국에는 이거 안 가면 자진 철회가 아니라 그렇죠. 지명 철회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는 자진 철회 그 자진 사퇴가 맞는 방식이죠. 그래서 아마 80점 주신 거 아니에요?
1: 예. 네 맞습니다.
2: 아니 노비현 선생님.
1: 네.
2: 그 사실 지난 주까지만 해도 태도가 달랐었잖아요. 언론을 향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성을 좀 되찾아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었는데 이런 기자회견이 오히려 상황을 좀 악화시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1: 네, 사실 저는 그 부분도 좀 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용혜인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억울하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금 명구스럽지만 좀 봐줘라, 사실은 이제 이거였지만 사실은 봐줘라라고 말을 할 때 사람의 태도는 나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당신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는 알겠으나 예. 상황이 이러하니까 좀 나의 사정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라고 약간 읍소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나 위법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때려? 지금 니네들이 이제 이렇게까지 나를 공격하는 것은 무슨 심보야? 막 이러면서 사실은 좀 싸우는 듯한 모습을 그때 보여줬거든요. 그런데다가 사실 저는 좀 전에 이제 질문에도 나왔지만 이성을 되찾아라.
2: 예.
1: 이 말이 되게 안 좋았던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나 정말 잘했어. 나 뭐가 문제야? 라고 국민들에게 따지고 싸우는 듯이 하는 그런 태도가 오히려 본인의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예. 용 의원이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청와대가 아닌 김민석 대표가 권유를 했는데 이 김 대표가 직접 그 리스크를 털어낸 모양새예요.
1: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정당 지지율도 지금 사실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안에서도 갈등이 되게 많이 심화가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이제 2030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용혜인 후보자를 그 나이나 여러 가지 경력에도 불구하고 30대. 그 후보자로 지명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악수가 돼버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서 점점 2030이 떠나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정리를 조금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고 또 청와대에 좀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된다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뭐 예전에 사실은 청와대에서 뭐 얘기가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말이 있었으나
2: 예.
1: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뭐 반박도 나왔습니다만 저는 그게 직접 간접적으로는 조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버티려고 했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버텨봤자 사실은 이제 얻을 게 없다는 여러 가지 판단 또 내지는 의원직까지 이제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나가면 안 되겠다라고 본인의 결단 내린 것 같습니다.
2: 예. 정 소장님,
0: 예.
2: 이 기자회견상 뭐 표면적 이유는 겸직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그 전에 언도 조직이라든지 가족 정당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 이제 논란이 좀 수그러들까요?
0: 글쎄 일단 뭐 소나기는 피했다고 봐야겠죠. 근데 앞으로 할 숙제들은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2: 예.
0: 전 근데 용혜인 후보자가 사퇴를 하는 마당에 굳이 민주당의 요구가 있어서 내가 사퇴한다라고 했었던 거를 이야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아니 국민들이 사퇴하라 그럴 때는 사퇴하지 않고 있다가 민주당이 이 사퇴 요구를 하니까 바로 받아들여서 다음 날로 사퇴하는 기자회견 하는 걸 보면서 아 역시 기본소득당은 민주당의 기생정당이구나. 그리고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미래를 민주당과 또 한 번 도모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게 되잖아요.
2: 예.
0: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아 제가 국민 여론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사퇴한다. 라고 했었으면 정말 깔끔했을 것 같거든요. 굳이 민주당이 이렇게 요구해갖고 한다니까 거의 부랴부랴 뭐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나서서 사실 그 요구는 내가 했다.
2: 예.
0: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약간의 뭐 뒤끝을 좀 기본소득당이 남긴 것 같고요.
2: 예, 예.
0: 시도당 위장 주소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주진우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저는 뭐 아주 소수 정당으로서 이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정당법에 보면 각 시도당이 5개 이상이어야 되고 한 시도당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2: 예.
0: 과연 진짜 1,000명 이상의 시도당원들이 있었던 건가?
2: 예.
0: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뭐 고발까지 있으니까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 예.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예. 지금 정광재 소장 말한 거에 일부분 동의하는 게 사실 약간의 뒤끝을 보여줬다 내지는 타이밍이나 이 발언의 그 표현 방식 이런 것이 본인의 속내를 조금 드러낸 것으로 조금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저는 이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안 잡힐 가능성이 매우

0: 많다라고 생각했고, 사실은 그건 이제 추석 전에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추석 전에 원래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같은 걸 하면서 국민들에게 설득한다는 얘기가 하나 있었었고,
1: 예.
0: 또 하나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이 정리가 언제 될까에 대해서 다들 좀 관심을 갖고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만약에 거래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정광재 소장 말한 것처럼 거래가 만약에 민주당하고 있었다 그러면,
1: 예, 예.
0: 차라리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이 그만둔다고 말을 하면서,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어차피 청문날짜는 안 잡힐 테니까, 그리고 추석 민심이 이제 여러 가지 나오기 전에 정리를 해주면서 오히려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식을 택했을 거예요.
1: 예.
0: 근데 지금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이번에 이제 드러내는 게, 일부러 민주당을 언급을 하면서 나는 사실 그만두고 싶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 요청하니까 내가 그만둔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하나 지금 못을 박아놓은 셈이 됐고, 또 하나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 날짜가 내일이 바로 있는데,
1: 예,
0: 이제
1: 예.
0: 어젠가 뭐 이렇게 오늘 아침인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타이밍을 본인도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이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풀었구나
1: 예.
0: 생각을 했습니다.
1: 예. 마지막으로 참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시간을 짧게 드린다면은 김민석 대표가 이제 용 의원의 사퇴 이후에 연대 이 정치 개혁 논의 더 박차를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연대가 더 강화될 수 있을지 우리 노 변호사님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0: 연대는 강화해야 됩니다.
1: 예.
0: 강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왜냐하면은 사실은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지명 때문에 나머지 다른 소수 정당에서도 되게 반대가 많은 의견이었거든요.
1: 예.
0: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큰 당에서 다른 당들하고 연결하면서 같이 어떤 마음을 좀 합쳐보자. 이런 얘기를 지금 이번에 사실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 예.
0: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1: 예. 정 소장님께서.
2: 당장은 기본소득당을 오르고 달래야 하는 상황이니까
1: 예.
2: 김민석 당대표가 어제 굳이 해도 안 해도 되는 말을 넣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용혜인 후보자를 좀 달래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1: 예.
2: 그 민주당의 뉴 이재명 그룹이라고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조국 혁신당과의 연대나 합당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아니 지지율 뭐 한 자릿수 그렇게 낮은 정당을 뭐 굳이 연대해야 되느냐 합당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기본소득당은 훨씬 더 조국 혁신당보다 당세도 작고 지지기반도 적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지금은 당장 뭐 기본소득당과 관련해서 온화적인 메시지를 내겠지만
1: 예.
2: 기본소득당과의 연대가 득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나중에 뭐 굉장히 심도 깊게 따지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기본소득당이 과거에는 그냥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용혜인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서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1: 예.
2: 부정적인 면들이 특히 많이 부각됐어요. 그러면서 과연 기본소득당과 같이 일부라도 기본소득당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위성정당을 통해서 몇 석이라도 나눠주는 거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계산기를 두드릴 것 같은데요.
0: 아, 예.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면 연대를 안 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연대를 한다.
1: 예.
0: 다만 이제 합당에 대해서는 좀 판단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했었죠.
1: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간다면 곽 기자님. 이제 화살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이 될 것 같은데 내일부터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3: 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총 7명의 고위공직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가 있는 이른바 언론에서는 슈퍼위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용혜인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청문 대상은 국무위원 후보자 5명의 대법관과 특별감찰관 후보자 1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1: 예.
3: 오늘 이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이번 정국 15일 내일은 이영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요. 16일에는 강신철 국방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7일에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각각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1: 예. 용혜인 후보자와 김승원 후보자로 양분이 됐었던 이 여야 대치가 이제 김 후보자로 압축이 되는 분위기인데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된 치료제 실제 환자가 뭐 93명에게 투약이 됐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청문회
3: 네.
1: 하루 전 이 여야 공방 더 격화되겠죠.
3: 이게 이제 한국일보 보도였는데요.
1: 예.
3: 김 후보자가 2021년 식약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던 이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이 임상 이상 승인 후에 2022년 실제 대상자 93명에게 투약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동물 실험 때
1: 그렇죠.
3: 햄스터 사망, 뭐 토혈 이런 것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넨셀 측이 이를 보고서에 누락을 했었다라는 게 당시 1심 판결에서 인정이 된 바 있는데요.
1: 예.
3: 다만 식약처는 이 투약한 93명에게서 중대한

0: 한 약물 이상 반응 의심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두고 나경원 의원, 김 후보자가 이 과정을 알았다면 사기, 주가 조작의 공범이라고 하고 몰랐다면 바보라면서 사퇴가 답이다라고 했고요.
1: 예, 예.
0: 민주당 법사위 간사 맡고 있는 김의겸 의원은 음주운전, 위장전입 등 김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슬만 먹고 사는 분을 후보자로 고를 수는 없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1: 예.
0: 여기에 지금 장동혁 대표도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의원의 수사 제명 거론에 대해서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에 치졸한 물타기라 비판을 했는데요. 최근 한동훈 의원과 충돌했던 장 대표가 김승원 후보자 문제에 이례적으로 좀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야권의 전선 좀 공조하는 모습이 나오는 건가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 예. 자, 우리 노영희 변호사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후보자 한 명이 빠지니까 화살이 이제 김승원 후보자한테 다 몰리는 모양새잖아요.
2: 네.
1: 오늘 추가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2: 이제 김승원 후보자가 사실은 내일 청문회에서 엄청나게 정말로 국민들을 설득할지 아니면은 엄청나게 당할지 그거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1: 예.
2: 지금 한동훈 의원도
1: 예.
2: 내가 청문회에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바깥에서 실시간으로 내가 다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김승원 의원 입장에서는 그쪽 그 인사청문 준비단에서도 오히려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격이나 여러 가지 한동훈 의원이 그동안 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밝혀낼 그런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1: 예, 예.
2: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내일 좀 궁금하게 상황을 지금 보는 중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본질입니다. 우선 김승원 후보자는 그 이상한 그 양땡땡 씨라는 양수진 씨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청탁을 부주의하게 들어준 것이 맞는 것 같아요.
1: 예.
2: 그래서 실제 본인 입장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일반적으로 뭐가 딜레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했던 것 같아요.
1: 예.
2: 그러면 우선 그런 분하고 같이 관계를 가졌고 그분의 이제 말에 뭐 해가지고 이렇게 연락해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안해하고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하고 엮였던 것에 대해서 정말 본인이 부주의했다는 것을 반성을 하시고 미안해하신
1: 예.
2: 다음에 그래서 본질은 정확히 무엇이었나를 내일 밝혀주시면은 저는 이 문제가 끝까지 그렇게 막 계속해서 한 사람에 대한 인신 공격적으로 가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1: 예. 정 소장님.
3: 예.
1: 그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추가적인 의혹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3: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몇 개의 행운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김승원 후보자도 살아오는 과정에서 여러 행운이 있었겠죠.
1: 예.
3: 그중에 두 개가 이 과정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후원금 계좌가 12월 말이어서 다 찼기 때문에 500만 원을 받지 못한 거. 그래서
1: 예.
3: 기소 유예가 된 거. 진짜 큰 행운이죠. 두 번째는 93명한테 이 투약이 됐는데 중대한 부작용이 없었다. 이게 정말로 큰 행운이었을 것 같습니다.
1: 예.
3: 만약에 이때 정말 조금이라도 인명사고가 발생했었다라고 한다면 김승원 후보자는 뭐 아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굉장히 큰 책임을 졌어야 했을 것 같아요. 다행히 환자에게 그 부작용은 없었다고 하는데 김승원 후보자가 신약과 관련해서 임상시험을 통한 그 약효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일일이 알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1: 예.
3: 제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유추해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이것을 자기가 도와주게 되면 자기와 친한 그 여성 후배라고 하는 브로커 양모 씨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게 지금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한 법무부 장관 인사검증에서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1: 예.
3: 그러니까 신약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 그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일정 부분 면죄부가 될 수 있겠지만 브로커가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받고 또 그 청탁을 했었던 제넨셀이라는 회사가 수천억 벌 거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인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도와주려고 했었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져야겠죠.
1: 네.
2: 제넨셀이 수천억 이익을 볼 거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그 녹취록을 다 읽어보면
1: 예.
2: 그 코로나 그 관련된 회사에 대한 얘기를 그때 했었던 것이고
3: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잖아요.
2: 그러니까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해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3: 예. 아, 맥락은 제넨셀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 임상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거 되면 수천억 이익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물론 신약이 통과되면 어느 회사든 수천억의 이익을 받겠죠. 근데 거기에 제넨셀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2: 아니라니까요.
3: 제넨셀도
2: 그 같은 수천억 이익에 대한 거는 앞에가 제넨셀이 아니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얘기하세요.
1: 예,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간다면 나경원 의원도 이번 그 알았다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바보다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노 변호사님, 김승우 후보자 해명을 어떻게 해서 잘 돌

0: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맘먹고 속이는 사람한테 사실은 좀 그냥 두 눈 부릅뜨고 무조건 나는 확인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예. 특히 김승원 후보자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어리석었다고 생각해요. 실제 이제 그 양수진 씨라는 사람을 너무 믿었던 것도 같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김승원 후보자가 그냥 너무 경하게 이 상황을 조금 좀 처리했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0: 예.
1: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이해를 좀 받으면 될 것 같고요.
0: 예.
1: 여기서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알았다면 사기 주가 조작의 공범 이렇게 말했잖아요.
0: 예.
1: 사기 주가 조작은 이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에 대한 그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정 소장님께 네. 또 질문을 한다면 지금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가는데 증인이 한 명도 예, 채택되지 못한 상황인데 청문회가 치러진다 해도 이 맹탕 논란으로 의혹이 멈추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2: 네.
0: 예.
2: 사실 인사청문회는 요식행위가 될 게 분명합니다. 내일 어떤 대답을 김승원 후보자가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겠다 또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절차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양모 씨를 너무 믿어서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양모 씨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 같아요. 양모 씨가 사실 뭐 관련해갖고 신약과 관련해서 얼마나 전문가 물론 뭐 그쪽 분야에 전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0: 예.
2: 그래서라기보다는 이걸 통하면 그 당시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양모 씨가 분명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김승원 후보자가 알았을 거예요.
0: 예.
2: 그렇기 때문에 발벗고 나선 거죠. 언젠가부터 이 인사청문회가 정말 요식행위가 돼갖고 하루만 버티면 장관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자리 잡게 된 이른바 뉴노멀이라고 하는데 증인 채택 하나도 안 한 것도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0: 예.
2: 민주당은 뭐 국민의힘이 44명을 신청했는데 너무 많아서 뭐 합의해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한 5명만 했으면은 합의해 줬겠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양모 씨라든가 강모 교수라든가 이분들은 김승원 후보자가 억울하다고 하니까 그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한동훈 의원이 제기했었던 거 다 문제다.
0: 예.
2: 내가 여기서 진짜 그 증언 감정법에 의해서 얘기하는데 그 법적 처벌을 감안하고서라도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김승원 후보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0: 예.
2: 민주당에도 도움이 될 건데 그걸 알면서도 왜 그러면 증인을 채택 안 해주죠?
0: 예. 네. 곽 기자께도 한번 질문해 드린다면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보고 계세요?
3: 저는 생각보다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0: 예. 그 네. 이유는?
3: 그 이유는 국민의힘이 사실 제대로 공격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이제 한동훈 의원이 당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받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0: 예.
3: 그것도 사실은 이 전선이 일치하지 못했거든요. 장동현 대표가 이제 오빠 논란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걸 받을지 말지를 고민하면서 의원들 사이에서 좀 갈라졌던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뭔가 스트라이크를 넣을 만한 상황이 되었는가 가지고 물음표이기 때문에
0: 예.
3: 인사청문회 장보다 밖에서 한동훈 의원이 기자에게 뭐 할지 그게 더 관심 있지 않을까요?
0: 네, 알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4: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0: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1: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0: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2: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3: 박정희 한판승부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곽우신 기자는 그 한동훈 의원의 장외 기자회견이 더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장동혁 대표의 최근 한동훈 의원에 대한 그 반응 어떻게 보셨어요? 갑자기 반응이 좀 180도 달라진 것 같던데.
4: 그러니까 조금 톤이 묘했던 것 같긴 합니다. 이제 한동훈 예. 의원을 수사하고 제명하고 거기다 겁박한다라는 표현을 SNS에 썼는데, 지금까지 이제 한동훈 의원이 오빠 관련 논란이 오히려 본질을 흐리고 있다면서 거리를 뒀던 것과는 많이 좀 상반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여론전에 밀렸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자인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게 사실 한동훈 의원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니 한동훈은 저렇게 당밖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왜 인사청문위원 안 넣어주느냐, 왜 증인 채택 안 해주느냐 이런 식의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당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개파색이었다고 여겨지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한동훈은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로서도 사실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 공원을 제외하면은 딱히 예. 지금 지지 기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온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속마음이 이렇게 동해서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3: 정 소장님. 예. 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한 그 장동혁 대표의 두둔 어떻게 보셨어요?
5: 이거 민주당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차이가 저 밖에 있는 상대방과의 큰 차이보다 얼마나 더 크겠느냐.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끼리 예. 이렇게 반목하고 갈등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 민주당에서 자주 했던 말이에요. 뭐 이재명 대통령도 거의 정치적 레토릭으로 했던 말인데, 저는 최근의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과 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이 갖고 있었던 약간의 뭐 갈등, 반목 이런 것들도 조금은 약화되는 과정이라고 봐요.
3: 예.
5: 정점식 원내대표도 지금 당장 뭐 제명이 완료되고 그러지 않아서 복당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지만 잘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주위에서도 그동안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분들도 예. 최근에 하는 거 보니까 뭐 굉장히 잘 싸운다. 역시 뭐 이재명 대통령 또 민주당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래도 국민의힘과 한동훈 의원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 걸 보면 이게 한순간에 뭐 아주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 그런 어떤 그 빌드업 과정에 들어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3: 예. 노 변호사님.
6: 저는 그냥 이게 뭐 예의를 차리는 차원에서 한 말 아닌가. 솔직히 진정성 있게 한동훈 의원을 막 올려주고 띄워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3: 예.
6: 일단 너무 같은 이제 뿌리를 둔 당에서 지금 공격 대상이 누군데 왜 한동훈을 공격하냐 이제 이런 말에 대해서 아닙니다 이렇게 좀 약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제스처가 아닐까 생각이 조금 들고요.
3: 예.
6: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것은 지금 이제 친한계 의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사실 몇 명 있어요. 우리들이 이제 이름 될만 알만한 분들인데 그분들 그 누구도 사실은 이번에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같이 거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정식 원내대표라든가 장동혁 대표와 워낙 이제 좀 그 상황이 안 맞는 분들이었으니까 예전에 그렇게 뭐 예전이라고 할 것까지 없지만 며칠 전만 하더라도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오히려 좀 가만 좀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드릴 수 있었지만
3: 예.
6: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는 한동훈 의원은 왜 본인하고 뜻을 같이 하는 다른 의원들하고 손을 잡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3: 예.
6: 근데 지금 가장 한동훈 의원을 도와주는 사람은 윤상현 의원 정도인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친한계에서는 이번 상황에서 오히려 약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3: 예.
6: 이게 조금 내부적으로 좀 지각 변동 내지는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독자 플레이나 개인 플레이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사람하고 뭔가 계속해서 같이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어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좀 지켜본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3: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곽 기자님께 하나 더 체크를 해야 될 게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뭐 천안 아파트 그 관련된 의혹 대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진보 좀 나왔나요? 진전이?
4: 그러니까 오늘 일단 김 후보자 본인은 천안이 예. 15억 원대 임차한 서울 도곡동 아파트를 보증금 3억 5

0: 5천에 다시 빌려서 거주한 사실에 대해서 이 저가전세 증여세 회피 의혹을 받는 데 대해 증여 의사 전혀 없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1: 예.
0: 다만 이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해서 증여세 납부 절차를 뒤늦게나마 진행 중이다라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라고 밝혔는데요.
1: 예.
0: 또 그 외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손봉기 후보에 대한 청와대 재대청 요구를 받은 지 2주가 넘도록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빨리 재대청해달라는 입장이고 대법원 내부에서는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다시 넘어간다면 지지율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도 오차범위긴 해도 역전이 됐죠.
0: 네. 리얼미터 조사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그 전주보다 3.6%포인트 떨어진 33.8%, 부정평가는 63.3%였습니다. 9주 연속 하락이었고요. 취임 이후 같은 기간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1: 예.
0: 특히 20대 긍정평가가 한 주 만에 10.2%포인트 떨어진 18.6%까지 내려갔는데요.
1: 예.
0: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 42.1%, 민주당 36.1%로 뒤집혔고 격차는 6.0%포인트로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이를 두고 조국 조국혁신당의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문조 털레율을 적으로 쳐내고 뉴 이재명을 중심으로 구조적 다수를 만들겠다던 전략의 결과라며 심각하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1: 예. 민주당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민티 07 그 정규 방송을 시작했는데 당이 직접 여론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모습 같아요.
0: 네. 파일럿이 끝나고 이제 정규 방송에 들어갔는데요. 오전 7시부터 37분 동안 생방송을 하면서 당의 공식 입장과 정책을 직접 설명하고 실시간 소통과 팩트체크도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1: 예.
0: 첫 정규 방송에도 김민석 대표가 직접 출연을 했는데요. 민티의 연원은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향하는 차 안에서 했던 이 방송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1: 예.
0: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자체 미디어를 통해 지지층과 직접 소통하겠다 이런 포부가 보입니다.
1: 예. 눈여겨볼 대목 중에 하나가 추미애 도지사를 향한 경고였는데 김민석 대표가 꽤 격앙된 반응을 보였어요.
0: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안착해야 할 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1: 예.
0: 황당하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요.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가 지난 주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등을 비판을 하면서 대통령이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느냐 이렇게 말한 것을 겨냥을 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책임 있는 정치인 도지사의 발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본인의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직격을 했습니다.
1: 예, 청소장님.
2: 예.
1: 그 지지율 숫자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예.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60%를 넘었어요. 정당 지지도도 뒤집혔고요.
2: 그런데 인사를 이렇게 해놓고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있나요? 8월 30일에 그 인사를 원래 한 두서너 개 부처만 인사를 하겠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1: 예.
2: 여섯 개 부처로 늘어날 거는 예상 못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느꼈었던 절박감이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시만 하더라도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게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게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개각을 통해서 인적 쇄신을 하면 그래도 뭐 민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움직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그러면 지지율도 단기간에 급락했으니까 기술적으로라도 좀 반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 예.
2: 용혜인 후보자와 김승원 후보자 논란이 워낙 강하게 붙으면서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 용혜인 후보자 중도 사퇴하긴 했지만 끝까지 여튼 국민적인 그 눈높이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고 김승원 후보자는 어찌됐든 뭐 누가 보더라도 내일 인사청문회만 하면
1: 예.
2: 임명하겠다는 태세가 워낙 명확해 보이니까 지지율 반등을 꾀할 수 없었던 거죠. 여기에 지금 민생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 과연 서울 민심 회복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1: 예.
2: 여러 여론조사에서 서울 민심이 지금 TK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정적이라는 반응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20, 30대 지지율도 오늘 이거 수치 얘기해도 되는 거죠.
1: 예,
2: 나중에
1: 예,
2: 얘기해
1: 예.
2: 주실 거니까.
1: 예, 예. 그럼요.
2: 10%대로 떨어졌다는 건 정말 민주당으로서는 충분히.

0: 충격일 거예요. 왜냐? 그동안에는 20, 30대 지지율이 그래도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들이 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좀 자신 있다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은데 최근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돼 있거든요. 용해인 후보자 그 임명한 것도 20, 30대 남성은 이탈하더라도 20, 30대 여성은 그래도 꼭 붙잡아 듣고 싶겠다라는 예. 생각에서 했을 텐데 그것도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1: 예, 노 변호사님.
2: 저는 이 20대 지지율은 조금 살펴봐야 될 게 지난주 갤럽 지지 도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20대하고 30대에서 올랐어요. 유의미한 숫자로 제가 봤을 때는 보이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이번에는 오늘 나온 이 여론조사에서는 많이 리얼미터. 빠져서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기류인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1: 예.
2: 또 좀 전에 이제 서울 지역 뭐 얘기하셨습니다만 불경이 많이 빠지고 서울은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또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전 지지율 하락 측면에서는 실제 뭐 다른 것보다도 민주당 내에서 이 정말 이 큰 스피커들이 또 내지는 그리고 정말 추미애 지사처럼 육선이나 한 그런 대 스피커들 혹은 정치인이 예.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을 흔들어대는 이것도 되게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정부 그동안 정책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지금 두 가지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검찰 예. 관련된 개혁 내용하고 그다음에 인사 관련된 내용. 그런데 인사는 잘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어떠한 억하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1: 예.
2: 또 검찰도 보안사건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들의 많은 다수가 검찰 보안 사건 좀 남겨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었고 대통령도 그 뜻이었는데 결국은 그게 안 돼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1: 예.
2: 그럼 이걸 가지고 대통령을 계속 흔들어대면서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되게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내부적으로 대통령을 조금 흔들어서 뭔가 다른 생각을 취하려고 하는 분들이 지금 흔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정말 가만히만 한번 있어주고 그분들이. 그다음에 한 정말 1년만 꾹 참아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예, 박 기자님. 이번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 제가 심상치 않다라고 표현을 사용했었던 이유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함께 떨어진 그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3: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 청와대의 관계가 사실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더 밀치하게 되었잖아요.
1: 예.
3: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승 국면에서는 동반 상승할 수 있는 반면에 하락세에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뭔가 당정이 조금 더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에 이제 부작용이 여기서 같이 나오는 게 아닌가.
1: 예.
3: 어떻게 보면 그만큼 민주당이 뭐 이번에 용해인 후보에 대한 어떤 그 사퇴를 권고해서 하는 것처럼 청와대가 하방 압력을 받을 조금 나눠받을 수 있다라는 좀 부담을 나눠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1: 예.
3: 보통 이제 어느 한쪽이 안 좋은 어느 한쪽이 좋아서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런 걸 또 자생적으로 만들어내기 조금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노 변호사님,
2: 네.
1: 그 조국 원장이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오늘 소위 문조 털레율을 적으로 쳐내고 뉴 이재명 중심으로 가는 전략의 결과라는 거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솔직히 그 적으로 규정했다는 것은 정확히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사실 저도 처음에 되게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었었고.
1: 예.
2: 뉴 이재명만으로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뉴 이재명을 좋아하고 우리는 좀 적으로 규정하는 게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상황에서 거기서 말하는 뉴 이재명이 도대체 누군가 되게 궁금해요.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나 혹은 뭐 친명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뉴 이재명이 아니에요. 그분들 다 올드 이재명들이고 여기에서 이제 두드러지게 새롭게 합류한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국민의힘에 계시다가 혹은 보수적인 발언을 쏟아내다가 대통령의 정책이나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좀 칭찬하시는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1: 예.
2: 근데 사실 어느 민주당 내 그 누구도 뉴 이재명 만을 보고 간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나 보수 쪽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처음에 취지였거든요.
1: 예.
2: 근데 자꾸 이제 그걸 규정화시키면서 자꾸 양분화시키고 있는 것 도대체 누군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 예. 표현이 조금 센다고도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뉴 이재명만으로 된다고 말하는 자가 간신, 진영 내부 갈라치기 하는 자가 역신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간신 역신. 이건 누구를 겨냥했다.
2: 그러니까 제가 궁금하다니까요.
1: 예.
2: 여기서 말하는 간신과 역신이 도대체 누군지.
1: 그러니까. 예.
2: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이런 멸칭을 처음부터 쓴 게 저는 좀 이상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물론 이제 그 실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점점 중간에 한 6개월 대통령이 취임하고 6개월 된 때부터 사실 헤게모니 싸움을 이제 시작하면서 결국 이게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1: 예.
2: 저는 그래서 그냥 말하기 쉽게 뉴 이재명이라는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조금 뭔가 좀 더 그립감을 꽉 쥐고 싶어 했던 분들이 잘 안 되니까 대통령.

0: 예. 그걸 좀 여지를 안 주니까 이런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1: 예. 청소장님.
2: 뭐 민주지역 내에서 간신 혁신이 누구냐 이렇게 실명을 언급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그냥 조혁신원장의 내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뉴 이재명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간신과 혁신으로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 우리가 뭐 정치에 일정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뉴 이재명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김민석 당대표 뉴 이재명 그룹의 제일 뭐 거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현주 의원이나 뭐 강득구 의원 이런 분들이 뉴 이재명 그룹을 이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드리는 건데 뭐 해석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1: 예.
2: 반대로 본인들이 충신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아주 강할 겁니다.
1: 그렇죠. 누구에게나 있겠죠.
2: 유시민 작가나 본인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진보 진영의 더 왼쪽에 있는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자꾸만 딴 살림 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본인들은 충신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1: 그런데 김민석 대표가 그 정반대 진단을 내놨잖아요. 오늘 뭐 노무현 대통령 첫 1년 안착할 때 안팎의 세력이 힘을 합쳐서 탄핵하려던 전조와 비슷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권 내부 비판을 탄핵 전조에 빗댄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 우선 그런 단어를 사용한 거는 좀 잘못이라고 봅니다.
1: 예.
0: 아마도 이제 본인이 좀 흥분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되게 분노하다 보니 그런 말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말 자체가 사실은 별로 안 좋은 이미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김민석 대표가 조금 잘 좀 상황을 설명하려다가 좀 잘못 말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 예.
0: 분위기는 예전에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 그때하고
1: 예.
0: 지금 분위기가 비슷한 거 아니냐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예. 정 소장께서는
2: 좀 충격적이었어요. 지금의 상황을 그렇게까지 위험 수위로 보고 있나?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된 사람이 세 분입니다.
1: 예.
2: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런데 예. 세 분 다 공통점은 뭐였냐면 본인을 뽑아준 진영 내에서의 이탈표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방의 의견만으로는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분의 2니까 200석을 가진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민주진영 내에서 지난 당권선거에서 봤었던 것처럼
1: 예.
2: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긴 하지만 당내의 기반이라는 것이 사실 아주 탄탄하진 않구나라는 점도 확인한 당권선거였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 예.
2: 지금 추미애 경기지사를 비롯해서 정청래 의원이나 유시민 작가 이런 분들이 자칫하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본인들도 무리라고 생각하는 공소 취소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1: 예.
2: 언제든 이탈해갖고 국민의힘과 탄핵에 나설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경계심을 실제 이 정도로 높은 수위로 갖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김민석 당대표의 발언은 좀 의외였습니다.
1: 예. 한 가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정확하게 고지를 하고 가야 돼서 저희가 그 여론조사 개요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었던 리얼미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국정수행 및 정당 지지도 평가 여론조사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요. 리얼미터에서 지난 9월 10에서 11일 양일간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한다면 지금 청와대에서 추가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추미애 지사나 뭐 저 여권 반응을 좀 의식한 것 같은데 곽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3: 근데 뭐 정확하게 보면은 이제 추가 검증을 지시한 시점은 추미애 지사 발언 이전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제 예. 지사실 알려진 거긴 한데 뒤늦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고 나서 확실히 지금 지지층의 이반을 신경 쓰고 있다. 지금 검찰 직제 관련 개편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지시한 것도 그렇고 이번에 김지용 후보자 추가 검증 지시한 것도 그렇고 여권 일각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일단 다 잡고 가겠다라는 점에서 뭔가 대통령이 좀 위기의식을 좀 갖고 있다라고 느껴지긴 합니다.
1: 예, 이 추가 검증에 들어갔다는 건 결국은 그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인사 실패가 부각되는 건 최대한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금 오해받는 부분도 좀 정리하고 싶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중수청장 후보자가 입장문을 낸 게 있어요.
1: 예.
0: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검찰이 이렇게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일단 그런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검찰 보완 사건 필요성을 주장했던 거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이다. 그리고 내가 윤석열하고 뭐 친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게 예. 나는 오히려 좌천을 당했었었고 2023년 9월에 퇴직을 한 사람이다. 이제 이러면서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전체적으로는 청와대에서도 인사검증하면서 이 부분 좀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1: 예, 총수정님. 예.
2: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실용을 얘기하면서 일 잘하는 사람 쓰겠다고 했었던 거 아닌가요? 전 김지용 후보자가 정치 검찰이었다라는 평가 모르겠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를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또 정치 검찰 프레임을 씌워갖고 이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중도 실용 정부냐
1: 예.
2: 아니면은 그냥 다시 이념 정당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거냐. 특히 민주당은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마다 검찰을 악마화시켜서 정치 검찰이라는 프레임 속에 가둬서 본인들을 결집시켰거든요. 지금 지지율 떨어지고 또 위기가 온다 싶으니까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정치 검찰이다. 또 뭐 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정치 검찰이다. 한동훈 의원하고 일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갖고 과연 어떤 일 잘하는 사람을 쓸 수 있겠는가.
1: 예.
2: 지금 검찰총장이든 경찰총장이든 다 대행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 편에 확실히 서지 않을 사람을 그러니까 본인들 편에 확실히 설 사람을 자꾸만 찾다 보니까
1: 예, 예.
2: 임명 다 못하고 대행만 쓰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럼 어떻게 지명 철회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2: 뭐 요새 분위기가 요새 하수장하니까
1: 예, 예.
2: 진보 진영 내에서 이 조국 혁신당을 비롯해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이거 안 되는 인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또 결단할 수도 있겠죠.
1: 결단할 수. 박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3: 만약에 이번에 지명 철회를 하게 되면은 중수청은 지금 리더가 없는 자리에서 개문발차해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3: 그거는 최대한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김지영 후보자를 지명한 건 어쨌든 검찰 조직들도 다독이면서 수사 전문가를 좀 앉혀야 안착시킬 수 있겠다. 공수처가 판사 출신 두 번 했지만 어쨌든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1: 예.
3: 그런 점을 고려한 거라 정말 대단한 미스가 나오지 않고 후보 본인이 정무적인 부분에서 해명을 한다면은 어지간하면 가지 않을까요?
1: 네. 마지막으로 30초 정도 남았는데 노 변호사님 지명 철회.
0: 네. 사실은 저도 지명 철회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0: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 중수청 공수청이 잘 안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검찰을 무조건 적으로 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동안에 과가 많았기 때문에 검찰개혁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고 대통령이 검찰개혁 할 수 있는 선에선 저는 많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렇게 강경하게 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네. 여기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용의와 광재 정확하게는 노영희 변호사님 그리고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님 그리고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저는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4: CBS 1분 기상정보입니다. 초가을 날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큰 일교차와 안개가 되겠는데요. 아직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버티고 있어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 서울 15도, 광주 대구 17도, 춘천 13도로 오늘보다 더 서늘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27도, 대구 부산 28도, 광주가 29도까지 올라서 예년 수준의 한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밤기온 이 떨어지고 복사냉각 현상이 나타나면서 밤사이 안개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남부 내륙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또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과 울산에서는 내일 오후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5: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6: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5: 주방 싱크대도.
6: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5: 어디로?
6: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7: DS 대성하우징.
8: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9: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0: 구호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3: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4: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종의 한판 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덕희입니다. 오픈 AI가 최근 새 인공지능 모델 GPT 아스트라를 공개했습니다. 아스트라는요, 범용 인공지능 AGI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중의 반응이 좀 충격적입니다. 추론이나 코딩, 보안의 영역에서 기존 모델을 한참 뛰어넘었다는 평가부터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류를 위협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AGI에 대해 정주용 그래비티 벤처스 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시죠.
1: 예, 반갑습니다. 정주용입니다. 네.
0: 자, 이번에 네. 오픈 AI가 공개한 아스트라 네. 충격 받으셨습니까?
1: 예, 약간요. 예. 아주 많이는 아니고. 예.
0: 아니, 이게 일반 대중 말고 전문가들이 네. 받는 충격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1: 제가 볼 땐 엔트로피 클로드의 페이블도 예. 어마어마한 수준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오픈 AI의 반격 정도로 좀 느껴졌습니다.
0: 예.
1: 예. 근데 저는 사실 올 연초부터도 그 각 영역별로는 버티컬하게 예. 산업 영역별로는 이미 AGI는 왔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놀랍진 않았습니다.
0: 예. 네. AGI는 왔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잠시 네.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네. 이번 아스트라의 뛰어난 성능에 대해서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최초로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다.
1: 맞습니다.
0: 뭐 캡차를 모두 통과했다. 이 네. 부분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1: 맞아요. 예. 네. 그게 사실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게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를 사람이 증명하는 거잖아요.
0: 예.
1: 근데 그걸 이제 AI가 잘 하는 거죠. 마우스를 움직여가지고
0: 예. 여러 가지 그림 중에서 뭐 우체통이 있는 네. 거나 자동차가 네. 있는 걸 골라내는 네. 거잖아요.
1: 싹싹 피해서 예. 맞추고.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보안을 뚫 수 있는다는 거고 기존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안의 프레임워크를 아스트라를 고려해서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클라우드

0: 있어요. 그러면 카카오의 보안 인증을 다 뚫으려면 사람이 실제 사용 유저가 이거를 반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걸 이제 똑같이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뭐 어떤
1: 예.
0: 해커가 이 AGI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되게 무서워지는 거죠.
1: 아, 그렇죠.
0: 예. 네, 그래서 사실은 기억하실 수 있는데 한몇 개월 전에 클로드에서 페이블이라는 새로운 버전의 AI를 내놓을 때도
1: 그렇죠.
0: 잠깐 며칠 내놨다가
1: 우려가 나와서.
0: 네, 우려가 나와서 다시 이거 당분간은 서비스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선 미국 국방부에서 국무부에서 이거 보안 이슈 때문에 다 망한다. 그래서 가둬놓고 다시 테스트해보고 미국의 어떤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뭐 유명한 금융기관들이 보안 테스트를 한 다음에 다시 내놓은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지금 사실 이그 아스트라나 페이블이나 이 모델들이 갖고 있는 정말 뭐 사람이 클릭하듯이 PC 화면에서 클릭을 대신 해준단 말이에요.
1: 예.
0: 컨트롤을 아예 사람 대신에 한단 말이에요.
1: 스스로.
0: 예. 근데 앞으로는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보안에 안전한지가 훨씬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얘기인데 어제 오늘 사이에는 또 미국에서 이런 엔트로픽 뭐 경영진이나 이런 분들이 이걸 좀 우리끼리 좀 담합해서
1: 속도
0: 속도를
1: 조절을.
0: 늦춰야 되는 거
1: 예.
0: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지금 윤리적인 이슈가 오히려 더 크죠. 기술은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1: 예. 통제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통제권의 주권을 그냥 넘겨줄 것이냐, 이 정도로 정말 그 발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건데, 아니, 발전 속도가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0: 근데 많은 분들이
1: 예.
0: 지금 AI 버블 우려를 많이 하세요.
1: 예, 그렇죠.
0: 근데 우려를 할 시간에 이 속도를 따라잡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AI 버블 자꾸 우려하다가 보면은 깡통차입니다.
1: 예.
0: 예.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막 옛날 기준으로 금리랑 막 유가 이런 거 보시기보다는 AI 시대가 혹시 산업혁명급이 아닐까? 지금 기계가 새로 생겨났는데
1: 예.
0: 사실 옛날에 농사 짓는 사람이 인구의 95%였어요.
1: 농경사회에서.
0: 예, 몇백 년 전만 해도
1: 그렇죠.
0: 지금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농사 짓는 분들이 전체 인구의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1: 예.
0: 그러면은 사무직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20년 후에는 급감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지금 이 애스트라나 뭐 클로드의 페이블이나
1: 예.
0: 보시면은 웬만한 사무직의 과장 대리가 하는 일을 사실 더 잘합니다. 네.
1: 그 AGI로 다시
0: 네.
1: 가서 조금만 더 짚어본다면,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AGI 시대가 열리는 게한 5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혹은 7년 걸릴 것이다. 10년 걸릴 것이다. 이렇게 조금 달랐었는데. 근데 갑자기 아스트라가 나오면서 AGI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게 열렸다. 시대가 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0: 저는 뭐올 연초부터 왔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1: 예.
0: 가상 공간에서는 이미 왔어요. 보고서를 만들어 보시면 알잖아요.
1: 그렇죠.
0: 내가 만드는 것보다 클로드랑 그록이랑 제미나이를 3종 세트로 이리저리 티키타카를 해서 만드는 게 훨씬 나아요.
1: 예.
0: 그래서 저는 투자 회사에서 저희 스물 몇 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는데 직원들이 AI를 쓰는 거를 막 독려합니다.
1: 예.
0: 하라, 해라. 그런데 이 AI가 진짜 부가가치를 내는 거는 이 가상 공간, 뭐 다큐멘트, 뭐 보고서 만드는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1: 예.
0: 진짜로 돈을 벌려면 아스트라나, 페이블이나 제미나이나 그록이 제조 현장으로 가야 돼요. 제조 현장으로.
1: 예.
0: 그래서 마치 100년 전에
1: 예.
0: 헨리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 해가지고 완전 제조 현장을 뒤집어 엎었거든요.
1: 예.
0: 증기기관에서 전기로. 지금은 전통적인 사람의 머리에서 AI의 머리로 바뀌어야 되죠. 그럼 AI 중심으로 제조 현장이 새롭게 재규정되어야다는 그런 시대적인 모멘텀, 100년, 200년에 한번 오는 모멘텀이 온 겁니다.
1: 예.
0: 네.
1: 그러면은 AGI가 이제 그뇌 같은 역할, 사람의 뇌
0: 맞습니다.
1: 같은 역할로
0: 네.
1: 한다면은 몸이 필요한 거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1: 예.
0: 피지컬 AI죠.
1: 예. 그럼 그 피지컬 AI와 관련해서 우리 산업,
0: 네.
1: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0: 일단,
1: 예.
0: 지금 우리가 보고서 쓰고 와이프한테 욕안 먹는, 뭐, 이렇게, 안 혼나는 방법, 이런 거, 챗GPT한테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제 이런 거는 사실
1: 예.
0: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1: 예.
0: 물리적 세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GPU의 반도체가 그렇게

0: 많이 필요하죠.
1: 예. 그런데 앞으로 제조 현장에 AI가 쓰이게 되기 시작하면 얼마나 더 많이 쓰이게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막 1조, 2조, 3조 달러 어마어마한 규모로 막 기가와트 단위의 수십조짜리 데이터 센터를 수십 개, 수백 개 만든다는 이런 계획을 허무맹랑하고 이거는 버블이야 이렇게 속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 예.
1: 저는 이거는 증기기관이 처음 도래했을 때 막 이런 거죠. 그 산업혁명으로 모든 게 바뀌었잖아요.
2: 예, 예.
1: 말보다 빨리 달리는 게 없었어요. 말보다 빨리 달리면 악기 쓰인다고 악령이 쓰인다고 막 이런 걸 믿던 시대였거든요. 과거에.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AI에 대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2: 그렇죠.
1: 그런데 걱정할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쓸 것이냐를 고민을 하는 게 맞고
2: 활용에 대해서
1: 이게 제대로 쓰이는 거는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결국 될 거예요.
2: 네.
1: 제조 현장에는 로봇이 들어갈 거고 로봇의 머리에는 AI가 있을 거고 이 로봇과 AI가 합쳐진 걸 피지컬 AI인데 하면은 공장에 필요로 하는 GPU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한국은
2: 그렇죠.
1: 그냥 열심히 수율을 잘 나오는 HBM, 미래에는 또 HBF, 뭐 유리기판 이런 기술들 삼성 하이닉스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는
2: 예.
1: 그냥 앞으로 미래는 창창한 거예요.
2: 그런데
1: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위에다가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반도체도 있지만 자동차도 있고 첨단 조선도 있고 다양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첨단 제조 강국 아닙니까?
2: 그렇죠.
1: 네, 미국도 부러워할 만큼 이 제조의 인프라 위에다가 AI를 물리면 우리는 첨단 피지컬 AI 최고 강국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2: 네. 그럼 이 AGI 시대가
1: 네.
2: 대한민국 반도체라든지 전반적인 산업에는 어떤 그 긍정적인 영향을 네. 미칠 거로 지금 보시는 거죠?
1: 그래서 에스트라 이렇게 나와서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거다 해가지고 주가도
2: 그렇죠.
1: 좋았습니다. 그런데
2: 예.
1: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뭐 1주, 2주일 단위로 보실 건 아니고요.
2: 예.
1: 3년, 5년 단위로 보셔야 돼요. 투자는요. 3년, 5년 묵혀둘 수 있는 여윳돈으로 하셔야 되고요.
2: 예.
1: 그럼 기본적인 사고의 틀은 한 3, 5년이라 이거죠. 3, 5년 동안 대한민국의 반도체는 좋고 또 좋습니다.
2: 예.
1: 좋을 수밖에 없어요.
2: 예.
1: 왜냐하면 지금 계획되어 있는 캐펙스, 자본 투자만 되더라도 반도체는 계속 부족합니다.
2: 예.
1: 그런데 지금 투자가 예정되는 미국의 빅테크가 투자하겠다는 수조 달러의 데이터 센터가 완공이 되면요.
2: 예.
1: 마치 산업혁명 시절에 이제 AI 모델이 기차예요. 기차가 가려면 철도가 있어야 되죠.
2: 그렇죠.
1: 철도가 데이터 센터예요.
2: 예.
1: 이 철도에 들어가는 철이 대한민국의 반도체입니다. 그러면 철도가 없으면 AI 모델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철도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내년 후년 뭐 한 3년 동안 계속 엄청나게 많이 지어질 것이다. 다 지어지면요. AI 모델이 이거 없는 상태에서도 지금 좋잖아요.
2: 네.
1: 지금 오픈 AI에 자체 데이터 센터가 큰 게 없어요. 뭐 한 몇십만 뭐 GPU인데 앞으로 이거를 10배, 20배 키운다고 하는데 10배 더 커지면요. 그러면 똑같이 10배 좋은 AI가 나온 게 아니라 100배 그 이상 좋은 AI 모델이 나올 수 있다.
2: 예.
1: 예. 그래서 내년 후년에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AI 모델이 똑똑해지면 또 어떻게 되냐?
2: 예.
1: 휴머노이드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물리잖아요.
2: 그리고
1: 자동차에도 물리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더 스마트해지잖아요. 그 지금 스페이스X의 로켓도요. 발사돼서 돌아오는 모든 궤적이 AI 자율주행입니다. 물리적 AI 엔진에 의해서
2: 예.
1: 작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의 뭐 생태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깊이 있게 보시면서 장기적 전망하시면 한국의 반도체뿐만 아니라 한국의 첨단 제조, 피지컬 AI 미래는 상당히 좋다. 대신에 한국의 정부도 그러고 대기업들도 그러고 이
2: 예.
1: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열어주고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챗GPT 못지않게 팔란티어 못지않게 이 물리적 세상을 지배하는 각 영역별로 조선업, 자동차 각 영역별로 특화되어 있는 K 팔란티어를 우리가 만들어내면 우리나라가 이 첨단 피지컬 AI 분야 정말 예.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정주용 그래비티 벤처스 대표 이사 그 의장과 함께 네. 이야기 쭉 나눠보고 있는데 일단

0: 하는 AGI 시대가 우리에게 그렇게 불리하진 않고 긍정적인 흐름이 될수 있다라고 바라봐 주시고 계신데, 그 초지능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AI가 이제 스스로 학습, 그러니까 재귀적 자기 개선이라고 하던데,
1: 네.
0: 이렇게 되면은 스스로 계속 자기가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1: 그렇죠.
0: 사람의
1: 예.
0: 도움 없이.
1: 맞습니다. 지금도 사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록하고 저는 클로드의 엔트로픽의 클로드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0: 예.
1: 제가 자주 시키는 질문은 이 질문을 꼭 기억해라고 하면 이 친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어쩔 땐 이렇게 합니다. 이 강연 자료는 템플릿으로 기억해줘. 그러면 형태그를 기억을 하잖아요.
0: 예.
1: 그러면 거기다가 계속 누적적으로 축적을 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면 보안이 있고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날려버리거든요.
0: 예.
1: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걸 또 이렇게 쌓아놓으면 또 나의 프라이버시가 털린다는 측면에서 우려는 되겠지만
0: 그렇죠.
1: 얻는 효용이 너무 크니까 나의 사생활을 계속 드러내게 돼요. 그러면 엔트로픽하고 그록에 저의 기억만 외주를 맡기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나의 판단 능력을 외주를 맡기게 되죠. 그래서 무서운 거죠. 예. 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록이나 엔트로픽한테 제가 정말 전문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0: 예.
1: 정말 잘 만들어져 있는 듯한 답변이 팍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서 똑같은 고민을 하는 저 같은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양자역학과 이런 거를 융합된 질문을 던졌구나. 그런데 예를 들어서 되게 늦게 나와요.
0: 예.
1: 늦게 나오고 AI가 저한테 칭찬해 줄 때가 있거든요. 너무 참신한 아이디어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질문한 거구나.
0: 예.
1: 약간 뿌듯하기도 하면서 칭찬받아서 기분이 좋은데 얘를 학습시켜 준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상당히 무섭습니다.
0: 예.
1: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에 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분야가 어디냐면 올해는 일론 머스크 생태계에서 스페이스X 우주 가장 뜨거웠는데
0: 그렇죠.
1: 앞으로 2년, 3년 후는 BCI,
0: BCI.
1: 네,
0: 예.
1: Brain Computer Interface입니다.
0: 그럼
1: 사람의
0: 뭘까요?
1: 뇌와
0: 예.
1: 컴퓨터가 상호작용을 하는
0: 하면서.
1: 건데 뇌파를 읽어요. 그리고 사람이 맹인이잖아요.
0: 예.
1: 눈이 안 보이시는 장애인이에요. 이렇게 맹인이세요. 근데
0: 예.
1: 여기다 카메라 달아놓고 뇌파로 쏴주면 보여요. 컴퓨터 그래픽처럼.
0: 예.
1: 그걸 지금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지마비된 중증 장애인 분이 그냥 아무런 손가락도 안 움직이는데 뇌파로 물건을 구매하고 쿠팡 주문하게 해서 물건 받아볼 수 있어요.
0: 예.
1: 근데 이 BCI를 통해서 휴머노이드가 연결이 되면 중증 장애인 분도 이 휴머노이드를 조작을 해서 집안일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0: 예.
1: 얘가 군인이 될 수도 있겠죠. 영화의 아바타가 그런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요.
1: 네. 그러니까 이게 SF 소설스러운 미래가 되게 3년, 5년 앞으로 당겨 오는 거고요. 이게 갈수 있고 데이터 센터의 신호가 내 뇌로 바로 꽂힐 수 있다 그러면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게
0: 그러니까요.
1: 그냥 사람이냐, 트랜스 휴먼이냐 이런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죠.
0: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정 의장께서 이참 무서운 세상입니다라고 짚어 주셨는데,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특히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개발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는 건데,
1: 네.
0: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은 너무 빠르니까.
1: 맞아요.
0: 예.
1: 무섭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부정적이라고 봐요. 속도 조절 못 한다고 봅니다.
0: 아.
1: 이제 마치 이제 시지프스의 돌 굴리잖아요.
0: 예.
1: 사람은 기술이라는 게 사람의 의지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0: 예.
1: 다섯 명이 하지 말자 한들 이기적이잖아요.
0: 예.
1: 어디서 숨어서 누군가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약속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지금 중국이 있잖아요.
0: 예.
1: 미국이 빅테크들이 다 이거 속도 조절해서 좀 3년 뒤로 한번
0: 한다고 한들
1: 한다
0: 중국이
1: 딥시크랑 막
0: 예.
1: 다
0: 치고 나갈
1: 가면
0: 것이다.
1: 이거는 냉전이란 말입니다.
0: 아하.
1: AI 제국주의 냉전입니다.
0: 네.
1: 예. 그리고 미국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100년 전에 위대한 그 명백한 운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0: 예.
1: 예. 그게 뭐냐면은 미국의 지배를 받는 게 너네 축복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막 합리화시켰는데 지금 미국이 그겁니다. AI를 통해서 추론을 수출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0: 예.
1: 엄청난 수입을 하고 있고 그러면 AI 제국주의 시대에 AI를 늦춘다? 저는 미국이 이 패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본능적으로 AI는 더 강화시킬 것 같아요. 네.
0: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냈잖아요. 이거 이런 규.

0: 제를 하는 게 중국만 좋은 일 시키는 거다. 결국은. 이런.
1: 예.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예고했던 게 팔란티어의 CEO 알렉산더 카프.
0: 예.
1: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괴벨스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2기의 나팔수거든요. 그래서 AI 제국주의의 정말 선봉장입니다. 팔란티어가.
0: 예. 예. 예.
1: 그 기술적 공화국이라는 책에서 몇 년 전에 벌써 이 얘기를 썼어요. 기술 진보를 안 하면 미국의 패권이 약해지고 결국 중국에 동조하는 세력이다. 그래서 그거는 적이다. 이렇게 완전히 양분론. 냉전 시대에 막 공산주의 하면은 막 늑대로 표현했거든요.
0: 예.
1: 거의 그 정도로 지금 이분법이 미국에 그리고 중국에 팽배해지고 있고 앞으로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초지능, 휴머노이드, 뭐 그리고 BCI, 우주 산업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하나입니다. 네. 여기에서 미국 중국이 치열한 패권 싸움을 하는데 한국은 그래도 혁신 측면에선 세계 3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해볼 만하다. 패권 국가 빼놓고는 우리가 1등이다. 네. 사실입니다.
0: 예. 아, 네. 그럼요.
1: 네. 네. 없어요.
0: 자신감 있게 네. 말씀해 주시고 네. 계신데. 자, 그런데 계속 이 AI 버블론 이야기도 따라 나오고 있잖아요.
1: 네.
0: 왜 이렇게 계속해서 우려가 나오는 거라고 보고 계세요?
1: 그 이제 자꾸만 닷컴 시절을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닷컴과 좀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죠.
0: 예.
1: 그리고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이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을 품부질을 하면서 조회수를 먹거든요. 근데 전 그렇게 인디언 기후제를 1년 2년 하다 보면 언젠가 맞겠죠. 그런데 이제 방향성이 전혀 그렇게 해서 돈을 못 벌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나 뭐 젠슨 황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이렇게 시대를 만드는 빌더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로스차일드, 이 시대의 메디치 가문이라고 할 만한 이런 창업가들이 바라보는 3년, 5년 후 미래를 같이 꿈을 꾸는 게 결국은 함께 성장하는 길이고
0: 예.
1: 대한민국이 어떤 포지셔닝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쪽에 관심이 더 많아야 돼요. 그런데 사실 지금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자산 운용업 라이센스를 반납을 했습니다. 완전히
0: 네.
1: 투자로는 잘 안 된 거죠.
0: 어.
1: 그리고 뭐 작년에 기억하실 거예요. 막 GPU 다 저거 뭐 쓰레기 다 됐는데 저걸 이상하게 장부에 막 해서 이거 부풀렸다. 뭐 완전 분식회계다 했는데
0: 예.
1: 그게 마이클 버리가 거짓말입니다. 뭐냐면 작년보다 그 GPU가 가격이 올랐어요. 한 달 사이에 20%가
0: 그쵸.
1: 올랐어요.
0: 예.
1: H100 3년 넘게 됐어요. 마이클 버리 말대로 가면 작년 대비 올해 반으로 떨어졌어야 되는데 작년 대비 올해 똑같은 게 아니라 더 올랐다니까요.
0: 네.
1: 3년 전 TV가 반토막 나는 건 맞죠.
0: 네.
1: 근데 GPU는 다르다는 거죠.
0: GPU는
1: 지금 없어서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H100 되게 구형 버전인데 얘의 스팟 프라이스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예. 아스트라학습의 GPU 10만 장 이상이 지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1: 앞으로는 50만 장 더 쓴답니다.
0: 예. 예. 그럼 아스트라 말고 아스트라 예. 그 이상의 모델이 개발되려면 GPU는 계속해서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 그런데
0: 예.
1: 최신형 모델로는 쌩쌩한 새로운 모델을 프리트레인한데 쓰이죠. 그런데 이게 또 물리적 세상에 들어가려면 얘 모델만 학습시키는 게 아니에요.
0: 예.
1: 기하급수적으로 든다는 게 뭐냐면 휴머노이드는 혼자서 배웁니까? 휴머노이드를 또 학습시켜야 돼요. 얘 모델을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얘한테 물리적 공간을 이해하고 물리적 공간에서 너가 사람 안 다치게 기존의 기계랑 협업하는 거를 알려줄게라고 하면서 얘를 학습시켜야 되는데
0: 예.
1: 그러면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얘를 돌리는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요. 다 GPU를 엄청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쓸모가 있어질수록 이게 역설인데
0: 예.
1: AI 모델이 쓸모가 있어질수록 효율은 더 좋아지죠. 그런데 GPU의 소비는 훨씬 많아지는 겁니다. 영역별로 이게 분화되기 때문에.
0: 예.
1: 예. 그래서 제조 현장으로 아직 5%도 침투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90몇 퍼센트를 더 침투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GPU, HBM 계속 수요는 폭발한다라고
0: 예.
1: 보는 거죠.
0: 그 아스트라 다음 모델을 혹시 예측해 볼 수 있으세요?
1: 아, 저 예측이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0: 예,
1: 모델
0: 예.
1: 하나하나를 굳이 뭐 따질 필요는 없어요.
0: 예.
1: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좋아질 거예요. 계속 좋아지고 계속 우리보다는 훨씬 똑똑해질 거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인간은 감히 AI 모델보다 똑똑해지기를 노력하지도 마세요. AI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인간이 해야 될 거는 깊은 호기심에서 AI 모델이 깜짝 놀랄 만한 사유에서 나오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인간은 이제 질문하는 던제지 고민하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네, 데카르트 틀렸습니다. 이제는 AI가 하는 거고요.
0: 예.
1: 나는 호기심이 있다. 나는 질문한다. AI가 모르는 걸. AI가 질문 안 해본 걸 난 질문한다. 이게 사람입니다.
0: 네.
1: 혹은 사람끼리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준다. 다른 사람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영감을 일으켜준다. 이게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네.
0: 자,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덧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이 네. 왔는데 마지막으로 아스트라가 가져올 변화, 그러니까 AGI가 가져올 변화
1: 네.
0: 한마디로 설명해 주신다면.
1: 아, 이제는 이 싱귤래러티라고 하죠. 이게 물리학으로 따지면 사건의 지평선. 블랙홀, 뭐 윤하의 노래도 있죠.
0: 예.
1: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넘어는 빛이 다시 못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지의 영역이에요.
0: 예.
1: 자, 2026년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우리보다 더 똑똑한 존재를 수만 년 동안 만난 적이 없죠.
0: 그렇죠.
1: 네. 처음 만나게 되는 원년입니다. 내년 후년 이게 괴물이 될지 아니면 엄청난 축복이 돼서 우리가 일할 필요 없게 해줄 정말 새로운 번영의 시대가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0: 예.
1: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초지능의 흐름 위에 올라타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빛의 속도로 여러분의 역량과 자산은 깎여나가야 될 거고 올라타면요. AI가 다 나의 터보 엔진이 되는 겁니다. 정말 멋진 서퍼는 큰 파도가 올 때 이게 즐거움으로 맞이하잖아요.
0: 예.
1: 아닌 사람은 거기 꼴가닥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초지능 AGI 시대를 서퍼의 마음으로 멋지게 한번 타보시면 어떨까
0: 예.
1: 생각됩니다.
0: 빅 웨이브 큰 네. 파도를 그러니까 네.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1: 네, 예,
0: 이용해서 예,
1: 네.
0: 잘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주용 그래비티 벤처스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0: 박지용의 한판 승부 월요일 순서는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최근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선선해진 날씨는요 참 좋지만 환절기 감기는 반갑지 않은데요. 아침 저녁으로 체온 유지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한판 승부 애청자분들 요즘 더욱더 체감하시겠지만 건강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저는 내일 오후 6시 건강한 모습으로 박재홍 앵커의 빈자리 채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기였습니다.
1: CBS 유례없는 폭우, 폭설, 태풍, 폭염까지 자연이 보내는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는 지금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아닌 현재의 우리를 위해 그리고 지구를 위해

0: 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두 함께 탄소 중립 실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2: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1: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3: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4: 조용필의 그래도 돼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길에 힘이 겨워도 또 안 된다고 말해도 이제는 믿어 믿어봐. 자신을 믿어 믿어봐. 두 팔을 크게 펼쳐 더 망설이지 않게. 2024년 가왕 조용필은 그래도 돼로 컴백합니다. 그의 나이는 74세. 그래도 돼의 뮤직비디오가 완성된 날 저는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저는 울고 있는데 조용필은 웃고 있더군요. 괜찮긴 한데 사운드를 좀 다듬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는 끝까지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을 믿어도 돼 라고 모두에게 말해주기 위해. 노래에 의한 음악평론가 임희은이었습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9월 후 10번째 페이지. 자, 오늘도 운전하시는 분 빼고 지도 꺼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들 머리에 세계지도 그려주는 세계사 오줌 싸게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그래서 오줌 싸게 어릴 때 동네에서 그렇게 소금을 많이 얻으러 다녀가지고 제가 지금 고혈압이 온 것 같습니다.
1: 썬킴의 썬문답. 자, 오늘은 어떤 주제 가져오셨나요?
2: 아프가니스탄. 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이제 세계 열강 제국들의 무덤이라고 하죠.
1: 아프가니스탄. 예.
2: 한 번도 세계 열강에 완전히 정복당한 적이 없는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예요.
1: 아, 정복당한 적이 없어서
2: 정복을 시도했지만 무덤이에요. 잠깐 잠깐 정복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예. 영구적으로 정복된 적은 거의 없어요.
1: 그렇구나.
2: 근데 예. 아프가니스탄은 뭐 지도를 지금 운전하시는 분
1: 지도
2: 빼고
1: 보나요? 오늘도 지도 보나요?
2: 보시면은 예. 네. 내륙 국가입니다. 바다가 없어요.
1: 네.
2: 인도, 파키스탄, 그다음에 그 우리 스탄 국가
1: 위쪽엔 이제 스탄 국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있고,
2: 그렇죠.
1: 약간 남동쪽엔 파키스탄이 있고. 예.
2: 근데 놀랍게도 아프가니스탄과 중국도 국경을 함께 하고 있어요.
1: 저기 뭐예요? 저기 약간 길쭉하게 나온 거?
2: 파랗게 예. 보이는 지역 있죠. 길다랗게 예. 동서로 뻗은 지역.
1: 예.
2: 이 왁한 회랑이라고 해서.
1: 예.
2: 회랑은 정말로 긴 지역을 말하잖아요.
1: 회랑이요. 약간 복도.
2: 복도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과 중국 사이에 이상하게 약간 국자 손잡이 같은 부분이 쭉 삐져 나와 있어요. 누가 보면 아프가니스탄 만들 때 무슨 뭐 뽑기 반죽하는 것도 아니라 쭉 뽑아가지고 중국에 딱 붙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1: 저 길쭉하고 좁은 지역도 아프가니스탄 땅인 거예요?
2: 아프가니스탄 영토입니다.
1: 특이하네.
2: 그리고 저 영토의 예. 끝은 중국과 인가졌어요.
1: 좀 다 있네요. 예.
2: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은 중국과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예요.
1: 저 오작교처럼 놓여 있네.
2: 오작교는 예. 아름답긴 하죠.
1: 아름다운 곳은 아닌가 보네.
2: 왁한 회랑이 저 모양이 된 게
1: 특이하다.
2: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원해서 저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1: 예.
2: 서구 열강의 다툼 때문에 저것이 기형적으로 생긴 것이다.
1: 열강들 간의 다툼 어떤 열강들이에요?
2: 일단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그 영국과 러시아의 세력 다툼?
1: 영국과 러시아. 아, 그래요?
2: 자, 지금 푸틴이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지도까지 이해가 연결이 돼요.
1: 아, 그렇습니까?
2: 예.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지만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1: 바다가 없죠.
2: 바다 가운데서도 이게 없어요.
1: 뭐요?
2: 부동항이 없어요.
1: 부동항이 없어요. 예. 위는 다 얼음 바다고. 예.
2: 그래서 러시아는 대대로

0: 바다뿐만 아니라 네. 얼지 않는 항구 하나 가져보는 게 진짜 소원이었어요.
1: 예, 예, 예.
0: 근데 바다는 전통적으로 영국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1: 아, 그렇지.
0: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려오지 말라예요.
1: 아, 러시아 내려오지 마.
0: 러시아는 바다로 나가려고 하고
1: 예.
0: 영국은 어디 감히 우리 바다에 내려오냐. 내려오지 마.
1: 네.
0: 이 영국과 러시아의 싸움을 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불러요.
1: 아, 왜 게임이라 그래요?
0: 어떤 아스 코넬리라고 하는 예. 영국 정보 장교가
1: 예.
0: 이 양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1: 네.
0: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아무리 봐도 게임같이 보인다 하면서 이걸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불렀어요.
1: 예.
0: 그러니까 편지에도 몇 번 쓰고요. 이걸.
1: 예.
0: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것이 굉장히 인기를 끌진 않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거를 그 키플링이 아시죠?
1: 키플링.
0: 그 정글북슨.
1: 정글북슨 사람.
0: 예. 사람이요.
1: 예.
0: 그 키플링이 요 그레이트 게임을 주제로 해서 예. 소설을 씁니다.
1: 어, 그래요?
0: 킴이라고요. 킴벌 오하라. 그러니까 어. 킴이 소설 제목인데.
1: 어.
0: 자, 오늘 여러분들 그 집에 가신 다음에 네. 동네 도서관 있죠?
1: 예.
0: 가면 다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요. 키플링의 킴이라고 하시면
1: 아,
0: 번역본 소설이 있거든요.
1: 어.
0: 그거 한 권만 읽어보시면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 다 있어요. 그 안에요.
1: 어.
0: 영국군 장교가 아일랜드계 영국인이 스파이가 돼서 아프가니스탄에 와가지고
1: 예.
0: 티베트의 고승인 라마승과 손잡고 아자! 러시아와 정보전을 벌인다.
1: 정보전을?
0: 어. 벌인다가 그 소설의 내용이에요.
1: 예.
0: 거기서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말이 또 등장해요.
1: 어.
0: 근데 이 소설이 대박 나가고 베스트셀러가
1: 아,
0: 되거든요.
1: 예, 예.
0: 심지어 우리 동네 도서관에도 있잖아요.
1: 그렇죠. 아, 그럼 그레이트 게임이란 용어도 그때 유명해진 거예요?
0: 아, 그럼 여기서 아. 영국과 그 이 러시아 간에
1: 야.
0: 땅 따먹기 정보전이 그럼 그레이트 게임이구나
1: 어.
0: 라는 게 약간 그 일반 명사화가 돼버려요.
1: 그럼 영국과 러시아, 당신은 이제 둘 다 이제 제국이었는데 두 제국 간의 갈등이 아까 저 아프가니스탄 있는 와칸 회랑 있는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벌어졌던 거예요?
0: 어, 이게 꽤 오래돼요. 여, 예. 그 러시아가.
1: 예.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구만 내려오냐고.
1: 영국은 이제 못 내려오게 하는 게 목적인데.
0: 그리고 영국은 큰 뺏겨서는 안 될 게 있었어요. 당시에.
1: 어? 뭡니까? 뭡니까?
0: 인도.
1: 인도?
0: 지금 러시아 애들이 흑해 바로 옆에 카스피해거든요.
1: 네.
0: 땅콩 모양으로 생긴 내해요.
1: 그렇죠. 예.
0: 카스피에 찍고 조금만 내려오면은 이제 페르시아가 되고 페르시아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아프가니스탄이고 아프가니스탄 내려오면 인도네?
1: 아하.
0: 혹시 이 붉은 북극곰애들이 우리가 기껏 만들어 지금 뭐 터 잡고 있는 인도를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못 내려와.
1: 방금 중요한 부분이 아프가니스탄을 얘네가 먹으면 인도로 내려오겠네라는 거예요. 예.
0: 아프가니스탄밖에
1: 어.
0: 없어요.
1: 어.
0: 내려올 수 있는
1: 예.
0: 길이요.
1: 예. 예.
0: 그리고 가운데 길이 또 가장 빨리 내려올 수 있는 길이요.
1: 그렇지. 아 그러면 영국 입장에서는 그 길을 사수해야 되고 막아내야 되고.
0: 고속도로예요.
1: 어, 그렇지.
0: 그래서 어차피 뭐 만만한 게 아프가니스탄이고 뭐 일로 빠르니까 러시아 입장에 봤을 때는. 인도로 가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고
1: 야.
0: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를 막아야 돼요. 이러면서 이제 그레이트 게임이 슬슬 시작이 되는 거죠.
1: 지금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있는 과거에 부하라 토후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영국이 이곳을 처음에 노렸던 모양이에요.
0: 네. 지도를 보시면요.
1: 네.
0: 그 맨 위쪽에 히바라는 데가 있어요.
1: 히바.
0: 오아시스의 거점 지역이요. 히바가 있고 그 바로 밑에 부하라가 있어요.
1: 네.
0: 그 루트예요. 카스피 출발해서 히바 찍고 부하라 찍어야지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1: 부하라 중요하네.
0: 그래서 히바와 부하라를 누가 먼저 점령하냐가
1: 그렇지.
0: 굉장히 관건이에요.
1: 재밌다 재밌다. 예.
0: 여기에 찰스 스토다드라는 한 영국 정보장교가 등장을 합니다.
1: 예.
0: 이 찰스 스토다드가 일단 부하라로 들어가요.
1: 네.
0: 부하라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영국 영향권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1: 네.
0: 하나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1: 어떤
0: 찰스가요?
1: 어떤 실수요?
0: 당시에 이 부하라를 통치했던 그 칸이 라스룰라라는 인물이었는데
1: 네.
0: 라스룰라를 처음 만났어요.
1: 네.
0: 근데 말해서 안 내려요. 찰스가요.
1: 찰스가 어쨌든 부하라의 왕이잖아요, 지금.
0: 근데 영국식 매너로 한 거죠. 똑같이. 가만히 있고 나는 영국군 장교니까 말 위에서 인사를 한 거죠.
1: 아, 그 영국에선 그게 매너예요?
0: 그렇죠.
1: 어, 예.
0: 말, 영국 국왕이 아니니까
1: 어.
0: 그냥 여기서 이제 경례라고 예를 갖췄어요.
1: 예.
0: 잘못 안 해요. 찰스는요.
1: 네.
0: 근데 나스랄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룰라는
1: 저 건방
0: 야, 말해서 안 내리냐?
1: 어.
0: 그래야지 슬슬 약간 억하심정이 생겨요.
1: 아, 그렇구나.
0: 그러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구더기 소굴이라고 해가지고

0: 그리고 지금도 있거든요. 부활에 가시면은
1: 구더기속을
0: 그 깊이 5m짜리 지하 땅골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1: 찰스를?
0: 찰스를요.
1: 아 너, 진짜요?
0: 저 부활의 감옥이요. 너 들어가서 반성해. 이 소식을 아까 기억력 테스트요. 예. 그레이트 게임이란 말을 누가 처음 만들었다고 했죠?
1: 아까 무슨 코널리인가?
0: 그죠, 아스 코널리죠. 예. 예. 아스 코널리가 당시 영국 정부 장교였거든요. 예. 예. 특명이 내려옵니다.
1: 어떻게요?
0: 너 가서 찰스 구하라고.
1: 어, 구더기 구해와라. 구더기 그렇죠. 죽이는 사람. 예.
0: 찰스도 저기 저서 그렇게 나쁜 생활은 아니었어요.
1: 나쁜 생활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 구더기 속으로 안 들어가 봤으면서 왜 나쁜 생활 아니라고 그래요?
0: 아, 구더기요?
1: 나쁜 생활일 것 같은데요.
0: 아, 예. 하나 제안을 해요. 예. 라스룰라가 네. 너 거기 힘들지? 이슬람으로 개종해. 아. 그럼 꺼내줄게.
1: 개종을 합니까?
0: 해요. 아. 아유, 이슬람으로 개종할 테니까 나는 찰스가 아니라 압둘 찰스입니다.
1: 네. 여기서 이제 새 인생 살겠습니다.
0: 아, 예, 예. 예. 그래서 나와요 일단요. 네네. 나와서 가택 연금이 돼요. 예. 어쨌든간에 이 고위 정부 장교가 이제 납치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1: 구하러 왔어요.
0: 지금 아서 코넬리가 이제 구하러 와요. 예. 왔다가 일단 처음에는 잘 대줬다고 해요. 라스룰라가. 네. 누구신가? 좀 영국에서 왔고 지금 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풀어주십시오. 했는데 마침 요 때 영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려고 하다가 박살나는 일이 발생을 해요.
1: 아 마침 그때 영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가
0: 이 부하라는 아프가니스탄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네. 그래서 지금 영국이 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예. 라스룰라가. 예. 그리고 당시 영국 인도 총독부에서도 편지를 보냅니다. 네. 어떤 편지를 보내냐면 우리 영국군 소속 장교다 그러면 손 못 대잖아요. 개인 여행자다라고
1: 해요.
0: 영국 정부가. 라스룰라가 봤을 때 개인 여행자? 그리고 뭐 영국이 대영 제국 빅토리아 여왕 아유 안 무섭네.
1: 그렇게 됐구나. 예.
0: 그래가지고 예. 둘을 참수를 시켜버려요.
1: 참수를 시켜요.
0: 그래서 예. 아이러니컬한 게 그레이트 게임이란 말을 만든 아스 그렇지, 코넬리가 그렇지. 그레이트 게임의 한복판이었던 부하라에서 목숨을 잃었다.
1: 그런 역사가 있네요.
0: 에휴.
1: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부하라 같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지역을 자기 편으로 좀 포섭을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이제 파견한 사람들만 참수를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건데요. 그러자 이제 영국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이라면서요.
0: 그렇죠. 아프가니스탄의 당시 통치자가 누구였냐면 도스트 무하마드란 사람이었어요.
1: 네.
0: 토스트가 아니라 도스트예요.
1: 도스트. 예.
0: 도스트 무하마드란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가지고 영국 쪽으로 와라 해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알렉산더 번즈라고.
1: 네.
0: 이 양반이 약간 아서 코넬리를 질투했어요.
1: 아 그래요? 네.
0: 아서 코넬리는 그냥 그 영국 정부에서 정부 장교로서 가서는 탐험 한번 하고 와라는 미션을 줬지만 진짜 나는 이 동네를 개종시키겠다라는 그 신념하에 일부러 막 모험을 했어요. 예. 아스 코넬리는.
1: 예.
0: 근데 알렉산더 번스는 목표가 정확했습니다. 뭐였네요? 영국 정부에서.
1: 뭐였나요?
0: 아서 코넬리는 육로를 개척을 하고 알렉산더 번스 너는 인더스강을 따라서 수로를 탐색해라.
1: 인더스강으로.
0: 수로를 탐색한 다음에 지금 또 두 번째 미션에 들어와요. 아프가니스탄에 건너가가지고 지금 집권자인 도스트 무하마드를 설득한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을 영국 측 뭐 동맹국으로 만들어라. 해서 네. 알렉산더 번스가 카불에 들어가요.
1: 카불에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0: 기록에 따르면은 그 도스트 무하마드가 굉장히 잘 대줬대요.
1: 그래요?
0: 앉아보라고 앉아보라고. 알렉산더 번스가 그러면 네. 어쨌든간에 아프가니스탄이 우리 영국과 손을 잡을 생각이 없습니까?
1: 예.
0: 물어봤대요.
1: 네.
0: 그랬더니 도스트. 엉뚱한 그 제안을 또 하나 해요.
1: 도스트가요?
0: 도스트 예, 모하메드가. 예. 바로 옆에 시크 왕국이 있었거든요. 예. 시크 교도라고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0: 약간 힌두교에 파생된 종교요.
1: 네.
0: 시크 왕국과 상당히 그 관계가 안 좋았는데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이 영국과 손을 잡으면 이 시크 왕국을 좀 박살내달라. 라고 알렉산더 번스한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알렉산더 번스가 정중하게 얘기를 해요.
1: 네.
0: 우리 영국은 이미 시크 왕국과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그 제안을 들어줄 수가 없다.
1: 예.
0: 여기에 약간 도스트 무하메드가 빈정상했어요.
1: 감정이 상했어요.
0: 자식이 예. 그냥 한다고 하지 그냥. 근데 마침 그때 러시아에서 또 외교관이 카불에 와 있었어요.
1: 카불에? 네. 아 진짜.
0: 비케비치라고 해서 예. 알렉산더 번스의 기록에 따르면 굉장히 잘생기고 점잖은 외교관이었다고 해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러시아 외교관이 카불에 도스턴트 모하메드가 딱 봤을 때, 아, 요거 둘이 그러면 내가
1: 조금 약간 경쟁시켜서 해보자. 내가 득을 좀 봐야겠다.
0: 그래서 그날부터 비케비치를 만나고 네. 이 알렉산더 번스는 안 만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메시지 보낸 거죠.
1: 영국도 조바심 나는 거죠 이제.
0: 너 예. 영국 생각 잘하라고. 만약 우리 조건 안 들어주면 우리 러시아와 손잡는다.
1: 러시아와 손잡으면 러시아가 바로 인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0: 러시아 바로 내려오죠. 그런데 예, 예. 그럴 수도 없는 게 뭐냐면 러시아와 그 아프가니스탄 사이는 여러 스탄 왕국이 있었거든요. 예. 바로 내려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쇼 한 거예요. 도스트 예, 모하메드가. 그런데 예. 네. 이거를 어쨌거나 그 번스가 인도 총독에게 보고를 했어요. 예. 지금 여차여차 해가지고 그 러시아 그 외교관도 와 있다 카불에 이거를 영국 본국에 보고를 했는데 네. 당시 영국 본국의 외무장관이 파머스턴 경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1: 파머스턴.
0: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에요. 아. 당시 그 인도 총독이요. 영국 총독이 예. 이제 예. 오클랜드 경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어, 네. 야, 지금 러시아 애들이 손잡으려 하니까 박살내라고. 예. 그 아. 오달 내려 파머스턴이요.
1: 군사를 보내라는 거야.
0: 그러니까 러시아가 손잡기 전에 예. 그래서 1839년에 1차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발생합니다.
1: 아, 그게 아까 말씀하신 건가요?
0: 그렇죠. 아, 박살을 낸 다음에 뭐 하냐면 일단 대영제국인데 네. 그 끌고 가가지고 이제 그 카불에선 간복이하던 도스트 무하마드 예. 끌어내려요. 네. 그래 납치한 다음에 인도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다음 누구를 왕으로 앉히냐면 네. 샤 슈자라고 해서. 네. 이 도스트 무하마드에서 쫓겨난 이전 아, 지도자가 있어요.
1: 추출된 왕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0: 예. 인도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샤 슈자를 앉혀버려요. 예. 친영 정권에 탄생합니다. 예. 친영 정권 탄생했으니까 네. 영국에서 수많은 이주민들을 다 카불에 보내요. 살라고 거기 이제 영국인들 살기 편한 동네가 됐다. 네. 그러면 샤 슈자가 통치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통치를 못해요.
1: 못해요. 예.
0: 왜 못하냐? 네. 내가 20년 가까이 내가 연구해서 너희들 때문에 망명 생활했거든. 그렇지, 예. 그 당시에 나한테 등 돌렸던 너 죽어.
1: 보복 정치를 하는구나.
0: 국내 보복 정치를 펼치. 어... 그리고 영국인들은 야 여기 이제 친영 정권이다. 빨대 꼽아라.
1: 정착을 하고요. 예.
0: 하다 보니까 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뭐야 지금 더러운 A가 물러가더니 더러운 B가 들어왔고 영국인들은 뭔데 여기서 바글바글바글바글 그러냐.
1: 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었겠죠.
0: 그렇죠. 예. 그러면서 도저히 못 참게 해서 들고 일어나 자.
1: 아, 봉기를.
0: 라면서 봉기를 일으켜요. 그러면서 약 16,000명 정도의 영국군과 민간인들이 예. 어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다시 인도 쪽으로 퇴각을 하는데 아, 어. 한 협곡을 지나가요. 예. 협곡을 지나가는데 당연히 뻔한 스토리지. 협곡 지나가면은 뭔가 매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매복 공격을 당해서 뭐 기록에 따르면 16,000명이 다 죽은 다음에 아, 딱 한 명 살아남았대요. 군의관 한 명.
1: 정말 야, 천하의 영국이 그 뜻대로 안 되는 게 있네요.
0: 그래서 39년도에 네. 1차 아프간 침공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1: 그 이게 아까 박살 난 거예요.
0: 이게 박살 난 거예요.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찰스랑 아서가 부활에 잡혀 있었는데 그 라스룰라가 딱 봤을 때 어, 뭐야 영국 배가 아니네 네. 야 쟤 죽여 된 거예요.
1: 이제 타임라인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도 출신의 나인싱 라와트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롭다고 하던데요. 아, 누굽니까?
0: 그 인도에 그 토마스 몽고메리 정보 장교가 있어요. 그 인도 지리 조사국이라고 해가지고 네. 토마스 몽고메리 영국 장교가 네. 인도 사람들을 스카우트해서 만들어요. 뭐 만드냐면 지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지도가 있어야지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1: 어디의 지도예요?
0: 네?
1: 어디의 지도?
0: 일단은 티베트와 중앙아시아 전체 지도를 다 만든데 아서 코넬리도 몇 번 변장을 했지만 걸리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아프가니스 사람, 인도 사람이랑 변장을 해도 딱 봐도 맨체스터 유나이티잖아.
1: 그렇죠.
0: 그러니까 티가 나니까 아예 그러면 인도 현지인들을 우리가 그러면 첩자로 스파이로 고용을 하자. 아. 얼굴 모양 똑같으니까
1: 티베트 쪽으로
0: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토마스 몽고메리라고 하는 그 영국 정부 장교가 네. 인도인들을 스카우트해가지고 네. 트레이닝 시킵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수도승 비슷하게 만들어요.
1: 어, 위장.
0: 수도승 구도를 가는 길이다.
1: 그 티베트 쪽으로 많이 가잖아.
0: 티베트 쪽으로 많이 가요.
1: 그렇지, 그렇지.
0: 특히 티베트 쪽은 당시에 출입 금지였어요. 특히 예. 중국 정부가 어디 들어오냐고.
1: 예. 근데 어쨌든 외관상 비슷한 사람들을 그렇게 변장시켜서
0: 그럼 어떻게 예. 측량을 하냐? 염주를 돌리는 거예요. 염주가 108개거든요. 어. 8개 빼. 100개잖아요.

0: 한 걸음 걸 때마다 요거 100번 돌리면 100보.
1: 아, 거리 측량 네. 그렇게 했다고?
0: 보통 사람 발이 한 30cm니까 예. 30cm 곱하기 100은 여기서 아, 오케이.
1: 아, 지금 순례자로 지금 변장을 했기 때문에 염주를 이용해서.
0: 염주를 돌리고.
1: 염주를 만보기처럼 쓴 거네요.
0: 만보기처럼 쓴 거죠. 예, 예, 예. 그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기억력이 이제 썬킹 정도 되면 필요가 없지만 이거 어디다 기록하지?
1: 그러기 쉽지 않죠.
0: 아, 예, 예. 많이 차라고 있어요.
1: 그게 뭐야? 차?
0: 아니, 차가 아니라 티베트 불교를 보시면 네. 약간 그 빙빙빙빙빙 돌리는
1: 아 돌리는 거 지나가면서 한 번씩 돌리고
0: 손이
1: 가는 거
0: 돌리는 게 있어요. 많이 차라고
1: 다큐멘터리에서 봤죠.
0: 저 안에 경전이 있어요. 열면 원래 안에 경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메모지가 있네.
1: 거기다 적은 거야.
0: 200m 가면은 여기 무슨 기지가 있고 사람이야 다 뚫고
1: 기발하네.
0: 참 어렵게 예. 그 경쟁을 벌렸어요. 네. 그러다가 큰 사건이 하나
1: 어떤 사건이요?
0: 중앙아시아가 진짜 안 뚫린다. 예. 그럼 양옆으로 우리가 뚫어보자.
1: 양옆으로?
0: 지구상에서. 예. 그래서 러시아가 그러면 페르시아, 지금 인도의 북쪽에 판제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 거기를 뚫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이 히바와 부하라 쪽으로 쭉 내려와요. 네. 페르시아에. 네. 그 판제를 러시아가 치고 내려와요. 네. 그게 1885년이에요. 예. 러시아가 유럽 쪽에서 판제를 치고 내려왔다? 영국도 가만 안 있겠죠.
1: 아, 가만 안 있겠죠.
0: 그럼 우리는 극동아시아에서 치고 올라가겠다.
1: 극동아시아로?
0: 네. 똑같은 해요. 85년도요. 예. 1885년도. 예. 러시아는 판제, 영국은 거문도를 점령해버려요.
1: 그때 거문도 온 거예요, 영국이?
0: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네. 거문도 점령.
1: 점령 사건.
0: 네. 그때 딱 이때예요. 그레이트 게임의 세계 확장편이요.
1: 아, 그렇게 이어져요.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응한 게.
0: 러시아 그때 이제 예. 여러 가지 수를 썼어요. 대마도를 돈 줄 테니까 빌려달라고 하도 하고 러시아가 부동항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일본은 대마도를 왜 빌려주냐고 딱 보니까 러시아가 이쪽 극동아시아 쪽에서 내려오려고 보이잖아요. 예. 이거 막으라고 이거 어떻게 막냐? 당시에 러시아 영국이 봤을 때는 거문도가 동아시아의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불렀어요. 네. 여기만 점령하면 딱 명주를 잡는 거예요. 옆으로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문도가 약간 제주도에서 내려와서 그 먼 섬이에요. 남해안에.
1: 그렇지. 예.
0: 여기만 점령하면은 한반도, 중국, 일본 뭐 남태평양 다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정부와는 상의도 없이 예. 점령을 해버려요.
1: 그렇지, 무단으로 하는 거죠.
0: 예. 왜? 러시아 내려오지 말라고.
1: 야,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그 거문도 뭐 최초의 테니스장 있지 않아요?
0: 테니스장도 예,
1: 영국인들이
0: 있고. 그럼요. 예. 당구장도 처음으로 생기고.
1: 아, 그래요? 신기하네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제.
0: 아, 그래가지고 이제 예. 1879년도 정도에 네. 이제 2차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들어가요. 예. 자, 이때는 언제였냐면 일단은 러시아가 크림 전쟁에도 패하고 약간 그 뭐라 할까 이제 수세에 몰리고 있던 때였거든요. 네. 그때 카불에 똑같아요. 카불에 러시아 대표가 들어옵니다. 네. 영국이 얘기를 해요. 네. 아니, 러시아 대표가 들어가면 영국 대표 들어가겠다. 똑같이. 예. 여기에 아프간 정부가 또 모른 척해요. 야, 1차에는 우리가 졌지만 2차에는 우리가 질 리가 있겠냐. 대영제국이고 뭐 우리가 청나라도 박살낸 다음에 홍콩도 지금 한량 받았는데 겁나는 게 뭐가 있어. 해서 2차 치고 올라가가지고 2차는 영국이 승리를 해요. 그러다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 아까 와칸 회랑이 왜 생겼냐면 네.
1: 그렇지 와칸 회랑 우리 얘기해야지. 와칸 회랑.
0: 영국도 러시아도 이러다가 진짜 이 동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 하나 때문에 정말 우리가 피보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절충선을 만들자. 네. 듀랜드 라인이라고 만드는 당시에 인도 식민지 영국 장관 이름이 듀랜드였거든요. 그러면 듀랜드 라인이라고 자기 이름 따라서 쭉 그어요. 아프가니스탄을 종단해가지고 네, 지금 듀랜드 라인을 긋고 네. 어쨌거나 요 밑으로는 영국 영역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내려오지 마라. 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위로는 안 올라가겠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저기가 나중에 파키스탄이 건국되면서 비극이 발생을 해요.
1: 아, 네.
0: 저 선을 그은 거에 남쪽에 파키스탄이 들어와요. 아직 인도 독립한.
1: 아, 저 선을 기준으로? 예. 북쪽은요?
0: 요 동쪽은 아프가니스탄이 되고.
1: 북쪽.
0: 아, 북쪽은요? 근데 문제는 파슈툰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예.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종족이 이 종족이 거수하고 있는 지역을

0: 통과해버려 두렌라인을.
1: 아, 그 쪼개버렸구나.
0: 그래서 지금도 아. 이 파키스탄계 파슈툰족, 아프가니스탄계 파슈툰족 아. 이 나눠진 비극이 그때부터 발생을 하는데 왁한 회랑이 왜 생기냐. 예. 그러면 아예 너희와 우리는 국경을 맞대지 말자. 왁한 네. 회랑이라고 지금 파미르 고원 있죠.
1: 예.
0: 파미르 고원은 굉장히 높잖아요.
1: 예.
0: 그 남쪽에 있는 푹 꺼진 계곡이에요. 사람도 거의 안 살고.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북쪽은 네. 러시아, 네. 남쪽은 우리 영국 해놓고 완충지대를 만들자.
1: 진짜 완충지대네. 쿠션이네. 쿠션.
0: 쿠션이에요. 그래서 서로 만날 일 없게 만들자 해서 쭉 왁한 계곡을 완충지대로 비무장지대죠. 약간 비슷하게.
1: 그러네. 그러네요. 진짜.
0: 두 열강의 합의로 인해서 기형적으로 탄생한 것이 왁한 협곡이에요.
1: 그래서 저 좁고 긴 지형이 아프가니스탄 국경선에 포함된 거군요.
0: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예. 정말로 우린 만날 일 없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왁한 협곡이죠.
1: 그럼 이제 마치면서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 그 뒤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나라의 관계는.
0: 예. 계기는 러일 전쟁이었습니다.
1: 러일 전쟁.
0: 러일 전쟁은 서구 열강이 처음으로 아시아 비서방 국가에서 박살이 난 박살까지는 아니지만 진 전쟁이죠. 그래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일본 그 식민지가 되고
1: 그렇죠.
0: 예. 러시아도 니콜라이 2세 황제가 무너지면서 이제 볼셰비키 혁명까지 이어지거든요. 굉장히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요. 러일 전쟁 이후에.
1: 네.
0: 그래서 영국도 지쳤고 특히 러시아가 지쳤어요. 더 이상 우리 그러면 땅 따먹기 경쟁하지 맙시다. 그래서 1907년도에
1: 네.
0: 러시아와 영국이 공식적으로 그레이트 게임을 끝내는 조약을 서명합니다.
1: 영러 협약을 그때 맺는군요.
0: 네. 근데 그게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푸틴 뭐가요? 때문에요.
1: 뭐가요?
0: 그레이트 게임이요.
1: 아, 그레이트 게임이.
0: 그래서 푸틴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코릴 열도 내놓으시고 등등등.
1: 네.
0: 그리고 원래 흑해가 우리 땅이니까 흑해 연안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 다 우리 것이다.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제2의 그레이트 게임을 푸틴이 하고 있다.
1: 어떻게 이렇게 아는 게 많으세요, 선생님?
0: 저요?
1: 예.
0: 킴 소설을 읽어서 그런 거예요.
1: 그렇습니다. 킴 읽읍시다.
0: 킴 읽읍시다. 네.
1: 예. 자, 두 제국, 영국과 러시아 두 제국의 그레이트 게임과 그 결과 탄생한 아프가니스탄의 요상한 국경, 왁한 회랑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1: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에서 철도교통이 가장 빈약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우리보다 6.5배 더 큰 면적을 가졌지만 전국을 연결하는 철도망은 사실상 없고 주변국과 이어지는 짧은 화물 노선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역시도 그레이트 게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북쪽 중앙아시아까지, 영국은 남쪽 인도까지 방대한 철도망을 건설했지만 두 나라 모두 상대방 군대가 넘어오는 게 불안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안쪽으로는 철도를 잇지 않았는데요. 물론 현대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이나 또 험준한 지형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200년 전 두 제국이 벌인 패권 다툼의 흔적이 현재 아프가니스탄 교통 인프라에도 남아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앞에 CBS 라디오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썽.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3: 고향 등예시.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7: 콤비타 마누카 꿀.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0: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과 관련해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어느 곳이 주택 건설에 적합한지 검토해보고 있는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개발 제한 구역 추가 해제에 대해서는 필요시 이미 훼손돼 보전 가치가 낮은 곳을 선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검찰 재직 때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다며 친윤이라는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중수청장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로비에서 취재진을 만나 자신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뤄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고 1년 뒤 퇴직했다며 검찰 재직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과거 검찰 보안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건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6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예고됨에 따라 서울시가 무료 셔틀버스 최대 1,500대 투입 등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지하철 운행을 하루 202회씩 늘리고 막차 운행을 종착역 기준으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시급 7.85% 인상 등을 요구한 버스 노조는 내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도 결렬될 경우 다음 날 첫 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카페 냉동창고에 여성을 가둬 살해한 혐의로 30대 카페 사장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파주시 소재 냉동창고에서 상품권 진위 판정을 위해 방문한 60대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500억 원대 위조 상품권을 보유했던 A씨는 거래에 방해가 되는 인물을 가둘 목적으로 냉동창고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3년 YTN 매각 당시 통매각 결정 과정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개입했다.

0: 와 같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겠으나 수도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고 오후까지 충남 남부 내륙에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3.2도, 습도는 40%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2: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나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제발 이기적으로 살라고요? 배우 박진희 씨의 강연 준비했는데요. 환경에 관심을 갖고 지낸 지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환경에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내 자신 그리고 내 아이들을 위한 것인데요. 이기적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고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광고 듣고 박진희 씨의 강연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컴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2: 현대 큐밍
3: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3: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4: Walk it, walk it 안전화.
6: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0: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르노
2: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3: 안녕하세요. 와, 오늘 분위기 왜 이렇게 좋아요? 지금 오늘 저처럼 이렇게 흰 티셔츠 입고 이 자리에 계신 분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흰 티셔츠. 만약에 지금 뭐 몇 분 안 계시지만 여러분께서 이 흰 티셔츠를 입고 있다 하면 여러분은 물 2,700리터를 상에 두르신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2리터짜리 페트병 1,350개입니다. 이 흰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데 물이 2,700리터가 들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입고 오지 않았지만 피해갈 수 없어요. 집에 흰 티셔츠가 세 장 이상은 있다. 오, 꽤 많으시네요. 네, 저도 한 세 장 정도 이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집에 최소한 2리터 페트병이 4,050개 이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 흰 티셔츠 한 장은 물 2,700리터, 청바지 한 벌은 7,000리터. 이 청바지를 워싱하고 싶다? 그러면 3,000리터의 물이 더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죄책감을 느끼라고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알고 입자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이걸 만드는데 물이 얼마나 들었을까? 얼마나 탄소 발자국을 만들어내고 있는 제품일까?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소비가 굉장히 신중해지더라고요. 우리가 한두 계절 입고는 재활용 수거함에 버리는 이 옷들이 강에, 산에, 바다에 쌓여서 우리가 먹는 물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러니 최소한 그 물을 먹는 우리가 이런 상황은 알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한 옷을 살 때 알고 사야 되지 않겠어요? 아유,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오늘은 사실 제가 좀 환경 이야기를 좀 재미있고 솔직하게 하려고 마음먹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10개월 동안 꺼지지 않을 것 같던 호주 산불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제가 그때 관련 나레이션을 하러 가는 날 제 아이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산불로 죽어가는 코알라를 살리러 가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엄마 오늘 북극곰 구하러 가 지금. 어? 밥 잘 먹고 있어. 떼쓰지 말고 딱 잘 놀아. 막 이러면 애들이 막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우리 엄마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막 얘가 다녀오세요 하면서 정중한 인사를 막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컸으니까 엄마가 강연하는데 한번 데리고 와서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강연하는데 이제 제 아이니까 보이잖아요, 관객석에서. 하품을 막 해요. 졸아요? 끝났어요. 그랬더니 너무 말이 많다, 왜 이렇게 기냐, 재미가 없다, 어렵다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낳은 제 자식도 제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없어 하는데 재밌게 해야죠. 그죠? 그래야지 서로 공감하고 더 기억에 남고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지루한 이야기 덜어내고 그냥 진짜 제가 생활에서 느끼는 환경 문제를 얘기해 보려고요. 제일 먼저 지구 평균 온도가 계속해서 아주 빨리 오르고 있다는 사실, 오늘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오르고 있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맞아요. 지구 평균 온도가 오르면서 생기는 문제들, 해수면 상승, 바다의 산성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극한 기상현상, 그리고 생태계 교란과 동식물 멸종, 이 모든 문제는 식량과 물

안보에 영향을 주고 결국 우리의 삶과 생명에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 이제 다 아실 텐데 제가 20대 초반만 해도 이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막 인터뷰할 때 제가 환경 문제에 관심 있다고 하면 왜? 뭐 기자분이 오히려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독특하네?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막 심지어 배부르고 걱정 없으니까 별 쓸데없는 걱정을 다 한다. 뭐 이런 시선 진짜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제가 막 20대 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진짜 뭔가 실천해보자 막 열심히 막 열정이 넘쳤던 때. 그때는 막 같이 드라마 찍으면서 함께하는 우리 스태프들 뭐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막 텀블러 하나씩 사주면서 이제 일회용품 쓰지 말고 이거 쓰자 막 하기도 하고 엘리베이터는 5층 이하는 무조건 우리는 걷는 거야. 계단 이용하자 막 이래서 막짐다 들고 막 다니고 그랬었어요. 사실은 그때는 좀 주변 사람들한테 강요했어요. 막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강요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권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미안해요. 얘들아 반성해. 나랑 일하기 힘들었지? 뭐 나랑 일하기가 뭐 그것만 힘들었겠냐마는 뭐 미안해. 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강요를 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데뷔하고 지금까지 같이 일하는 매니저가 있거든요. 저희 이제 대표님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25년을 넘게 일했죠. 25년이니까 정말 가족 같고 친구 같아요. 그런데 소속 배우가 이렇게 떠들고 다녀도 아직도 텀블러를 안 가지고 다녀요. 그런 말다 했죠. 제가 얼마나 이야기하고 하고 또 했겠어요. 아, 그래도 안 바뀌어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족 같은 사람도 25년이 지나도 못 바꾸는데 제 이야기가 누굴 변화시킬 수 있겠나 싶은 생각 때문에 좀 우울해지고 좀 허무하더라고요. 네. 나 하나 이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뀌겠나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항상 이런 강연에서 말은 번지르하게 여러분, 끝까지 희망을 놓치면 안 된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걸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인류가 지구에서 사라질지도 몰라요. 우리 세대부터 시작이라고요. 이게 몇백 년 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내야 할 현실이라고요, 이 사람들아.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막 이렇게 외치고 싶었었어요. 그렇지만 또 외친다고 뭔 소용이 있겠어요? 길 가다 보이는 막 산처럼 쌓여있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 바다에 떠다니는 수많은 쓰레기. 여전히 일회용과 플라스틱이 넘쳐나고 소비만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광고하는 이 세상과 마주하게 되니까 더 우울해지더라고요. 제가 바로 기후 우울증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기후 우울증은 기후 위기가 자신과 가족, 친구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위기를 가져올 거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과 우울함을 느끼는 거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걸 좀 심각하게 겪은 거죠. 요즘 MZ라고 불리는 세대들은 더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밀레니엄 세대의 71%는 기후 위기로 불안함을 느낀다고 답했고요. 심지어 Z세대는 78%가 기후 위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않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제는 기후 위기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생각한 세상이 온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저는 이미 둘이나 낳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살고 전뭘할수 있나요? 이런 걱정으로 불면증이 좀 찾아왔어요. 불안이 가장 심각한 증상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시기를 지내면서 이제 계속 우울해지다가 어느 날딱 뒤돌아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처음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때 앞에서도 말했지만 왜 그런 거에 관심을 갖냐고 신기하면서 사람들이 되물을 때 그때도 전 제가 옳다고

생각한 걸 그냥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누구한테 보여주거나 증명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나에게 그냥 중요한 일이고 내가 맞다고 생각한 걸 실천한 거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도 함께 해주지 않는 것도 또한 그리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냥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하면 되는 거지, 참여하고 실천하는 것들은 우리 각자의 몫인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막 인류애가 넘치고 이타적인 사람이어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저잘 살자고 시작한 거예요. 제가 자연 엄청 좋아하거든요. 숲도 좋아하고 나무도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자연을 좀 오래도록 그대로 보고 싶어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전에 그 태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났을 때 혼자 태안으로 무작정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마음이 하나였어요. 이 바다를 지켜야 내가 좋아하는 바다를 더 오래 볼수 있어. 깨끗한 바다를 내 마음속에 더 오래 간직하고 싶은 제 이기적인 마음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을 위한 행동은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한 행위로 이어지더라고요. 저 아이들하고 가끔 플로깅 하거든요. 이렇게 운동하면서 쓰레기 줍는 거 있잖아요. 동네에서도 하고 바다에서도 하고 공원에서도 하는데 이렇게 플로깅을 하면서도 다른 대단한 게 아니고요. 내 자식만큼은 깨끗한 자연에서 살았으면 하는 엄마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제가 열심히 하는 건요, 사실 우리 애들 둘 때문이에요. 제가 두 아이들 살아갈 앞으로의 지구 환경을 생각하면 정말 암담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제 자식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건 저 혼자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인류가 내일 멸망을 하더라도 오늘 제가 할수 있는 일을 해야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분한 분이 저처럼 이기적인 환경운동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살기도 각박한 세상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뭘 어디까지 노력을 할수 있겠어요?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나를, 내 아이를 구하는 일이 결국은 타인을 구하는 일이 되더라고요. 이기적인 것과 이타적인 것이 결국 이어지더라고요. 우리의 유한한 자원을 아껴 쓰고 더 이상 오염되지 않게 막는 거, 그런 실천을 날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곧 환경과 세상을 돕는 일이 되더라고요. 부모든 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나이가 많든 어리든 나나 잘 살아보자는 생각으로 일단 환경운동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시작이 결국 타인을 구하고 다른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러면 또 환경운동가 이거 너무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플라스틱 빨대나 봉투를 절대로 쓰면 안 된다. 뭐 친환경 제품만 써야 하는 거 아니냐. 철저하게 하지 않으려면 아예 시작을 말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연에서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대학생들과 이제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질문을 받았는데, 환경을 위해 친환경 제품을 쓰고 싶지만 너무 비싸다.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대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죠. 맞아요. 친환경 제품 사실 싸지 않아요. 샴푸만 해도 저는 이제 고체 샴푸를 쓰는데요. 플라스틱 용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제품이에요. 마트에서 파는 대기업에서 나오는 그 액체 샴푸보다 비싸요. 부담이 될수 있죠. 그래서 환경 문제를 고려하면서 소비할 때 내가 행복한 만큼 지속 가능한 걸
실천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시고 소비하고 선택하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답을 줬어요. 새쌍둥이 엄마를 만난 적도 있었는데요.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너무 많이 나온대요. 근데 저도 환경 문제에 관심 있고 아이가 셋이나 되니까 죄책감을 느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받았어요. 저는 아이가 4살 터울이고 뭐 쌍둥이도 아니었으니까요. 뭐 손수건 천 기저귀 쓰면서 일회용품을 좀 많이 줄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아시죠? 새쌍둥이 키우면서 어떻게 청기저귀를 써요. 그러면 엄마가 하루 종일 아이들 청기저귀만 빨아야 돼요. 애들 못 보고. 그래서 그냥 적당히 아주 조금 일회용품을 섞어 쓰시라고 답했습니다. 공익을 위해 개인의 행복을 침해받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환경 문제가 연대의 힘이 필요한 건 정말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죠. 내가 행복한 만큼 할 수 있는 실천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작은 실천들로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짓수를 늘려가면 되죠. 저는 오늘 끝까지 쓰자 캠페인을 저 혼자 하고 있는데 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요. 여러분도 동참해 보시려고. 이 가방이 제가 이 가방 메고 왔을 때 좀 놀라셨죠. 이 가방이 한 15년 20년 된 가방이거든요. 제가 그 어떤 옷을 사러 갔는데 이 가방에다 넣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무슨 물건 사면 요즘에는 에코 가방에 많이 넣어주잖아요. 하도 에코 가방이 넘쳐나니까 이제는 정말 에코스럽지 않은 에코 가방이 돼버렸는데 그때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예쁘고 막 입끈도 두 개 있고 그래가지고 이걸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해지고 여기가 20년을 쓰다 보니까 구멍도 나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되게 제일 아끼고 제 스스로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면서 우쭐하면서 매는 그런 가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이제 옷에 구멍 날 때까지 입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우니까 구멍이 좀 있어도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옷을 안 산 지가 이제 꽤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분들이 좀 옷을 젊게 입고 다닌다? 뭐 이런 소리 가끔 들어요. 네, 그 소비를 절약해서 얻는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현실적인 환경 운동가가 되면 되는 거지 엄청 대단한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기후 우울증부터 제 20년 된 가방 소개까지 환경에 관심 있는 자로서의 고민을 좀 솔직하게 털어놨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남을 돕거나 환경운동을 하는 건 거창한 메시지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고 나를 구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족을, 친구를, 서로를 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나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제발 이기적으로 살라고요? 배우인 박진희 씨가 전하는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이승환이 부른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빅뱅의 붉은 노을 감상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 말기 혈액암을 이기고 건강한 삶을 사는 비결. 자원봉사 활동가 박주연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박주연 씨는 자신의 인생은 산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직업 군인으로 살다가 암 판정을 받기 전까지가 인생 1막이고요. 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가 2막입니다. 혈액암과 싸워서 살아남은 지금부터가 인생의 산막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박주연 씨는 인생의 절망 속에서도 자신이 사는 이유이자 에너지였던 것을 소개하겠다는데요. 말기 혈액암 환자가 봉사로 새 인생을 시작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암 진단을 받는다면 그 순간 어떨 것 같으세요? 대부분은 진짜냐고 되묻거나 아, 그럴 리 없다고 부정하거나 앞이 캄캄해지거나 혹은 멍해지거나 그런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참 밝았어요. 담담한 정도가 아니라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했어요. 2008년의 일이었는데요. 저한테 의사가 간조직 검사가 나와야 확실히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간암 말기로 보인다고 심각한 얼굴을 하고는 이 경우에는 치료는 이렇고 저렇고 말해주는데 제가 하도 해맑게 듣고 있으니 의사 선생님이 묻더군요. 아니, 환자분, 지금 매우 심각하고 진지한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환하게 미소만 짓고 계시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그럼 울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야 하나요? 그런다고 암이 낫는 것도 아니고 결과가 달라질 것도 아닌데 울면 뭐합니까? 그런데요, 저는 반드시 나을 거라고 확신이 있어요. 선생님 하란 대로 치료도 잘 받고 관리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 같은 환자는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같았어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 삼아, 네 같은 놈은 살다 살다 처음 본대. 그 후 두 번의 조직 검사 후에 저의 병은 비호지킨 림프종이라는 혈액암으로 판정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그러더라고요. 백혈병 4천쯤 되는 병이라고, 우려했던 간암보다는 훨씬 완치율이 높다고. 아, 그래요? 저는 좋아하면서 고봐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괜찮을 거라고 했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내심 저도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6개월가량 항암 치료를 열심히 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됐고요. 5년 뒤에 완치 판정도 받게 됐습니다. 저는 나을 거라는 신념이 있었어요. 자기 신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자기 신념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현실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긍정성도 필요하고요. 앞으로 잘 될 거라는 낙관성도 필요해요. 이 두 가지 신념을 동시에 가져야 자기 신념을 힘으로 무엇이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은 산막으로 되어 있어요. 직업 군인으로 살다가 암 판정을 받기 전까지가 인생 1막이에요. 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부터가 2막이고요. 저는 혈액암과 싸워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새 인생을 얻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 인생 2막이 남들보다 일찍 시작된 거죠. 생각해보면 내가 만약 군인이 아니었다면 아마 암과의 싸움에서 이겼을 것 같진 않아요. 제가 군인이라서 공무원이라서 받은 혜택이 너무 커요. 군에서 모든 병원비도 대주고 또 치료 후에 다시 복직해서 일하게 해준 게 너무 고마웠어요. 아마 일반 직장인이었다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나 고마워서 인생 2막부터는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며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결심한 후에 바로 안양시 관악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 달려갔어요. 그 뒤로 전역할 때까지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았습니다. 봉사도 제 신념이자 인생의 길이 된 거죠. 이런 제 신념 덕분에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경험도 있어요. 2019년의 일이었는데요. 한라산 등반을 했어요.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중증 장애인들과 함께 한라산을 등반했습니다. 원래 저는 등산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했냐면 제가 봉사하는 곳의 장애인들이 제주 한라산에 가보는 게 버킷리스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행 경비도 경비지만 중증 장애인들을 모두 비행기에 태우고 제주에 가서 숙박하고 한라산 오르는 일이 너무 힘들고 비장애인 도우미 장정들도 수십 명이 필요한 일이고 모두 사람들이 말렸어요. 복지관 측도 갈 수 있다면 좋지만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포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바로 한 해 전에 국군 모범용사로 선정돼서 국방부 장관 표창과 상금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사단장님이 축하해 주신다고 차담을 나눈 자리에서 제가 그 상금에 제 돈을 조금 합쳐서 부대에서 어려운 장병들 위해 써달라고 기부하면서 용기내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봉사하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중증 장애인 데리고 한라산 등반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도우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사단장님이 매우 기뻐하시며 흔쾌히 진행시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단장으로 모범 장병으로 선발된 30명의 군인들이 사단장님을 모시고 발대식을 했고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 장애인들과 함께 제주도 한라산 윗세오름까지 등반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서로 이고 지고 부축하고 지치면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걷고 어쩌면 등산한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 반문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게 장애인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자 용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윗세오름에서 어느 장애인의 말은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 데리고 비행기 타본 적도 없고 여행 다닌 적도 없어요. 나는 평생 산길은 오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가슴이 너무 벅차고 설레요. 지금 제가 너무 벅차고 설렌데요. 이건 원사님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도전은커녕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절망 속에서 사는데 이제는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조금 생겼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도 모두 마찬가지 마음이었고요. 장애인들을 도왔던 장병들은 구슬 같은 땀방울만큼 감동적이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증언했고요. 저는 이게 자원봉사의 이유이자 기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저의 인생 3막은 군을 전역하면서 이번 달, 즉 11월 1일부터 시작됐어요. 저는 안산에 살고 있거든요. 안산은 전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라 사실 이민청도 꼭 설치됐으면 하는 도시이기도 해요. 외국인 중 사실 중국 동포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고 꺼리는 부분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다가 전역을 얼마 뒤에 앞둔 시점에서 우연히 중국 동포를 돕는 자원봉사단체의 회장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 단체의 행정일을 도울 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군 행정병과였거든요. 평생 행정일을 맡아 있으니 행정은 도사죠. 네. 그러면서 그분을 통해 듣게 된 이야기는 중국에서는 중국 동포들 너희 나라 가서 살아 하고 한국에 오면 저희들은 짱깨라고 하는데 장계라고 예, 하고 없인 여기고 양쪽에서 서론을 받는 분들이 중국 동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이야기 끝에 인생 산막의 목표를 잡게 됐어요. 중국 동포들을 돕고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일을 남은 인생의 중요한 과제로 삼기로 했어요. 이들을 돕는 행정사로서의 제 커리어 진로도 잡고 김차 회장님을 도와 중국 동포를 돕는 봉사단체의 사무국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세바시 요청을 받고 어떤 메시지를 이야기할까 생각하다가 자기 신념에 대해 생각해 본 거예요. 그렇게 평생 군인으로서 또 암과의 싸움에서 또 봉사의 자리에서 제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그래도 잘 살아온 비결은 자기 신념이 확고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긍정과 낙관이 필요해요. 현실을 잘 파악하고 미래를 낙관하고 도전하는 것, 그게 나의 신념이 현실이 되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그 속에서 봉사는 제가 사는 이유이자 에너지가 됐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갚자는 취지에서 봉사를 시작했지만 오래 해보니 봉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제게 은혜를 주더라고요. 아마 해본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제 인생 산막의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세바시를 통해서 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또 다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나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제발 이기적으로 살라고요? 배우 박진희 씨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말기 혈액암을 이기고 건강한 삶을 사는 비결, 자원봉사활동가 박주연 씨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사라 브라이트먼과 테너 호세 카레라스가 부른 아미고스 파라 시엠프레, 리사 오노가 부른 프리티 월드까지 감상하셨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코모도스가 부른 Three Times a Lady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3: GH는 자립

0: 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1: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3: 마누카 꿀!
2: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3: 뉴질랜드!
2: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3: 당연히 콤비타죠!
4: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코 뉴스입니다.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민간업체 원서 접수 대행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원서 접수 시스템이 대학과 대행사 간 계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 같다며 오류 원인,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대응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이 수시 접수 마감 직후 경쟁률을 바로 공개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배달의 민족 등 먹거리 관련 업체를 중심으로 총 41곳에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원가 부담을 과도하게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의심을 받는 배달업체와 가공식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의 조사 요원을 보내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총 탈루 혐의 금액은 1조 원에 달합니다. 배달의 민족은 국내에서 창출한 1조 원대 이익을 복잡한 자본 거래를 통해 독일 모 회사에 보내면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로 내야 할 천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역외 탈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중앙아시아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칸다 마사토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를 접견하고 핵심 광물과 원전 협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지리적 이점 등으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기술과 역량을 갖춘 한국과 ADB가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칸다 총재도 핵심 광물 공급망 분야는 ADB의 역점 지원 분야라고 소개하면서 산업 역량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호응했습니다. 오늘 16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예고됨에 따라 서울시가 무료 셔틀버스 최대 1,500대 투입 등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지하철 운행을 하루 202회씩 늘리고 막차 운행을 종착역 기준으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시급 7.85% 인상을 요구한 버스 노조는 내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도 결렬될 경우 다음날 첫 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YTN 매각 당시 통매각 결정 과정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공공기관의 YTN 지분 매각 시 정당한 절차를 거친 협력 체결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지시 요구한 사례가 확인돼 관련 기관에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난 이전 방통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남부에 전략적 도서들을 추가로 장악하며 바부엘만 대부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강화했다고 AP통신이 현지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예멘 정부와 반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최근 하니시 제도의 주요 섬인 대하니시 섬과 소하니시 섬을 장악하고 이곳에 전투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이로써 후티 반군 세력의 위치와 바부엘만 대부 해협 건너 지부티에 있는 미군 기지와의 거리는

약 32km로 좁혀졌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위헌 결정이 났던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정책을 재추진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마약에 빠진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다. 이선민 이사장입니다.
3: Shout it out!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3: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1: 새롭게 하소서에서는 남편길 지사님을 시작으로 제주 순호롭 치유센터 하영준 부부를 모시고 이 마약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얼마나 갈고 먹고 있는지 직접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2: 네, 사실 새롭게 하소서에서도 마약 중독 치유 캠페인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간증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서도 꼭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3: 네, 오늘 나오실 분은 그 마약한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난 엄마 이야기입니다. 부산 수영여교회 집사이자 기독교 마약 중독 연구소 이사장이신 이선민 집사님 모셔볼게요.
1: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우리 집사님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 마약 중독 연구소 이사장이시고 네. 집사님이신데
2: 네.
1: 이렇게 또 마약 중독 연구소에 이사장이 된 것도 또 하나님을 만난 것도 이제 아드님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2: 맞습니다.
1: 예, 아드님이 지금 어떤 상태였던 건가요?
2: 지금 마약을 한 지 7년 됐고요.
1: 네네.
2: 지금은 아까 저기 소개해 주신 것처럼
1: 네.
2: 제주도 순호름 치유센터에서
1: 네.
2: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1: 아, 그러군요. 아직도 네. 지금 치유 중인
2: 네.
1: 상태라서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을 자식을 두 부모님들에게 정말 경종을 울릴 수도 있고 직접 내 새끼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2: 네.
1: 더 오늘 그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정확한 네. 소식을 좀 전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1: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마약은 어떤 일부의
2: 네.
1: 젊은이들의 일탈이고
2: 네.
1: 아주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네. 분들이 있어서
2: 네.
1: 그러니까 지금 아드님은 언제 처음 마약을 이렇게 접하게 된 건가요?
2: 19에서 20살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1: 네네.
2: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무렵에
1: 네네.
2: 딱 그 시기에
1: 예.
2: 이제 아이들이 가는 곳이라는 곳이
1: 네네.
2: 그런 유용업소나 클럽이지 않습니까?
1: 네네.
2: 뭐 신입생 환영회
1: 어떤
2: 다 이렇게 약간 흥분하고
1: 네네.
2: 예, 그런 상태에서 거기 가서 그냥 아이들하고 있다가
1: 네.
2: 어떤 사람들이 이제 권유를 하는 거죠.
1: 네네.
2: 마치 선악과처럼
1: 네.
2: 이거를 마시면 오늘 너무 좋다.
1: 네.
2: 분명히 얘기해요. 이거는 마약이 아니다.
1: 네.
2: 이거는 그냥 뭐 약간 활력도 생기고
1: 예.
2: 업되고 힘도 좋아지고 뭐 좋다라는 예. 식으로 그렇게 해서 뭐 술에다가 약을 타서
1: 네.
2: 준 거를 한 잔 마시고 나서
1: 네.
2: 자기는 한 30분 정도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1: 예.
2: 그게 2, 3일이 지났었대요.
1: 잠깐 좋은 것 같은데
2: 에이.
1: 3일이 지난 거예요.
2: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급속도로 마약에 중독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1: 그러니까 그 지금 아드님도
2: 네.
1: 많은 분들이 이렇게
2: 네.
1: 좀 일부의 노는 아이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2: 네.
1: 평범한 학생이었던 거죠?
2: 그렇죠. 예.
1: 부모 사랑도 지극히 많이 받고 자란
2: 그럼요.
1: 평범한 가정의 아들이
2: 네. 네.
1: 여느 집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친구 따라서
2: 네.
1: 클럽에 놀러 갔다가
2: 네.
1: 그냥 누가
2: 네.
1: 이 술에 취했을 때 누가 이거 한잔 마셔 이거 좋아 그러면 그냥
2: 네.
1: 나도 뭔지 모르고 그냥 마셨는데
2: 맞습니다.

0: 그러고 나서 그럼 바로 중독이 된 건가요?
1: 단 한 번에 중독이 된 거죠.
0: 단 한 번으로?
1: 예. 네. 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이렇게 물에 희석한 네. 메스암페타민이었던 것 같아요. 필로폰 계열이었던 것 같아요. 아, 처음서부터 강력한 거에 노출이 된 거죠.
0: 예. 네. 어머니로서 언제 처음 알게 됐어요?
1: 그 아이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연락이 두절되고 집에 안 들어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네.
1: 그래서 그때서부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예. 뭐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뭐 MT도 가고 이런 식으로 네. 하나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러기에는 일주일씩 없어지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0: 연락도 두절되고.
1: 두절되고. 네. 그리고 갔다 오면 애가 급격하게 그래. 살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횡설수설하고, 예. 네, 그리고 자꾸 숨고, 그리고 뭐 바깥 출입을 안 할라 하고, 그리고 나가면 안 돌아오고. 그래서 예. 아 이거는 좀 너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때서부터 예. 안 것 같아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0: 남편도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
1: 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예. 제 아들이 그런 마약에 노출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네.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네. 큰 충격이고 그 네. 황망함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0: 네. 네.
1: 남편도 너무 놀라고 어떻게든 이 아이를 네. 좀 지키고자 아직 스무 살이잖아. 19살 스무 살 된. 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그 아이가 장손이다 보니까 아, 사랑을 진짜 많이 받고 컸어요.
0: 귀하게 자랐겠네요.
1: 예.
0: 네.
1: 그러다 보니 그 아이를 교도소에 보내면 안 된다는 예. 그 생각밖에 못했어요. 이 아이가 교도소를 보낸다? 이거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래서 유학을 한번 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 일단은 한국에서 나가서 딴 곳에서 좀 이 아이를 치료를 하던 네, 뭘 네. 하던 좀 일단 밖으로 나가자 해서 네. 이제 처음으로 간 곳이 호주였어요. 근데 호주가 생각보다 또 그런 쪽이 많이 또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 네,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은 핸드폰이 문제인 것 같아요.
0: 왜요?
1: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전국구가 아니라 전 세계구가 돼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거기 가서 핸드폰만 해도 뭐 아이스 이렇게만 이름만 그러니까 은어로 치면 네. 그거를 팔 사람도 이렇게 바로 연락이 오고 네. 그리고 또 그런 클럽이나 이런 데도 자기가 찾아가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대요. 파는 사람 안 파는 사람.
0: 아.
1: 네. 그 마약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예. 그거를 서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호주에 갔는데 또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0: 더 넓은 시장으로 갔네요.
1: 그렇죠.
0: 네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한 예, 거죠. 예. 그래서 그 넓은 시장으로 가서 예. 이제 찾아가 보니까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0: 아, 집을 찾아갔는데요?
1: 네.
0: 호주까지 갔는데도?
1: 네. 그러고 나서 한 5시간 있다가 문을 열어주는데 예. 집 안이 엉망이고 그 아이도 엉망인 거예요.
0: 예.
1: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애기 아빠가 정말 오열을 하면서 얼마나 예뻤겠어요.
0: 그럼요,
1: 큰아들이고
0: 그럼요, 그럼요. 네. 초정인데
1: 너무나도 그리고 이 아이가 예쁜 아이였다 보니
0: 네.
1: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수소문을 해서 태국에 네. 마약 재활센터를 네. 찾아요. 거기는 이제 섬이 뭐 수백 개 있으니까
0: 네, 네.
1: 그거를 마약 재활센터로 만든 곳이 많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그 마약 재활센터를 가서 또 이제 한 몇 개월 재활을 합니다. 그래서 재활을 하고 또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재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멈추는 거지 치료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잠시 그 중독을 멈추는 것이지 치료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0: 누가 그러던데요? 그냥
1: 네.
0: 참는 거라고.
1: 맞습니다.
0: 잠시 참는 거라고.
1: 네, 잠시 네. 참는 거고 갇혀 있는 거고
0: 네, 네.
1: 또 갇혀 있다 보니까 갈망은 더 와 있고
0: 더, 네. 네,
1: 그래서 나오자마자 태국 또 경찰에 또 잡혀가지고
0: 아이고.
1: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다시 한국에 돌아오기에는 네. 또 이제 걱정이 많으니까
0: 네.
1: 7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막 마약에 대해서 뭔가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뭐 치료라든가 치유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때가 아니었었거든요.
0: 분위기가 아니었죠.
1: 그러다 보니까

0: 그냥 숨는 거. 네.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쉬쉬 하는 거.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태국에서 싱가포르로 갑니다.
1: 네.
0: 이 아이가 또 이제 거기에서 또 공부해서 싱가포르 대학을 들어갔어요.
1: 네.
0: 그래서 또 그때는 좀 의지라기보다는 이제 아빠가 이제 자기 사업도 뒤로 하고 네. 이 아이를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같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1: 아.
0: 네,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아이하고 운동도 하고 워낙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1: 네.
0: 이제 운동도 하고 골프도 하고
1: 네.
0: 그다음에 킥복싱도 하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뛰었어요.
1: 네.
0: 뛰는 게 사는 길이라는 네. 말로 이제 도파민을
1: 네.
0: 이제 운동으로
1: 네. 네.
0: 이제 내보내자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잘 참고 대학 생활도 했었어요.
1: 네.
0: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대학교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호텔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1: 네.
0: 잠시 화장실을 다녀올게 라고 하길래 다녀와 라고 했어요.
1: 예.
0: 그랬는데 그 길로 없어진 거예요. 싱가포르는 법이 엄격한 나라잖아요.
1: 예.
0: 그래서 마약은 사용이거든요.
1: 아.
0: 그래서 설마 이렇게 엄격한 나라에서 마약을 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없어지더라고요.
1: 아.
0: 없어져서 싱가포르 아시다시피 무덥고 습기가 많은 예. 나라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핸드폰 하나 들고 그 모텔들을 하나씩 하나씩 방문을 하고 혹시 이 아이 못 봤냐고 이 아이 안 들어왔냐고 그런 식으로 수소문을 해서 또 찾을 때도 있고 못 찾을 예. 때도 있고 했는데 찾아서 들어가 보면
1: 예.
0: 이제 엉망인 거죠. 그래서 또 그 아이 데리고 와서 또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다독여서 그렇게 있다가 또 이번에는 싱가포르에서 안 되는 거 아니까 그 국경 넘어서 싱가포르에서 국경을 넘으면 조호바르라고 있어요.
1: 네.
0: 말레이시아인데
1: 네.
0: 거기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거기서 연락이 와서 제 엄마 데리러 와줘 라고 연락이 와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 정말 우리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그런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모텔에서 토사물하고 땀에 범벅이 돼가지고 누가 쫓으러 온다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1: 망상까지
0: 예, 네. 그러면서 막 너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약을 하면 좋아야 될 텐데
1: 네.
0: 쾌락이라는 그런 거가 왜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런데 이거는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인데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안 하면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중독인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제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울면서 아, 그때 아마 우리 가족은 다 같이 죽은 것 같아요. 영원히 다 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0: 할 수 있는 게 정말 단 하나도 없는
1: 없죠.
0: 거예요. 방법이 없는
1: 없죠.
0: 거예요. 그냥 같이 죽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2: 근데 부부께서 이렇게까지 수소문하시면서
0: 네.
2: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어떻게든 막으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0: 네.
2: 아드님은 그런 끈을 의지가 있으셨나요?
0: 그러니까 그 의지라는 게 이게 중독이라는 게
1: 맞아요.
0: 저도 그 중독에 대해서 조금 뭐 공부도 해보고 해봤는데 이 중독은 이 전전두엽이
1: 네.
0: 이 보상회로가 고장이 나서 자꾸 이제 그거를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도파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똑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만회하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에만 쾌락이고 그 다음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인도 꿈꾸자 하는 의지는
1: 있겠죠,
0: 있지만
1: 있죠.
0: 자기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꿈꾸고 싶은데
1: 안 되는 거죠.
0: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가 씨가 물 찾듯이
1: 네,
0: 그냥 본인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정말 참으려고 몇 달 동안 운동하고 참다가도 그냥 이 핸드폰에서 약간 알고리즘 같은 데서 뭔가가

0: 튀어나왔을 때 바로 뇌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바로 그쪽에 연락해서 받을 수 있다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1: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아는 마약 중독한 분이 10년 이상을 10년가량을 끊고 살다가 네. 누가 그거 가지고 있던 전화로 얘기만 들었는데 소변을 쐈대요.
0: 맞아요.
1: 소변을 쐈대요.
0: 네.
1: 그냥 얘기만 탁 들었는데
0: 맞습니다.
1: 소변을 볼 정도로
0: 네.
1: 내 몸이 뭐 그 단어에도 작동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
0: 전 국립법무병원 그 조성남 원장님 말씀하시기를 네. 말로만 들어도 아니면 그 장소를 네. 가면 네. 네. 벌써 이미 뇌가 빨간색으로
1: 네,
0: 물든대요.
1: 네, 맞아.
0: 그러니까 반응이 된대요. 반응이. 네. 그러니까 네. 한 80% 한 거나 마찬가지래요. 아, 마약을 네. 한 거나 마찬가지의 경험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설레이는 이 마음 때문에 네네. 오히려 마약하기 전이 마약한 상태보다 더 흥분된 상태래요. 직전이.
1: 그러니까 네. 하고 나서 또 후회하는데.
0: 그렇죠. 하기 전이
1: 하기 전이 더
0: 도파민... 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 무서운 게 마약이라고
1: 이걸 어떻게 막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1: 그럼 뭐 이제 그 아드님에게 뭐 자수를 권하거나 어떻게 네. 좀 이제 우리 가정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
0: 예. 네. 본인도 그렇게 막 몇 년 동안 그렇게 피폐해지는 삶을 살다 보니까 네네. 본인이 먼저 자수를 해요.
2: 네.
0: 먼저 자수를 하고 그런데 전번에 남경필 대표님이 나와서 네. 말씀하셨다시피 네. 대한민국의 이 제도가
1: 네.
0: 예. 그 제 불구속이에요.
1: 네, 관대하죠. 네,
0: 불구속이다 보니까 어차피 뭐 머리카락에서도 나올 테고 소변에서도 나왔는데도 불구속이거든요. 네. 그러면 전 참 의미 없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이제 뭐 유치장이나 교도소가 풀이라서 그런 건지 아무튼 한 달 동안을 대기 상태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 누구라도 그 한 달 동안을 아, 내가 약을 참고 기다리자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1: 그럼요.
0: 그냥 이거를 어떻게든 좀 교도소 들어가기 전에 정말 많이 하자.
1: 실컷 해야겠다.
0: 네,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또 없어져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랬는데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오는데 엄마라고 하는데 그 엄마가 예전하고 틀린 거예요.
1: 네.
0: 숨도 약간 헐떡거리고 약간 목소리 자체가 아 과다복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이거는 뭐 교도소에 가든 안 가든 그게 문제가 아니다.
1: 예.
0: 일단 살려야 되겠다.
1: 네.
0: 살리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112에 신고를 바로 해요.
1: 네.
0: 그러니까 뭐 생각할 여력이 없었어요.
1: 네.
0: 그냥
1: 네.
0: 바로 신고했어요.
1: 예.
0: 바로 신고했더니 이 아이 번호하고 가르쳐주면서 얘가 마약 중독으로 죽어가고 있다.
1: 네네.
0: 과다복용 같으다. 좀 찾아봐 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네네. 여쭤보니까 경찰관이 못 찾아준다는 거예요. 이런 전화들에 일일이 대응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전화가 녹음되는 거 아는데 112에 신고하면 경찰관님 혹시 내가 이 아이가 이렇게 받아주지 않으므로 이 아이가 죽는다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라고 제가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전화를 끊더니 한 3, 4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찾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약특공대가 부산에는 있어요. 딱 한 개 진경찰서에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거기 1분 거리에 그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모텔에. 예. 네, 그래서 바로 가니까 이런 표현을 해요. 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뭐 한작대기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이 은어라서 별로 쓰고 싶지는 않는데
1: 네네.
0: 그들만의 은어라서
1: 네.
0: 이게 이제 0.1mm가 한 칸이라는 뜻이에요.
1: 네네.
0: 그거를 얘가 벌써 세 칸 이상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칸이라도 더 했으면 치사량으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슬아슬하게 살린 거죠. 네.
1: 아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지고 사실 이런 환경이 처음에 이제 나는 다른 가족들, 다른 동생들도 네. 있죠?
0: 네, 제가 아이가 세 명입니다.
1: 예, 그러면 그 아이가 큰 아들이었나요?
0: 맞습니다.
1: 그럼 나머지 둘째, 셋째를 포함해서
0: 네.
1: 엄마, 아빠, 이 담은 가족들도

0: 답답해지고 가슴이 다 문드러질 때까지 문드러지잖아요.
1: 제정신이 아니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보통 한 명의 중독자 가족이 있으면 네 다섯 명이 피폐해진다는데 우리는 다섯 명이 다 피폐해졌어요.
0: 그렇죠.
1: 그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는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0: 네
1: 다 피폐해졌죠. 그래서 원래 이런 말이 있어요. 공동의전이라고 내가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아는데
0: 네
1: 집에 중독자가 있으면
0: 네
1: 그 아이는 마약에 중독되지만 부모는 그 아이에 중독되는 거예요.
0: 맞네요, 맞네요.
1: 그래서 이제 희생하고 구원 역할을 하다가 이제 또 말을 안 들면 박해자가 되는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1: 희생자, 구원자, 박해자를 이렇게 트라이앵글처럼 돌아가면서
0: 그러네요.
1: 피폐해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볼 여력이 없어요. 둘째, 셋째 그냥 빈 껍데기 없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냥 엄마 자리에 있는데 둘째, 셋째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0: 그렇죠.
1: 뭐 예를 들자면 우리 둘째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0: 네
1: 이제 입학을 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보통 이제 이메일로 입학 통지서 나오잖아요.
0: 네.
1: 그래서 막 박수 치고 정말 잘 됐다.
0: 네.
1: 막 그리고 우리 이제 잔치 분위기였는데 네 갑자기 태국에서 잡혔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0: 긴박세죠.
1: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집은 정말
0: 다 우울해지죠.
1: 예, 장례식 분위기가 되는
0: 그렇죠.
1: 거예요. 축제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 정말 온전히 기뻐하고 온전히 정말 행복함을 느낀다?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고 또 아이가 뭐 교도소를 가거나 병원에 있을 때 제가 밥을 먹거나 뭐 행복해 하거나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행복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죄스러운 거예요.
0: 네, 무슨 얘기인지.
1: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피폐해지는 거죠.
0: 다른 두 동생들도 참 힘들겠지만 두 분이
1: 네
0: 사는 게 사는 것도 아니고 입맛도 없으실 테고
1: 네
0: 뭐 사는 낙이 뭐가 있겠어요. 정말 그냥 늘 우울감에 빠져 있었을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 저하고 남편하고 우리 가족이 다 망가지기 시작을 했죠.
0: 예, 예.
1: 그러니까 대화도 단절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아빠가 한 3년 정도 회사 일을 뒤를 하고 이제 뭐 호주,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렇게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산에 다시 돌아오면서 더 망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서 우리 남편은 이제 이 너무나도 큰 좌절감을 맛보고 나서 이 아이가 교도소 가면서 2년 반을 단 한 번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교도소라는 곳이 저도 처음이지 않습니까?
0: 네, 네.
1: 근데 이게 교도소가 6개월 간격으로 돌더라고요.
0: 아.
1: 근데 집에서 뭐 대부분 5시간 거리예요, 왕복.
0: 네.
2: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0: CBS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3: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8: 경험이 학습되는 대학,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여름밤을 가득 메웠던 매미 소리가 잦아들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그 여름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깨닫습니다. 올여름 대한민국은 기상 관측 이래 손꼽히는 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뉴스는 연일 역대급 폭염을 전했고 우리는 저마다의 자리에서 그 열기를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스치는 바람 한 줄기에 문득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느끼게 되니 말입니다. 이맘때면 우리 갈빈대학교의 캠퍼스에도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여름방학을 지나 다시 강의실로 돌아오는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 저는 매번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누군가는 사역의 현장에서 여름을 보내고 누군가는 뜨거운 방 안에서 홀로 씨름하며 연구를 하였습니다. 또 누군가는 미래를 준비하며 몇 번이고 낙심하면서도 다시 일어섰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여름이었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저마다의 치열한 견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견딤을 지켜보는 저 역시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캄캄하고 뜨거운 시간도 영원하지 않다는 오랜 세월이 빚어낸 지혜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는 인생의 모든 일에는 저마다의 때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거둘 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폭염의 계절도 그저 견뎌내야 할 시간이 아니라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개혁신학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란 화창한 날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뜨거운 날에도 조용히 다음 계절의 씨앗을 준비하는 손길이라고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뜨거운 고난의 시간을 견디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지금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그 어떤 뜨거운 계절도 반드시 결실의 때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새 학기를 맞이하는 학생들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새로운 페이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나온 여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낸 시간이고 그 살아낸 시간이 오늘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스치는 서늘한 바람 한 줄기는 여러분이 견뎌온 날들에 대한 하늘의 작은 응답인지도 모릅니다. 아침 저녁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계절이 이미 다가와 있습니다. 지나온 더위에 감사하며 다가올 결실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도 씩씩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7: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이었습니다.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신명기 16장 13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5: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음미하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9: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뭐 유명한 대학이죠. 그 대학교의 교수이자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을 하게 되었고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3부, 4부에서는 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고 싶다의 차이에 대해서 도덕적인 의무와 자발적인 기쁨의 차이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는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돈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친구가 너무나 좋아서 너무 좋아서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전자는 의무이고 후자는 자원의 차이라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자원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더 많이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자원하는 사람과 억지로 하는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꼭 해야 하는가 하는 사람은 억지로 하는데 이 사람은 영적인 가면을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척, 사랑하는 척, 순종하는 척, 이런 사람은 서로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이요. 흉내내기를 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나 자원하는 사람은 주님의 빚을 받은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반사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억지로 하는 사람은 마지못해서. 성경을 봐도 의무제사가 있습니다. 또 자원제사가 있습니다. 의무제는 번제, 속제제, 속건제. 그러나 여러분 소제, 화목제, 감사제는 자원제입니다. 전제는 독립된 제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니까 자원제에 속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자원하는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두 가지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는 돌판에 쓴 계명을 받은 것이고 또 하나는 성막을 짓는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석판에 쓴 십계명은 모세가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새겨 주신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죠. 또 하나는 성막 계시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10: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9: 성막을 왜 짓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체험하기 위하여 성막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성막에 쓰일 재료를

0: 헌금을 하시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4절로 9절입니다. 시작.
1: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0: 심지어는 해달의 가죽이라. 해달은 바다의 쪽제비과에 속하는 이 포유류인데 얼마나 가죽이 질긴지 오진 비바람 오진 폭풍에도 견딜 수 있는 그래서 성막의 덮개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포를 하자 백성들이 줄을 서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결코 의무감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 출애굽기 35장 21절로 22절 시작.
1: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0: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 29절도 볼까요? 시작.
1: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0: 자, 그러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너무 많이 가져와서 모세가 이제 그냥 그만 가져오라고.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아멘하는 분들은 하여간 장수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꼭 그 후기생 모집에 예, 아멘을 하시는 분. 자, 출애굽기 36장 5절입니다. 시작.
1: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0: 자, 여러분 이 자원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네 번이나 나옵니다. 한마디로 자원제를 드렸다. 히브리 말로 네다바입니다. 예. 성경에 네다바란 말이 수없이 나오는데요. 예.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예. 억지로 끌려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러나가서 기꺼이 드리는 걸 말해요. 자, 레위기 22장 18절입니다. 시작.
1: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0: 예, 여러분 그 다음에 건너뜁니다. 민수기 15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1: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0: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우러나서 자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았어요. 자, 출애굽기 35장 21절로 22절입니다. 시작.
1: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0: 네, 여러분 또 출애굽기 35장 29절 봅니다. 시작.
1: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0: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1: 자, 것을. 여러분 그들이 바쳤던 리스트 항목을 보면은 팔찌,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2절 시작.
0: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1: 여러분 그뿐입니까?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그리고 은과 돛, 조각목을 가져왔습니다. 자, 23절로 24절 시작.
0: 무릇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1: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그냥 쉽사리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살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대대로 노예 민족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긴 하지만 반드시 민족을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반드시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시작.
0: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 여러분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내려주는 사건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수호신들을 벌하시고 꾸짖으셨다.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시작.
0: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 예. 민수기 33장 4절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0: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1: 여러분 애굽의 신들을 꾸짖으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조상부터 자손 대대로 종노릇을 하였던 집집마다 가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싹쓸 주시오. 예? 우리가 머슴살을 했으니 우리가 원하는 물품을 주시오. 모세는 아마 이런 대답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지금 애굽 백성들의 형편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자들이 죽고 모든 초태생이 다 죽어요. 세상의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불난 집에 기름 붓듯이 말이요. 에? 그들이 죽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니들이 가서 구하면 형편대로 다 줄 거다. 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금은 폐물과 의복을 구하니 그들이 구한 대로 다 주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입니다. 시작.
0: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
1: 아, 여러분 뭐 족장들은 호마노, 에보, 흉패에 물릴 보석까지 다 가져왔어요. 자, 7절입니다. 시작.

0: 호만 오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1: 그뿐입니까? 등유와 관유, 분향할 향과 그리고 기름과 향품을 차원하여 다 가져왔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0: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1: 여러분, 옛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 사람들의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대대로 몇 대에 걸쳐 노예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져왔던 자원에서 드렸던 그 예물은 그들의 땀과 슬픔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저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시작.
0: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 자, 그런데 이 자원제보다 더 적극적이고 그야말로 긍정적인 제사가 있는데 이걸 바로 성경에서 감사제 혹은 낙헌제, 히브리 말로 코르반 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레위기 7장 11절로 12절을 봅니다. 시작.
0: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1: 자, 감사함으로 드리면 여기 코르반 토다요. 자, 시편 50편 14절입니다 시작.
0: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1: 네, 낙헌제라고 번역에 있는,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코르반 토다가 아니라 네다바로 되어 있어. 네다바. 근데 우리 말로는 낙헌제로 번역이 돼. 왜 그러냐? 다윗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의역을 한 거예요, 낙헌제로. 여러분, 왜 그렇게 다윗은 슬퍼하고 또 절망해야 할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쳤어요? 예. 그래, 이런 낙헌제를 드리고 있는데 쫙해서 전령이 합니다. 사원왕 앞에 폐하, 큰일 났사옵니다. 지금 우리의 신장부 기부하가 블레셋 아새끼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서 말머리를 돌려 기부하러 향하시옵소서. 폐하. 사무엘상 23장 27절 시작.
0: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1: 예. 그러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자, 28절만 좀 보여주세요. 시작.
0: 예,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1: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금 다윗이 죽기 일보 직전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간파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적으로, 야, 니들 할 일 없잖아, 가서 이스라엘을 쳐라. 특별히 저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기브아, 예, 기브아를 쳐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브아를 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군을 하여 돌아가는 사울 왕의 군대를 바라보며, 그러면 그렇죠, 우리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다윗아, 너의 구원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오직 나만 의지하며 살거라. 네? 너는 선택할 것이 없을 때 선악과를 선택하지 말고 생명나무를 선택해라. 네. 내가 항상 너를 이기게 하시고 반전의 드라마,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죽으면 드라마도 끝납니다. 영화도 끝나요.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역의 일터에서 언제나 엑스트라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요, 주역을 맡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걱정할 것 없지요.

0: 나중에 억지로 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해야 되는가 그렇게 묻지만 은혜에 감동된 사람은 내가 얼마나 더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예. 여러분 모두 차원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홀리메타 영성을 가지고 특별 감사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 장로의 세된 교회 소강성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세된 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CBS 방송의 제어가 심사를 진행하며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5: 당연하죠.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5: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0: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소불욕, 물시어인. 내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라는 뜻인데요. 참 단순한 말인데 살아갈수록 어려운 말인 것도 같아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 내가 받고 싶은 배려를 먼저 누군가에게 건네는 것. 그 작은 마음 하나가 가정도, 일터도, 또 세상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첫 곡으로 잔치 공동체 우리에겐 복이 있다 전해드렸어요. 오늘 잔칫날이라서 잔치 공동체 곡을 선곡하셨나 봐요. 푸하님께서 맞습니다. 오늘 조이포유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아침부터 방송 쭉 들으시면서 생일 축하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CCN캠프에도 이렇게 생일 축하 사연을 벌써 많이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오늘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월요일이라 빵빵한 퀴즈도 마련하고 있는데 여러분 빨리 들어와 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 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오 강릉 6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발자국의 행복의 열쇠, 또 앞서 김수지 행복 전해드렸습니다. 명가님께서 추억의 사진을,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이포유 예전 콘서트 때 당시 진행자들, 네. 외부 또 송정미 사모님 비롯해서 한웅재 목사님 다 함께 하시는, 또 전 사장님도, 한용길 사장님도 같이 계시고, 한용길 사장님 때 조이포유가 개국을 했죠. 안성진, 진디 역시 가장 큰 키를 자랑하는 박명규 선배, 심기식 선배의 모습도 보이고, 너무 왠지 눈물이 핑글 돌 것 같은 사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조이포유 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빵빵한 퀴즈도 그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매주 월요일에 마련하는 빵빵한 퀴즈. 오늘은 조이포유 생일 특집으로 정말 정말 쉬운 문제를 마련했습니다.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거나 레인보우로 비공개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정답

0: 답을 홈페이지 레인보우에 올려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쉬운 문제를 준비한 것이 살짝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라고요. CBS 레인보우의 24시간 논스톱 찬양방송인 Joy for You. 자, 오늘은 몇 번째 생일일까요? 사람 나이로 하면 몇 살일까요? Joy for You 나이를 맞춰주세요. 찬양 한 곡 나가는 동안 정답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빵빵빵빵한 선물로 오늘부터 새롭게 협찬을 해주시는데요. 춘천 감자밭 감자빵 두 분, 강릉 육종 마늘빵 두 분, 강릉 초당커피빵 두 분, 그리고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두 분 선물 드릴게요.
1: 우리 시간 여기에 함께

웨이브 프로젝트의 내가 태어난 날엔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정답을 받아봤는데요.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11주년 생일 축하한다는 문자가 엄청 많이 와서 퀴즈로 11살이라고 퀴즈를 준비를 했는데 너무너무 많이 이미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정답자 그래도 오늘 생일이라서 선물 빵빵빵빵한 선물로 감자빵 두 분, 마늘빵 두 분, 커피빵 두 분, 퀼리 과자 세트까지 두 분 드리고요. 1부와 2부에서 또 좋은 축하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 선물 드릴게요. 자, 먼저 8분 선정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자, 귀 기울여 주세요. 먼저 11번째 생일이요 하시며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딸 빵 좋아하는데 라고 하신 이터널님 감자빵 선물 드립니다. 또 7671님 두 공주들과 퇴근길에 듣고 가요. 11번째 생일입니다. 힘들고 지친 하루라고 하셨어요. 7671님 감자빵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장장98님 정답은 11살입니다. 조이포유 11주년 축하합니다. 장장98님께는 6종 마늘빵 보내드리고요. 와, 이렇게 쉬운 문제일 줄이야. 11살 축하합니다. 정답 문자 안 보내면 혼날 것 같아요. 2598님도 선정되셨습니다. 6종 마늘빵 보내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커피빵 두 분이신데요. 민호, 민우 아빠님 조이보유 11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라고 축하 문자 보내주셨어요. 커피빵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7960님 저 커피빵 사랑한다고 11살 개국기념일 축하드려요 하신 네 7960님께 커피빵 선물 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스페인 유기농 퀼리 과자 세트 선물 박스 보내드릴 텐데요. 둠칫 둠칫 찬양의 그루브 축하 파티에 댄스가 필요하지요 라고 하신 레이나 차님께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주년 요셉과 다니엘님께 저희가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보내드릴게요. 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발표되신 8분은 비공개로 주소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은 월말 배송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되고요. 주소가 다 들어와야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정답 보내주신 그 문자 샵 1212 혹은 비공개로 여러분들이 받으실 주소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리엘의 조이 들으셨고요. 그 전에 삼일교회 POP 조이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이 포 유 생일에 좀 의미 있는 선곡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을 다 떠올려 주신 여러분들 사연에 정말 감사드려요. 8095님께서 생일 축하합니다 하시며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의 찬양 지난번에 이삭줍기로 방송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나왔어요. 제가 까먹었나 봐요. 정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준비했어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그 전에 김명식의 오직 예수 스마일 어게인님께서 잔뜩 필요한 월요일 시신캠프 들으며 힐링합니다. 천근만근입니다 하셨어요. 아이쿠 어떡해요. 오직 예수 김명식과 강찬이 함께 부르는 버전으로 오늘 준비했어요. 그리고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어갈 텐데요. 4210님께서 조이포유 생일 축하합니다. 일손이 부족한 이웃에 사과 따기 봉사하고 왔어요. 루비에스라는 미니 사과랍니다. 날씨가 좋아서 사과 따기가 즐거웠어요. 주렁주렁 달린 사과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정말 이 가을에 딱 어울리는 그런 멋진 열매 그런 한 장의 사진이 아닌가 싶어요. 사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심플리포 찬양까지 듣고 그럼에도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 찬양까지 전해드릴게요.

비와 그림 이제 역전되리라. 또 심플리포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김명식 강찬의 오직 예수 전해드렸어요. 6657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매일 퇴근 후 저녁 준비하면서 듣던 은영님 방송을 하루를 마감하면서 듣습니다. 어느 시간이나 어느 날이나 항상 은영님 방송 잘 챙겨 들을게요. 생일도 축하드리고 아들이 지금 조금 아픈데 오늘 푹 자고 내일은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송 타면 중학생 아들에게 들려줄게요 하셨어요. 우리 6657님 아드님 푹 잘 자고 일어나서 맛있게 먹으라고 저희 장간에 닭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프지마 상 전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드님 이름도 써서 보내주셨으면 크게 불러드렸을 텐데 아들 아프지마. 우리 예랑맘님께는 레스케미 화장품 보내드릴게요. 저희 딸이랑 나이가 같은 조이포유 11주년 축복합니다. 조이포유 방송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카톡 알리기도 하는데요. 바쁜 일상의 찬양으로 쉼표가 되는 조이포유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신청하신 축복송은 제가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예랑맘님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세요. 아기가 쓰기에도 순한 레스케미 화장품 보내드립니다. 흐르고 있는 곡은 버터플라이 키세스라고 잠자기 전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키스해주는 나비의 키스라고 하죠. 밥 칼라일의 곡을 전해드립니다. 2부에서 뵐게요.

0: CBS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CBS 교계 뉴스입니다. 지난주 서울에서 열린 2026 국제 에큐메니컬 평화대회 참석차 방한한 세계교회협의회 제리 필레이 총무가 한성수 국무총리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교계의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에서 한 총리를 예방한 필레이 총무는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통일과 같은

0: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보단 기후변화나 인도적 지원 등 공통의 관심사부터 접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성숙 총리도 점진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주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접촉과 신뢰를 향한 현실적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자리엔 아시아 기독교협의회 문정은 총무와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박승렬 총무, 한반도 에큐메니컬 포럼 피터 프루브 의장,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 멜리사 파크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오늘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에서 제11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장봉생 총회장은 과거 한국교회의 문제를 세속화와 신뢰의 상실이라고 진단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기억상실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총회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교단과 교회, 노예와 성도들이 교단에 속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총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총회에서는 목회자 정년과 여성 강도사 관련 안건을 비롯해 각종 이단성 논란에 관한 교단 차원의 입장 정리 청원과 청년들의 결혼 지원 방안, 총회 제도 개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도 오늘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제4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설교한 김동기 총회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교단이 고난의 세월을 버티고 오늘날과 같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신임 총회장의 양문교회 이승수 목사를, 제1부총회장에는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를, 제2부총회장에는 신나는교회 이정기 목사를 각각 추대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이번 총회를 시작으로 설립 50주년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기할 계획입니다. 기독엔지오 월드비전이 대규모 홍수로 피해를 입은 네팔 라수아와 누아고트 지역 이재민들의 겨울나기를 위해 가족용 텐트 168동과 담요 2,000장을 긴급 지원합니다. 월드비전은 피해 지역인 라수아와 인접 누아고트는 히말라야 산간지대로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는 데다 많은 이재민이 임시 거처에서 겨울을 맞아야 해 주거와 보온물품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긴급물품 지원은 네팔 정부의 구호물품 지원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NGO, 기업이 협력해 추진됐으며 물품은 네팔 정부에 전달돼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배분될 예정입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이재민들이 다가오는 겨울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임시 거처와 보온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며 현지 상황과 필요를 면밀히 살피며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오요셉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실시행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송정미 축복송 그리고 희수일의 광야를 지나며 유누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송정미 축복송은 2019 코로나 위기 때 코로나 그 힘든 시기를 지나온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어서 더 큰 감동을 주고 있지요. 요즘 다시 코로나 또 독감 유행이라고 하는데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억님께서 조이포유 사행시를 보내주셨어요. 조용하고 깊은 밤 22시가 되면 문을 열어주는 김은영님. 이 세상 가장 빛나고 소중한 찬양의 선물, 포근한 사랑과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며 11년을 걸어온 유일하고 소중한 우리의 기독교 음악 채널 조이포유 개국 1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라고 정성스럽게 보내주신 이 사행시 감사드려요. 오늘 또 하늘바다님께서는 기소, 불욕, 물씨 여인. 제가 좋아하는 말로 오프닝 멘트

하셨네요. 맞아요.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혼자 떠안고 낑낑대다 보니 몸이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나이값 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정말 지혜로우신 말씀이네요. 바람내음님께서는 11살 조이포유 축하드려요. 시골 깊숙한 곳으로 귀농해 아무 방송 주파수도 안 잡혀 암흑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조이포유가 연결되어 얼마나 기쁘던지요. 농사일하며 다윗처럼 덩실덩실 기뻐 춤추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조이포유 11년 찐 애청자입니다 하셨어요. 감사드려요. 자, 찬양 신청곡도 이어갑니다. 소향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창수님 신청곡,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듣고 싶습니다. 오늘은 김태희, 한국의 폴포츠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은혜 이 버전 준비하고 있고요. 또 8183님께서 벌써 11년인가요? 세월이 참 빠르네요. 축하드려요. 오늘 이 하루도 신청해 봅니다 하셔서 이종익의 찬양 준비하고 있고요. 또 강찬의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스티븐님 신청곡 조이포유가 늘 삶 속에 함께여서 범사에 감사한 일상들입니다. 나눠주셨어요.

소향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또 김태희 하나님의 은혜는 5297님 신청곡이었어요. 오늘 5297님께서 11주년 생일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저의 이미지와 또 예쁘게 조이포유 11주년 생일 카드를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보내주신 이미지들 잘 간직했다가 나중에 모바일 선물 드릴 때 저희가 좀 활용을 해도 될까요? 네. 잘 사용해 보겠습니다. 또 강찬의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종에게 오늘 이 하루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1부에서 저희가 11주년 축하 퀴즈도 마련하면서 선물 드렸는데요. 선물 받으시는 분들 주소 남기실 때 전화번호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전화번호가 거의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레인보우에 접속하실 때 전화번호로 접속하신 분들은 이게 바로 그냥 확인이 되는데 한 분만 지금 이메일로 되어 있어서 민호 민웅 아빠님 지금 방송 듣고 계시죠? 전화번호가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저희가 택배 선물을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비공개로 전화번호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유라님께서 벌써 11주년 됐다니 시간이 참 많이 흘렀네요 하시며 그때 2주년 기념방송에 참석했었던 게 생각나는데 그때는 학부 1학년 때 웬만한 진행자분들 다 뵐 수 있어서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55세 전에 끝낼 것 같다는 생각은 했지만 벌써 대학원 과정까지 마지막 학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버스 타고 다니면서 들었는데 벌써 9년이나 지났다니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버틸 수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모로 기독교 방송과 함께 울고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어요. 다시 한번 11주년 축하드립니다 하시며 신청하신 곡 함께하고요. 또 제이어스의 주의 사랑으로 0524님께서 신청곡 남겨주셨습니다. 전해드릴게요.

예람 워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어서 제이어스 주의 사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9057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조이포유 11주년 감회가 새롭네요. 찬양의 은혜로 함께 걸어온 시간들이 소중한 오늘입니다. 결혼 계획 중인 딸이 예비 시부모님을 뵙고 왔는데요. 반갑게 반겨주시고 흐뭇해하셨다는 얘기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모님 모두 크리스천이셔서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소중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시며 상처 입은 치유자의 기다림 속에 꽃 피운 사랑이란 곡을 신청곡으로 남겨주셨습니다. 함께 할게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부른 기다림 속에 꽃 피운 사랑 전해드렸어요. 정말 결혼을 앞두고 기다림과 인내하면서 더욱더 아름답게 성숙해가는 그런 사랑을 노래한 곡 같아요. 신청해 주셔서 저도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푸하님 조이포유는 희망의 방송입니다. 표현해 주셨고 루아흐 엘로힘 보혜사님 요즘 잡념이 좀 많아져서 도서관 가서 2시간 진득히 소설 읽고 왔어요. 생각이 좀 정돈되는 것 같아요 하셨고 송아리님 기나긴 시간을 지나 평안이 찾아왔어요 하시며 얼마나 흔들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참기 어려웠던가 생각하면 지금의 무탈함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삶에 당연한 건 없었다는 게 절실히 느껴지는 지금의 순간들 큰 욕심 없이도 큰 바람 없이도 그저 무탈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보통의 하루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요? 이쁜이 님도 은혜로운 시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일 좋은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나눠주셨어요. 푸하님 신청하신 주의 자비가 내려와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데이빗 루이스의 Mercy is Falling 라이브 앨범에서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2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1: 이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프랑스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모네는 인생의 절반을 자신의 정원에서 보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나무와 꽃을 심었는데요. 그가 머물던 지베르니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북적이죠. 우리나라에도 지베르니 못지않은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요. 전남 진도의 운린 삼방이죠. 가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안개숲이라고 불리는 그 이름처럼 집과 정원을 둘러싸고 있는 산자락에 아침 저녁으로 안개가 피어오를 때면 이곳을 가꾸며 그림을 그렸을 화가 허련 선생의 그 감동이 같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오늘 내가 머문 곳에

아름다움을 새삼 깨닫게 되는 그래서 더 감사한 하루가 되길 원하며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제자였던 허련은 이곳을 배경으로 해서 당대 최고의 시와 그림을 남겼죠. 울림산방. 저도 가을에 한번 가고 싶다라고 올려놓은 마음속에 새겨놓은 곳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행 리스트에 이곳을 올려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내 주변의 가을을 느끼는 또 감사를 더 느낄 수 있는 주변 환경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승한 시편 알츠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제가 진도 얘기를 하니까 좋은 친구 209님

멀리서 또 인사를 나눠주셨어요. 인도네시아 마나도에서 함께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에스프레소님께서 오늘 조이포요 11주년 생일 축하합니다. 그저 들을 수 있음이 감사뿐입니다 하시면서 워킹에 기대 신청하셨거든요. 11주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닌가. 조이포유가 그런 변화를 다시금 갖는 11주년이 되길 바라면서 워킹의 기대에 함께합니다.

0: 동지인님의 신청곡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송가 301장을 남궁송옥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로즈님 여기는 하노이 스프렌도라입니다. 11주년 축하해요. 아우, 그 먼 곳에서 또 이렇게 잊지 않고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에레페님이 운림 산방 8월 15일에 세 번째로 갔었죠. 오, 갈 때마다 운치와 풍경이 정말 예뻤거든요. 미술관 전시 작품들 또 소치허련님의 작품들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다시금 보게 되더라고요. 그 손길 속에 묻어나온 그림들에 감동하고 공감하기도 했고요. 아, 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더 가고 싶어집니다. 수아진 7608님께서 찬양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요.
1: 이거는 뭔가요? 그 로마서 필사를 신청했다는 건 따님이 신청하신 거죠. 어제부터 했는데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응원도 함께 해주세요. 아, 그럼요. 우리가 응원해야죠. 따님, 끝까지 로마서 필사 성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또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길이 되신 주님을 스마일 50님이 신청하셨어요. 11주년 축하합니다. 라는 축하 메시지와 함께 신청하셨네요. 디아코니아 길이 되신 예수.

길이 되신 예수 그리고 In Christ Alone 오직 예수 디아코니아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레이나차님께서 Joy for You 개국 11주년 축하합니다. 축축축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이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하나님 나라 소망을 위해서 매일의 열심을 다한 성실함에 존경과 박수를 보냅니다. 맞이할 Joy for You의 나아갈 길 응원해요. 고맙습니다. 사실 뭐 10주년, 20주년 이렇게 뒤에 0자가 붙는다거나 5자가 붙어야지 뭔가 큰 잔치를 할 마음이 생긴다 그러나 11주년은 뭐 그냥 지나가는 생일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시고 11주년의 의미를 담아주시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11년을 이렇게 걸어왔구나 돌아보게도 되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응원해 주셔서 11주년 11년을 이렇게 잘 걸어온 것 같아서 더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Like You Love Me를 신청하셨어요. 타울 앤 웰스의 곡인데 당신이 날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라고 해석이 되는 곡입니다. Like You Love Me.

뭔가가 내 기분을 뺏으려 할 때 난 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음 속에서 속삭이는 그 목소리요. 그 목소리가 더 큰 그림을 보게 해주죠. 내 마음에 구름들이 몰려올 때마다 나는 잊지 않습니다. 태양을 빛나게 하는 건 당신이란 걸.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서 나는 누군가요? 그런데도 당신이 나를 바라봐 주시다니요. 내 이름을 아신다고 생각하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난 만왕의 왕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구름들이 몰려올 때마다 나는 잊지 않습니다. 태양을 빛나게 하는 건

0: You love me, Lord.
1: 내일에 대한 불안한 생각들은 모두 헛된 시간입니다. 참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은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요. Like You Love Me, 타우런 엘스의 곡으로 들었고요. 이어지는 곡 주나와 나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Jesus Loves Me.

주나와 나 Jesus loves me 였습니다. 직장에서 이어폰 착용하고 함께합니다. UAP 보험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리빈님 맞아요. 오늘부터 새로운 직장에 나가신다고 하셨죠. 퇴직한 지 2년 반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 사무실에서 인사합니다. 위치도 그렇고 새로운 분들이 또 생겼지만 여전히 사무실의 배경음악은 조이풀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고 또 건강을 배려해주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돌아오게 된 그곳의 느낌, 2년 반의 그 흐름, 시간의 변화, 어떤 것들이 바뀌어 있을지. 하지만 리빈님은 또 그곳에서 새로운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시리라 믿고 또 해오셨던 익숙한 것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게 리빈님께는 안정을 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응원하고 또 잘 해내실 거다. 예, 우리 조이후의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오늘도 첫날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명가님께서 신청하신 주님의 손 걸어놨습니다. 송승현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예, 피보험님과 함께 웅기장의 앨범에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 들었습니다. 스라벨님, 시간이 바뀌고 자주 못 오는데 쉬는 날에 들어오면 그 자리 그대로 정원님과 또 당양도 가족들이 있어서 좋았어요. 찬양을 통해 힘을 주는 당양도 사랑하고요. 또 힘을 주는 당양도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요. 이 당양로에서도 그렇고요. 또 이전에 다른 프로그램들을 다른 시간대에 할 때도 그랬고 가끔 예전에 여러분이 보내주셨던 사연들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볼 때면 지금도 계시는 분들이 오래전 그러니까 당양로 전에 제가 프로그램을 했을 때부터 쭉 함께 하시는 분들 이름들이 보여요. 와, 아직도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고마움과 또 뭉클함이 좀 있어요. 새로 오신 새싹님들도 반갑고 또 환영하지만 오래전부터 친구처럼 그렇게 걸어온 분들 오면 뭐랄까 정말 동행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 주이후유 걸어가는 이 길이 즐겁고 감사한 길이 됩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얘기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고요. 3남매 아빠께서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네,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송 신청합니다. 따라 부를 수 있게 들려주세요 하신 네, 송정미의 목소리로 함께 들을까요?

주는 저산미트 백합 송정미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괜찮아요님 11살 생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축하합니다. 관계자분들 너무 많이 애쓰심에 감사하고요. 또 지금까지 인도하셨듯 앞으로도 담쟁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물병고기님의 신청곡 말씀 앞에서 오늘은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으면서 1부는 마무리할게요.

0: SBS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그래서 11주년이라 당신을 향한 노래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2부 첫 곡이고요. 창문의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마이카님, 저도 늘 따라다니며 조용히 잘 듣고 있어요. 11주년 축하하고요. 정원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평안함을 줍니다. 고맙습니다. 이병희님께서 정미 언니도 보고 싶고 한웅재 목사님도 생각나고 11년 동안 함께했던 분들, 예, 안성진, 안 DJ도 생각이 나고 진 DJ였나요?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채워줬고, 이렇게 주이푸유라는 채널을 성장시켰죠. 오늘 또 목소리를 통해서, 목소리로라도 들을 수 있으면 함께 2부에 채워볼게요. 반주자님, 샬롬 CCM의

는 표준 FM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는데 조이포유라는 채널 자체가 앱을 통해서 나가는 방송이다 보니까 또 서울에서는 그리고 다른 또 방송에 나가지 않는 지역에서는 앱을 통해서만 방송을 들으실 수 있죠. 그게 좀 안타깝기도 한데 작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CBS가 표준 FM, 음악 FM, 조이포유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채널이 있고 조이포유만 앱을 통해서만 들으실 수 있잖아요. 예전에 AM이라는 채널이 있었어요. 837. 그 AM이라는 채널이 지금도 살아는 있거든요. 우리가 쓰지를 않을 뿐이지 여러 가지로 이제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표준 FM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데 그 방송 그 AM이라는 채널을 그냥 저렇게 놔둘 것인가 저걸 어떻게 좀 활용할 것인가 이런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이포유를 그 AM에 실어보자 이런 분위기여서 그때 살짝 이제 우리도 정규 방송으로 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좀 다시 그 얘기가 원점으로 돌아와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뭐 어떤 채널이든 귀하게 쓰시려면 대신 조이포유라는 앱은 전 세계에서 들으실 수 있잖아요. 지금 고샘맘님도 미국에서 듣고 계시거든요. 아까 인도네시아에서도 오셨죠. 또 캐나다에서도 들으시죠. 뭐 전 세계에서 들으시니까 그런 장점이 있다.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쓰시려면 채널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참 다행입니다. 이것까지 들을까요? 수아진 7608님의 신청곡 그리고 다빈치님의 신청곡입니다.

모은 입으론 참 다행입니다 였습니다. 예랑마음님께서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자, 찬양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조이포유 방송이 힘과 위로가 됩니다. 가족의 어려움 중에도 찬양으로 위로가 됐고요. 성경필사전 봉사를 갔다가 정원님 성경필사를 보게 됐는데 글씨가 예뻤고 은혜가 됐어요. 방송과 느낌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네, 다른 거 몰라도 글씨는 좀 쓰죠. 말씀 적으면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항상 필사가 뭔가 한쪽에 감사로 내가 해야 할 일로 남아있는데 이게 처음 시작이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이 다 하신다는 분들 보면 응원해드리고 아 나도 빨리 해야지 자극은 되는데 왜 이게 손이 안 가는지. 희지일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이 주는 위로가 힘이 됩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셨어요. 네, 더 편안하게 위로가 되는 그리고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하는 찬양이 주는 힘을 함께 나누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랑마음님과 함께 들을게요. 광야를 지나며

국수 먹다가 광야를 지나며 들으니까 그때 어려움이 생각나서 목이 메입니다. 주일 후에 방송에서 듣다가 위로돼서 매일 들었던 기도했던 그 시간들 그때 그 마음으로 다시 간절히 나아갈게요. 예랑왕님. 네. 희지웰 광야를 지나며였고요. 구루터기님 병원 가는 길에 지금 듣고 계시대요. 내 삶을 깨뜨립니다. 김민정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현아인 마음님은 애들 잘 때 우연치 않게 접한 레인보우예요. 10년이 지난 이젠 일할 때 듣는 배경음악이죠. 종일 함께해 주세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저희가 이렇게 곁에 놔주셔서 감사하죠. 자스민 님이 조이포유 덕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잘 듣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잘 들어오지 못하지만 멀리서 생일 축하하고요. 감사한 주일 저녁. 아, 지금 거기는 주일 저녁이구나. 주님을 함께 찬양하니 더욱 감사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항상 응원하는 마음이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네, 기억하겠습니다. 힘이 나요. 한이가 부르는 일상, 자스민 님과 함께 들을게요.

인도네시아 순례길 첫날을 보내고 계신 이공구 목사님을 위해서 주아랑님이 신청하신 주의 길을 걷다 지친 그대여 최인혁 오세광이 함께한 곡 함께 들었습니다. 약간의 흐림으로 펼쳐진 이곳은 세종이에요. 소일아님 계시고요. 마음의 합한자님께서 제가 정원님 목소리를 들은 지가 몇 년째인가요? 찾아올 때마다 그 자리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님께서 유람교회 유나영쌤 생일입니다. 공부하며 바이올린으로 예배 봉사하는 믿음이 예쁜 가정이에요 하신 유나영 선생님의 생일 축하하며 이 곡 띄워드립니다.

괜찮아요 님께서 아마 녹음해서 보내주실 텐데 아니 이렇게 모기 메인 소리를 해서 어떡해요. 누가 보면 사연 있는 줄 알겠어요.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요걸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요람교회 윤하영 선생님 생일입니다. 공부하며 교회에서 바이올린으로 예배 봉사하고 정말 믿음이 예쁜 존경하는 가정인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 생일 축하곡으로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셔서 예 노아의 목소리로 오늘 이 곡 들었습니다. 윤하영 선생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이포이와 생일이 같으세요. 에베네셀님께서 아프고 힘들 때 또 기쁜 일 있을 때도 위로해 주시고요. 공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당양도 가족분들 감사드리고요. 주이포이 11주년 축하하고 더 건강하고 은혜롭고 유익한 방송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과 함께 님도 오셨어요. 매일 좋은 찬양과 말씀 기도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은 기도가 있고 찬양과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또 시간이 될 때 생각날 때 항상 켜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님 이제 11주년이 아니라 벌써 11주년이라는 느낌이에요. 당양로와 함께한 시간들 행복하고 또 감사한 시간입니다. 아멘. 11주년이 된 조이포유, 3년이 된 사랑아오. 조이포유가 11년을 잘 지켜와준 덕분에 애청자가 될 수 있었어요. 조이

부부의 11번째 생일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보라제비꽃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폴라리스님 또 살랑살랑님도 조이부의 11주년 축하할 수 있어 감사한 오늘입니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계셔서 이렇게 좀 특별한 11주년을 맞을 수 있었고요. 12주년을 향해 또 한 걸음 내딛는 중요한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병희님이 얘기하셨지만 조이포유를 스쳐간 우리 DJ들도 생각이 나고요. 또 청취자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다라는 걸 다시금 새기게 되고요. 이렇게 창밖의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여러분과 그런 세월의 흐름을 얘기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주신 분들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당양로에 특별히 또 같이 하는 협찬사가 있죠. 오늘은 11주년 맞아서 한 번 더 얘기하고 가야겠어요.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 드리고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셰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 드라이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며 마무리합니다. 범사의 감사님이 필사를 하시다가 어깨가 아파서 두 달 쉬고 계시대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회복되길 기도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리님께서 앞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힘주시고 기도를 외면치 않길 않으시길 예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외면치 마소서. 절대 주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이루시리라 믿고요. 저희도 마리님의 기도에 힘 실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611번님께서 교회 권사님 자제분 가족이 어제 캄보디아 선교하러 가셨는데 6살 아이도 함께 갔나 봐요. 열이 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빨리 이제 나아야 아이한테 캄보디아 갈 수 있어 했고 아이가 또 그 얘기에 열심히 치료를 받아서 나았는데 다시 이제 캄보디아 가게 되면서 열이 나서 힘든가 봅니다. 열이 많이 난다고 기도 부탁하셨어요. 기도의 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열 빨리 떨어질 수 있도록 그곳에서 잘 생활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한웅재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 이 곡 전해드립니다. 오늘 안성진 씨 목소리도 듣고 싶었고 노래는 없지만 박명규 DJ도 생각이 나고 네. 내일 12주년을 향한 첫 걸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0: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었습니다.
1: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옵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 작곡자는 독일인 게오르그 노이마르크라는 사람으로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잃지 않고 크게 성공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621년 독일 랑겐살자에서 태어난 노이마르크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쾨닉스베르크로 가던 중 강도를 만나 모든 돈을 털리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빈젠, 함부르크 등지를 전전하면서 어려운 삶을 살게 됐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며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교회 목사로 봉직하고 있던 옛 친구 니콜라우스 베커를 만났고 그의 주선으로 한 판사 가정의 가정교사가 됐습니다. 그는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생활도 안정이 되자 자신이 그렇게 원하던 쾨닉스베르크 대학에 들어가 5년 동안 법률 공부를 했습니다. 시문학에 뛰어난 재질과 성실함을 가졌던 노이마르크는 많은 사람의 선망을 받았고 바이마르의 빌헬름 2세 공작 눈에 들어 궁중 시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1681년 60세가 된 노이마르크는 실명을 해 관직에서 물러나게 됐지만 단 한마디 불평이나 원망 없이 매일을 즐겁고 감사하게 보냈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그가 비록 관직에서 물러났을지라도 종신연금을 받는 특혜를 누렸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노이마르크가 처절한 방랑생활에서 벗어나 가정교사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이후에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감상합니다.

0: S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정향민 다큐멘터리 감독의 어머니는 81살에 첫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장소는 네팔. 그 여행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에겐 꿈이 생겼습니다.
1: 어머니께서 90살이 되시면 네팔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고 그때부터 기초연금을 계속 모아 오셨습니다. 늘 네팔의 아이들에게 염소를 사줘야 되는데 하시면서
0: 2017년 어머니 나이 84, 이번에 빙하홍수 참사가 난 곳으로 순례를 갔었습니다.
2: 그때 거기에 계시는 이제 중국인 관리들이 어머니 나이가 84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지룬 국경 검문소 통관소를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고령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어머니와 기념 촬영도 하셔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는데 빙하 쓰나미가 지룬 국경 통관소를 덮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은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을까.
0: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빙하홍수로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빙하홍수의 책임감을 느끼고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우리 특성한 신주의 자매님께 박수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이 찬양은 어린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아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함께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특성을 준비했어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깨끗함으로 온전함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9월 15일 화요일 새 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시고 충성스러운 지도자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를 이끄는 이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베푸시어 오직 주님의 크신 뜻만을 구하게 하소서. 지도자들이 세상의 탐욕과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소서. 스스로의 허물을 정직하게 자복하며 말씀의 조명 아래 영적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소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권위주의를 버리고 성도들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스스로 겸손하여 공동체를 돌보게 하소서. 세속의 유혹이나 사리 사욕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진리만을 선포하게 하소서. 영적 분별력을 주시어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삶으로 말씀의 본을 보이게 하소서. 교회 안의 다툼과 분열을 막아주시고 상처 입은 이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성도가 화합하도록 평화의 직분을 다하게 하소서. 교회 밖에서도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여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게 하소서.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보살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눈앞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소서. 바른 영적 유산을 물려주며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성실히 세워가게 하소서.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주님, 교회의 지도자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겸손과 진리 안에서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기도 성동구 금호동 아름다운 충일교회 황인돈 목사였습니다.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0: 9월 15일 화요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이 듀엣이 부르는 찬송가 336장 듣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글로리 남성 4중창입니다. 찬송가 315장 돌아와 돌아와 이어서 동행이 부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92편과 93편입니다.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드립니다.
1: 시편 92편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 가락에 맞춰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우둔한 자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풀처럼 도단하고 사악한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저 원수들, 주님의 저 원수들은 기필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들소처럼 강하게 만드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엿보던 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며 나를 거슬러서 일어서는 자들이 넘어지는 소리를 이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시편 93편. 주님이 다스리신다. 위엄을 갖추시고 능력의 허리띠를 띠시며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세계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주님, 주님의 왕위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었으며 주님은 영원전부터 계십니다. 주님, 강물이 소리를 지릅니다. 강물이 그 소리를 더욱 높이 지릅니다. 강물이 미친 듯이 날뛰며 소리를 높이 지릅니다. 큰 물소리보다 더 크시고 미친 듯이 날뛰는 물결보다 더 어미하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은 더욱 어미하십니다. 주님의 증거는 견고하게 서 있으며 주님의 집은 영원히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성경 낭독 시편 92편과 93편 성우 손정화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트리니티 싱어즈가 전합니다. 찬송가 467장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지선의 찬양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이어서 바디메오 중창단입니다. 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교회 구재민 목사입니다.
1: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은 온전히 사람이셨으나 우리와 다른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비게이터 주제별 성경 암송 189절 하나님을 알아감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 조명하며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증언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삶의 내용을 조명한 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와 어울리셔도 충분히 아름다우신 주님이십니다. 어릴 적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찾아다니던 가족들의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묻기도 하고 대답하시며 함께했던 시간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선 가족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있었다는 고백을 하셨던 거죠. 그 아버지 집이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로 쓰일 때 예수님은 분을 내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며 누군가에게 소용이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는 장사나 하고 돈을 바꾸는 아무 쓸모없는 공간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겐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한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과감히 그들을 상으로 푸시고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말씀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말뿐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내용이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할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빛을 밝히지 못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말과 삶이, 신앙과 행함이, 겉과 속이, 앞과 뒤가 다를 때 주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놓은 채 전통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펼치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자기가 아닌 철저히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펼치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오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어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전히 사람이셨으나 우리와 다른 예수님은 첫 번째,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기에 그런 시험에 빠진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즐겨 고백하는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렇게 귀한 주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먼저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시는 이 사랑이 그저 감사일 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에게 늘 우리의 목자와 주인으로 함께 계시나 오히려 우리는 주인이 되려 하고 주님보다 앞서려 하고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결국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담하여 주님을 떠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주님을 향하여 배반하고 떠나게 되는 지경의 말입니다. 99마리는 있지만 제 갈 길로 가버린 잃은 양 한 마리가 바로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까지 찾아와 주십니다. 그것이 골짜기이든 바닥끝이든 하늘 꼭대기든 주님은 그곳까지 찾아와 주시어 여러분과 저를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다시 가자 해 주십니다. 동정이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동정이란 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여행 중에 강도 만나 거반 죽게 생긴 그를 향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앞을 피하여 지나가버리는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달랐습니다. 정말 구별된 삶을 실현해야 될 구별된 사람들이 구별되지 않고 차별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를 돌보지 않고 사람들의 눈초리를 무서워하여 그를 외면하며 방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귀에 태워서 머물 곳으로 옮겼습니다. 함께 자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그 주인에게 환우를 부탁했습니다. 잘 돌봐달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마치 가족이나 친구라도 되듯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혹시 경비가 부족하면 내가 다시 오는 길에 갚을 테니 당신이 좀 도와달라.

0: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런 친절, 이런 동정, 이런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과 저는 이미 우리 예수님 통해 맛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 그 받은 동정, 그 받은 은혜를, 그 받은 사랑, 그 받은 아름다운 돌봄을 고스란히 나타내주고 퍼주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동정, 나를 향하신 동정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제외되고 무시받고 외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의 눈길도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끝낼 수 있다면 이렇게 인생을 끝내도 후회 없을 것 같다고 제 스스로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누구 하나 울어줄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무시하고 죽이고 싶도록 싫었던 이유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주님은 예외 없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듬어 안아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도 귀한 것이 없는데 주님은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제 모든 죄책감과 자괴감 따위들로부터 제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 모든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을 거두어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저의 죄를 제게서 멀리 옮겨버리심으로 다시는 그런 죄가 얼씬도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저에게 영원한 구주와 저의 왕이 되어주심으로 제게 새 인생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주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며 죄 없으신 그분 앞에 모든 죄를 맡겨드리고 풀어주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여전히 나를 연약하게 바라봐 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한결같은 시험에서도 건져주시는 그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찬미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양주시 남면교회 구재민 목사였습니다. 박형근이 부르는 주만 바라볼지라, 서영은이 부르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브라운 워십이 전하는 내 주의 보혈은 들으면서 9월 15일 화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지난주 서울에서 열린 2026 국제 에큐메니컬 평화대회 참석차 방한한 세계교회협의회 제리 필레이 총무가 한성수 국무총리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교계의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에서 한 총리를 예방한 필레이 총무는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통일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보단 기후변화나 인도적 지원 등 공통의 관심사부터 접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성숙 총리도 점진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주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접촉과 신뢰를 향한 현실적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자리엔 아시아 기독교협의회 문정은 총무와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박승열 총무, 한반도 에큐메니컬 포럼 피터 프루브 의장,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 멜리사 파크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어제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에서 제11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장봉생 총회장은 과거 한국교회의 문제를 세속화와 신뢰의 상실이라고 진단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기억상실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총회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교단과 교회, 노회와 성도들이 교단에 속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총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총회에서는 목회자 정년과 여성 강도사 관련 안건을 비롯해 각종 이단성 논란에 관한 교단 차원의 입장 정리 청원과 청년들의 결혼 지원 방안, 총회 제도 개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도 어제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제4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한 김동기 총회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교단이 고난의 세월을 버티고 오늘날과 같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신임 총회장의 양문교회 이승수 목사를, 제1부총회장에는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를, 제2부총회장에는 신나는교회 이정기 목사를 각각 추대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이번 총회를 시작으로 설립 50주년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기할 계획입니다. 기독엔지오 월드비전이 대규모 홍수로 피해를 입은 네팔 라수아와 누아고트 지역 이재민들의 겨울나기를 위해 가족용 텐트 168동과 담요 2000장을 긴급 지원합니다. 오요셉이었습니다.
2: CBS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74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생각보다 세상이 참 잔인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절하다고 해서 상대편이 여러분을 선대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지나치게 악해서 착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는 것을 죄의식을 전혀 느끼질 않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에 오염이 되어 있고 전염이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원수로 갚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캄캄한 밤중처럼 어둡고 외롭고 슬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밤을 이겨나가고 아침의 찬양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다윗의 시편 59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아주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앉아있는 어린이들 이렇게 예배에서 잘 드리는데, 또 살다 보면은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고 또 왕따도 당하기도 하고 나쁜 친구들 만나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캄캄함을 이기고 찬란한 아침을 맞이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주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자하게 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악하게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포악하게 대우를 받을 만한 일을 해서 그런 일을 겪는다면은 뭐 벌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선을 베풀었는데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윗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사건이 배경이 되어서 다윗이 그때 지은 시입니다.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다윗이 이제 사울왕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이 되어서 나라가 위태로울 때 홀로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크게 승리를 하고 나라를 지켜줬어요. 왕이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나라를 지킨 영웅입니다. 골리앗 한 명만 쓰러뜨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적들을 다윗이 물리쳤어요. 그럴수록 다윗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인기가 있었어요. 그때 사울왕은 극도의 시기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사탄이 들어가는 가장 큰 문이에요.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요, 걷잡을 수 없이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2절에 있는데 바로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탔을 때,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나쁜 짓을 한 거 아니죠? 나라를 구원했어요. 그것도 여러 번 구원했어요. 그런데 그때 왜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붙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기심은 정말 무서워요. 잔인해져요. 왜냐하면 이게 악령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악령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가 해놓고 나중에 귀신이 나간 다음에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죠. 바로 시기심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 거죠.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나라를 구했는데 사울은 이제 그 전쟁 중에 피곤하고 녹초가 되어 있는 다윗, 그리고 밤에 아주 깊이 잠든 이른 새벽에 죽이라고 전령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밤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 피곤한 중에도 다윗은 잠을 들 수가 없습니다. 언제 창문을 뛰어들지, 언제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그래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도 그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은 인자하지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습니다. 패역무도한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함으로 영접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상처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자하게 맞아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0: 그래서 오늘 시편 59편 9절과 10절에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 주여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바라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을 나에게 예비하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말 시기심 때문에 이렇게 악하게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을 나에게 베푸신다, 예비하신다, 늘 인자함으로 품어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온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세상은요 늘 그렇게 시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기 이권 때문에, 자기 입장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이 선을 행한 사람에게 악을 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 갔는데 그 빌립보 성에 아주 점을 잘 친 여종이 있었어요. 정말 불쌍해가지고 자꾸 이제 바울을 옆에서 이렇게 뭐 하나님이 종이다 하면서 찝쩍거리니까 바울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 점을 못 치니까 그 주인이 바울에게 온통 거짓말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재판도 안 받고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거짓으로 몰아서 돌로 치고 매질을 하고 빌립보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게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합니다. 스데반 돌로 쳐 죽인 죄인인데, 핍박자였는데, 나 같은 자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종 도와주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한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밤새껏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빌립보 그 지역에 그 감옥이 있는 그 자리에 보니까요, 아고라 엄청난 광장이 있고 큰 로마의 길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요, 정말 이 기초석까지 완전히 다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밤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큰 지진을 보냈는지 그 성 자체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지금까지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복구하려고 기둥 큰 것들 몇 개 이렇게 얹어갖고 옛날에 이런 모양이었다, 그 정도지 지금까지 복구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을 비난하고 감옥에 가둔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지진을 보내서 그 도시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촌들이 시기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밤에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엘리야는요 정말 그 시대에 아람의 군대로부터 그 나라를 지켰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지 못해서 샅샅이 뒤지니까 굴 속에 숨어서 정말 우울증이 걸려갖고 엘리야가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인자하게 대주시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른 땅과 같습니다. 인자함이나 긍휼이 전혀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한결같이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6절부터서 9절에도 보면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요 얼마나 힘들면 이 땅이, 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마른 땅같이 내 영혼을 바싹바싹 마르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피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이 세상이 내 영혼을 마른 땅같이 바짝바짝 마르게 할 때 우리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피곤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밤이 지나면 우리에게 인자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적인 두려운 사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뭐예요? 끝이 없다는 무궁하심으로 지금 우리는 반드시 진멸대할 만큼 타락에 타락을 거듭했던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에게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을 만큼 타락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뭐예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아침은 어때요? 늘 주의 인자하심이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내 자신이 타락하고 망가지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놀라운 아침을 주신 하나님, 성실하시게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아침을 기다리십시오. 어두운 밤에 아침을 기다리면,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해야 하냐면 주의 웃음 때문입니다. 주님의 웃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롱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제거당해야 되는 마땅한 미물처럼 여김을 받을 때 마음의 상처는 너무나 큽니다. 얼굴에 미소가 사라집니다. 슬픔이 가득 마치 병에 물이 이렇게 차오르듯이 머리끝까지 눈물이 차옵니다. 그럴 때 웃음을 웃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울부짖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웃으시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웃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웃음은 신적 공의에 대한 확실성 때문에 하나님이 웃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웃음을 지금 내가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웃고 계시는 그 의미를 안다면 우리에게 다시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분이 절대로 불의를 용납지 않으시고 반드시 거짓을 참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웃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삶은 힘들지만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처럼 같이 울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비웃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웃음이 섬짓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지금 세상을 다 주관하는 것 같고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보고 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59편 8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비웃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정복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돌라고 할 때 매일 한 바퀴씩 엿새를 돌고 7일째 날 7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리고성은 이겹성이고요, 왕과 용사들이 빛난 갑옷들을 입고 투구를 쓰고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으로 성에서 쫙 지금 쳐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그냥 옷이 다 낡아서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무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대기 들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그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영화를 만든다면 막 배꼽 잡고 웃으면서 난리 했을 거예요. 저 거지떼들이 어쩌겠다는 거야? 무기가 있나? 뭐 갑옷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 거지떼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와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돕으면 야, 거지 패션쇼 하나?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들의 비웃음이 그들의 전멸을 가져옵니다. 일곱 바퀴 도는 순간에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녹초가 됐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리를 지르고 달려들라고 해요. 그 순간 하나님의 비웃으심이 여리고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립니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웃으심이 얼마나 죄인들,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섬찟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웃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눈물을 닦고 여러분도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의 거짓된 행위를 하나님은 비웃고 계십니다. 시편 59편 12절에 보면은 그들의 행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런데 이것은 이제 뭐 다윗이 볼 때 그들이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지금 동원된 그런 왕의 군사들이에요. 이제 사울의 수족이 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사울 대신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모여서 다윗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거짓말로 이제 계속 지어나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시냐면은 개처럼 물어뜯고 밤새 비난하는, 그래도 만족하지 못해 허기를 못 채워서 헐떡거리고 거리를 배회하면서 밤에 모여서 작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9편 14절 15절 바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바로 앞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나 보시죠. 하나님이 왜 웃으시는가?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여러분 지금 개처럼 울며 이런 것을 잘 보세요. 성을 두루 다니고 허기를 채우기까지 그렇게 물어 뜯을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웃음이라는 게 뭐냐면 거짓을 행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사람이 아니다. 개들의 행동이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개처럼 울부짖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굉장히 문학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밤에 개와 또 다윗이 아침에 찬양하는 거, 이것이 대조가 되었는데요. 16절에 그래서 15절 개처럼 14절 15절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험담하고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16절에 다윗의 태도는 아침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르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아침에, 아까 개들은 뭐요? 밤에. 그런데 이 다윗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지금 그들은 다윗에 대해서 비난하고 헐뜯고 물어 뜯으려고 밤새 돌아다니는데 오히려 다윗은 뭐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여러분 비난과 찬양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밤과 아침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개와 다윗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포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로 바뀌는 구속의 리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지 비난해서 무너뜨리려고 밤새껏 모의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침을 주십니다. 오히려 찬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감옥의 그 어둠 속에서, 지하 감옥에서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밤이 길수록 아침은 더 찬란하다. 여러분 깊은 밤은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 새벽을 주시고 아침에 찬란한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 그 거룩하신 분의 옷을 다 벌거벗기고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조롱하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서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얼마나 지금 심하게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참혹하게 놀렸습니까? 벌거벗겨 놓고요. 그리고 얼마나 잔인하게 네가 왕이냐? 그러면서 갈대를 머리를 치면서 희롱을 했습니다. 이 비웃음을 하나님은 영원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새벽에 그 모든 조롱이 부끄럽게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조롱을 웃음으로 바꿔놨습니다. 십자가를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예수님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승리의 웃음을 하나님께서 웃고 계심을 믿으시고 아무리 슬픔이 가득한 밤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따라 웃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부활의 소망을 안고 늘 기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왜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되는가? 그것은 주의 보호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는가, 그 구조가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힘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가 16절과 17절을 비교하면서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의 이 구조적인 굉장히 짬새 있는 흐름을 보고 계십니까? 자, 나는 누구의 힘을? 주의 힘을 노래하며. 왜 이렇게 찬양

기도하고 그럴까요? 17절을 보니까 그 주의 힘이 뭐요? 나의 힘이시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주님이 그 힘이 되시는 놀라운 그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노래했는데 그 하나님의 힘은 곧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이 힘의 흐름을 잘 파악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자주 했던 고백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18편 1절부터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은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여러분 한 사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계속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22편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사야 선지자도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이사야서 12장 2절, 또 이사야 49장 5절에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9절에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막 적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도 고백한 게 뭐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오는 자가발전적인 힘은 금방 무너져요. 세상이 너무 강하고 악하기 때문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힘이 바로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밤새껏 두려웠고 공포에 질려 있었고 살해의 위기 속에서 이제 끝난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을 그 아침에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힘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봐, 이분이 20절에 뭐라고 하세요? 20절 끝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힘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힘은 세상을 심판하는 권한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한을 갖고 계신 걸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세상은 지금 교회를 심판하는 것 같고 성도들 비난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맨날 비난받는 존재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심판하는 권한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어때요 여러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한을 아버지께 받았는데 그걸 누구에게 준 거예요? 바로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놀라운 측면은 우리를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한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침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높이 우리가 부르짖으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두려움과 공포의 밤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주의 인자하심을.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하게 되어주신 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주의 우스심. 이것은 심판,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거짓을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횡행한 것을 비웃으시고 있다. 세 번째는 뭐죠? 주의 보호하심.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고 예수님의 심판하는 권한이 우리의 심판하는 권한이 되어서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어두운 밤중에도 아침이 밝을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3: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19편 71절과 72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송파구에 자리한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게 되었던 책 하나가 있는데 로버트 스턴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아직 번역은 안 됐어요. 이 책 제목이 뭐냐면 Rise and Rebuild. 여러분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문장 그대로 일어나서 다시 재건축해라, 일어나서 다시 세워라 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이 제목이 어느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을까 짐작할 겁니다.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 목사님은요,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되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0: 근데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무너진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자리가 될 거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그 무너진 자리를 보면서 인간적으로 낙망할지라도 분명히 무너진 자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가 될 거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줘요. Your broken places. 너의 무너진 자리가 don't have to. 너희가 어떻게 될 거라고 disqualify요. 그것이 너의 자격을 무너뜨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실격시키지 않는다. 당신의 무너진 자리가 너를 실격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 연약함 때문에, 내 가정의 약함 때문에, 내가 학력이 없고 내가 재산이 없고 건강이 없으니까 나는 거기 퀄리파이가 안 돼, 나는 합당하지 않아 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those things will save you, 그것이 너를 구원하게 될 거다 라고 말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 성령 집회 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 거지 바디모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라고 했죠? 우리의 길가가 모든 기적의 재료와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길가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길가가, 그래서 거기 멈춰있고 부끄럽고 때로는 얘기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모든 기적의 이런 마중물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하신 분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길가에서 길 위로의 인생으로 부름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길 중심에 있으면 내가 주님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길가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길 위를 걸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오히려 길가가 아프고 부족하고 무너진 자리가 오히려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 우리 지난 목요일부터 이제 묵상이 됐는데요. 우리가 히스기야 대해서 이제 묵상인 내일까지 이제 이어지고 히스기야 제1이사야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에 제2이사야 40장부터가 연결되면서 66장까지가 마무리가 돼요. 자,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는 놀라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스는요 완전히 패왕 중에 패왕이에요. 모든 산당에다 노뱀을 만들고 가정마다 산당을 만드는 장본인이 아버지 아하스예요. 근데 웬 은혜입니까? 그런 아버지에게서 나온 성군 중에 성군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그는 노뱀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하게 하고 무엇보다 유월절 신앙을 회복해요. 유월절은 뭐죠? 홍해를 건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라는 것은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줘요. 너무 놀라운 일인데 평행 본문인 역대하의 30장 26절 27절에 그때의 일을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0: 자, 그 다음에 그 소리가, 그 축복의 소리가 어디요? 하늘에 들리고. 이 소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랍사계의 소리. 끊임없이 미혹하고 너희는 안 돼, 너희는 굴복해야 돼. 그 랍사계의 소리가 소리와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축복의 소리, 그 기도의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소리가 뭐죠? 기도가. 그 소리가 그 기도로 바뀌어서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지 우리는 알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 히스기야에게 예기치 못한 무너짐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바로 죽음을 선고받아요. 이때 그의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물론 옛날의 나이로 비하면 적지 않은 나이지만 이때가 사실 히스기야에게는 절정의 나이예요. 가장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나이가 이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던 때가 이때였어요. 자, 그때 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절, 그 무렵에 동그라미, 그 무렵. 이 무렵은 이사야는

0: 시간의 순서로 쓰여지진 않았어요. 이건 뭐냐면 왕이든지 14년 때 39살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아시리아의 침공이 있기 1년 전이에요. 바로 전이에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종교개혁을 한 그 해에 바로 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죽은 거예요.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궁중 예언자, 선지자인 아모스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에게 와서 뭐라고 하죠? 자,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죽게 되었으니 너의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해라. 그리고 내가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미 때가 됐기 때문에 너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죽음이란 단어 앞에는 이념이나 갈등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갑자기 간암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이념이 강했어요. 설교할 때도 이념적인 설교하고 또 갈등하면은 성격이 워낙 화끈해가지고 안 만났습니다. 가족들하고도 잘 안 만났어요. 친구들은 물론이에요. 그런데 간암 시한부 인생을 딱 선고받은 다음에 제가 찾아갔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 목사, 내가 이념이 무슨 의미가 있니? 내가 무슨 갈등이 무슨 의미가 있니? 네덜란드 속담에 모든 죽음은 모든 것을 용서한다. 죽음 앞에는 이념이나 갈등도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념 때문에 갈라지고 갈등 때문에 갈라지고 늘 그것 때문에 붙잡고 싸우는 것입니다. 너를 부인하고 살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음을 늘 이고 살라라는 원어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고 살아야지만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대요. 그 사람의 아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대요. 왜 용서 안 하냐면 100년, 1000년 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야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죽음의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의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아마 여러분 밑줄 걷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아마 여러분 중에 다 벽을 향하여, 개정성경에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벽이란 단어, 벽쪽이란 단어가 여러분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벽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여러분 절망이란 단어가 들죠? 끝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히스기야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죽음의 벽이 아니고서라도 인생의 벽, 물질의 벽, 아픔의 벽, 사역의 벽, 인생의 절망의 벽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절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눠볼게요. 여러분 주보 안에, 목장 안에서 나눌 수 있도록 블랭크를 쳤어요. 가로를 쳤으니까 이 가로 세 가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벽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으면서 한번 같이 한번 대석해 볼까요? 시작.
1: 벽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됩니다.
0: 히스기야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분명했어요. 내가 죽고 다시는 살지 못하리라. 이거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이, 저희 교회에도 대학병원에 계신 의사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물어보면은 그 죽음을 선고할 때처럼 너무 힘들대요. 죽음을 선고받을 때 특별히 어린아이가 죽음의 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스트레스는 의사들도 장난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죽습니다. 몇 달 못 삽니다. 여러분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가져왔던 삶의 이력들 아니면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내 어카운트에 내가 은퇴할 게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집이 30억으로 올랐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어떤 것도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이란 단어 앞에는 모든 것이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죠? 얼굴을 벽으로 돌렸대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은 절망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타나는 벽은 절망이란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방향 전환이라는 거예요.

0: 그동안 내가 향했던 것은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도 인간인지라 사람을 향하고 사람들의 박수, 야 히스기야가 이런 일을 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마들, 그리고 자기가 창고에 쌓여있는 보물들, 사실 이것이 우리가 향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했다는 건 뭐냐 하면 자기가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이 뭐냐 하면 회개가 울었단 말 이상의 방향을 전환했단 말.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뭐냐 하면 내가 깨닫고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는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문득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학생부 시절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좋은 전사님들을 만났는데 그때 학생부에 전통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때는 오면은 아이들이 6시 오든 8시 오든 누군가 그 교육관에서 예배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벽을 향해서 10분을 기도하기도 하고 30분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은 1시간을 기도하기도 하고, 보통 들어가면 막 사람들하고 만나고 깔깔대고 웃잖아요. 근데 그때 그 교회에 하나님이 기도의 은혜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렸는데도 들어가면 늘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선생님들, 선배님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그 벽을 향한 기도가 오늘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기도했다는 그 기도였어요. 참 놀랍게도요, 얼굴을 벽을 향한다라는 것은 세상과 사람의 소리에 먼저 반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가만 보세요. 교회가 기도가 약하면 사람의 소리가 커져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에게 기도가 없으면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려요. 늘 누가 어떻대, 누가 어떻게 했대, 늘 그걸로 인생을 마무리해요. 그런데요, 교회나 개인에게 기도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사람과 세상의 소리가 차단이 돼요. 그리고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바로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 순간 벽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돼요. 이 순간 벽은 기도의 자리가 됩니다. 놀랍습니다. 벽 그 자체는 절망이고 벽 그 자체는 소망이 없는데 그 벽 다음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이 벽이 기도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가 돼요. 2절 보세요.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쪽으로 돌리고, 여기까지는 누구든 해요. 기본적으로 여긴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주님께 기도하여.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있는 벽과 기도가 없는 벽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날 벽을 안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가 있는 벽이 있고 기도가 없는 벽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 이것을 보여주면서 기도하는 순간 그 벽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그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3절. 그런데 그의 기도가 약간은 좀 이상해요. 자, 3절 한번 볼게요. 시작.
1: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0: 자, 여러분 아마 밑줄 그을 때 동그라미 먼저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얼핏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자기의 어떤 공로나 자기의 선행을 주장하는 기도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사실 이런 기도는 무례하게까지 보일 수 있잖아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주님 앞에서예요.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요. 이것은 절대 무례한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히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제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주님의 궁휼하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그래도 여기까지 살았고 부족했지만 제가 주님을 위해 살았던 것을 제발 기억해 주셔서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예요. 절대 자기 공로나 자기 선행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0: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우리의 공로나 선행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100% 주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최소한 그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그 구원에 대한 삶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은 삶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삶을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고백해보는 거예요. 믿음의 흔적과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부족했지만 믿음의 흔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수고가 있습니다. 정말 이 기도가 너무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여러분 가운데 그 구원에 대한 반응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제가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라 주님 나 승리했습니다. 부족했지만 믿음으로 견뎌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자, 또 하나는요, 생명의 연장의 기도보다는 이것은 뭐냐 하면 주님 저를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종교개혁 한 다음에 이 병에 대한 선고를 받은 거예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주님, 그럼 왜 이렇게 저를 사용하셨나요? 이걸 뭐냐 하면은 이걸 언약적 호소라고 해요. 주님, 주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참 이게 소중한 겁니다. 주님, 제가 아직 기도해야 될 내 영혼들이 있잖아요. 주님, 저를 불러가시면 저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제게 주신 사명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영적인 명분이라고 해요. 힘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언제 힘을 잃으냐면 영적인 명분 앞에서 힘을 잃는 거예요. 사람도 명분이 있으면 논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귀가 또 죽어 끝이야 라고 하는데 나는 아직 살아야 될 가치가 있어, 사명이 있어. 이게 희숙이에요. 주님, 저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갔고 내가 이 시간 가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이 민족은 어떡합니까? 이제 종교개혁했는데 내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여기에 대한 명분이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언약적 호소라고 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힘을 줘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언약은 신실하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언약 기도, 말씀 기도인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저를 이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주님 저를 그 가정에 부르셨잖아요. 저는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셔도 괜찮아요. 이 땅 그렇게 좋지 않아요. 천국 가면 너무 좋지요. 그러나 언약을 주님 주셨으니 제 사명이 무엇인가요? 오늘 이 명분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벽은 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 벽은 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됩니다.
0: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어려움이나 고난을 자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려움과 고난이 유익은 있지만 스스로 어려움과 고난을 자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 엎드려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해요. 이게 참 비밀입니다. 평상시에 건강할 때도 물론 알면은 너무 좋겠죠. 그러나 인생에는 고난이나 염려, 불안, 어려움이 제외된 인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나이테잖아요.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건 그만큼 나이테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엎드릴 때 비로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있는 벽과 기도가 없는 벽이에요. 똑같이 벽을 향할 수는 있어요. 의사도 바라보고 내가 힘을 내야지, 용기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고난은 기도라는 프리즘을 통과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고난은 기도라는 프리즘을 통과할 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인생의 프리즘을 통과해요. 누구든지 통과하는데 그 프리즘이 기도가

0: 될 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억하신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했죠. 4절 5절 한번 볼게요. 시작.
1: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흠있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0: 자, 여러분 아마 이 구절을 아는 분들은 목사님 제가 이 구절 때문에 너무 은혜를 받은 구절입니다. 바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개정성경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 때로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 우리에겐 참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해가 안 보인다고 해가 없는 것 아니죠. 그렇죠. 부모님이 없다고 이 자리에 없다고 부모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육으로든 영으로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이 눈에 안 보인다고 내가 주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님이 내 시간표 안에 없는 것 같다고 그분이 안 계신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 하고 안 보인다 하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해볼게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간에 눈물의 기도를 드려본 적이 언제세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다 평안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평안하다고 문제가 없다고 이런 눈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가 없는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눈물의 자리가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분이 있어요. 눈물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 눈물의 기도의 자리가 없는 것이 사실 위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 그런 공간이 있을 때만이 이것을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이 그 벽을 뚫고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2: 성서 강해. 지금까지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422-4313번입니다.

CBS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엘 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좋은 하루입니다. 삼봉교회 이상감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천억짜리 예배당 건물이 있는데 세속적이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그 가운데 없다면 그것은 교회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은 없지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진심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곳이 교회일 것입니다. 오래전 교회를 탐방하면서 두 교회를 연속으로 방문했었습니다. 처음 방문한 곳은 예배당 건물은 너무 화려하고 좋은데 관광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최소 500억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주변에는 무덤들이 많았고 예배당 안에 납골 땅이 있었습니다. 또 돌로 만든 무덤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성도들이 거의 없어서 교회 입장

0: 수강료를 받고 있었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엽서나 십자가 그림들과 여러 장식품들을 팔아서 건물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방문한 곳은 주일에 그 도시의 문화회관을 빌려서 예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환대가 있었습니다. 젊은 분들의 안내를 하면서 환영해 주었습니다. 예배당 입구에서는 쿠키와 커피가 제공되었습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여러 굿즈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주로 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상징들이 새겨진 것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교제를 하다가 찬양 시작 10분 전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찬양과 함께 그 시대의 문화를 두루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조명과 음향을 활용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건물을 지어서 유지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인가? 교회 이름으로 된 동산 부동산은 없지만 기존의 여러 시설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예배에 초점을 둘 것인가? 만약 전자에 머문다면 비극일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후자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경험하면서 예배당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예배자 하나님의 임재 중심의 교회를 추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저는 삼봉교회 이상감 목사입니다.
1: 친구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아침 식사, 브렉퍼스트라는 영어 단어는 가만히 뜯어보면 조금 재밌는 말입니다. 브레이크, 깨다와 패스트, 금식이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브렉퍼스트는 밤새 이어진 공복을 깨는 첫 끼라는 뜻이네요. 아침은 밤새 멈추어있던 것들을 하나씩 깨우는 시간입니다. 블라인드를 올리고 잠든 몸을 일으키고 어제까지 이어졌던 생각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

이제 오늘이라는 첫 길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다니고 입학 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0: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Good Music Station. CBS FM.

일만 계속해도 님, 오늘 첫 곡은 내 진정 사모하는 이었죠. 예, 우리 청취자분의 아버지께서 이 찬송을 잘 부르셨군요. 9월 15일 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1004님은 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방송을 켜고 물 한 잔 마시고 철봉 매달리게 하고 요크루트에 견과류 먹고 출근합니다. 철봉은 어디 있나요? 집에 설치가 돼 있나요? 그 이렇게 문에 이렇게 문 거기 뭐라 그래야 되나요? 방문에 이렇게 매달아 놓는 실내용 철봉도 있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걸까? 부지런한 우리 애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아침 묵상의 찬송의 시간. 정미나의 Amazing Grace. 또 다른 청취자분들의 아침 풍경은 어떤가도 궁금해요.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들어오세요.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샵 9390번.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이수원님께서 Jesus Rose of Sharon, 샤론의 꽃 예수 신청하셨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Jesus the very thought of thee.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리고 이수원님 들으셨어요? Jesus the rose of Sharon. 샤론의 꽃 예수. 스케치님께서는 시흥 성천교회에 다니시네요. 성천교회가 어제부터 지붕공사를 시작했대요. 주님의 보살핌으로 안전하게 공사가 잘 마무리되기를 기도합니다. 4280님은 아이고 일이 많으시군요. 할 일이 많아서 걸어서 3분 거리 회사에 도착하셨대요. 예, 어휴, 집과 회사가 굉장히 가깝네요. 걸어서 3분 거리면. 문득 궁금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회사랑 집이 가까운 게 좋으신가요? 물론 너무 멀면 힘들죠. 굉장히 가까운 게 좋을까? 아닐까? 저는 회사랑 집이 만약에 너무 가깝다면 퇴근한 기분이 안 들 것 같고 또 회사에서 비상상황이 생길 때마다 자꾸 집이 가까운 사람을 너무 많이 부를 것 같아서 너무 가까우면 안 좋겠다 싶으면서도 또 몸이 덜 피곤하니 가까운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실제 체험자인 4280님은 어떠신가요? Singing I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신청하신 학산사님 계신데요. 우선 신청곡부터 전해드리고 나서 이 사연은 또 잠시 후에 나누죠.

종말론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에게 물었다. 천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성경적, 신학적 상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했다. 대답 대신 질문이 쏟아졌다. 여기서도 고생하는데 천국에서도 일해야 합니까? 천국은 일하지 않고 쉬는 곳 아닌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천국에서 다른 일이 필요한가요? 등등.

천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수고하고 이마에 땀 흘리면서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힘든 현실 속에서 충분히 이해할 만했다. 어떤 분이 내 생각을 물었다. 난 천국에서 이전 경력을 살려 기자로 일하고 싶다 했다. 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행복하게 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로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관계성이 변하지 않는다면 천국에서도 서로를 축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을 텐데. 다만 거기에서는 서로 경쟁하고 싸울 필요가 없으니 오직 섬김과 사랑으로만 일할 것이다.

지금의 일터에서 천국 예행 연습을 하듯이 일해본다면 어떨까? 종말에 약속된 삶을 그때까지 미루지 말고 오늘로 당겨 산다면 우리의 일과 일터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일터 신학연구소장 이효재 목사님의 천국에서도 일한다고

Goodness of God, 주님의 선하심. 7585님도 들으셨어요.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기사입니다. 매일 아침 유익하게 듣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기사님. 교통약자 이동지원차, 우리가 도로에서 종종 보는데 지나갈 때마다 아, 저 차를 특히 양보를 많이 해야겠다. 저도 길에서 자주 생각해요. 고생 많으십니다. 9월 15일 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아니,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아직도 계속 얘기를 주고 계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게 여러분께 이렇게 관심 있고 호응도 높은 질문일지 제가 미처 몰랐는데요. 회사랑 집은 가까운 게 과연 좋을까? 6512님께서는 현역 시절 말 그대로 집과 회사가 딱 3분 거리였는데 업무를 총무 일을 하다 보니까 급한 일 있을 때 좋았고 또 이런 장점이 있겠네요. 퇴근 때 집사람과 아이들을 빨리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뒷자리 3214 어린이집 다니는데요. 걸어서 20분이 걸려요. 요게 딱 좋은 것 같아요. 딸기맘님께서도 가까운 게 좋아요. 식대비랑 차비가 안 들어서 좋죠. 폴라리스님은 새벽 예배 다녀오시는데 함께 차에 타고 듣고 계시던 권사님들께서 가까운 게 좋지, 가까운 게 좋지. 연세 드신 분들께서 다 그런 말씀 옆에서 하고 계신데요. 담쟁이 덩쿨님은 일과 삶은 구분 짓는 게 가족들을 위해 좋습니다. 너무 멀어도 피곤하고 한 시간 이내가 적당한데 삶은 우리에게 그런 선택을 주진 않죠. 한 시간 반 정도 거리인데요. 교통에 따라서 두 시간 반도 걸려요. 독립문에서 분당까지 출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8시 출근, 5시까지 근무한답니다. 예, 논리적인 말씀 맞네요. 이게 처음에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회사와 집의 거리에 관한 얘기, 걸어서 3분 거리 사는 청취자분 사연이 좀 전 나왔기 때문이죠. 이분은 진짜 집은 군포이시고요. 일 때문에 오피스텔을 얻어 사신대요. 진짜 집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집과 회사가 지금은 가까운 게 좋다는 진짜 집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맞네요. 아이고야, 여러분과 한 시간 통째로 이 얘기를 나눠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Count your blessings.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새마을금고보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조금 전에 신청곡만 들려드리고 사연 소개 못했어요. 싱잉 아이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노래 주셨던 분은 학산사님이신데요. 다시 꽃이라는 동아리에서 모델 활동을 시작해 회원들과 3개월 연습해서 진짜 무대에 서셨대요. 77세에도 다시 꽃을 피울 수 있구나 깨달으며 가슴 벅찬 시간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시니어 모델이신 거잖아요. 멋지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때 시니어 모델 학원에 잠깐 다녔거든요. 모델이 되려고 다닌 건 아니고 바른 자세, 워킹을 배우기 위해 다녔었는데 굽이 높은 신을 신고 허리 꼿꼿하게 당당하게 걷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걸 우리 청취자분은 멋있게 잘하시는 거잖아요. 다시꽃 동아리 회원 우리 학산사님을 응원하면서 롤케이크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다무스꼬리 I Ever Dream 정민아의 Amazing Grace 1부 여기까지고요. 레인보우 조이포유 채널에서 2부 이어갑니다.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

0: 잘한다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 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7: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7: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7: 당연히 콤비타죠!
8: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9: 콤비타 마누카 꿀.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3: 박성태의 뉴스 쇼.
14: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인사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잠시 후에 열립니다. 특히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여당의 청문위원으로 참석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여당의 입장 직접 들어봅니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검찰 출신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어제 김지용 후보자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까지 열며 해명에 나섰는데요. 김지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쟁은 잠시 후 일부 뉴스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봅니다. 9월 15일 화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르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레노.
5: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6: 네, 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서용주 맥연구소장,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 네,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9: 운명의 인사청문회.
6: 예, 오늘 국회에서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일단 오늘 일정부터 정리해보죠.
9: 네, 오늘 하루에만 장관 후보자 3명이 동시에 이제 국회 검증대에 오르는데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고, 예, 이번 청문정국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이른바 이제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인데, 여기에 대해서 김 후보자 측은 이제 특정 업체 사적 청탁을 들어준 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전달받은 공익석 민원을 이제 시약처에 전달했다, 이런 입장이고요. 야당은 이거 단순한 민원 전달이었다면 이후에 왜 정치 후원금 문제가 등장했는지, 또 김 후보자와 양 씨 관계가 무엇이었는지, 실제로 이제 부적절한 청탁에 관여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이고요.
6: 예.
9: 그 민주당은 이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제 공개한 그 녹취와 수사자료 출처를 놓고 검찰 내부 자료가 정치권으로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 이런 걸 이제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법사위 청문회는 신약 승인 청탁 때 이제 그 수사 자료 유출, 요 두 전선 이제 동시에 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이제 김 후보자 자녀 위장 전입 문제나 음주 운전 전려, 그다음에 제넬세 대표 그 강 씨 영장 기각한 판사 아들 입법 보좌관 채용했다는 의혹, 그다음에 가족이 근무한 발달 장애인 지원 기관 관련 의혹 등 이 부분도 이제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6: 예, 오늘 관심은 일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같이 실시되는 청문회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있으니까.
9: 네.
6: 이분들은 어떤 쪽이 쟁점입니까?
9: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 관심을 덜 받고 있긴 한데, 이영희 후보자는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건 부동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2009년 경기도 과천 아파트를 4억 2천에 매입을 해서 17년간 보유를 했는데 실제 거주는 4개월에 불과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6: 예. 그러니까
9: 정부가 지금 강조하는 게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정책 수장이 될 사람이 4개월밖에 거주하지 않았던 거 이거 잘 부합하느냐, 이런 문제를 삼고 있는데, 후보자 측은 이제 세종 시와 해외 근무 등으로 이제 실제 거주가 어려웠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지금 정부가 이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할 경우 이제 재정 건전성과 어떻게 좀 균형을 맞출 것인지, 또 물가 내수, 부동산 정책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이제 정치 자금과 이제 부동산 문제가 쟁점인데, 국회의원 시절에 이제 한 컨설팅 업체에 7천만 원의 의정 활동 용역비를 지급했는데, 이 업체 법인 등기상 주소지가 공실이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6: 예.
9: 그래서 이게 실제 용역이 이뤄졌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건데, 이 후보자 측은 이제 정책 환경 분석과 홍보 자문 등을 실제로 이제 제공받은 정상적인 계약이었다, 이제 반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서울 홍제동 아파트에 4년 정도 거주한 뒤 이제 지역구인 경기 의왕에 이제 전세로 살면서 그 앞서 그 홍제동 아파트는 계속 보유한 것을 두고서 야당에서 이거 갭투자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 예, 다른 두 후보자의 청문회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김승원 후보자가 일단 쟁점입니다. 네 분 패널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당이 김승원 후보자의 어떤 점을 제일 집중적으로 파고들지, 이거는 야당 패널인 정광재
10: 수장님
6: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10: 뭐 어느 정도 그 인사청문회는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봅니다. 아까
4: 운명의 인사청문회라고 했는데 예. 뭐 답은 정해진 인사청문회 같아요. 인사청문회가 아무리 뭐 치열하게 논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지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제기됐었던 의혹들 외에 플러스 알파가 나올 거냐 말 거냐 이게 관건인데 워낙 그 한동훈 의원이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다 공개했었기 때문에 추가로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뭐

0: 가 공개된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1: 예.
0: 다만 뭐 그 공개 질의했었던 브로커 양모 씨의 자택에 방문했었느냐, 사진을 찍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물었었는데 김성원 의원 아직 아무 답변도 안 했었거든요.
1: 예.
0: 관련해서 뭐 추가 질문들이 좀 나오겠죠. 좀 곤란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원 후보자가 아직까지 답을 못한 것은 두 가지 이유겠죠. 하나, 실제로 사진을 찍었다. 두 번째,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한동훈 의원이 어떤 카드를 갖고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일 텐데 이게 제일 관심이 많이 쏠릴 것 같고, 추가로 뭐 주가 조작 피해자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했었으니까
1: 예.
0: 처음에는 불법 로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면 이후에 김승호 의원들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었다. 특히 93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임상시험 대상이 돼서 주사까지 맞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나와서 과연 그 김승원 후보자가 지명은 받겠지만 정말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연론은 더 악화될 것 같다.
1: 네. 청문회를 통해서 소명된다기보다는 여론이 악화될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소영주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2: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다, 좋지 않은 건 맞죠. 한동훈 의원이 부지런히 소문을 내고 여론을 악화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우리 언론도 그렇고 사실 민주당에서 한동훈의 서동요식 여론 몰이에 놀아났다.
1: 예.
2: 하지만 오늘 15일 날은 객관적 사실을 다투는 날이라서 뒤늦게라도 그 이 객관적 사실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한동요가 이제 뭐 소문에 불과했다는 게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돼요.
1: 사실 아, 서동요가 아니고 이제 한동요가 한동요죠, 지금 불협해지고 있다.
2: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막 이게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 여론 사실이 아닌 여론 속에서 계속 인상 비평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뭐 얘기를 했던 것이 저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제가 당황했던 한동훈 의원의 문제제기는 하나도 없어요.
1: 예.
2: 그냥 친했다 양모 씨랑 그리고 그 민원 이 절차 자체가 사적 질문에 썼다 외에는 뭐 주가 조작, 독약, 로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다 뭐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고, 마지막에 지금 사진 얘기를 했어요. 집에 갔냐? 아직도 대답 없다. 아마 청문회에서 대답을 할 것 같아요.
1: 예.
2: 왜냐하면 그 집에 간 사실에 대한 여부와 그 배경까지 충분히 있는데 한동훈 의원은 그거를 양모 씨, 양수진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던진 질문인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는 판단에서 아마 김승훈 후보자가 답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1: 그러면은 그 한동훈 의원이 처음 제기한 양모 씨와 단둘이 집에서 찍은 사진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2: 네.
1: 김승훈 후보자가 사실대로 얘기하면 충분히 소명이 될 거다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는 건가요?
2: 그렇죠. 충분히 소명도 될 뿐더러 한동훈 의원이 그동안 얼마나 정말 낙인 찍기에 몰입했었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다.
3: 뭐예요 근데?
2: 있습니다.
1: 근데 지금 사진, 알고 하시는 얘기잖아요. 네.
0: 사진과 관련해서는 부적절한 관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진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1: 아니다.
0: 이 로비의 본질이
1: 네.
0: 김승원 의원이 자기가 친한 관계에 있는 양모 씨를 도와주기 위해서 양모 씨가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받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왜 도와줬겠느냐. 그러니까 그건 뭐 친한 후배 이런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 그게 남녀 관계로서가 아닙니다.
1: 예.
0: 그런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고.
1: 말씀은 이제 양모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부각시키려는 게 아니고 그만큼
0: 친밀했다.
1: 사적으로 친밀한 예. 관계였다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한 거였다는 말씀이시고요.
0: 한동훈 의원의 공격에 대해서 민주당 측 패널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동훈 의원이 공격하는 거 전혀 타격감 없다. 그러나 지금 형성되고 있는 여론을 보십시오.
1: 예.
0: 그 여론을 보면은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타격감 없고 가십성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의 형성된 여론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무조건 한동훈 의원이 뭐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민주당에서 대응하는 것은 좋은 대응은 아닌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까지는 이제 야당 당원이 공격하고 여당 당원이 방어하는 가상의 청문회를 두 분이 해봤는데 지켜보신 김민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3: 두 분이 이제 소장님들이기 때문에 네. 평소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1: 네.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네.
3: 연구 성과가 지금 상당히 예.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아니다. 네. 저는 이제 평론가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청문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1: 지금 뭐 이 정도면 순한 맛이에요.

0: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친한 후배보다 더 깊은 관계라는 건 뭡니까 그러면? 형제 자매라는 겁니까?
1: 꽤 친한 관계. 예.
0: 꽤 친한 후배, 덜 친한 후배, 아주 친한 후배 뭐 이렇게 구분해야 이 민원이 적절한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예. 뭐 친한 건데 그냥 친하다고 하면 그러니까는 그게 결국은 이제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는 부적절한 관계 아니야? 이걸 의도를 안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의도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1: 예.
0: 그러면 이게 청문회라기보다는 일종의 선정적인 어떤 얘기가 오가는 진흙탕 싸움에 불과한 게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예를 들면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민원 들어주는 과정에는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청문회에서 뭐 추가적인 뭐 새로운 팩트를 얘기한다거나
1: 예.
0: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게 확인되지 않았던 것들이 확인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오늘 분위기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소장님 서영조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 한동훈의 한동효다. 근데 이게 한동훈 청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예. 여당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한동훈 하면 이게 오히려 이제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가 맞느냐라는 의문이 커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안 좋을 거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이 집권 세력 입장에서 안 좋은 상태로 이 청문회는 지나가고 아마도 임명 강행하는 이러한 인재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1: 예.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은 강행될 것이다 라고 김이나 평론가님은 보시는군요.
0: 그렇게 봅니다. 네.
1: 정 소장님도 그렇게 보세요.
2: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요식행위의 요식행위. 인사청문회다. 이게 뭐 운명의 인사청문회라면 이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운명이 바꿔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예.
2: 그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법무장관이 되는 걸로.
3: 민주당의 통화한 어제 의원도 김승원 후보자 이제 우리의 마지노선이다.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후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3: 조금 전에 김민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21분 전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1: 21분 전이면 7시 조금 전에.
3: 네. 그래서 예. 한동훈 의원이 이제 제기한 김민석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장문의 글을 남겼는데 그중에 이제 오늘 청문회 관련해서 하나 좀 언급을 하면은 검찰 내부 자료 불법 유출 사건의 주요 관련자나 피의자로서 법적 절차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이제 한동훈 의원에게 하는 예. 말이죠. 그래서 공당의 대표로서 사적 인연의 감정은 배제하고 한동훈 자료 유출 게이트는 엄정히 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건 이제 오늘 청문회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청문위원들한테도 이런 메시지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걸 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요.
1: 예.
3: 그래서 오늘 청문회 사실 한동훈 의원은 청문위원이 아니라서 들어오진 않지만 오늘 청문회 그 전선은 한동훈 대 민주당 의원으로 이제 그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CBS 단독 보도 하나 좀 전해드리겠는데 예. 오늘도 하나 나온 걸 보면은 이제 서부지검 수사 기록을 보면은 검찰도 2023년 11월에 김 후보자 그 업체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이제 과장된 자료에 속았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도 그렇게 봤다는 게
1: 예.
3: 이제 수사 기록에 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이런 점들을 이제 오늘은 집중적으로 검찰이 좀 무리하게 수사했다. 이런 자료 유출이 어떻게 이뤄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김이나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오늘은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고 물론 이제 검찰 내부 자료가 어떻게 유출됐느냐 이것도 따져본다 그러면 별개의 트랙으로 이건 따져봐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메신저 공격으로 그냥 사안 자체를 덮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도 좀 많아요.
0: 물론 이제 여당이 이 한동훈 의원 얘기만 하지는 않겠죠. 오늘 뭐 중앙일보 보도 보니까 김승원 후보자가 따로 이 예상 질문과 답안 요거를 자료를 만들어서 여당 의원들에게 배포를 했다.
1: 예.
0: 이런 내용도 있던데 그 질문과 답변에 써 있는 방어 논리들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러려고 뭐 배포를 했겠죠. 이게 적절하냐는 떠나서. 근데 결론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지금 김민석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공격하는 것은 이게 당연히 지금 말씀하셨듯이 검찰 자료가 왜 유출됐느냐에 대해서는 밝혀야 되지만 그 뭐 유출이 된 건지부터 시작해서 그 검찰에 기소를 하겠다라는 처리 계획서가 포함된 거는 이거는 이제 상당한 의문을 남기는 거잖아요.
1: 예.
0: 이건 밝혀야 되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명확하게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막 지나갈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은 한동훈 키워줬다 이런 평가만 남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여당이 상당히 이제 그 셈을 잘 해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4: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김승훈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모든 걸 바쳤어요. 법적 책임까지 부담하면서. 근데 결국에는 한동훈 의원 때문에 김승훈 후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됐어요. 한동훈이라는
1: 예.
4: 상징성은 윤석열 검찰의 아주 황태자였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모든 걸 관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윤석열의 법무행정의

0: 꼭대기에 있었던 사람에게 지금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다. 이 구도는 정치적으로 있을 수 없는 구도가 돼버린 거죠.
1: 지금 말씀은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이 문제를 한동훈 의원이 주로 제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결집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인 거죠?
0: 그래서 저는 이게 김승훈 후보자 청문회지만 제가 이제 뭐 예측키는 한동훈 청문회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허위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수사 자료 유출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에 대해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저는 한동훈 의원이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게 감정광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언들이 보면 그 단어들이 좀 여기에서도 말하기 부적절한 단어들을 막 쓰잖아요.
1: 예.
0: 치아 얘기도 하고 뭐 그래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감정광이 되다 보니까 본인 절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본인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인사 청문회 자료가 기자 언론사에 갔다고 해서 개인정보로 법적 책임 묻는다고 저 고발 고소를 삼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50일 만에 그 언론사랑 관련자도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약식 기소가 되죠.
1: 예.
0: 그냥 그 정도로 개인정보나 이런 게 민감했던 사람이 입장을 바꿔서 본인이 정치기들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하게 가는 것들. 저는 이게 근데 제가 처음에 봤지만 본인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일 거다.
1: 관련 내용으로 민주당 지지층 결집할 수 있지만 민주당 지지층 빼곤 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않냐.
0: 그럴 수 있죠, 뭐.
1: 이런 얘기가 있어요.
2: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서용주 소장 말씀하신 거에 앞부분 정말 동감해요. 한동훈 의원이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정치인들이 똘똘 뭉쳐서 야 여기서 밀리면 큰일 나겠다. 그러면 진짜 이재명 대통령 레임덕 오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정파적 이익을 대변해서 김승원 후보 지키기에 나선 거잖아요. 이게 역설적이게도 한국 정치의 비극과 퇴행을 가장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문제 제기하는 것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편끼리 뭉쳐야 돼. 이게 가장 나쁜 거 아닌가요? 지금 민주당이 이것을 그런 식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나오는 대응 전략이라는 건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라기보다는 한동훈 의원이 뭐 말하는 것도 좀 기분 나쁘고 얘기하는 그 출처도 범법행위가 있는 것 같고 그러나 한동훈 의원은 면책특권 뒤에서 이걸 공개한 게 아닙니다.
1: 예.
2: 그 관련해서 법적 책임을 물으면 되는데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공격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더 뭉쳐야 한다. 이런 그 진영 논리가 한국 정치의 비극이죠.
1: 기본적으로 한동훈 의원 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 얘기는 여기까지 말하고 물론 한동훈 의원이 야권의 유력 정치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번 일을 통해서 뭐 자질이랄지 여러 가지를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주요 쟁점은 아닌 것 같아요.
3: 그 부분과 관련돼서 그 양날의 검이 있는데 결국 또 한동훈 의원 얘기여서 죄송하지만 이게 검사 아니냐 이 사람은 예. 검사 출신의 한계이다 이런 평가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런 평가가 있고 하고 이걸 넘어가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뭐 그렇구나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계속 지금 이 저명한 박성태 뉴스쇼 이 가장 훌륭한 프로그램
1: 거기까지는 맞아요.
3: 네, 네. 그렇죠. 네, 제가 팩트만 지금 얘기하고 예.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도 한동훈 얘기를 계속 함으로써
1: 그래서 제가 그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얘기는 여기서 끊겠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1: 왜냐하면 네. 중요 콘텐츠가 있는데 이제 메신저 논란으로 계속 덮는 거는 사실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뉴스가 또 중심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3: 그렇습니다.
1: 여기서 야. 끊고 김승원 후보자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서면 답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정광재 소장님.
2: 아니 지난번 그 당대표였던 정청래 당대표가 됐었을 때 악수도 사람과만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국민의힘을 상대로 얘기했었던 거 아닙니까?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당시에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 위헌정당 청구 이런 거 엄두도 못 냈어요. 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런 논란 속에서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하는 분이 그 제일 야당을 상대로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본인이 그 법무장관이 됐었을 때 이렇게 나설 수 있을까? 저는 지금은 어떻게든 본인의 그 진영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서 여론을 지금 굉장히 압도적이란 말이에요. 반대 여론이. 그러니까 진영 지지자라도

0: 시키면 이 정도 위기는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무장관이 됐을 때 이거 아무리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되지 않는다는 거 본인이 법조인 출신으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1: 예, 약간 결집을 위한 의도가 반영됐다라고 보시는 거고 김민하 평론가님은요?
2: 근데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이잖아요.
1: 예.
2: 질문이 이제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김승원 후보자가 이 답 외에는 다른 답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정당해산 청구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이거를 뭐 예상해가지고 답변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는 정당해산 청구 꼭 할 겁니다. 이것도 무슨 뭐 내용이 있어야지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있었다라든가 뭐 등등의 내용이 있어야지 이제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국회의원 한 명, 정치인 한 명으로서의 뭐 평가에 대해서야 예. 국민의힘은 정당해산 청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정치인으로서는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청관 후보자로서는 이 얘기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럼 검토를 해야지 그러면 뭐 안 합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게 쟁점화 된 것 자체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 자체가 어떤 지금 이 김승원 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김승원 장관 체제의 법무부가 어떤 뭔가를 할 것이다라고 예단하는 거는 좀 과한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사실 따져보면 원론적인 답변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2: 그렇죠. 근데 워낙 이제 민주당이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뭐 반발할 수는 있겠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나 싶은 거죠.
1: 서영 소장님,
3: 저는 그냥 뭐 답을 안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굳이 이게 이제 본질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정당해산이라는 건 정치적 영역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한 거는 뭐 좀 부적절하다든지 아니면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요즘 쓰잖아요.
1: 예.
3: 이런 부분들은 답변이 제한되는 거예요. 정당해산에 대한 것들은 이게 법무부 장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검토해 갔다면 벌써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1: 예.
3: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지혜롭게 가졌으면 좋았겠는데 김민하 평론가 말대로 너무 원칙적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오늘 같이 청문회가 열리는 후보자가 이영일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소영 중기벤처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같이 열리는데 정광재 소장님이 야당 입장에서 이 사안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인 게
0: 아니, 특별히 두 분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3: 관심 없어요.
1: 통과한가요?
0: 뭐 통과되겠죠.
1: 아, 예. 관심 없다. 예.
0: 제가 제 경제부처도 좀 출입했었는데 예. 과거 역대 어느 경제부총리보다 이영일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이제 부총리가 된다고 했을 때 이 경제정책의 무게감 이런 것들은 좀 걱정이 돼요. 워낙 청와대 그 김영범 정책실장이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너무 그립을 세게 쥐다 보니까
1: 예.
0: 그 전에 있었던 경제부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인데 그분은 그래도 뭐 좀 뭐 목소리를 내려고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영일 경제부총리가 됐었을 때 과연 청와대 정책실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청와대가 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현장의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까 이건 좀 걱정돼요.
1: 얼마나 현장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눈에 띄는 낙마 사유까지는 현재는
0: 왜냐면 다른 분들이 너무 부각돼 갖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의혹이라는 게 정말 좀 티끌만 해 보여 갖고
1: 알겠습니다.
0: 드린 말씀입니다.
1: 어떻게 보면 또 제대로 스크린을 좀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2: 예. 네. 아, 근데 제가 이 방송 준비를 위해서
1: 예.
2: 아 과연 이 후보자들에게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오늘 어떤 태도로 보도들을 하고 있는가 언론이
1: 예.
2: 신문을 쭉 봤는데 신문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1: 신문을 쭉 봤는데 예. 신문도 관심이 없군요.
2: 이 내용을 내가 알아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 저명한 프로그램 박성태 뉴스에서 얘기를 해야겠다
1: 예.
2: 생각을 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신문에도
1: 내용이
2: 신문 내용이 없고 막 한바닥 김승원 후보자 의혹을 막 정리를 하고
1: 예.
2: 이것만 있어서 야당도 이제 비슷한 태도일 수밖에 없겠다 싶고 말씀하신 대로 제기된 의혹이라는 게 지금 그렇게 뭐 장관 후보자 낙마 사유다 이렇게 보기는 더 어려운 내용들이고
1: 예.
2: 자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영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부처에서 최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고
1: 예.
2: 이 사람은 나중에 장관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러한 예정에서 온 사람이고 이소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어떤 중도적인 영역에서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 벤처기업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그 상당한 활동을 해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질 문제를 제기하기도 좀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뭐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은 거죠.
1: 알겠습니다.
3: 저는 이영희 경제부총리 후보자하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 두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 평은 한 줄로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내려고 노력했다. 내용 자체가요. 그냥

0: 억지로 짜냈습니다. 이소영 후보자만 딱 얘기하면 홍대동에 이게 전세 대출 끼고 집을 샀는데 의왕으로 가면서 여기를 안 살면서 놔뒀다.
1: 예.
0: 이게 사실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그 예비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의왕에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1: 예.
0: 홍제동에 출퇴근할 수 없으니 여기를 전세를 7년 동안 놓고 의왕에서 의정활동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의혹이라고 꺼낸 최수진 의원이 참 많이 짜냈구나. 그러니까
1: 예.
0: 없어요.
1: 없다.
0: 없어요 진짜로.
1: 알겠습니다. 예. 뭐 비거주 1주택 가지고 공격은 할 수 있지만 뭐 낙마 사유가 된다거나 그럴 건 아니고 또 이수영 의원의 경우는 필요한 비거주 1주택이었다라는 그렇죠. 말씀도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광고를 듣고 여론조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2: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3: 당연하죠.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예. 최근 여론조사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에서 11일 ALS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3.8%로 나왔습니다. 부정평가는 63.3%. 거의 두 배가 높은데 일단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6%포인트 떨어져서 9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사실은 저는 ALS 조사 같은 경우는 뭐 양쪽을 비교하는 거는 잘 않고 왜냐하면 고관여층 참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다만 추세에서는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추세는 하락이라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먼저 서영수 소장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0: 점점 이제 황색 신호등에서 적색 신호등으로 가는 느낌. 이게 등락이 어느 요인 때문에 확 떨어졌다 확 오르고 이러면은 이게 그냥 이런 추이들을 한 요인으로서 그 상쇄시킬 수 있어요. 그걸 해소하면. 근데 이거는 꾸준히 지금 9주째 2% 3%씩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1: 예.
0: 이건 좋지 않은 신호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몸 깊숙이 뭔가 뽑아야 될 가시가 있지 않냐. 그 가시가 몸에 박혀서 계속해서 염증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좀 진단을 내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부동산이나 주식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깊숙이 박힌 가시라서 조금씩 변하겠지만 사실 단박에 뽑을 수 있는 가시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인사 문제 같은 것들.
1: 예.
0: 그다음에 최근에 그 2030 여성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사실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보안 문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정부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폐지에서 이미 민심을 잃었지만 그거를 보완할 것들을 정부에서 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1: 예.
0: 그런 부분. 그리고 가장 큰 화두는 이번 용해인 후보자의 어떤 인사에서 화두가 됐던 공정의 문제입니다. 저는 젊은 층의 이 지지율이 대폭 급락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에 공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들은 공정한가? 이 정부는 말로는 공정하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피부에 느껴지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했을 땐 저는 그 뭔가를 잘하려고 꽃을 꼽지 말고 가시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중에 젊은 층의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씩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1: 예.
0: 최근에 용의 노보자가 그 첫 번째 가시였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최근에 논의되고 있다고 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금투세 과세 문제. 이게 이제 주식시장 금투세하고 불공정하다고 거의 한 1,000만 가상자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 특히나 가상자산을 통해서 자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젊은 층은 이 정부는 불공정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여기에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1: 예.
0: 이번에 저는 이 지지율 하락을 통해서 대통령이 국민과의 기자회견을 소통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조그만한 불공정의 이슈들을 뽑아서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 됐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반등의 예. 포인트를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 정광재 소장님.
4: 리얼미터 기준으로 9주 연속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지난 9주 동안 두 달 좀 넘는 기간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 정치 행위 가운데 민심에 부합해서 움직인 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첫 번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부동산

0: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는다고는 하지만 공급과 관련해서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게 지금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 조정식 국회의장이 얘기했었던 게 그러니까 본인의 연임과 관련한 문제와 관련해 얘기한 것도 본격적으로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본인이 끊어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프랑스 가셔서 현행 헌법상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라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1: 예.
0: 나는 연임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신변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고요. 보안수사권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근 2개월 내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거 보안대책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해서 용인했잖아요. 사실상. 이런 것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여론과 완전히 반대의 길을 택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뭐 그야말로 연못구호 같은 상태죠.
1: 예. 김민하 평론가님.
2: 이 뭐 지지율 하락의 원인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거의 지겹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 주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지층이 충분히 결집하지 않는다까지.
1: 예.
2: 근데 그게 이제 본질적으로 뭐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원래 이재명 대통령의 강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민주당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사실관계를 떠나서 민주당은 뭐든지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다음에 뭐 규제를 좋아한다. 그다음에 어떤 뭐 이 이념에 사로잡혀서 실용적인 어떤 경제나 이런 것들은 등한시한다 등등등등
1: 예.
2: 이런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래서 실용적인 뭔가를 할 것이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중도층 포괄하는 이 기대가 있었단 말이죠.
1: 예.
2: 근데 요 기대 요게 요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기대고 중도층을 이제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노선인데 이게 안 좋을 때는 거꾸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도층이 볼 때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는 것 같냐면 이게 전형적인 그 부정적 이미지에 민주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되돌아가고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게 지금 예. 정강교 소장님이 쭉 얘기한 스토리거든요. 이 얘기인 것 같고 지지층이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를 공략한다고 그랬는데 별로 공략하지 못하고 결국은 민주당을 떠나는 거냐 이것만 남아가지고 지지층은 여기에 대해서 균열이 일어나는 것 같고
1: 뭐 코어 지지층의 요구와 다른 길로 가는 거냐 이 말이네요.
2: 지금 뭐 예. 당내에서 좀 이따 얘기할 것 같지만은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강점이었던 게 지금 약점화되면서 전반적인 이게 제가 이렇게 비유하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발성 장기부정 같은 양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를 반전을 하려면 다시 약점을 강점으로 되돌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된 어떤 의견의 일치가 있어야 되고
1: 예.
2: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노선에 대한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설득력을 갖고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 이 민주당이 이렇게 4분의 1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노선 다툼하는 이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뭘 얘기해도 지금 예를 들면 세금을 매긴다고 해도 난리가 나고 세금을 안 매긴다고 해도 난리가 납니다.
1: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든 뭐 소통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해야 됩니까?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2: 대통령은
1: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2: 태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과 나는 달라지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달라지겠다고 그러니까 하는 거에 대한 핵심이
1: 저는 달라질게요라고 대통령이 얘기하긴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2: 달라진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죠.
1: 얘기해야 된다.
2: 지금까지의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면 예. 그 부분은 내가 바뀌겠다. 이렇게 얘기. 그리고 그 바뀌는 태도에 사실 저는 연임 개헌 문제나 공소 취소 얘기는 사실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예. 연임 개헌에 대해서 이 연임을 안 한다고 해라. 연임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왜 자꾸 안 하라고 그걸
1: 예.
2: 얘기하라고 합니까? 하지만 예. 그걸로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내가 바뀐다.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태도를 내가 바꾼다. 그리고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나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소재가 이걸로는 이제 연임 개헌 문제나 공소 취소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1: 드러나야 된다.
2: 예, 저는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1: 예.
0: 윤건영 의원이 그 페이스북에 그 요지에 글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동안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보다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역전된 지가 한 2, 3주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핵심에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인 신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1: 예.
0: 이것에 대해서

0: 본인이 얘기하라는 요구가 민주당에서 많아질 거고, 그거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면 여기 그 국정 지지율 반전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1: 얘기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 얘기는 할 것 같은데요. 그 방식은 국민의힘이나 일부 조금 무례한 사람들의 요구대로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무례하죠. 예를 들면 연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연임 없다라고 소리쳐라고 하는 것들은 무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웃으면서 연임 없습니다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공소취소 같은 거는 저는 뭐 한번 거론할 것 같아요. 하도 예. 워낙 그 당내에서도 추진했던 현상이고 이 공소취소가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를 하려면은 한 번은 넘어야 될 산이기 때문에 이게 내 공소취소권이 아니다. 모든 국민들에 있어서 잘못된 조작기소로 바로잡는 것인데 그 중에 내가 될 수도 있지만 나를 위한 조작기소는 그래서 특검법 아니다 여러 개 얘기는 하겠죠. 그런데 예. 이 두 가지는 사실상 저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질문들 속에서 이미 몇 번 녹였는데 공식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저는 당내 문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1: 예, 개혁에 그러니까, 대한 방식
2: 예,
1: 뭐 이런 거군요.
2: 개혁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불협화음이 크고 그러니까 당내에서 의견을 주는 걸 넘어서서 무례해졌어요. 이 무례해졌다는 건 서로 죽이겠다고 지금 덤비는 사안이라서 이러면 국정 운영을 우리 안에 진영 싸움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 얘기를 아마 이번 기자회견 때 작정하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관련된 뉴스가 바로 이어집니다. 뭐냐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했죠. 이 내용 짚어보죠.
3: 네, 원래 이제 어제 오후에 국회 그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제 추가 검증에 들어가면서 좀 제출이 늦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김지용 변호사 이제 당시 청와대가 지명하면서 설명했던 거는 수사 법률 전문가로서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 내 강경파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 등에서 이제 상당히 좀 반발이 거셌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김 후보자가 검사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 재직 당시에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이라고 하죠.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는 점 그리고 2022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에 검찰의 보안수사권까지 없애면 경찰 수사가 부족한 경우 진범이나 공범을 밝히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었던 점 때문에 이제 강경파들 중심으로 반발이 있었던 건데
1: 예.
3: 추미애 지사나 뭐 김용민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은 검찰의 수사권을 줄이기 위해 만든 중수청인데 그 개혁에 반대했던 검사가 초대 수장이 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지금 공개적으로 해왔었던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 내에서도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앞서 저희가 지지율 얘기도 했지만 여권 내부의 반발을 좀 무겁게 보고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다. 특히 이제 중수청은 검찰개혁의 상징성이 큰 기관이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는 기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조금 이 시간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김지용 후보자도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네. 본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혔어요.
3: 그러니까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제 두 가지 핵심 논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는데 일단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과거 보안 수사권 폐지에 이제 반대했던 거에 대해서도 이거는 검찰을 위한 게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런 거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가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법을 개정한 만큼 입법 취지를 존중하고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 친윤 검사 아니냐 이런 비판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구체적으로 반박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첫 검찰 인사에서 자천이 됐고 1년 뒤인 2023년 9월에 검찰을 떠났다 이런 점들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런데
1: 예.
3: 지금 정치권 분위기 물어보니까 이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토가 곧 이제 지명 철회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청와대도 공식적으로는 인사와 관련된 상황이라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민주당 내 의원들도 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 이거는 한 텀 쉬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또 근데 또 지금 워낙 강경파들이 주장이 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강경파들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일단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고요. 김지용 후보자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친윤이 아니다 좌천됐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상황 중에 하나는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한 행사에서 김지용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강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어요. 이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시 이제 내란 세력 옆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느냐라는 게 이제 추미애 지사의 표현이었습니다.
4: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뭐 도지사로서 정견을 밝힐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내용이라면 제가 볼 때는 경기도민들도 그렇고 일반 유권자들도 지겹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1: 어떤 내용이 지겹다는?
4: 제가 뭐 영화 어벤져스를 뭐 이렇게 좋아하지만은 타노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1: 타노스. 네,
4: 예. 손가락 튕기면은 세상이 멸망해요. 이거 엄청난 빌런이죠.
1: 예.
4: 근데 걔를 이겼지 않습니까? 그럼 어벤져스가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어벤져스 또 합니다. 그 로다주가 아이언맨이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으로 또 등장합니다.
1: 아 예.
4: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느끼는 감각이 아 이거 뭐 언제까지 할 거야 이게 있거든요. 아 그 검찰 개혁이 수사 기소를 분리해 가지고 완성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1: 예.
4: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과거에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던 그 당시에 뭐 소위 말하는 뭐 추윤 갈등이니 뭐니 해서 시끄러웠던 그 당사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권자들이 또 추미애 지사가 이런 얘기를 또 한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추미애 지사의 입장에서 경기도정에서 아주 성과를 잘 내면 추미애 지사한테 저런 면이 있었네 사람들이 놀랄 텐데
1: 예.
4: 그게 아니라 아 역시 추미애 지사는 원래 이랬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별로 추미애 지사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앞으로의 이 로드맵에도 별로 좋을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논란만 크게 일으키고 오늘 무슨 뭐 어제 오늘 신문 일면이 다 여당 내분 이런 거거든요.
1: 예.
4: 이런 거에 대한 꺼리만 주고 이런 것들이 별로 좋게 평가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뭐 타노스 나오고 빌런 나와서 추미애 지사를 타노스나 빌런에 비유하는 거야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제 왜 계속 나오냐 어벤져스가.
4: 영화 또 나옵니다.
1: 아, 거기에 네. 방점이 있었군요.
4: 제가 뭐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1: 예, 알겠습니다. 어벤져스 왜 또 나오냐. 추미애 지사가 왜 또 나오냐 이거였고요. 예. 성규수 소장님.
2: 이게 어벤져스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어벤져스라기보다는 일단 첫 번째 도지사입니다. 도정에 집중해야죠. 왜 정치권에 기웃거릴 것 같으면 도지사 출마를 했어요. 그러면 1200만 이상의 경기도민에게는 할 일이냐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사실 그래도 당의 중진이었어요. 그럼 현재 지금 우리 진영이 분열되고 있고 서로 다름을 가지고 무례한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파괴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중간에서 뭔가 이거를 접합시키고 봉합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더 날뛰어요.
1: 예.
2: 지금 이 정부가 1년 한 4개월 5개월 돼가는데 이런 진영 내 갈등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추미애 의원이 딱 등장해서 우리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자. 그러면 이 검찰개혁이 이제 마무리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처리하자. 내가 법무부 장관도 해봤고 법사위원장도 해봤지만 검찰개혁은 완수됐다. 수사기소로. 그리고 직제개편이라는 중수처장 인사 이 부분은 우리가 정부를 믿고 가보고 실무자들은 꼼꼼하게 이런 부분을 챙겨보자. 이러면은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1: 예.
2: 근데 그냥 거기에다가 내란 세력에 엎여서 천정을 하고 사죄하세요 이렇게 대통령한테 하면 본인은 향후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세력의 반대편 쪽에 선두주자로 나올 수 있어도 천체를 다 깨는 또 판을 깨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 판을 깰 수 있다.
2: 또 등장하는 판깨기.
1: 판깨기.
2: 예, 또 예. 주인공이 됐다.
1: 정광재 소장님 흐뭇하게 웃고 계신데.
0: 아니 김지용 예. 후보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다 추미애 경기지사 얘기를 하고 계신
4: 질문이,
0: 거예요?
4: 질문이 그래요.
1: 네, 질문이. 저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4: 저는 책임입니다.
0: 사실 김지용 후보자 있잖아요.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게 앞으로 검찰 대신해서 중대범죄를 수사해야 하는 곳이에요.
1: 예.
0: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실형 노선을 얘기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 거기에 써야 된다. 이런 식의 인사정책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검찰 출신 중에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가장 적임자라고 하는 김지용 변호사를 임명했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 나오니까 이것도 지지율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판단해갖고 다시 한번 검토해보라고 한 것 같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이번에 집권한 이후에도 내란 청산과 검찰개혁이라는 과거 이슈에만 매몰돼 있지 과연 앞으로 뭘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걸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김지용 변호사를 중수청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논란이라고 보고 여기 또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검찰개혁이라는 이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는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또 이거 꺼내든 거예요.
1: 그분들이 누구예요?
0: 어벤져스가 끝나자고 계속 나온다고 했잖아요. 추미애 의원,

0: 경기지사가 거기서 왜 나옵니까?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이 지지층의 균열이 오면 이재명 대통령 뭐 지금 집권한 지 한 1년 3,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진짜로 레임덕, 조기 레임덕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1: 예.
0: 그리고 진보 진영 내의 균열이라는 게 밖에서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하구나. 지난 그 당대표 선거 때도 정청래 후보가 46%를 얻었는데 당시에 뭐 여론 지형이나 이 패널들 평가하는 것만 보면 정말 정청래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9대1로 형성돼 있었잖아요.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46%를 그 정청래 진영에서 얻었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내 존립 기반이라는 게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만해 보이니까 추미애 경기지사가 덤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2: 민주당에서도 이제 고민이 느껴지는 게 이제 김지용 후보자를 이제 지명을 했을 때 앞서 공수처 사례가 이제 그 사례가 됐다는 거예요. 공수처 이제 판사 출신을 앉히니까 뭔가 좀 초반에 좀 성과가 없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잖아요.
1: 예.
2: 그래서 아무래도
1: 수사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2: 그렇죠. 검사 조직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주 행안위 의원들은 대체로 박주민 의원 빼고는 아, 이 사람 지켜야겠다 이런 의견들이
1: 예.
2: 많았다고요. 근데 이 그 추미애 지사 이 반발로 인해서 약간 좀 이제 쉬어가는 모양새가 됐는데 어쨌든 초기에 안착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공소청, 준수청, 검사들 이제 반발이 큰 상황에서 초기에 좀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데 이제 검사 출신을 기용한 면이 있는데 그런 이제 현실적인 고려도 있고요. 그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도 당내에서도 근데 이게 추미애 지사가 자꾸 대통령과 직접 싸우는 모양새를 만드는데
1: 예.
2: 중간에 추미애 지사와 이제 맞붙어줄 사람이 지금 없는 게 좀 답답하다.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가 제일 원하는 게 대통령과 싸움으로써 몸값을 올리는 거일 텐데 지금 그걸 중간에 막아준 사람이 없는 것도 좀 답답하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 저는 제일 문제가 이 싸우는 걸 즐기는 지지층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즐겨요. 저는 이렇게 쭉 보면은 뭔가 대립되고 갈등이 멈추는 거를 불안해하는 이 우리 진영 내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4: 갈등이 멈추면 이걸 권태로 인식한다. 뭐
3: 그렇죠.
4: 이런 건가요?
3: 뭔가 이게 뭐 다이나믹하지 않고 살아있지 않고 본인들이 참여할 만한 전장터가 없고 구경 토가 없는 거예요. 콜로세움이
1: 예.
3: 사라지는 걸 두려워하는 지지층. 근데 저는 정치인들이 그런 걸 과감히 끊어내야 됩니다. 왜 싸움을 해야만 정치가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1: 예.
3: 평화로운 시대도 존재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런 지지층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정치인들 특히나 더 이 중진 의원들이 절제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지금 현재 이 정부를 흔드는 그런 판단들을
1: 예.
3: 하는 거에 아쉬움을 느끼고 제가 중수청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 중수청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공소청에서 중수청으로 수사관들이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경찰 출신이 수장이 될까 봐 안 가는 사유들이 되게 많습니다.
1: 예.
3: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경찰 출신에 대한 수장보다는 검찰 출신을 통해서 실무를 안 하는 사람 하자라는 인사의 어떤 고려도 있었다는 점들을 알 만한 사람들이. 왜 자꾸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 개혁이 후퇴한다라고 하는지 답답하다.
1: 예.
4: 그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김지용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가? 왜냐하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과연 여러 평론가분들이 보시기에 적절한가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 그러니까 인사권자의 고민은 지금 서영주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목도 있고 중수청이라는 조직은 검사도 와야 되고 수사관도 와야 되고 경찰도 와야 되고 한데 검사 출신의 중수청장이 아니면은 말 듣겠냐 이런 고민도 있을 것이고 여러 생각들이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그 만약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구체적 사건 예를 뭐 비리가 있었다든지 뭐 돈을
1: 예.
5: 받았다든지 또는 누구를 봐줬다든지 수사 과정에서 또는 아주 그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인데 뭐 그런 건을 지금 얘기하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를 다루면서 이 하명 수사를 막 하면서 당시에 뭐 했다든지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구체적 건을 갖고 얘기하면 그 인사 검증을 충분히 해봐야 되겠죠.
1: 예.
5: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이 2022년에 보안 사건 뭐 얘기하고
4: 검찰의 보안 수사의 중요성을 당시
5: 그렇죠.
4: 대검 부장 시절에 강조했죠.
5: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전에 뭐 예를 들면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뭐 이런 내용들인데 문재인 정권 말기에 나왔던 검수완박 얘기는 법조인들이 대개 이거는 무리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1: 예.
5: 검수완박 얘기는 민주당의 일부 강경파들이 추진했던 왜냐하면 그때는 문재인 정권에는 6대 범죄 수사권에 대해서 검찰에 남겨두고 나머지 경찰에 이관한다. 이게 안착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또 검수한 방을 또 하면 어떡하냐. 이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법조인들의 의견이 그랬던 상황에서 이 당시 검찰에 있던 사람이 이 검수완박에 반대했다는 게 과연 지금 판단 기준이 되는 거냐에 대한 의문이 있고
4: 예.
5: 보안사건 문제도 이 보안사건 문제는 심지어 현재 진행형의 논쟁거리였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대한 입장이 이랬다는 이유로.

0: 감히 보안 사건을 옹호해 뭐 이렇게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인사 검증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1: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딴지를 거는 분들이 보안 사건을 폐지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솔루션을 제공한 적이 없어요. 언론에 알려라 뭐 이런 얘기들만 있었고 그래서
0: 그렇죠.
1: 그것도 좀 논란이 된 바가 있는데 킥스를 보면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정 수석님.
2: 아니 김지웅 후보자 개인이 어떤 식으로 정치검찰 행위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 개혁의 의지가 꺾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사실 저는 김지웅 후보자 뭐 굳이 뭐 옹호 안 해도 됩니다. 왜냐? 본인 소신이 정치적 지형이 바뀌고 인사권자에 따라서 이렇게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도 바뀌고 수사권과 관련해서 바뀌는 사람이라면 그 소신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뭐 두둔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민주당이 워낙 이 사람들이 안 돼, 이 사람이 안 된다고 하니까
1: 예.
2: 아니 능력 있고
1: 그럼 갑자기 두둔해주고 싶으시네요.
2: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정말 검찰 출신은 안 된다 이런 도그마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3: 검사 출신 국회의원도 많이 보유한 민주당이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김지용 이 중수청장 후보 뭐 한 번은 더 들여다보겠다고 대통령이 저기 신중론을 펼쳤잖아요. 그 정도 선에서 끝내는 게 좋다. 더 확장시키지 말아라.
1: 고마해라.
3: 네, 고마해라. 이제 뼈해장도 세 번 끓이면 국물도 안 나온다. 그 얘기죠.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정광재 소장, 소영주 소장 그리고 조태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6: 안전화.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2, 1, fire.
1: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4: 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5: CBS 휴식 같은 라디오.
6: Oh, the good life.
5: 여기는 CBS.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0: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D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3: 당연하죠.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5: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4: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7: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7: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7: 당연히 콤비타죠!
8: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9: 콤비타 마누카 꿀.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이번 주 본격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2기 개각 인사에 대한 검증이 시작됐는데요. 그중에서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잠시 뒤에 열립니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이죠. 오늘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청문회 쟁점들을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십니다. 바로 U12, 그러니까 12살 이하 야구대표팀 역사상 최초의 여자 선수인 최서윤 광주 서석초등학교 야구팀 주장을 스튜디오에 모십니다. 최 선수가 야구에 빠지게 된 계기 또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를 샵 11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1: 맡았으.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맡았으.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핑크.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3: 노무법인 폐
2: 1544-7575.
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4: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4: 4호성 캠퍼스
5: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6: 오늘 아침 가장

0: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 쇼.
1: 예, 이번 주가 이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주간입니다. 특히 가장 관심을 받는 건 오늘 잠시 뒤에 열리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인데요. 법사위 위원이죠. 사실은 법사위 그냥 위원이라기보다는 법사위 사실상 터줏대감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예. 먼저 이것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승원 후보자의 쟁점은 뭐 여러 가지 욕제기들이 있어도 지인인 양모 씨의 부탁을 받아서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을 식약처의 절차에 대해서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게 공익 민원 전달이냐 사적 청탁이냐 이건데요. 오늘 해명이 될까요?
2: 저는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오늘 청문회는 태산 명동의 서일필
1: 예
2: 꼴이 될 겁니다.
1: 소위 시끄러웠지만 취한 말이었다.
2: 결국 시끄러웠지만은 다 해명이 되는 거예요.
1: 예.
2: 그리고 특히 한동훈 의원의 농간으로 이것이 확대됐지만은 사실 방금 지적한 대로 공익이냐,
1: 예,
2: 사익이냐 하지만은 당시 코로나 전국을 저는 당시 국정원장으로서 헤쳐나간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만약 우리나라에서 백신이 치료제가 나왔다고 하면은 누구나 한번 알아봐라.
1: 예.
2: 하는 게 다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제약회사에서 그걸 개발됐다고 하면은 난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빠요.
1: 예.
2: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도 다 해명된 건데 한동훈 의원이
1: 예.
2: 검찰 용어로 소위 무슨 이상한 남녀관계로 몰아가는 그러한 작태는 아직도 한동훈 의원이 검찰의 티를 그 못된
1: 예.
2: 공안 특수검사의 티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비판합니다.
1: 알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못된 검사의 피를 그대로 가지고 그걸 발현하고 있느냐 이건 잠시 뒤에 따로 또 따져보고요. 김승원 후보자가 그러면 코로나 치료에 제넨셀의 치료제 임상시험을 부탁한 건 안 되는 걸 되게 하라는 게 아니고 혹시 공무원들이 절차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걸 좀 빨리 그러지 말라라는 공익민원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2: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 당시 저에게도 누가 부탁했다 하면은
1: 예.
2: 그거 좀 알아봐라. 잘 된다고 하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 몰랐잖아요.
1: 예.
2: 그때 당시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우리 국민 전체가 세계 전체가.
1: 예. 그러면 이제 당시 그러나 김광립 처장이 당시 식약처장이요 시작처장이죠. 비서인 과장을 통해서 담당 과장에게 이거 잘 알아봐라. 내가 국회의원에게 이런 문자 받게 하지 말고라는 문자를 보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 김승원 후보자가 선의로 그랬다 손 치더라도 식약처장이 부담을 느꼈으면 공정한 심사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부적절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2: 물론 그러한 것을 압력으로 느꼈다고 하면은 본인이
1: 예.
2: 부적절하게 느꼈겠죠. 그렇지만 그 결과 처분이 어떻게 됐느냐.
1: 예.
2: 안 했잖아요. 이건 효과가 없다
1: 예.
2: 하는 것으로 결론 났으면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한동훈 의원이 말씀을 예. 삼은 것은 역시 검찰이다. 못된 검찰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아니라
1: 예.
2: 오늘 한동훈 의원의 청문회가 될 것이에요.
1: 예. 하나 더 이제 공인민원 전달이라고 하더라도 그 양모 씨와 김성훈 후보자의 통화 녹취 등을 보면 이 회사가 이게 임상이 이루어지고 만약에 최종 판매까지 된다면 투자가 수백억 원대 투자를 약속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익이 될 수 있다. 이걸 이제 김성훈 후보자가 충분히 알았을 수 있는 상황이다.
2: 물론 그러한 얘기를 예. 했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전 세계의 상황은
1: 예.
2: 코로나에 대적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알아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1: 예.
2: 만약 제가 당시

0: 국정원장이었는데 국정원장인 저에게도 그러한 지인이 좋은 제약회사에서 이러한 것을 했다 하면 예. 저도 알아봤을 것 같아요.
1: 그건 뭐 해달라는 게 아니고
0: 그렇죠.
1: 이런 거 한번 검사해봐라.
0: 예, 당연한 거죠.
1: 그런데 이제 식약처는 14가지의 보안사항을 요구했었죠. 그리고 이게 임상 이상은 수십에서 수백 명 규모의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 93명이 이 치료제 임상 이상에 들어갔다고 해요. 물론 부작용이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건 없었지만 사실은 좀 더 보안 요구나 이런 게 꼼꼼하게 됐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93명이 혹여 위험했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지적입니다.
0: 글쎄요. 그러한 것은 예. CBS에서 요즘 단독 보도를 많이 하고 예. 오늘 아침에도 좋은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것은 임상 실험은 다 해요.
1: 예.
0: 제약회사에서 하는데 전문가들이 하죠.
1: 예.
0: 그런데 그러한 것은 때로는 부작용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조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러한 것을 디테일로 빠지면은 예. 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한 대로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1: 말씀은 이제 일부 부적절한 면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걸 너무 과대 포장됐다라는.
0: 아니, 그것이 것입니다. 본질이 아니지 않냐 이거죠. 지금 현재는. 예.
1: 당시 코로나 시국을 감안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0: 당연하죠. 예.
1: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계속 말씀하신 게 오늘은 김승원 청문회가 아니고 한동훈 청문회가 될 것이다.
0: 네, 그렇습니다.
1: 한동훈 후보자는 아, 후보자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청문회라고 하니까 제가 한동훈 후보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한동훈 의원은 다른 모 의원이 자료 요구를 하는 데 있어서 한동훈 의원 거 요구도 한 거에 대해서 왜 청문회냐? 왜 문제제기한 나를 파고드냐.
0: 본인이 잘 안 해요. 자기 청문회인 걸.
1: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한동훈 의원 주장입니다.
0: 그런 데서는 하지 말아야죠.
1: 예.
0: 지금 보십시오. 김민석 대표한테도 예. 당시 5.18 기념식에서 광주에서 술 먹은 사건이 있었어요.
1: 예.
0: 아무 관계없는 김민석 의원한테 9억 받아 처먹고 접대부 끼고 놀고 그게 국회의원이
1: 예.
0: 일국 집권여당의 대표가 할 말씀이에요. 아무리 무소속 초선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1: 집권여당 대표에게
0: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방송에 나가서 특히
1: 예.
0: 그건 정치인의 용어가 아니라 검사의 못된 용어를 지금도 쓰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의원이 지금 보면은 몇십 년 전에 파일을 캐비넷에서 꺼냈는지 자기 집에 갖다 놨는지 모르지만은
1: 예.
0: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파헤친다가면은 대한민국 정치인 전체 해야죠. 국정원에도요 X파일이 있어요.
1: 예.
0: 모든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의 행적이 기록돼 있다고요.
1: 과거에 기록된 X파일이 있었다.
0: 예, 있었죠. 예. 그런데 이러한 것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국정원장으로서 이건 공개 안 해야 된다.
1: 예.
0: 군사 독재 정권에서 자기들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 정보를 여야 가릴 것 없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1: 예.
0: 그리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는 안 된다 하고 덮었어요.
1: 예.
0: 그럼 마찬가지로 이 나라 독재 검찰이 강력부 특수부 한동훈 검찰이 어떤 못된 짓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의 내용들을 캐비넷에서 넣어놨다가 하나하나 꺼낸다고 하면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1: 한동훈 의원이 문제 제기한 내용은 이제 크게 분류하면 말씀하신 출처로 분류하면 두 가지 정도가 될 텐데 하나는 재판에서 공개될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보고서도 재판에서 대부분은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증거로 사용될 수
0: 그것은
1: 있고.
0: 그것은 재판에서 공개돼야지. 왜 자기가 공개합니까?
1: 법정에서 안 나왔을 법한 얘기로는 이제 그 수사계획보고서. 그러니까 기소를 어떻게 할 건지 기소계획 보고서.
0: 그러니까 오늘 있었죠. 아침에도 CBS에서 특정 보도를 하던데 기소 전에 수사 전에 서부지검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검토 보고서가 나왔었잖아요.
1: 예.
0: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문제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만들었어요. 자.

0: 윤석열, 한동훈, 저 악랄한 못된 검찰들이 예. 11명의 수사검사, 서부지검에 50명밖에 검사가 없어요.
1: 예.
0: 거기에 보직검사 빼면은 수사검사가 11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을 다

0: 처분한 그 사람들을 처벌해야 돼요.
1: 예.
0: 그런데 예. 오늘 또 그 전에 보고서에서 아니다 하는 것이 나왔는데도 이것을 엮어서 했는데 그걸 기록을 가지고 꺼내 가지고 와서 새삼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은 한동훈이다 이거죠.
1: 근데 뭐 이런 주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판단과 정치적 판단은 다를 수가 있다. 법적으로 형사사법적으로 유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이 유죄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단정할 단계는 아니어서 불기소나 또는 무죄 판단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책임에서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냐 이런 지적들은 있어요.
0: 아, 정치적 책임이 더 크죠.
1: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사적 민원 청탁.
0: 그렇지만은 검찰의 사법부의 판단이 더 중요한 거예요.
1: 예.
0: 거기서부터 정치적 책임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자 한동훈 캐비넷에 모든 정치인들의 모든 것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1: 예.
0: 이런 못된 짓을 하도록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은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돼요.
1: 예.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건 너무 메신저 공격 아니냐. 핵심은 김승원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적격이냐 아니냐에 대한 청문회가 돼야 되는데 문제 제기한 의원에게 너무 지금 많이 민주당이 가서 제2의 조국 사태처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0: 제가 지금 핵심을 예. 모두에 정리했잖아요. 태산 명동의 서일 필이다.
1: 예.
0: 예를 들면은 김승원 의원이 부친의 부채 때문에 지금도 모시고 살지만
1: 예.
0: 판사를 간두고 변호사를 했어요. 그리고 부인과 아들이 있는 그 장애인
1: 예.
0: 관계도 대안학교가 폐교되니까 그 장애인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1: 조합을
0: 장애인
1: 만들었죠.
0: 학교 조합을 구성해서 한동훈 의원 부인
1: 예.
0: 김승원
1: 후보자 부인.
0: 부인을 모셔온 거예요. 그리고 아들만 하더라도 주진우 의원이 결석을 많이 했다.
1: 예.
0: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장애인 학생이 안 나오니까 안 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또 지금까지 김승원 의원이 그 장애인 학교 학부모들이 어제 울면서 기자회견 하잖아요.
1: 예.
0: 우리가 한 거다. 제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하지 마라. 이런 예. 순수한 기능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파렴치한 일을 한
1: 예.
0: 한동훈 의원이 결코 자유스럽지 못하다. 그리고 그러한 기밀을 어떻게 재판장도 아니고
1: 예.
0: 그러한 것을 함부로 공개를 해서 이 소란을 만드느냐 여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도 져야 된다.
1: 된다.
0: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이게 사실은 시끄러웠지만 쥐 한 마리의 소동이었다가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게 박지원 의원님 말씀인데 일단 현재까지 여론은 이렇습니다. 지난 7일에서 9일까지 MBS가 전화 면접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김성원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가 잘 됐다라는 건 24 부정 47이고요. 8일에서 10일까지 갤럽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역시 전화 면접 조사고요. 22대 43으로 긍정보다는 여론조사에서 물론 여론조사가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긍정보다는 부정이 두 배 정도 여론은 더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예.
0: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저는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운 비서실장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 예.
0: 정치인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다.
1: 예.
0: 그래서 김성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언론이 그러한 의혹을 다 보도를
1: 예.
0: 아낌없이 한동훈 의원 편에 서서 그 얘기를 해주니까 누가 봐도 나빠요.
1: 예.
0: 나쁘지만은 지금 현재 하나하나 밝혀지는 걸 보면은 문제가 없다.
1: 예.
0: 그래서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잘 대국민 소위 설득을 하면은
1: 예.
0: 설명을 하면은 태산 명동의 서일필로 끝날 것이다.
1: 예.
0: 그리고 누구보다도

0: 김승원 장관이 되면은 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1: 예, 김승원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잘할 것이다. 일단 오늘 청문회가 끝나면 청문 보고서는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과반이 훨씬 넘으니 적격으로 채택되고 임명될 걸로 보시면
0: 과반이 넘어서가 채택되는 게 아니라 채택할 가치가 있으니까 채택하는 겁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최근 김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법적으로 가능한지 요건을 잘 검토해보겠다라고 해서 국민의힘 해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지적이 국민의힘 내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0: 그것은 지금 현재 예. 국민의힘 종교 유착관계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겠잖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해산의 요건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1: 예.
0: 그렇지만 저는 저 개인적 의견은 정당의 해산을 법적 잣대로 해서는 안 된다.
1: 예.
0: 국민이 투표로 결정해야 된다. 심지어 그 소련 붕괴 후 러시아에서 소련 공산당 해체 헌법 소원을 하니까
1: 예.
0: 소련 러시아의 헌법 재판소는 정당의 해서는 국민의 표로 해야지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존중합니다.
1: 예. 국민의힘 정당에서 설령 뭐 통일교회
0: 그 그렇죠.
1: 집단적인 가입으로 해서 네. 정당법을 위배가 됐어도
0: 네.
1: 이거는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개인적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공수 취소 관련입니다. 사실은 뭐 안팎에서 민주당 안팎 국민의힘 포함해서 김승원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사실은 공수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다 라는 설이 퍼지고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도 있고요. 예.
0: 물론 김승원 의원이 공수 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0: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수 취소 모임의 후발 회원입니다.
1: 예.
0: 왜 그러냐 하니까는 저는 당해보고 피해자이고
1: 서해 경험자입니다.
0: 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예. 아니 그 자료가 있는데 없다고 한 것은 파기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 아니에요. 그것이 나타나서 현재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다가면 공소 취소를 해야지.
1: 예.
0: 왜 제가 3년 반간 재판을 받아서 무죄 판결을 받습니까?
1: 많이 시달리셨죠. 사실은.
0: 많이 시달렸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검찰과 사법부의 잘못이에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공소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취소돼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소신이어서
1: 예.
0: 저는 저를 위해서 모임에 가입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도 김승원 의원이 의원 개인적으로는 의원으로서는 그러한 주장을 했지만은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검찰총장한테나 누구에게나 그러한 수사지휘를 하지 않는다.
1: 예.
0: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예. 이미 밝혔고 그래서 안 할 것이다.
0: 할 수도 없고.
1: 할 수도 없고.
0: 예.
1: 예. 알겠습니다. 사실 관련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모두 8개 재판. 근데 그중에 1심 이상은 두 군데서 났고 6개 재판은 1심에서 중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 취소가 가능한 건은 이 6개 재판인데 이번 주에 만약 기자회견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거라고 보십니까?
0: 글쎄 많은 국민들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예.
0: 특히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도 윤건영 의원 같은 분이 그러한 주장을 했는데
1: 예.
0: 저는 공소취소는 다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개헌이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1: 예. 혹시 그런 뜻을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하거나 그러신 적이 좀 있으신지.
0: 그러한 것을 제가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자주 뵙는 사이는 아닙니다.
1: 예. 문자 이런 거 가끔 탈라하지 않으세요?
0: 뭐

0: 그런 것도 잘 하지 않습니다. 네.
1: 대통령이 할 것 같아요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0: 제가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예.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1: 예. 예. 사실은 연임 개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청와대에서
0: 연임 개헌도 예.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국회의장이 말씀해가지고 그 문제를 제기를 시켰는데
1: 예.
0: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억울하죠. 나 예. 도둑질 안 한다. 뭐 도둑질 할 사람이 도둑질 안 한다 안 한다 이러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런데 내가 대통령께서 그 현재 헌법에 규정된 내용을 내가 개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자꾸 하라고 하니까 입장이 난처하지만은 지금쯤은 여러 곳에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은 대통령께서 한번 정리해 줄만 하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정치 구단이시니까 연임 개헌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분명히 본인의 입장을 의지가 들어가 있는 입장을 밝힐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0: 글쎄요. 그렇게까지 강요를 하면은
1: 예.
0: 대통령도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국민을 이기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1: 예.
0: 국민이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한번 그 의혹을 입장을. 해명해 주는 것이 대통령의 길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서 한번 해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해줄 때가 됐다. 사실 연임 개헌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개헌안이 올라와서 우원식 의장이 상정하라고 했을 때 이제 안 됐죠.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아서 안 됐는데 의결 정족수가 200석이니까요. 개헌안은. 그런데 당시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분명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 안 하겠다라고 약속하면 내가 개헌안 통과시키겠다. 그러면
0: 그 개헌안을 통과시키더라도
1: 예.
0: 개헌이 되더라도 그 법안이 그 개헌 헌법이 이재명 대통령들한테는 적용 안 돼요.
1: 예. 예.
0: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새삼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잘못이죠.
1: 당시 이제 헌법 전문의 민주화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수록하는 것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요건을 좀 더 강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헌법 개정안이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표 연임 안 하겠다고 하면 통과시켜주겠다고 했으면
0: 그것은
1: 상식적으로 그냥 그래도 안 하겠다 이거 통과시켜라
0: 안 하기 위해서 핑계예요.
1: 예. 예.
0: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장동혁 대표 얘기를 누가 믿어요?
1: 예.
0: 지금 국민의힘은 장동혁 이진숙 한동훈
1: 예.
0: 이 세 분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장동현 대표는 사실 올림픽공원 100일 축하
0: 그냥 뭐 거기 가서 장구 있었어요. 치고 다니는 사람이 제1야당 북, 대표예요.
1: 북 쳤습니다. 북.
0: 북 쳤어. 북 쳤어.
1: 예.
0: 북이나 장구나 똑같은 소리죠.
1: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시고요.
0: 그렇죠. 예.
1: 다시 민주당 얘기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경기도 지사입니다. 최근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 김지영 변호사죠. 이분이 이제 검찰주의자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취지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왜 대통령이 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고 있느냐. 뭐 끌려다니고 있냐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당대표가 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금 법사위원장이 아닙니다.
1: 예.
0: 경기지사로서의 길을 잘 가는 것이 그의 미래를 여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1: 예.
0: 지금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되신 분이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이 언론에 보도되니까
1: 예.
0: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에 계시면서 좀 더 알아봐라.
1: 예.
0: 좀 더 체크해봐라.
1: 추가 검증을 지시했죠.
0: 추가 검증을 지시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시점이 추미애 장관, 추미애 지사가 얘기한 후로 지금 혼돈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 전에
1: 예.
0: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문제점을 얘기 듣고
1: 추가
0: 검증을 해봐라 하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1: 예.
0: 김기영 후보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검사장 승진을 했어요.
1: 예.
0: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0: 체제에서 사표를 냈어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설사 그러한 문제가 있다 가더라도 경기도 지사이면은
1: 예.
0: 대통령께 전화하고도 또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처지에 꼭 그렇게 지금 현재
1: 예.
0: 우리 내부에서 싸워서 내란 세력한테 집권의 길을 터주는 그런 발언을 하실 필요가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1: 추미애 지사의 발언이 내부 분열을 더 강화시키고 그래서 집권 세력의 공간을 야당의 공간을 더 넓혀서 뺏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0: 지금 현재는 그런 위험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민주당 내부에서 왜 싸웁니까?
1: 예.
0: 저는 분명한 것은요. 저도 싸울 일이 많습니다. 지적할 일이 많습니다.
1: 예.
0: 그렇지만은 내가 싸워서 내란 세력, 반개혁 세력이 다시
1: 예.
0: 집권하는 길을 터줘서는 안 된다. 이 시대적 국민적 요구는 지금은 내란 청산 3대 개혁이다.
1: 예.
0: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자꾸 불만이 있는 내용들을 우리끼리 까발쳐가지고 내란 세력들에게 유리하게 간다 하면은 이건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김민석 대표가 그래서 이건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 1년 자퇴 탄핵의 전조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추미애 지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0: 저는 김민석 대표의 충정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집권 여당의 대표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1: 예.
0: 포용을 해서 잘 다듬어서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잘 도와가는 길이에요.
1: 예.
0: 그런데 이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나 김민석 대표나 과유불급이다.
1: 과유불급.
0: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둘 다 워워 해야 된다는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현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구단 법사위 터줏대감인 박지원 의원님에게 얘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동훈 청문회 잘하겠습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추석 장보기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9월 30일까지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추석 상차림에 필요한 국산 농축산물을 최대 40% 저렴하게 만나보세요. 전통시장에서도 혜택이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30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결제 금액의 30%,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드립니다. 또 9월 20일까지 농할 상품권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해 농할 상품권 가맹점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축산물 할인 지원 누리집을 참고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4: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 쇼.
1: 예, 오늘 뉴스쇼 인터뷰는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 8월 초등학교 유소년 야구에서 우리나라에 절대 없던 기록을 만든 분입니다. U12 야구 국가대표 사상 최초의 여자 야구 선수입니다. U12니까 12살 이하 선수입니다. 광주 서석초 야구부의 주장 최서윤 선수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최 선수 안녕하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좀 쉬었어요. 구호를 외치다가
5: 소리를 많이 질러.
1: 소리를 많이 써. 서석초 야구부의 주장이죠. 그러면 구호 야 소리 안 내 이렇게 하다가 조금 목소리가 쉬신 건가요?
5: 네.
1: 알겠습니다. 예. 사실

0: U12 야구 국가대표 사상 원래는 다 남자 초등학생들이 가는 건데 최초로 여자 초등학생이 사실상 우리나라 그 U12 중에는 국가대표 역할을 한 거예요.
1: 네.
0: 예. 어땠습니까 당시에?
1: 처음에는 별로 실감이 안 났다가 좀 훈련 들어가고 시합 시작하니까 좀 떨리고 기대됐던 것 같아요.
0: 아 떨리고 기대됐고.
1: 네.
0: 아 그때 좋은 성적도 냈습니다. 그 이야기는 좀 뒤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최선 선수는 야구를 시작한 지 2년이 채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1: 그 4학년에서 5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부모님이 서석초 야구부에 취미반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냐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때 들어갔는데 취미반에서 4개월 하고 이제 겨울방학 때 야구 감독님이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야구부 들어가게 됐어요.
0: 그래서 지금은 주장의 등번호도 1번.
1: 네.
0: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우리 딸 야구를 좀 하게 생겼는데 취미로 야구를 좋아하게 생겼는데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우리 최 선수가 보여줬으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야구반을 일단 들어가 보지 라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1: 그 원래 운동을 많이 하고 좋아했었어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했는데 야구는 안 해본 것 같아서 부모님 한번 해보겠냐고 그때 물어봤어요.
0: 야구는 안 해봤고, 예. 지금 스튜디오에, 지금 화면에 유튜브로 나갑니다. 저쪽 TV에 나온 모습이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제가 모신 스튜디오의 게스트 중에, 초대손 중에 가장 젊습니다. 2014년 출생. 올해, 올해만으로 12살이 된 거네요.
1: 네.
0: 예, 그래서 U12 대회에 나갈 수가 있었고요. 예. 근데 원래 스포츠 다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일단 야구 빼고 뭐였어요?
1: 축구도 좋아했었고 막 수영이나 클라이밍이나
0: 클라이밍도요?
1: 네.
0: 예.
1: 여러 가지 운동 좋아했어가지고
0: 예. 원래 운동을 좋아했군요. 부모님이 원래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1: 네. 두 분 다 태권도 하셔가지고
0: 예. 아 태권도 그러면 관장님의 따님이군요.
1: 네.
0: 태권도도 많이 하셨어요?
1: 태권도는 그렇게 오래 하진 않은 것 같아요.
0: 예, 오래 하진 않았고. 여러 운동을 좋아하는데 부모님이 야구도 한번 해봐 했는데 재밌었어요?
1: 네.
0: 얼마나요?
1: 지금까지 했던 운동 중에서는 제일 재밌었어요.
0: 야구가요?
1: 네.
0: 왜요? 야구 어떤 점이 제일 재밌었습니까?
1: 그 배팅 칠 때도 딱 배트에 잘 맞으면은 나는 소리랑 그 손에 오는 느낌이 좋았고
0: 손에 오는 느낌을 손맛이라고 하나요?
1: 네.
0: 아 예.
1: 공 잡을 때도 그 배팅 칠 때랑 똑같이 소리도 좋고 손맛이 좋았어가지고
0: 예. 사실은 글러브로 공을 잡을 때 저는 사실 잘 못해요. 아마 최 선수보다 훨씬 못할 텐데 근데 글러브에 정확히 볼이 꽂히면 이 느낌이 또 다르죠. 받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재밌었다는 말씀이시군요.
1: 예.
0: 그러면 근데 재미로 하는 건 아니고 지금은 광주 서석초의 야구부 주장이잖아요. 잘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아니 뭐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얘기하면 돼요. 네.
1: 그래도 배팅 칠 때도 힘은 살짝 밀릴 수도 있는데 컨택 능력이랑 성구안 같은 거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0: 성관 같은 건 이제 서석초 야구부 중에서는 내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그 실력을 쌓는데 노력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다른 초등학교 야구부 그건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주변에 이제 운동하는 아이를 둔 부모가 있는데 엄청 훈련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 합니까?
1: 저는 그냥 훈련이라고 하기보다 아빠랑 막 집 뒤에서 캐치볼 하고 막 페파 게임이라고 뭐 한 사람이 던지고 한 사람 그냥 가볍게 툭툭 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아빠랑 그것도 하고 막 아빠가 펑고도 쳐주고
0: 예.
1: 약간 놀이처럼
0: 예.
1: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실력이 된 것 같아요.
0: 그렇게 하다가 실력이 늘었고요. 지금 야구한 지 2년 안 됐는데 실력이 부쩍 느는 게 본인도 체감이 됩니까?
1: 네.
0: 그러면 그 정도면 왜냐면 12살 이하 U12 대회의 대표 선수로 국제대회에 나갔거든요.
1: 네.
0: 그렇죠. 그러면 그 12살 이하 중에는 우리나라에 최소한 어느 정도 순위 안에 든다는 거잖아요.
1: 네.
0: 예. 그러면 이건 뭐 재미만으로 안 되고 훈련도 필요하고 재능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1: 부모님이 운동하셨어가지고.
0: 운동 체질이 좀.
1: 네. 그런 걸 물려받은
0: 능력이
1: 것 같아요.
0: 좀 재능이 원래부터. 네. 예. 그건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4학년 때, 5학년 때 야구를 처음 시작한 거예요. 4학년 때?
1: 4학년에서 5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때.
0: 그때 야구부에 딱 들어갈 때
1: 네.
0: 소속초에는 첫 여자 야구선수였죠. 그 전에 있었습니까?
1: 제가 듣기로는 그 전에 한 2명인가?
0: 2명인가?
1: 두 분 정도 계셨다고 들었어요.
0: 몇 년 전쯤에?
1: 그거는 못 들어가요.
0: 아주 그 전통이 오래된 학교잖아요. 거기가. 네. 이정우 선수가 소속초 출신이라고
1: 네.
0: 메이저리거
1: 네.
0: 예. 근데 그러면 야구부에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1: 취미반에서 하던 거라 취미반에서는 그냥 놀이식으로
0: 예.
1: 많이 했는데
0: 캐치볼하고 그냥
1: 네. 야구부 들어가니까 막 진짜 빡세게 훈련처럼
0: 예.
1: 해가지고
0: 빡세게 괜찮았어요? 예.
1: 네. 더 재밌었어요.
0: 아, 더 재밌었고
1: 네.
0: 예, 다른 선수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1: 다른 선수들 처음에는
0: 예.
1: 좀 여자니까
0: 못할
1: 줄 알고
0: 막
1: 캐치볼 할 때도 살살 던지고
0: 예.
1: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똑같이 더 예. 잘하는 것 같아요.
0: 더 잘하는.
1: 네.
0: 그래서 주장도 된 겁니까?
1: 네.
0: 사실은 주장이면 사실은 운동부 주장이 힘들잖아요. 아이들 다 통솔해야 되는 친구도 있고 비법이 뭡니까?
1: 너무 막 엄청 혼내진 않고
0: 예.
1: 살짝 말 안 들으면은 좀 뭐라 하고 또 다독여주고
0: 예.
1: 그렇게 해서 하면은 애들이 잘 따라주는 것 같아요.
0: 잘 따라주고. 알겠습니다. 주장할 때는 24표 중에 16표를 받았다. 올표. 예. 알겠습니다. 서윤 선수가 팀에서 맡은 포지션은 어떤 건가요?
1: 지금 외야는 다 보고 있고
0: 예.
1: 그중에서 중견수랑 좌익수를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0: 예. 중견수 좌익수에서 가장 필요한 자질 능력은 어떤 거예요? 뭐 홈으로 송구할 때도 있고 위로 뜬 공을 잘 잡아야 될 때도 있고
1: 일단 중견수는 그래도 좀 수비 범위가 넓어야 되고
0: 예.
1: 좀 발이 빠르고 타구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0: 타구 판단을 잘해야 되고
1: 네.
0: 예. 그러면 지난 8월에 중국에서 아시아 유소년 야구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 한국 U12 역사상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국가대표에 뽑혔습니다. 아,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1: 처음에 부모님 말씀하셨을 때는 실감도 안 났고 그냥 장난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0: 예.
1: 진짜로 선발됐다고 하니까 뭔가 그래도 여자 선수 최초로
0: 예.
1: 선발됐으니까 가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예. 어깨가 무거워졌겠고
1: 네.
0: 사실 보통 초등학교 6학년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책임감, 부담감도 같이 좀 있었겠네요.
1: 네.
0: 어땠어요?
1: 그래도
0: 예.
1: 그래도 막 엄청 부담스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
0: 재밌었어요?
1: 네.
0: 아, 그걸 정말 잘 이겨내고
1: 네. 네.
0: 즐기는 것 같아요.
1: 네.
0: 예, 사실 최초라는 기록이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내가 길을 잘 열면 때 뒤에 다른 후배들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던가요?
1: 네.
0: U12 대회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득점, 타점, 안타 뭐 다 괜찮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1: 시합을 거기서 다 뛴 건 아니어가지고 예. 한 두 경기, 세 경기 정도 나갔는데
0: 예.
1: 그래도 한 경기에 안타도 치고
0: 예.
1: 득점도 하고 타점이랑 도루까지 다 해서
0: 예.
1: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0: 지금 그때 8월을 회상하면서 8월이면 사실 지난달인데 기억하면서 표정도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재밌었다.
1: 네.
0: 예, 사실은 U12 대회 나가면서 재밌었지만 그 전에 소년체전에 못 나간다. 그래서 그때는 좀 낙담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뭐 못 나가게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1: 그 뭐 협회에서
0: 예.
1: 소년체전이라고 듣기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었다고 한 것 같은데
0: 예.
1: 못 뛴다고 해가지고
0: 제가 보니까 뭐 야구는 여성 게임은 그러니까 여자부 게임은 따로 진행이 되는데 없다 소년체전에는 그런 거네요. 예, 사실은 이전에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인가요 이렇게 야구를 여자 선수가 하다가 국내 마땅하게 여자 프로 팀도 없고 여자 실업 팀도 없어서 해외에 가고 이런 분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0: 우리 최소연 선수는 꿈이 어떤 건가요?
1: 일단 지금 미국에 예. 여자 프로야구가 생겼는데.
0: 예.
1: 거기에도 진출하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뭐 미국이나 일본으로도 한번 가서 야구해보고 싶어요.
0: 아 가서 야구해보고 싶고
1: 네.
0: 예 야구로서 내 인생 승부를 볼 거다.
1: 네.
0: 미국 프로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준비도 따로 마음속으로 하고 훈련도 그런 마음 자세로 하고 있습니까?
1: 네.
0: 예. 알겠습니다.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세요?
1: 부모님들도 네가 하고 싶으면은 한번 해보라고 그냥 그렇게 밀어주시는 것 같아요.
0: 야구가 사실 힘들 때는 없었습니까? 사실은 뭐 많은 아이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예. 이것 때보다가 또 좀 지나면 힘들고 그러면 좀 지루해지고 다른 걸 또 해보고 근데 지금 2년 정도 지났는데 너무 재밌어하는 표정이긴 해요. 힘들 때는 없었어요?
1: 운동으로 힘들었던 건 없었던 것 같고
0: 예.
1: 여름엔 너무 더운 거 말고는 딱히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0: 여름에 더운 거 말고는
1: 네.
0: 딱히 힘든 거 없었고. 예, 가장 존경하는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입니까?
1: 그 여자야구 프로에 진출한 김라경 선수랑
0: 예.
1: 박주화 선수, 김연아 선수.
0: 여자야구 프로에 진출한 해외에
1: 네.
0: 예. 그 선수가 롤모델이군요.
1: 네.
0: 영어도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영어 공부는. 하세요?
1: 네.
0: 신경 쓰고 있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소연 선수는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지?
1: 전 세계 사람들이 최소연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누군지 알고 그 플레이 스타일이나 그런 특징을 다 알아주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0: 전 세계에서 이름을 알리는 그러기 위해선 미국의 여자 프로야구를 하고 싶겠군요.
1: 네.
0: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사실은 근데 여자 여중학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여자 팀이 없죠.
1: 네.
0: 앞으로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1: 중학교 때는 여자 선수랑 남자 선수가 같이 할 수 있는 BC 팀이 있는데.
0: 예.
1: 거기로 갈 것 같고 고등학교 때는 여자야구 국가대표팀에 들어가고 싶어요.
0: 여자 국가대표팀에
1: 네.
0: 고등학교 때 들어가고 싶고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U12 여자 야구 선수로 선발돼서 지난 8월에 중국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 이름을 알리고 싶은 최소연 선수 이미 12살 때부터 그 꿈을 향해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는 최소연 선수를 스튜디오에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 유튜브 뉴스쇼를 해외에서도 엄청 많이 듣고요. 그래요. 하고 싶 뭐 그린란드에서도 들어요. 그린란드에서도. 청취자들에게 네. 최소연 선수의 포부를 한 말씀 알려주세요.
1: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할 거니까

0: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 요거 다시 지금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0: 네.
1: 팬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제가 국민 여러분에 맞춰서 열심히 해서 꼭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나중에 한 10년 뒤에 할 거 미리 연습해 보신다고 하시고 다시 한번 예. 알겠습니다.
0: 그냥 하고 싶은 말.
1: 하고 싶은 말 했어요.
0: 감독님이랑 코치님들한테 항상 훈련 잘 지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그 지금은 그만두셨는데 소속초에 김윤호 코치님이라고
1: 예.
0: 계셨는데 그 코치님이 엄청 잘 챙겨주셔가지고 나중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1: 예, 나중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요즘에 지금 뭐 그 백상예술대상 같은 느낌도 좀 나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소속초의 주장 최서윤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기다리고
1: 입학 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어,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익수 황진한. 어.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7: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6: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3: 네, 최세현 선수 인터뷰에 많은 분들이 댓글 주셨는데요. 롬롬님, 차분하게 말하는 게 리더로서의 자세가

0: 느껴져요 라고 주셨고요. PF1287님 축구에 지소연이 있듯 야구에도 큰 힘을 나왔네요. 우진가족님은 재능을 물려받아도 썩히는 게 대부분인데 괜찮습니다.
1: CBS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정형민 다큐멘터리 감독의 어머니는 81살에 첫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장소는 네팔. 그 여행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에겐 꿈이 생겼습니다.
3: 어머니께서 90살이 되시면 네팔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고 그때부터 기초연금을 계속 모아 오셨습니다. 늘 네팔의 아이들에게 염소를 사줘야 되는데 하십니다.
2: 2017년 어머니 나이 84. 이번에 빙하홍수 참사가 난 곳으로 순례를 갔었습니다.
3: 그때 거기에 계시는 이제 중국인 관리들이 어머니 나이가 84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지룬 국경 검문소 통관소를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고령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어머니와 기념 촬영도 하셔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는데 빙하 쓰나미가 지룬 국경 통관소를 덮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은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을까.
2: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빙하홍수로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빙하홍수의 책임감을 느끼고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런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살아생전 기아의 허덕이는 어린이 구호에 앞장서 온 배우 오드리 헵번의 말이었습니다.

0: 이어집니다. 오늘도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이 시각 이후로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맑은 가운데 볕이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일부 동쪽 지역은 흐린 가운데 경북 동해안과 울산 지역은 가끔씩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적어서 5mm를 넘지 않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중부지방의 경우 어제보다 기온이 3도에서 5도가량 떨어지면서 다소 쌀쌀한 날씨인데요. 서울은 현재 16.4도입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낮 기온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겠는데요. 오늘 대구와 부산이 28도까지 예상되고 서울과 대전, 전주 27도, 강릉 25도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내륙지방은 당분간 비 소식이 없지만 금요일에는 제주도와 경남 남해안, 동해안에 가을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1: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0: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1: 작은 안전 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2: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3: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썽.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호수예술축제.
5: 고향 특례시.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7: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7: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7: 당연히 콤비타죠!
8: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9: 콤비타 마누카 꿀.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날짜를 기억할 때요, 숫자만 달달 외우기보다 날짜에 얽힌 이야기나 계절의 풍경을 함께 기억해두면 나중에 떠올리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뭐 가령 햇밤 나올 때쯤 동생 생일이었지? 라거나 세차 먹고 물릴 때쯤 손주가 태어났었지? 이렇게 기억해두기만 해도 생일이며 태어난 시각이 언젠지 얼추 가늠된다는 거죠.

머리로 기억하는 시간 관념보다 오감으로 전해오는 계절에 대한 감각이 그러고 보면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죠? 사과가 붉어지고 태양초가 익어가고 풀이 누그러질 때 아 추석이 그렇게 멀지 않은가 보다 가을이 깊어지는 것보다 선명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9월 15일 화요일 입주 1422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짹짹!